되는 거지. 맞는 설명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자, 5번입니다. 미음은요. 석수는요. 물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침전되어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침전됐다라는 말이요. 쌓였다라는 말이야. 쌓였다. 쌓였다. 퇴적되었다? 쌓였다. 약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퇴적이 되겠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를 그냥 침전이라고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는 거지. 자, 봤을 때요. 자. 자, 이 붉은색 토양 사이에 물이 흘러가면서 석회암의 전리를 뚫고 그 안에 이제 동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 석회암 풍화토 사이에 있는 빗물이 공극 사이사이를, 공기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머금는 거잖아. 그 이산화탄소를 머금으면서 석회암을 용식시키는 거죠. 이 전리를 따라서 용식시키면서 그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탄산이에요, 탄산. 지금 이 물의 상태는 이산화탄소를 먹으면 탄산 상태입니다. 근데 그 탄산이 공기를 만났잖아.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탄산음료 먹다가 콜라 같은 거, 사이다 같은 거 먹다가 따라놓고 잠시만 자리 비워두면 탄산 다 빠지잖아요. 맛없잖아. 근데 여기서 맛없다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산에 의해 가지고 녹였던 게 공기를 만나면 탄산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힘을 잃겠어요? 힘이 더 세지겠어요? 힘을 잃어버리겠지.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던 탄산일 때 내가 들고 있던 탄산칼슘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침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나면 이제 종유석이 되기도 하는 거고. 알겠지? 침전이라는 거. 확실히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좀 자주 나와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 근데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단 말이야.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85번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자,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오, 만장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장굴이라는 거를 아마 익숙한 친구들은 알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게 있지. 뭐가 있어? 오름이라는 게 익숙하잖아.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제주도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아, 여기는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단양 군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양만으로도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하등고선이 나타나 있잖아요. 이 저하등고선, 구멍이 뚫려있는 거잖아요. 오, 요거는 돌리네, 우발라가 되겠구나. 그치, 우발레라고 하기도 하죠. 자, 봤을 때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화산 지형하고 카르스트 지형을 비교하는 문제인 거야. 결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가 많이 이루어져요. 카르스트와 화산 지형을 많이 비교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침식분지까지 비교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봤을 때요. 그러면은 A는 제주도 화산이니까 여기는 무슨 동물이겠어? 용암동물이 될 거고요. 그치? 그리고 B와 오름을 살펴봤어요. 여기 확대된 게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등고선의 간격이 굉장히 널찍널찍해. 그럼 이거는 경사도가 굉장히 크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완만한 거지. 경사가 완만한 거지. 순상 화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제주도가 자 이렇게 종산화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쪽 부분이 지금 B 부분인 거예요. B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여기서 오름이 살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C 부분을 맡아내고 있는 거예요. C. 그렇지. 요거야. 그럼 B는 순상화산체가 되는 거야. B는 순상화산체. 순상. 그럼 C는 이제 오름이 되는 거죠. 그냥 오름. 그래서 오름에서도 좀 화구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분화구 쪽에 가깝네. 그렇지? 그래서 기생화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기생만 쓸까요? 기생. 자,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가미꽁야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봤을 때 이렇게 확대된 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구나. 단양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여기 동굴은 아무래도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무슨 동굴이 될 거고 석회 동굴이 되겠구나 라는 거지 결국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석회 동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또 동굴 나왔어.

두개 나왔어. 하나는 카르스고 하나는 용암 동굴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D는 우발라와 그리고 돌리네가 되겠죠. 조그마한 건 돌리네, 그리고 큰 거는 돌리네들이 합쳐진 우발레가 되겠죠. 자, 교사의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 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A와 E 같은 경우는 기반암의 용식작용 영향을 받았대요. E는 용식작용을 받은 게 맞지. 근데 A는 용식작용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치? 그냥 분출로, 용암 분출로 만들어진 거잖아. 특히 이 용암 동굴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 뭐였어요? 내부와 겉면이 식는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냉각 속도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죠. 갑은 아니고요. 을, B와 순상 화산체와 D, 우발라 또 돌리네는요. 주로 논보다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오, 재밌죠? 왜? 공통점이잖아. 둘의 공통점이야. 그치? 둘의 공통점. 왜? 화산 지형은 전리가 많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주로 건천이 많이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에서 또 전리가 많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래서 밭으로 이용되는 거고. 굉장히 좀 좋은 문제죠. 다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모든 화산 지형이 다 밭농사인 건 아니에요. 어디? 철원 용암대지. 한탄강 일대 용암대지는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차이가 될수 있겠지. C와 D는 차별 풍화와 차별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분지 지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T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차별 풍화와 차별 침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약한 쪽이 더 침식이 된 거니까, 더 풍화가 된 거니까. 근데 이거를 분지라고 볼 수는 없어, 애초에. 그리고 C도 침식 분지가 아니잖아. 요에 대한 설명은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사실. 알겠죠? 정입니다. D. 우발라 돌리네는요, 기반암은 어떤 기반암이야? 여기 써볼까? 기반암은 여기는 석회암이죠. DB의 기반암은 뭐예요? 현무암이죠. 그럼 현무암은 신생대죠. 석회암은 고생대죠. 누가 더 먼저 형성되었어요? 고생대가 더 먼저 형성되었네. 그럼 정답 맞는 설명이죠. 근데 나아가서 이제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포 면적까지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포 면적. 그러니까 분포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암석의 분포 면적, 변성암 제일 많고 그다음 화성암, 그다음 퇴적암,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는 시기와 관련해서 시원생대인 변성암, 당연히 변성암은 시원생대니까, 그다음 중생대 화성암, 그다음 중생대 퇴적암, 그다음 고생대 퇴적암, 요 정도 순서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이제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올 만해. 정답은 을과 정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다. 네. 자, 8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형도가 나왔다는 그런 차이만 있는데, 힌트를 봤을 때 옳은 거 고르면 되잖아. 정선이잖아요. 정선하자마자 카르스트 지형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카르스트 지형이죠. 저하등고선이 나타나 있잖아. 돌리네지 뭐야, 그치? 그러면서 이 정선의 좀 특이한 점은, 급경사인데 왕경사네, 급경사인데 왕경사네. 아, 여기는 고위 평탄면이면서도 카르스트 지형이구나라는 그런 특이한 좀 지형이에요. 고위 평탄면 플러스 카르스트. 사실 카르스트 지형이 용식이 잘 되려면은 평탄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고도가 높고 평탄한 지역에서 좀 자주 만들어지겠지,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경사가 급하면은 물이 이 밑으로 빠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흘러내릴 거니까. 자, 여기는 제주시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벌써 화산 지형. 그럼 D는 뭐겠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라산 아니에요. 경사만 봐봐 일단. 아니, 고도만 봐봐. 400이야, 400. 그리고 애초에 여기는 순상 화산체인 거야. 시는 순상 화산체잖아. 그럼 D는 뭐겠어요? 그냥 오름인 거야, 오름. 기생화산이에요. 근데 기센 화산이 좀 폭발을 크게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저하등고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돌리네거나 우발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옆에서 보면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순상 화산에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구멍이 큰 화산이 있는 거야, 그치? D입니다. 자, A에서는요,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 우리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은요, 보통 어디서 볼수 있어?

이거는 냉대기후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냉대기후인데. 아니야, 아니야. A 자체가 무슨 토양이야? 간대토양이야, 간대토양. 간대토양은 모함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죠. 애초에 회백색도 아닌 거예요. 성대토양은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냉대기후에서 발달하는 회백색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B의 화구에는요, 일단 B는 화구가 아니죠. 그리고 함몰도 안 됐죠. 칼데라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칼데라는 울릉도 나리분지와 그리고 백두산 천지 정도가 있다고 했어요. C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어림도 없죠. 어디서 볼수 있어? 중생대 퇴적암에서 볼수 있어요. 중생대 퇴적암에서 볼수 있다. 주로 경상노천군에서 많이 보이죠. 자, 다음. D는 두개 이상의 돌리뇌가 합쳐진 우발레이다. D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하둔고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다 우발라 돌리뇌가 아닌 거야. 뭐가 우발라 돌리뇌인 거야? D가 아니라 B인 거죠, B. 자, 5번입니다. A의 기반암은 뭐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A의 기반암은 석회암이야. 석회암 하자마자 여러분들 고생대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C의 기반암은 현무암이죠. 현무암 하자마자 시기까지 신생대입니다. 형성 시기는 당연히 고생대가 더 오래됐어.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분포 면적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분포 면적까지 적용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한번더 복습해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시원생대, 변성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중생대, 화성암. 그 다음 중생대, 퇴적암. 그 다음 고생대, 퇴적암. 이 순이다. 그래서 고생대 퇴적암도 초기하고 말기를 구분한다면은 초가 말보다 더 많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제 최근에는 이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넘어갈게요. 87번입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소개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제260호 평창의 백룡동굴. 평창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용식작용이라고 나왔어. 하자마자 가르스트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석회동굴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나왔네요. 정선 역시 카르스트가 먼저 떠오르지. 그러면서 돌리뇌가 나왔고요. 제주 화산지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암과 관련한 지역이니까 다각형의 수직전리는 뭐가 되겠어요? 주상전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주상전리라고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야 돼요. 이거는 주상전리입니다. 자, 리을, 검은 오름. 오름은 측화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기생화산.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까지밖에 없네요. 오히려 좋지, 뭐 이러면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 주변 지역은요. 석회동굴 주변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잖아요. 자, 카르스트 지형은요. 물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물이 잘 빠져. 애초에 동굴이 있고 애초에 돌리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그치?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잖아, 애초에. 그래서 물이 아예 잘 빠지니까 논농사에 유리하지 않죠. 밭농사에 유리하죠. 그치? 그래서 아닙니다. 2번입니다. 니은, 돌리뇌가 분포하는 지형에서는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현무암 풍화토가 아니라 무슨 풍화토?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야 돼. 니은은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석회암 풍화토는 무슨 색깔? 붉은색. 알겠죠?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3번, 디귿은 다각형의 수직전리, 주상전리는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 수축하면서 형성되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수능 문제인데도 이렇다니까요. 이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 지형은. 이제 어렵게 꼬아봤자 형성 시기, 아니면 이제 암석과 연계해가지고 분포 면적,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제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근데 제일 어려워봤자, 저. 그렇죠? 제일 어려워봤자지. 할만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할만해요. 4번입니다. 리을. 검은 오름은요,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된 칼데라가 나타나지 않죠. 애초에 칼데라는 어디서 나타나는 지역이야? 제주가 아니라, 울릉도에서 볼수 있는 지역이야. 그치? 아니면은 또 어디서 볼수 있는 지역이에요? 백두산에서 볼수 있는 지역이야.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백두산은 칼데라 호이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칼데라 분지이다. 딱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예요. 니은과 리을은 대체로 투수성이 낮아서, 자, 니은 볼까요? 석 돌리네. 투수성이 높아요. 그리고 검은 오름이 있는 곳 역시 화산 지형이다 보니까 투수성이 높아요. 지표수가 잘 나타나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건천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건천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특히 건천이 잘 나타나는 곳이 이제 제주도. 투수성이 좋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하고 용암 화산 지형하고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반농사냐도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화산 지형에서 논농사 하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했지? 현무암이 열하분출에서 만들어진 한탄강 일대. 거기는 원래부터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용암 대지도 메워졌어도 그 위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용암 대지 위에 하천의 충적층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미 하방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협곡이 됐지만요. 그치? 그래서 모든 화산 지형이 다 반농사가 일어난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해서 항상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정답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88번입니다. 다음 글은 국가 지질공원 지질명소에 대한 소개 자료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죠. 붉은색 토양, 여기는 탄산칼슘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석회암 풍화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식작용이라고 나와 있고, 우묵한 지형이니까 이거는 돌리네가 되겠죠. 또는 우발라가 되겠죠. 그치? 자, 울릉도 나리 분지는 분화구가 함몰되어서 형성되었대요. 그러면은 이 디귿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칼데라 분지가 되는 거겠죠. 아무리 숨겨도 쉽단 말이야. 숨겨봤자지.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만장굴인데요. 제주도니까 어떤 동굴이 되겠어? 당연히 용암 동굴이 되겠지. 용암 동굴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다면 요거 딱 하나 어려울 거예요. 삼방산. 요거 진짜 기출 맞죠? 삼방산. 요거는요, 종 모양의 화산 지형이라고 힌트가 주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제주도의 종성화산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운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연성 있게 보세요. 기출이잖아. 그리고 이제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삼방산 하면은 종성화산이구나. 물론 단독적으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억은 주로 물리적 풍화작용. 아니죠. 무슨 풍화작용이라고 해야 돼?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해야지. 기억은 화학적 풍화작용입니다. 항상 말했어요. 물리적 풍화작용은 동결융해와 관련 있는 거고, 주로. 그리고 화학적 풍화작용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거의 담겨져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물에 의한 화학적 반응이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철분이 산화되면서 용식되고 철분이 산화되면서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붉은색 토양이 만들어진 거죠. 네. 자, 다음 니은은요, 용식작용이잖아요. 배수가 양호하여서 밭농사에 유리하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지, 그렇지? 용식작용. 울릉도, 제주도, 그리고 저기 카르스트 지형 전부 다 밭농사가 잘 발달했습니다. 디귿은 칼데라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지, 바로 정리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을이 흐르는 용암이 굳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형성됐다. 딱 나와봤자 용암 동굴은 겉바속촉 그거밖에 낼게 없어, 거의. 그렇지? 겉이 더 빠르게 굳기 때문에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된 게 맞죠. 종상화산은요,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 퍼지지 못한 거지. 끈적이다 보니까 종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고요. 옳지 않은 거였죠. 자, 다음 89번입니다.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답사하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세 지역의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지도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지도부터 보는데,

너무 뻔한 지역들이 나왔어. 사실 화산 지형은 낼게 뻔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철원. 그럼 철원은 용암 대지겠죠. 그럼 A는 용암 대지가 되는 거예요. 용암 대지. 여기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협곡이 발달한 거 보이나요? 되게 파져 있죠. 지금은 범람되지 않는 거죠. 웬만한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자, B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단양 지역이겠죠. 단양, 제천, 뭐 어떤 지역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둘다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했으니까. 그럼 B는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잖아요.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린 애가 되겠다. C 같은 경우는요, 양구 지역에 나왔어요. 양구하면 펀치 몰. 그치? 그게 바로 침식 분지입니다. 이게 침식 분지 지형인데요. 침식 분지에서도 바닥면은 화강암이고, 주변 삼지는 변성암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는 거야. 결국 침식 분지라는 게 같이 나와서 난이도를 높여봤자 변성암은 화강암이라니까, 결국 물어볼 만한 게. 보면요. A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평탕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열하 분출로 이렇게 메워진 거지, 골짜기를. 니은 B의 화구 관련 없고요. 환물과도 관련 없고 카이데라도 관련 없어요. 그냥 용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D긋입니다. C의 기반암은 D의 기반암보다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게 맞는 거지. 강하다, 약하다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강해야지 버텨요. 약해야지 쪼개져. 화강암은 약한 거야. 변성암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은 거지. 남아있는 거잖아. 화강암은 파진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리을입니다. A와 B에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토양. 여기 자체는 간대토양에 대한 설명이죠. 특히 A, B는요. 간대토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함에 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C, D 말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회백색도 아니고 성대토양도 아니니까. 용암대지는 이제 현무암 풍화토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리는 지역은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겠죠. 흑갈색,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면은 붉은색. 딱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이었습니다. 네. 침식 분지와 연계해서 좀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역의 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철원입니다. 근데 철원 좀 지겨워. 철원, 연천 같이 묶어서 평탄한 면 용암대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기역은 용암대지구나. 애초에 용암이 메우면서 형성됐으니까 용암대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지. 자, 니은은요. 여기는 양구입니다. 양구하면은 펀치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펀치볼이 이렇게 생겨진 침식 분지가요. 그럼 낮은 산지는 이렇게 화강암이 나타나니까 화강암은 니은이 될 거고 높은 산지 변성암은 디귿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변성암이고 이쪽은 화강암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바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는 영월입니다. 한반도 모습과 발달한 그런 경관이 나타나죠. 감입공려하천. 되게 유명합니다. 감입공려하천이지. 하천하고 연계해서 나왔네요. 자, 여기는 정선 지역인데요. 정선하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카르스트 지형이죠. 카르스트 지형. 그래서 여기는 돌린 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다면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1번. 점성이 작은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맞는 거죠. 열하 분출로 형성되었으니까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점성이 작으니까. 점성이 높았다면 멀리 못 퍼졌을 거예요. 2번. 리을의 지반 융기의 영향을 받았다. 원래 자유공유하천이었던 게 융기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 하방 침식에 의해 가지고 감입공유하천으로 바뀐 거지. 지 순서. 자, 미음임 석회암 같은 경우는 석회암 풍화토가 나타나니까 모함의 영향을 받은 간대토양? 맞는 설명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니까 중생대. 그리고 변성암은 시원생대. 누가 먼저 형성됐어? 디귿이 먼저 형성됐지.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기역의 주된 기반암은 현무암이니까 분출암, 결국 화성암이고요. 맞고요. 그리고 석회암도 조선 누충군, 해성층이잖아요. 그치? 퇴적

빰, 맞습니다. 고생 대 초기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지형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기후 단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만점을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 엠일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대단원의 가장 마지막 중단원, 바로 일탈 행동의 이해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 빈도표 봤었지만 한 문항씩 늘 출제되고 있어요. 예, 대단원 2단원을 보시면 내용 요소가 좀 많았죠. 우리 첫 번째 개인사회와의 관계, 이 부분에서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좀 엮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사회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사회화 기관, 의미 있게 출제가 되고요. 이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3번 주제인 사회 집단이랑 같이 엮여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집단 구분하는 연습 했었죠. 자, 오늘은 가장 마지막 주제입니다. 일탈 행동의 이해라고 해서 개념 공부에서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 분석 팁 한번 보면요. 자, 우리 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일탈이론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낙인 이론 있고요. 아노미 있고요. 차별 교제 이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실제 출제가 될 때는 이 아노미 이론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학자에 따라서 구분이 됐었죠. 한 명은 뒤르켐, 그리고 머튼이라는 학자. 이 두 명의 학자가 각자 아노미를 전개하는 방식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시문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이론인지, 어떠한 관점이 반영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추론해서 올바른 선지를 골라내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늘상 해왔던 대로, 네, 중단원 처음 시작이니까 79쪽을 펴시고요. 기출엔 플러스에서 40번 문항부터 빈칸을 채워보면서, 그렇지, 아, 여기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는 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일탈 행동의 이해였었죠. 그럼 일단 일탈의 정의, 그 의미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0번 보면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식으로 해주기를 막 기대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 자, 그러한 행동 자체를 우리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번의 일탈. 41번이요.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요, 예,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또는 어떠한 사회, 어떠한 장소에서 이게 이러한 행동이 일탈이었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탈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만 해도 이게 일탈 행위로, 예, 되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정말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거리로 활보하는 거, 이것 또한 일탈로, 네, 여겨지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번 수영복 입는 거 생각해볼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영복을 입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건 괜찮은데요. 장소를 바꿔서 누군가가 수영복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기대하는 그 행동 양식에 어긋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일탈에 대한 판단 자체는 되게 상대적이다.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42번입니다. 자, 뒤르켐이라는 학자가 나왔는데요. 자, 42번부터는

구체적인 일탈 행동의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뒤룩캠은요, 기존 사회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사회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한 상태. 자, 이러한 상태를 무규범의 상태, 바로 아노미라고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노미 이론, 뒤룩캠이 전개하는 그러한 아노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러한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 뒤르캠이 이야기했었던 그 전제 자체는 우리 사회가 너무 급변하는 거야.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존의 규범,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규범이 없어지는 무규범의 상태가 되어버리거나, 내지는 기존에 존재했었던 규범과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규범이 함께 혼재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겠죠, 사람들은. 대체 내가 뭘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중규범의 상태. 이걸 우리는 아노미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머튼이라는 학자도 등장을 했어요. 이 뒤르캠과 마찬가지로 아노미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강조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자, 머튼 같은 경우에는 뭐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무엇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이 일탈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표현 그대로 기억하자. 바로 머튼은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빈칸, 제도적 수단을. 이둘 간의 괴리가 생기는 경우에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때 이 문화적 목표, 이 앞에 이 문화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개인의 사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뜻이야.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되게 원하는, 성취하고 달성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문화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부, 돈이라든지 권력, 명예, 이런 거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설정을 한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이들 간의 괴리로 일탈을 저지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문화적 목표 하면은 뭐 시험 잘 보는 거, 우리 성적 높게 받는 거, 이거 누구나가 원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달성하고 싶은데, 그럴 거를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었던 거야. 그래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이게 대표적인 머튼의 아노미의 사례로 자주 나오는 거. 자, 이어서 44번인데요. 자, 여기서는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이 나왔습니다.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중시한다. 지금 여기 44번에서 이야기하는 일탈 이론이라는 건 기존의 일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상 집단이 아닌, 즉, 일탈을 저지르는 집단과의 교류 때문에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하게 되면서 일탈을 저지르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했다. 라는 추론이 되죠.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때 이 44번의 빈칸은 바로 차별,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미 두 가지와 그리고 차별교세 이론 플러스 우리는 여기에다가 낙인 이론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 자, 다음은 이제 45번부터는 OX입니다. 차별교제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한다. 자, 45번 보세요.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 차별 교제 이론. 이거 맞죠? 애초에 내가 일탈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과의 교류라는 게 상호작용이야. 그런데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그 1차적인 일탈을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 낙인 여부 자체가 2차적인 일탈을 저지르는 요인이 된다. 근데 이렇게 낙인 여부를 찍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번은 틀린 선지라는 거.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건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둘 다에 해당을 합니다.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46번입니다. 낙인 이론은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 우리 이따가도 보겠지만 선지로 많이 나와요.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죠. 1차적인 일탈을 저지른 누군가가 있어. 두 명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낙인을 찍고 누구한테는 안 찍어. 근데 낙인 이론의 방식은 낙인을 찍은 사람이 2차적인

오차를 저지른다라고 보기 때문에 46번은 옳은 선지. 47번, 듀르켐의 아노미이론과 머툰의 아노미이론 모두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탈행동의 발생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요둘다 공통적으로 아노미이론. 이러한 아노미이론은 기능론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본다라는 거 맞습니다. 규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라는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자, 48번. 차별교제이론은 낙인이론과 달리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48번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 그런데 이거 틀린 선지가 되죠. 48번에서 얘기하는 일탈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우리 공부했었던 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낙인이론에만 해당하는 거였죠. 이 낙인이론이라는 건 일탈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어떠한 이 일탈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 이런 것들이 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48번은 틀렸다. 49번입니다. 낙인이론은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시한다. 예, 요거는 그냥 맞는 설명이고요. 1차적 일탈이라는 건 되게 그냥 비의도적으로 일어나요. 이거는 되게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인을 찍으면서 이 낙인으로 인해서 개인은요,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의도성이 있고 되게 체계적이고 지속성도 있는 그런 2차적인 일탈을 저지른다라는 설명을 하죠.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머튼은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 정립이나 규범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자, 지금 50번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이걸 제시하는 건 머튼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예요? 그렇죠. 듀르켐이 되겠죠. 그래서 머튼이라고 이야기한 50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OX 판단을 했으면, 잘 따라왔으면, 이제 우리 문제 풀 준비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69쪽에 86번부터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전부 다 푸셨죠? 자, 86번 갑니다. 자, 86번 따끈따끈한 직전, 여러분들 수능 출제 문항이고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안에서 등장하는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생경하거나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일탈 행동 요 부분의 특징인데 문제 형식 자체가 조금 꼬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진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어떤 일탈 이론이 무엇인지를 잘 연결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교사와 이렇게 학생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럼 제가 강조했죠. 교사의 대화가 나오는 순간, 첫 번째 질문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읽어야 된다. 자, A, B, C, D 중 각자에게 배정된 두 가지 일탈 이론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하고 사례를 발표하래요. 그리고 갑과 을이 길게 A, B, C, D 얘기를 하는데요. 갑과 을은 모두 각자에게 배정된 두 가지 일탈 행동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제시를 했대요. 자, 그럼 먼저 갑을 보세요. A, B는 모두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요 설명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 그치?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을 하죠. 자, 그리고 을을 보세요. C와 D는 모두 일탈행동 자체보다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 그 행동보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을이 설명하고 있는 건 낙인이론이야. 그럼 우리가 요 대화를 통해서, 아, A, B 중에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이론, 그리고 C, D 중에 하나는 낙인이론이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발표를 한 사례 네 가지 중에는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야. D의 사례만 맞는데요. 자, 그럼 우리 D의 사례를 먼저 보세요. 사기 전과자들과 어울려 그들의 태도 수법을 배워 사이버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옳은 사례다라고 얘기를 했어. 사기 전과자들과 어울렸대.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범행 수법,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D가 바로 뭐다? D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여기서 하나는 낙인이론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C가 낙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다 쓰세요. C가 낙인이론이에요. 그리고 D가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A, B는 잘못 설명이 된 사례죠. 근데 A를 보니까 부유한 생활을 원하는 장기 실업자가 쉽게 돈을 벌고자 사이버 사기를 저지른 거. 근데 이게 잘못된 사례라는 거잖아요. 부유한 생활을 원한다? 나의 어떤 문화적인 목표. 그리고 사이버 사기를 저질렀다? 이거는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건 결국 머튼의 아노미 사례가 되는데 이 사례 자체가 틀렸다고 했으니까 결국 A는 뭐가 돼요? A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머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D, C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는 다음 갑니다. 1번이에요. 우리 아까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 A, B, D, C에 맞춰서 1번을 보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그리고 두 번째, 일탈행동의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이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 교제 이론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나왔죠? 우리 아까 기출엔 플러스에서 봤었던 표현,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를 한다. 여기 나왔네요. 이 얘기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을 하고, 자, 우리 아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B에 해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D에 해당을 하는 게 여기 보면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아까 찾아놨었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5번을 보면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 자, 요거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낙인 이론은 우리 C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요런 형태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 8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에 따라서 뭐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질문인가요? 자, 일단은 이러한 이론들이 나오고요. 하나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오로 응답이 나뉘는 질문을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이 질문, A와 B가 아직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는 우리 네 개 중에 딱 하나였었죠. 이거 뭐예요?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 A, B 이론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A, B 중에 하나가 낙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해결책으로 보는가?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다고 얘기하니까 저 둘 중에 하나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자, 세 번째, 일탈자가 부정적

그러죠. 우리 아까 낙인 이론 나왔었는데 A, B 둘 중에 하나가 낙인 이론이고 B, C 둘 중에 하나가 낙인 이론이래. 그러면 그 순간, 그래, 요 B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B가 낙인 이론. 자, 그리고 마지막.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냐? 자, 요거는 바로 낙인 이론과 차별교재 이론 모두에 해당을 하는데, 자, 여기서의 핵심은 평가 결과가 틀림이라는 거예요. 즉, 이 C와 D라는 이론은요, 이 질문에 의해서 구분될 수 없대. 그러니까 둘다 공통적으로 예라고 하거나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B가 낙인 이론이라는 걸 알았고요. 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건 낙인과 차별론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아, C와 D는 하나는 뒤늦게 만오미, 하나는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네. 를안 순간 A가 바로 차별 교재 이론이 되겠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A가 차별론이 되는 순간, 우리 아까 두 번째에서 하나는 뒤르켐의 아노미였어야 됐기 때문에 D가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 AB, 그 다음에 C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가 됩니다. 그러면 DC, AB,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우리는 1번부터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거. 자, 이거 낙인 이론에 해당을 했죠. 틀렸고. 두 번째,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을 합니다. 3번. 정상 집단과의 교류. 자, 이거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 교제 이론 A에 해당하고요. 자, 4번.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 자, 요거를 우리는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라고 얘기했고요. 바로 D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요. 딩동댕 4번에 해당을 합니다. 자, 마지막 5. C, D와 달리. 저요두 개와 달리 A와 B는요. 사회 구조적 관점인데 이렇게 구조에 주목을 하는 건 오히려 아노미 이론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네, 우리 87번 정답 4번까지 찾았습니다. 자, 이어서 88번이요. 자, A에서 C까지 설명에 대한 옳은 거. 자, 이번에는 뒤늦게 아노미, 차별교재, 그리고 낙인 이론입니다. 요 안에서 머튼의 아노미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일탈 행동의 원인을 각각의 이론에서 설명을 해보래요. 자, 첫 번째. 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교사의 평가. 이걸 주목해야 돼. 근데 이거 참 좋게도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옳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담 없이 이거를 좀 편한 마음으로 읽으면 돼.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않았다. 사회가 급변을 하면서 규범이 정립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뭘 따라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일탈을 저지른다? 이거 완전히 뒤늦게의 아노미죠. 자, 두 번째. 온라인 공간에서는 경미한 일탈조차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자, 이러한 비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면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 나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이구나가 내면화되면서 다시 2차적인 일탈을 저지르는 거. 아, B는 낙인 이론이다. 자, C. 온라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과, 자, 여기서의 반복적으로 범죄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이 일탈 집단이에요. 어울리면서 온라인에서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 아, 그들과 어울리면서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한 거죠. 그럼 마지막 C는 차별 교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았고요. 1번부터.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의 확대. 아,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이거 머튼의 아노미죠. 근데 사실 A, B, C를 구분하기도 전에 우리 여기 단 안에 머튼의 아노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입니다.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 이거 완벽하게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낙인 이론이 B에 해당했기 때문에 정답은 나왔습니다. 2번에 해당합니다. 자, 이어서 3번.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하면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낙인 이론 거였어요. 누군가가 있어. 자, 요렇게. 하나, 둘. 둘다 1차적인 일탈.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일탈을 저질렀는데, 누구한테는 낙인을 찍고, 자, 누구한테는 그러한 낙인을 찍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낙인 이론이 이야기하는 건 낙인을 찍지 않았던 사람은 뭐 범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차적인 일탈의 결과 낙인을 찍음으로써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일탈을 야기한다라는 설명을 하잖아요. 낙인을 찍고 안 찍고라는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 요게 바로 낙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4번이 주어가 A와 달리 B는인데, 자, 우리 공부했었던 이론 중에서 낙인 이론이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보죠. 중요한 건 일탈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마지막 5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을 한다. 근데 주어가 C와 달리 A는이야. 지금 5번에서 얘기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차별교재 이론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88번,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88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89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 89번 문제도 이런 다양한 이론, 우리 공부했었던 이론이 다 나왔는데, 이러한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없다, 뭐 이게 나왔어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A를 B와 구분할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네 가지 중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낙인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가 낙인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자, A를요, CD와 구분할 수는 없대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이 B가 바로 낙인 이론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아직 ACD는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간 괴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 자, 우리 이거 첫 줄을 읽자마자 익숙한 표현이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머튼의 아놈이에요. 근데 D와 A를 구분할 수 있대요. 오. 그러면 D와 A 둘 중에 하나가 머튼의 아놈이겠다 싶은데 이 D를 BC와 구분을 할수 없대요. 그럼 그 순간 머튼의 아놈이가 바로 A가 되겠다. 찾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통해 A를 BC와 구분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 아까 A를 찾았죠. A가 바로 머튼의 아놈이었어요. 근데 머튼의 아노미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B와 C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우리 B가 낙인 이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낙인 이론 이외에도 차교론이 바로, 그치,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을 하니까 나머지 C가 바로 차교론이 되는 거고 A를 D와 구분할 수 없다? 그렇죠. A, D. D는 뒤늦게의 아노미. 왜? 이둘 다. 머튼이든 뒤르겜이든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D, A, C, B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1번입니다.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낙인 이론에 해당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한다. 자, 이거 우리 뒤르겜의 아노미 이론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기존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탈 집단이랑 어울리니까 일탈을 저지른 거야. 그들과 어울리지만 않으면 해결될 수 있어. 지금 요거 차결혼이죠. 자, 우리 C가 바로 차결혼이었기 때문에 8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일탈자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라. 왜? 일탈자로 규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스스로 부정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하더라. 낙인 이론입니다. B죠. 마지막 5번.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자, 여기 5번에서 얘기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을 하는 아노미 관점에 해당을 하고요. D와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게 B에 해당하는 설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네요. 89번의 정답, 3번. 자, 이어서 9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0번 하나는 낙인, 그리고 또 하나는 차별 교재 이론 둘 중에 하나래요. 자, A는요, 일탈 행동이란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행위에 이르게 하는 규범과 행동을 학습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일탈 행동이라는 건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우리는 학습의 결과물? 그치. 어울리면서. 일탈을 저질렀던 사람이랑 어울리면서, 이런 행위 해도 되는구나.

문제 없구나. 괜찮은 거구나. 그럼 나도 하자. 일탈의 기술, 뭐 이런 것들까지 습득하는 거. A가 뭡니까? 차별론이죠. 네. B가 강력하게 낙인일 것 같아요? B는 누구나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1차적 일탈을 할수 있다. 이거는 되게 비의도적인 거예요. 내가 의도치 않게 이러한 일탈, 기대되지 않았던 행동을 할수 있는 거고요. 되게 즉흥적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일탈자가 되는 건 아니다. 1차적 일탈이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지탄을 받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일탈자로 간주. 자, 여기에서 요 부분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사회적으로 공개가 돼서 지탄을 받는다. 자,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경우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낙인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잘못했네. 으이그 이런 것들. 네. 자, 그러면 일탈자로 간주돼서 아주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구조적이고 체계화된 일탈이 발생을 한다. 역시 낙인이론 바로 B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A, B 구분을 했으면 1번에 차별적 제재.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일탈이론의 핵심은 제시문 안에서 결국 이론 구분을 하는 거. 그게 핵심인 거예요. 등장하는 선지, 평가원이 좋아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낙인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지금 낙인 이론이니까 정답은 2번 나왔고요. 3번입니다. 일탈 행동에 대한 참여 여부가 일탈자와의 교제 여부에 의해서, 예, 일탈자랑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일탈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차교론인데요. 네. 4번.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사람들 누구나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 근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4번은 바로 머튼의 아노미가 되고요. 마지막 5번. A, B는 모두 일탈의 원인으로 개인 간의 상호작용보다 사회구조의 영향? 오히려 A와 B, 차별론과 낙인 이론은 둘다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5번도 오답이다. 그래서 90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91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 91번으로 가면, 아,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25년도 수능 기출 문항이고요. 뭐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고난도 형태의 문항이에요. 등장하는 질문 속의 내용을 보면 표현 자체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문제 형태, 예. 채점형의 문제가 되게 꼬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 A, B, C, D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채점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애초에 지금 여기서 질문별 만점이 4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2점부터 가는 게 아니라 극단값을 먼저 가는 게 좋아요. 4점, 0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어요. 그럼 3점, 1점, 3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ABCD를 구분하는데 좀더 유리하다는 거. 그럼 첫 번째 일단 보세요. 일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표현은 익숙하죠. 자, 이거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낙인 이론이에요. 근데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A, B, C, D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채점 결과 3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낙인 이론이 뭐다라고 판단을 하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요네 가지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질문에 낙인 이론만 해당을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네 개의 답이 있는데 여기서 채점 결과가 3점이라는 건이 중에 하나만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B와 C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낙인 이론이다라는 걸 뜻하겠지. 그럼 이둘 중에 하나가 맞고 그럼 그 중에 하나는 틀렸고 A, D는 둘다 아니오니까 맞는 거잖아요. 1점 1점 가져가니까 3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B, C 중에 하나가 낙인이다라는 걸 찾고요. 2점짜리는 점수가 좀 애매하니까 1점을 먼저 가는 거야.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객관적인 기준 없어라고 보는 거. 그게 유일무이하게 낙인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을 할수 있는 건 뒤르겜의 아노미,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 그리고 차별 교제 이론. 요세 가지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채점 결과는 1점이에요. 이 응답 중에 하나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아, 이 중에서 B와 D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둘 중에 하나가 낙인 이론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 틀렸지. 그리고 그세개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요세 개가 다 얘라고 응답을 할 테니까 얘는 맞아요. 그리고 아니오라고 응답해서 얘는 틀려버리잖아. 그래야지 1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BC 중에 하나가 낙인 이론, BD 중에 하나가 낙인 이론이야. 그걸 찾았다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B가 낙인이니까 바로 B가 낙인이라는 거를 찾았어요.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는가? 이것도 3점이죠. 요 응답 중에서 세 개가 맞았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요 B가 낙인이라는 걸 찾았어. 근데 낙인이론은 여기 얘로 가면 안 되지. 그럼 이 친구는 틀렸다? 근데 3점이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옳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요게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C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다라는 걸 찾아요. 그러면 C, 머튼의 아노미,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자, 요거는 누구와 누구?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론. 요두 가지에 해당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요 B가 낙인 이론이야. 요거 맞잖아. 그리고 우리 하나 또 찾았죠. C. C가 머튼의 아노미야. 근데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아니오니까 얘도 맞아요. 그럼 이미 지금 2점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D와 A는 잘못 연결됐다. 그러니까 차교론이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가야 되는 거지. 차교론이 A가 되면서 마지막 D가 바로 뒤늦게매 아노미가 됩니다. 이게 뒤바뀌어 있어야지 틀리면서 여기에서 2점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DC, AB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점형에서 어떠한 순서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가져가시고, 1번에 신입사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회사 선배들과 어울리면서, 아,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죄의식이 사라져 부정행위를 같이 하는 거. 1번에서 얘기하는 거 차결혼이죠. A가 아까 뭐였죠? 차결혼인데 정답 벌써 나왔네요. 1번입니다. ABCD만 잘 구분을 했으면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 자, 두 번째. B의 사례로 한탕주의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실업자가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 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불법 도박이라고 하는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이두 번째 사례는 바로 머튼의 아노미고요. 이건 C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어서 3번. 가해 사실로 징계받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아로 인식을 한다.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했다라는 거. 3번은 낙인 이론인데요. 낙인 이론은 B에 해당합니다. 자, 4번.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거. 이거 우리 차교론에 해당을 했었죠. 차교론은 A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동의 해결책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규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그게 무규범의 상태인 거잖아. 결국 요거는 바로 뒤늦게매 아노미가 되겠죠. D에 해당하는 설명. D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요, 1번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92번을 가면, 오! 방금 풀어봤었던 문제랑 되게 비슷하죠? 요게 당해 년도 수능이고 그 직전 9월 모의고사에서 요렇게 나왔다. 아, 그러니까 이미 9월 시험에서 우리 일탈 요렇게 물을 수 있다 얘들아 준비해라 라고 이미 좀 시그널을 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채점형의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자, 요 학습의 과정에 주목한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 차교론에 해당을 하죠. 일단 한번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연결시켜 볼게. 일탈자가 부정적자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낙인 이론이고요. 자, 세 번째.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가 일탈의 원인?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머튼의 아노미. 뭐와? 마지막. BD와 달리
A씨는요, 모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가? 지금 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중시하는 건 우리 낙인 이론이랑 차교론, 요두 가지에 해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보면 갑을병이 응답을 하는데, 갑은요, 2점이에요. 그리고 을은 몰라. 근데 병은 3점이야. 4개 중에 3개는 맞았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한번 갑을병의 응답을 유심히 보세요. 일단은 을은 점수를 모르니까 갑과 병을 중심으로 한번 봐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갑과 병은 둘다 공통적으로 예라고 응답을 했어. 그러면 갑이 얘가 맞는 순간 병도 무조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려요? 그럼 병도 당연히 틀리겠죠. 왜? 둘다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응답을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요. 서로 응답이 갈립니다. 이 친구는 세 개를 아니요. 이 친구는 세 개를 예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머리를 굴려봐요. 병은요, 네 개의 질문 중에 하나만 틀려야 돼. 세 개가 맞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갑과 병이 틀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병은 여기서 틀렸으니까 이게 전부 다 맞아야 된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맞는 순간 갑이 이야기한 요 아니오는 전부 다 틀리게 되겠죠? 그럼 갑에게 이 점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어? 그렇지. 갑과 병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맞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A가 바로 뭡니까? 그치. A가 차별 교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도 모르지. 만 봐봐. 이왕에 우리가 A가 차교론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A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네 번째 질문이다. 자, 네 번째 질문에 요 A가 나오죠. 그리고 요 A가 차교론인데, 차교론이 마침 타인과의 상호작용? 요거 끄떡끄떡이 돼요. 그럼 우리가 요네 번째 질문에 대한 병의 응답이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게 맞는다면 요때 C가 뭐가 돼요? C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요때 갑은 이제 틀리게 된다. 이걸 한번 가정해보자고. 자, 그렇게 하고 요때 C가 낙인 이론이라고 할 때, C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두 번째 질문에 여기 나왔죠. C는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 이거 낙인 이론 맞는데? 그러면 지금 병의 응답이 맞는데? 라는 걸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이제 갑의 응답이 틀렸죠. 그리고 나서 요세 번째 질문을 가면 지금 갑과 병, 요세 번째 질문에 응답이 갈렸을 때 갑이 2점을 받으려면 요게 맞아야 되고, 아, 병은 틀려야 된다. 이걸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아, C가 지금 낙인 이론이다.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고, 그래야지 아니오라고 응답을 한게 옳은 응답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B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다. 그래서 D, B, C, A.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았으면 우리 점수에 맞춰서, 그리고 이론도 싹다잘 연결이 됐죠? 자, 그럼 1번입니다. 기억은 1점이다. 요거 하나하나 그냥 번거롭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답을 찾았잖아요. 자, 지금 병이랑 그냥 비교하세요. 얘가 정답이니까 얘 틀렸고, 얘 틀렸고, 요 틀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얘가 맞았어. 하나만 맞았으니까 1점이라고 얘기한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는 건 역시 어렵지는 않았어. 자, 두 번째. A의 사례로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평판으로 인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 에이, 쟤는 맨날 이렇게 친구들이랑 몰려다니고 비행을 저지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부정적인 평판, 요게 바로 뭐예요? 니은이응? 그렇지. 이게 바로 낙인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자, A 낙인 아닌데? 우리 A는 차교론인데? 틀렸고. 세 번째. 경찰의 치안과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났다. 지금 사회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규범 자체가 재기능을 못하는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 사례죠. 자, 뒤르켐의 아노미는 D에 해당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프로야구 만년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가 되고 싶어 금지 약물을 복용합니다. 와, 내가 주전으로 뛰고 싶은데 라는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이 서로 괴리가 되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다. 머튼 아노미는 B에 해당하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워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경우, 아, 상습적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에게 배웠다. 일탈 집단과의 교류 과정이 나타나는 차교론에 해당을 하겠죠. 차교론은 A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2번 정답 1번 찾았어요. 채점형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93번으로 갈게요. 자, 93번은 이거는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프가 나와서 괜히 좀 긴장을 할수 있는데, 자, 설명을 다 해줍니다. 자, 보면 그림에서 튀시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받지 않은 집단은 가, 처벌받은 집단은 나. 아, 둘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가는 처벌을 안 받았고요. 나는 처벌을 받은 거예요. 자, 가와 나, T 플러스 일식이 평균 범죄 횟수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지금 가 집단은요, T 플러스 일식이에 뭐 별로 이렇게 그냥 한건 정도죠. 그런데 나 집단을 보니까 아주 유의미하게 횟수가 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처벌이라는 사회적 반응, 그 자체가 일탈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말풍선 안에 나와 있는 저 사회적 반응이라는 게 처벌이라는 게 결국 낙인에 해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A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낙인 이론이다라는 거 찾았고요. 관련한 설명. 1번. 일탈의 개인의 타고난 특성에 의해 발생을 한다. 개인의 특성에 의한 거. 무관하고요. 자, 두 번째.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 지금 현재 규범이 제 기능을 못해서 사람들이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이거 뭐야? 뒤늦게매 안오미지. 자, 세 번째. 일탈자에 대한 낙인이 후속 일탈의 핵심적인 요인. 아, 낙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탈 행동을 유발하는 의미 있는 요인이야. 그러면 요거 낙인 이론이죠. 우리 낙인 이론 찾아야 되는데 정답 3번. 자, 4번이요. 문화적 목표,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 이거 뭡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그렇습니다. 머튼의 아노미. 마지막 5번. 상호작용을 통해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을 학습. 자, 상호작용이라는 표현과 학습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마지막 5번 선지는 차교론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4번이요. 자, 이번에 ABC는 각각 낙인, 머튼의 아노미, 그리고 차교론입니다. 뒤늦게 마노미는 빠져있네. 자, 첫 번째. 갑은요, 동네 가게에서 물건 훔치던 선배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내면화한 결과, 상습 절도범이 되었다. 아, 그들에게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훔치는지 분명히 이런 기술도 습득을 했을 거고요. 아, 이렇게 물건을 훔쳐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그런 가치관을 습득한 거예요. 자, A는 뭐예요? 그치, 차별 교제 이론. 두 번째, 물질적 풍요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와, 나는 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었던 을은 현금 인출기를 부수고 ATM기 부수고요. 고액의 현금을 훔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둘 간의 괴리로 일탈이 생겼다. 바로 머튼의 아노미가 되죠. 자, C. 동네 가게에서 호기심에 물건을 가져온 병은 주변으로부터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돼서 이후 절도를 일삼게 되었다. 자, 요거는 읽자마자 바로 그래요. 바로 낙인 이론이다.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C의 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물건을 가져왔다. 요 케이스가 바로 1차적인 일탈에 해당을 하죠. 아, 이거는 별로 의도가 없어서 그냥 궁금했어. 즉흥적으로 이러한 일탈을 저질렀는데 주변에서 이에 대해서 도둑이라는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낙인의 행동이 되겠고 이러한 낙인의 결과 스스로 아, 나는 도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즉 부정적인 자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절도를 일삼았다. 요 뒷부분이 바로 2차적인 일탈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1차적 일탈에서 2차적인 일탈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차별적인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자, 요거는 낙인 이론이고요. 자, 두 번째,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 해결 방안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차교론이죠. 자, 세 번째,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상호작

착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 과정. 자, 여기서 핵심은 밑줄 쳐볼까요?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차별론이잖아요. 차별론은 A인데요. A와 달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5번이요. C와 달리 A, B는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본다. 자, 지금 5번에서 얘기하는 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본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A, B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5번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았어요. 자, 이어서 95번 문제인데, 저 문제 풀면서 놀랐어요. 94번, 5번 사실 형태 너무 똑같잖아요.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출을 따분하더라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이 동형의 패턴에 익숙해지면서 개념을 완전히 스스로 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형태 볼게요.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온라인 도박을 정당화하는 가치관 학습. 자,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접촉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학습이라는 키워드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치. 차별 교재. 자, 두 번째. 정보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한다. 자, 급변하는. 사회가 지금 급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급변한 사회에 맞는 그에 적합한 규범이 없어서 사람들이 뭘 따라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일탈을 저지르는 거. 이거 뒤늦게매 안홈이죠. 자, 세 번째. 온라인 도박을 한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 자, 여기서 핵심은 주변인으로부터의 비난. 이거 우리 낙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낙인 이론입니다. 자, 1번부터. 차별적인 사회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자, 이거 계속 나와요. 낙인 이론이죠. 자, 두 번째.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 확대. 그러니까 우리 머튼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이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기회가 부족해서 이 어떠한 괴리로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걸 해결을 하려면 이걸 달성할 법한 기회를 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서는 머튼의 아노미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3번.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나왔네요. 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4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 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 요거를 강조하는 거는 우리 두 가지죠. 차별론과 낙인이론. 즉, A와 C에 해당을 합니다. C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 5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본다. 오히려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잖아요. C와 달리가 아니겠죠. 오히려 C는 B와 달리라고 서술되어야 옳은 선지가 될 거야. 그래서 95번의 정답은요. 네, 좋습니다.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95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다음 페이지 72쪽으로 넘어가면 96번 문제 볼게요. 자, 뒤룩캠의 아노미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 차교론, 낙인이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 현상을 설명해 주세요. 자, 갑은요.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경제적 성취와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요 급속한 사회 변동이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오지. 이로 인해 과거에 작동했던 전통 규범과 새롭게 등장한 가치가 혼재. 기존에 있었던 규범과 새로운 가치가 서로 혼재되면서 이중 규범의 상태에서 아주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기준을 상실한 요 상태, 말 그대로 규범이 없는 무규범의 상태. 이러한 무규범을 아노미라고 표현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이야기한 아노미는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죠. 자, 성공에 필요한 합법적 기회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냥 대충 읽으면, 뭐야? 지금 성공, 뭐 기회 나왔으니까 이거 머튼 아노미 아니야?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돼. 끝까지. 이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과, 자, 뭐래요? 빈번하게 교류. 아, 요게 밑줄 쳐야지. 일탈 행동을 저지른 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그들의 방식과 태도를 습득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하는 건 차별론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병. 청소년 시기에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물질적인 성공에 필요한 기회가 제한돼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뭐 청소년 시기 전과자 뭐 이거 딱 읽으면 뭐지? 이거 지금 낙인이야? 뭐야? 하는데 끝까지 보면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경쟁. 그런데 그 기회가 제한. 경제적 성공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문화적인 목표야. 근데 이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필요한 기회라고 하는 걸 바로 우리는 제도화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서로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범죄를, 일탈을 저지르는 거야. 마지막 병은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늦게 마노미, 차교론, 머튼의 아노미 연결시켰으면 1번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자, 지금은 현재 너무 잘못된 사람들과 일탈 저지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자꾸 일탈을 저지르는 것 같으니까 정상 집단과 즉 일탈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과 교류를 하면 괜찮아질 거야. 자, 지금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차교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누구한테는 낙인을 찍고, 누구한테는 낙인을 안 찍고, 둘다 처음에는 즉흥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낙인을 찍고 사람들이 자꾸 지탄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정체성을 형성을 하면서 2차적인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바로, 을은, 예, 요거, 두 번째는 낙인이론이죠. 자, 세 번째,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 이걸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보는 거 우리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가 병에 해당을 했죠. 그럼 정답은 3번 나왔고요. 4번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을 한다. 자, 이렇게 구조를 강조하는 거 아주 거시적으로 특히 기능론적인 관점이 나타난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근데 4번에 갑과 을의 관점은 병과 달리 그러니까 오히려 갑과 병의 관점은 을과 달리 라고 서술이 되었다면 맞았을 텐데 틀렸어요. 마지막 5번. 을과 병의 관점은 갑과 달리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자, 이 중에서 지금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건 차교론에 해당을 해요. 즉, 을에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병을 함께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번의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7번 볼게요. 자, 일탈이론 ABC의 사례로 일탈을 저지른 갑을 병의 진술을 살펴봅니다. 각각의 진술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간에 보면 갑을 병 나오는데, 갑은요, 문화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게 부족해야지 일탈을 저질러 라고 보는 거. 이게 뭐예요? 그래야 머튼의 아놈인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리고 을은요, 일탈자들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면서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하고 일탈의 기술을 배우고 이거는 지금 차교론에 해당을 하는 걸 텐데 그러면 을은 차교론은 무조건 아니겠구나. 갑은 머튼의 아놈이가 아니겠고. 병은요, 여러 규범을 위반했음에도 비난이나 제재를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비난 제재를 받아서 낙인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정체성을 내면화해서 2차적인 일탈을 저지르는 거, 그게 낙인인데, 그렇다면 병은 낙인은 무조건 아니겠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갑을 병에게 서로 다른 일탈 행동을 서로 적용해 보면, 갑의 일탈은요, A나 B. 그럼 지금 갑 같은 경우에는 머튼의 아노미는 무조건 아니지. 그럼 C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라는 거고. 자, 을의 일탈은 B나 C. 을은요, 차교론, 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 그러면 차교론이 A가 되는 거고. 마지막 병의 일탈은 A와 C. 그럼 마지막 B가 바로 낙인이론이다. 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문제 재밌네요?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1번.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는 문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제도화된 괜찮은 방법이 없어서 일탈 저지르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그 기회를 더 많이 주자.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가 되죠. 근데 머튼 아노미는 C인데요? 틀렸고.

자, 2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학습과죠. 상호작용이라는 건 교류, 글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건 차교론. 우리 차교론이 A인데요. 3번.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 방안? 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도 차교론. 근데 우리 차교론은 계속해서 A에 해당을 하고요. 4번입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자, 이거 낙인이론이에요. 낙인이론 지금 B죠. 즉, 머튼의 아노미 차교론과 달리 이 낙인이론이라고 하는 건그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5번.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 자, 이거는 바로 뒤르겜의 아노미에 해당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지금 뒤르겜 아노미에 대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번의 정답은요, 4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일탈 부분 들어갔습니다.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서 개념 때 어떠한 내용 공부했었는지를 빠르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앞에 한 12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무난무난하면서도 중간에 좀 어려웠었던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점형으로 등장을 했었던 91번, 9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용 요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 형식과 패턴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최근 기출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오는지 86번, 7번을 통해서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탈 부분 아직 좀 남았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98번부터 문제 풀 거예요. 문제 미리 풀어 오시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념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윤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자, 이번 시간 1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2단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서 또 사회 구조 특징 정리했죠.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실제론, 명목론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했고요. 또 사회화 내용 넘어가서요. 사회화의 유형, 1차적 사회화, 2차적 사회화, 또 재사회화, 예기사회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회화 기관들,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설립 목적에 따랑, 뭐, 설립 목적에 따라서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지? 그렇죠. 공식적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또 또래 집단, 그렇죠? 또 뭐 학교 이런 것들, 대중매체 이런 어떤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특징들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요. 바로 이 01번의 마지막 주제인 거죠. 바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교재 52쪽으로 정리하고 지난 시간 그다음에 이 내용 포함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던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져 있으면요, 보다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론입니다. 자, 기능론은요, 사회화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서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또래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또 직장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사회화들이 결국에 개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사회의 통합에 또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으로 측면에 있다. 기여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요,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기능론에서 이야기했었던 사회 규범과 제도는 사회 전체적인 합의다. 즉, 사회 전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되고 사회 전체 구성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운영된다. 라고 정리했었죠. 사회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회화도.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사회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사회화, 개인의 잘못된 사회화는 결국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 적응 또 소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전체적인 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즉, 이 내용의 반대예요. 첫 번째 내용은 뭐야? 개인이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면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가 잘 통합되고 사회가 잘 유지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라는 맥락을 뒤집어 보면은요, 그 사회화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게 되어지면은 반대로 문제와 소외와 여러 가지 부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갈등론은요, 사회화를 통해서 피지배 집단. 자, 피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의 이데올리, 올로기, 지배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 지배적인 어떤 이념, 그쵸?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왜요? 우리 갈등론에서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 지배 계급이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강요하게 되는 양상으로 사회 안정과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과정에서 즉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게 되어진다. 즉 사회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은요, 누구에 의해? 지배 집단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가치 및 규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지배 집단의 합이다. 지배 집단의 합이다. 지배 집단의 특정 집단의 합의다. 혹은 지배 집단이나 특정 집단의 합의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지배 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희소 가치를 보호하고 또 대를 이어서 희소 가치를 물려주려고 하는 계급 재생산, 계급 대물림. 자, 이것의 수단으로서, 이것의 도구적인 성격으로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되어서 사회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한다.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구조? 바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불평등한 구조를 말하는 거죠. 이 구조가 재생산되어진다. 계급 재생산. 이것이 돼서 지배 집단의 이익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회화가 여기에 기여하게 된다. 오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사회화가 나타나면서 이 불평등의 양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사회화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상상론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인이죠. 그렇죠? 상상론이 바로 미시적 관점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적 자율적으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 삼아서, 즉 타인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의식하는 거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서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자아관념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더 나아가서 일반화된 타자를 염두에 두고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관념을 형성한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다시 말해서 2번 같은 경우, 특히 자신,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거울로 삼는다라 그랬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이 거울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타인, 여러분의 자아관념

형성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지배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 거울로 행사했었던 분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부모가 있죠, 부모. 그쵸? 그 다음에 가족 안에 형제 자매가 있죠. 그쵸?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어린 시기에는 거울로 삼았었던 그 대상이 특정한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 특정한 타자라 그래요. 특정한 타자. 자, 이 특정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특정한 타자를 또한 반응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의 내면적인 관념과 정체성과 인성, 사회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또그 다음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성장기에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바탕으로 거울 삼아서 자아를 형성한 반면에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특정한 자아에서 확장되어서 우리 한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 우리 한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 법, 규칙,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 자신의 관념과 정체성과 사회화가 형성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일반화된 타자라고 해요. 일반화된 타자.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어떤 특정한 타자에 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삼형제다 보니까 형들, 큰형,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아빠보다 더 무서웠어. 그쵸? 특정한 타자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전통, 또 가치, 법, 규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반화된 기준에 의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또 직장인으로서, 교사로서, 또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법을 또잘 준수하고, 우리 사회에 또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과 전통, 문화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잘 염두에 가면서 제 자신의 교사로서의 관념과 또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화의 과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울로 삼는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인물로 국한되다가 점점 보편적인 어떤 기준, 보편적인 법, 보편적인 윤리, 가치, 기준, 그러한 걸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타자에서 일반화된 타자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을 살짝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뒤에 자료 탐구 읽기 자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료 탐구 볼게요.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자, 갑은요.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의 존속 및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대. 아, 교육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갑은요. 기능론적 관점으로 교육제도 바라보고 있다. 을은요, 아닙니다. 교육제도는요,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재생산하며 기득권층,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서 불공정한 계급 구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불공정한 계급 구조를 강화할 뿐입니다. 자,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제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은요, 중요한 것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개인입니다. 우리는 학교 교실 내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스스로 자아를 형성해 가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개인을 강조하고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교육제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론에서 언급했었던 거울자, 일반화된 타자, 한번더 확인할게요. 자료 6번입니다. 53쪽이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회학자 쿨리는 거울자아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사회화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했대요. 개인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상상하고 평가하며, 이거 진짜 많이 하지 않냐,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도 뭐, 안 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로부터 자신의 이미지나 감정, 태도 등을 이끌어낸다고 봤습니다. 한편, 사회학자 미드는요, 한 개인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같은 특정인의 기대를 내면화하지만, 특정한 타자.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보다 더 확장되어져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나 기대, 한 사회의 법, 한 사회의 도덕, 윤리, 전통, 그쵸? 이런 가치적인 측면이 내면화되어져서 타인의 기대를 내면화한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타자에서 일반화된 타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울자와 일반화된 타자 한번더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한번 해볼게요. 1번입니다. 가족은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사회화를 주로 담당한다. 그렇죠? 1차적 사회화, 원초적 사회화 담당하죠. 이번에 직장은요,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회사로 대표되어지는 직장은요, 공식적 사회화 기관 아니죠? 그렇죠? X고요. 학교와 직업훈련소가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 3번의 뉴미디어는 기존의 신문 방송과 달리 일방향 정보 전달 매체다. SNS를 바탕으로 하는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양방향, 쌍방향 정보 전달 매체죠. 4번의 기능론은 사회화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중심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 갈등론 말하는 거죠.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4번 X. 5번에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사회화 기관,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6번에 현대사회에서는 뉴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7번에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한 것, 뭐였어요? 기능론이었습니다. 반면에 갈등론은 지배 집단의 합의, 특정 집단의 합의가 반영됐다. 8번에 사회화를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능동적인 과정으로 봤던 거. 자,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자, 그 다음 9번에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며 쿨리가 제시한 개념, 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 결국에 뭐예요? 디귿, 거울자죠? 거울자. 10번에 사회의 일반적 가치나 기대가 내면화되어 있는 타인을 의미하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나 기대를 내면화하는 거, 일반화된 타자, 리을이 되는 거죠, 리을. 11번에 사회화를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 바로 니은, 갈등론이죠. 기득권 보호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 12번에 사회화는 사회 통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과 질서 강조하는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한번 모두 다 확인해 봤어요. 이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 강의 끝나고 쭉 먼저 한번 다 풀어보셨죠? 혹시 안 푸신 분들은요, 지금 잠깐 멈추신 다음에 먼저 한번 쭉 풀고 저랑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문제 1번입니다. 54쪽이고요.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회화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회화의 내용으로 전통사회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공경과 순응의 태도를 중시했다면 전통사회는 이랬대요. 하지만 오늘날은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에 뭐예요? 사회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사회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사회와 오늘날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나머지 1번, 그다음에 3번. 1번에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3번에 유지 및 통합에 기여한다. 4번에 세대 간 전승되는 통로이다. 5번에 정체성을 형성

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년이라고 하는 거 어떤 시기입니까? 어린 시기, 유년 시기를 말하는 거죠. 유년 시기에 사회화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여러분 1번인 거죠. 유년기의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2번에 사회화는 성인기에 이루어질 수 없다. 성인기에 이루어질 수 있죠. 3번에 사회화는 보상과 제재. 아, 잘했으면은 긍정적인 피드백, 보상을 해주고, 하지 말라란 걸 했었을 때는 부정적인 피드백, 이렇게 제재를 통해서 또한 사회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요 내용과 연결시켜서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4번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을 통한 사회화가 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5번에 사회화는 사회 변화에 대한 개인의 능동적인 대응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이 자체로는 의미 있는 선택지지만은 제시문과 연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고요. 자, AB는 2차적 사회화 기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죠? 자, 직업훈련소는 A에 해당하지만 B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직업훈련소는 학교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에는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즉, 비공식적, 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에 해당하는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몇 차적?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요게 A로 들어가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B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에는 뭐예요? 직업훈련소는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니까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는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은 B에는 해당하지만, 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는 해당하지만은 A, 2차적 사회화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A는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화 기관이다. 즉, 공식적 사회화 기관 물어보는 선지죠? 그런데 A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니까 오답이고요. 2번에 B는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2차적 사회화 기관 말하는 건데 지금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니까는요, 안 되는 거죠? 발레로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대표적인 예시 중에 가족 같은 게 있잖아요, 가족. 가족 비공식적이잖아. 그쵸? 그런데 걔는 비공식적이지만은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 담당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3번의 가족은 A, B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은요, 2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맞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목적에 따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A, B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4번의 가에는요, 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다. 고등학교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지만 아니죠. 고등학교는 대표적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2차적 사회화 기관,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가 나타나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고등학교는 공식이면서 2차니까. 그다음에 5번에 가에 대중매체가 들어갈 수 없다. 대중매체는요, 설립 목적에 따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2차적 사회화 기관인 거죠. 그런데 가에는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지만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근데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5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런 유형들 내신에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A의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관계가 정형화되어 안정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상태다. A는 사회 구조입니다. 사회 구조. 자, 그 다음에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 구성원들이 그 틀에 맞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강제성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의

특징 가운데 구성원들이 틀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강제성이다. 기억에 기억은 변동성이 아니라 강제성이고요. 니은에 A는 사회 구조인데 구성원이 바뀌어도 비교적 오랜 기간 유지된다라고 하는 지속성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했고요. 디귿의 가에는요, 지속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와줘야 되죠?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은 가에는 지속성이 와야 되는데 요 내용은 변동성 혹은 변동 가능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는 요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의 나에는요, 안정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구성원 간 상호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구조화된 행동에 의해서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기 3번 체크해 주시고요. 3번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단서 조항에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로 나와 있는데요. 질문이 어떤 거예요? 사회는 개인들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예라고 말하는 A가 네, 실제론. 아니오라고 말하는 B가 사회, 네, 명목론이죠. 1번에 A는 실제론, B는 명목론. 2번에 A는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 강조해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비명목론이고요. 3번에 사회가 개인들의 단순한 합 이상이라고 본다. 라고 보면은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인 거죠. A이고요. 4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사회의 특성을 중시한다. 왜?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니까.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B는 A와 달리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 제도의 개선을 중시한다. 아니죠. 명목론은 오히려 개인의 의식 개선을 보다 더 강조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과 고등학교의 특징 및 역할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가족은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의 기본 틀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요 기억에서 리을을 봤더니만은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먼저 기억을 봤더니만은 2차적 사회화 기간은 가족은 대표적인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을 봤더니만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설립 목적에 따라서 가족,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니까는 니은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1차적 사회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가족, 디귿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을 지금 여기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리을 여기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고등학교입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화 기간이다.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 사회화 기간을 말하는 거죠. 또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수준의 사회화가 나타나는 기역의 내용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기역의 내용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화, 2차적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 내용도 고등학교에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리을도 나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니은 디귿 기역 리을 요렇게 묶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단서 조항을 봤더니만 사회화의 유형과 관련된 문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에는요. A의 사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아래 사례에 입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정식 입사 전 신입사원 연수를 받는 거, 신입사원 연수 받는 거, 앞으로 미래에 속하게 될 사회 집단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가치 규범을 미리 학습하는 예기 사회화죠. 자, 그 예기 사회화가 지금 뭐라고 연결되고 있냐? B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기 사회화가 B다라고 하는 것은 단서 조항에 따라서 A는 뭐다? 재사회화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억에 A는 예기 사회화다. 아니죠. A는 재사회화로 연결시켜 줘야 되고요. 니은에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의 일본어를 미리 공부하는 것. 자, 이것은 예기 사회화 B의 사례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A
재사회화는 비예기사회화와 달리 2차적 사회화 기간,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 기간이 담당한다. 달리라고 하면서 구분해서 단정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리을에 여기 가에 재사회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와줘야 되는데, 재소자가 과거의 일탈적 가치관,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화의 내용을 버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화의 규범으로 대체하는 것. 이거 재사회화잖아요. 재사회화.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리을 선지 옳은 내용이 되어서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켜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3개 정리했죠. 자, 사회화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가족, 학교, 종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제도가 개인에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제도의 역할을 이야기하네요.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통합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정, 조화, 또 사회제도의 역할, 통합, 질서, 이런 것들 강조하는 내용은요, 바로 기능론인 것을 알 수가 있죠. 1번에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반영한다라고 말하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피지배 집단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에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도 갈등론에 해당하는 선택지. 4번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5번에 사회화는 개인이 일반화된 타자를 염두에 두고 반응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것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사회화 기관 분류하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회화 기관의 사례 A, B를 구분한 거래요. 첫 번째, 설립 목적이 사회화에 있는가? 예. 그 다음, 1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설립 목적이 사회화 기관에 있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A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설립 목적이 사회화에 있는가? 아니래요. 그러면은 B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는요. 여기도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공식, 비공식은 다르지만은 2차, 2차는 똑같습니다. 왜요? 1차가 아니다. 2차가 맞다. 이렇게 되니까요. 알겠죠? 자, 1번에 A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아니죠. A는 지금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2번에 가족, 대학교는 모두 A에 해당한다. 가족은 공식적도 아니죠. 2차적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학교는요,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이면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2차적 사회화 기관에 들어가죠? 대학교는 들어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A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다. 3번의 B는요, 비공식적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인데, 기초적 수준의 사회화, 1차적 사회화 해당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1차적 사회화.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이면서 2차적 사회화이기 때문에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인 걸알 수가 있죠. 4번에 회사 대중매체는 모두 B에 해당하는가? 회사도 설립 목적에 따라 비공식적이면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도 전문적이고 심화된 2차. 대중매체도 어때요? 설립 목적에 따라 비공식이면서 내용에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심화된 2차인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번에 사회화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분류했을 때 A는 B와 다른 사회화 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사회화 내용으로 분류했을 때 얘도 2차, 얘도 2차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사회와 기관의 유형으로 해당한다라고 하는 선택지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매력 있게 출제될 수 있는 출제 예상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답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56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구조의 특징을 본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제시문 볼게요. 갑국은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다. 갑국 국민들은 신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평등의식이 확산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구조는 세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신분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무슨 특성을 갖고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것처럼 일정한 틀에 딱 안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강제성을 지닌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확대된 것처럼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다? 변동성. 변동성. 혹은 변동 가능성.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표는 사회와 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를 나타낸 거예요. 1차적 사회와 기관, 그다음에 A. 공식적 사회화 기관 B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1차적 사회화 기관 가족, 아동기의 또래 집단, 그 다음에 고등학교 회사로 대표되어지는 A는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전문화, 심화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가 나타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 와야 되겠죠. 2차적 사회화 기관. 자, 요 내용을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사회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식적 사회화 기관 대표적으로 학교가 있죠. 그다음에 가족 대중매체로 구분되는 요 B는요, 바로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설립 목적이다. 여기 위는 사회화의 내용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여기 아래는 설립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다. 네, 기준도 여러분 잘 정리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자, 사회화 기관은 무엇에 따라 1차적 사회화 기관과, 즉, 뭐예요? 사회화의 내용인 거죠. 1차적 사회화 기관 나오는 거니까.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기초적인 수준의 1차적 사회화 기관과 몇 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요 2차적 사회화 기관 여기에다가 한번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중 어떤 것은, 즉 어떤 것인 A는, 요 A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한다. 그러면은 뭘한번더 적어주시면 돼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을 한번더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한편 사회화 기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기준 뭐였어요? 설립 목적이었죠? 설립 목적. 자, 이것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그다음에 여기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중 무엇인 B는 무엇이 사회화에 있지 않지만 사회화의 역할도 수행하는 사회화 기관이다. 본래 목적이 사회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한번더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설립 목적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P는 설립 목적이 사회화 그 자체에 있지 않지만 부수적인 사회화의 역할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들 간의 계약을 통해 정부가 수립되고 국가가 형성된다. 사회계약설 말하는 거죠. 사회계약설이다.
그래서 가에다가 여러분 사회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나는요,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에 비유하면서 사회는 생성 발전하는 유기적인 통합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뭐였어요? 사회 유기체설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사회 유기체설이다.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2번이죠. 가나가 각각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 명목론, 실제론 관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분해서 써보래요. 그랬을 때 사회계약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뭐가요? 사회가 수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 명목론,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과 일맥상통하고, 반면에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가 생성 발전하는 유기적인 통합체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에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입장 차이도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가는요, 사회화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게 하고, 문화를 세대 간 전승함으로써 사회 유지 및 통합 존속에 기여한다. 뭐였어요? 기능론에 해당하는 연결로, 기능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나는요, 사회화는 피지배 집단으로 하여금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현재의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자, 이거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점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 발문에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 및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할까? 바로 일단 기능론 갈등론 구분했고요. 기능론은 사회화의 내용 및 방식이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사회 전체 구성원의 뜻이 반영되고 전체 구성원에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운영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회화를 바라봤다면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치 및 규범을 반영해서 사회화의 내용 및 방식을 결정한다. 지배 집단 중심으로 사회화의 내용과 방식이 결정된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갑은요. 사람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이야. 사회적 분위기보다 개인의 양심이 더 중요해.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에 해당하는 입장이고요. 을은요, 아니야. 이타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장려하는 제도나 규범이 잘 갖춰져서 나타나는 거야. 개인의 행동은 법이나 제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입니다. 기억에 갑의 관점은 사회가 외재성을 갖는다. 외재성 말하는 건 실제론이죠. 니은의 을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명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디귿의 갑의 관점은 사회 계약설, 을의 관점은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깊다. 서답형에서도 한번 확인했었던 내용이고, 리을의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를 강조하잖아, 개인보다. 그러니까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옳은 선택지가 돼.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사회화 기간의 유형 A에서 D의 사례를 나타낸 거래요. A에서 D는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A의 사례에서 가족과 아동기의 또래 집단은요,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간으로 묶을 수 있고, 또 설립 목적에 따라서도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으로도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과 회사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는 거는 뭐로만 묶을 수 있을까? 바로 설립 목적에 따라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으로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걸로만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이 아니라 1차적 사회화 기간으로 A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거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2차적 사회화 기간으로만 묶을 수 있고요. D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간으로 두 개를 묶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A, B, C, D 모두 다 찾을 수 있다.
자, 1번에 A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A는요,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요. 이번에 B는 C와 달리 사회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사회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 거죠? 따라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 D와 연결시켜야 돼서 오답이고요. 3번에 B는 D와 달리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한다. 그런데 B의 가족과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한다라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요. 4번에 C는 A와 달리 주로 원초적 사회와 1차적 사회화를 담당하냐? 근데 C는 뭐예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원초적 사회화가 오답이고요. 자, 5번에 가해 대중매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공식적 사회화 기관 들어가야 되는데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연속성이 확보된다고 보는가? 안정과 연속성, 통합 강조하는 거 누구예요? 기능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A의 응답은 B와 같다. 그럼 둘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겠네. 그쵸? 그러면 결국에 A와 B는 갈등론 아니면 상상론 중에 하나일 거고요. 나머지 C가 기능론으로 세팅이 되겠네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거고요. 두 번째, 사회화를 지배집단의 이익이 반영된 규범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는가? 갈등론이 예스라고 말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B의 응답과 C의 응답이 같다. 그럼 둘다 아니오라고 같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B가 상상론이 되면 되고요. A가 갈등론이 되면 되고, 결국에 B의 응답, C의 응답, 모두 다 여기도 아니오다. 왜 B가 지금 상상론으로서, C도 기능론으로서 둘다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B, C를 모두 찾았습니다. 가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C의 응답, 기능론의 응답은 A, 갈등론의 응답과 같다. 1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이 공정하다고 본다? 갈등론이 공정하다고 보지 않죠? 지배집단 중심으로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B는 C와 달리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 사회 전체적인 합의, 기능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C와 달리가 아니라 C와 연결시켜야 돼요. 3번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회화를 설명한다. 라고 보면은 거시적 관점이지. 갈등론, 기능론 모두 다 거시적 관점이지.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고요. 4번에 기역은 예, 니은은 아니오. 둘다 아니오가 돼서 오답이고요. 5번에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거울 삼아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인가? 라고 그랬을 때 상상론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응답은 아니오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둘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요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된 거예요. 자, 마지막 4번 문제 볼게요. 자, 바로 예기사회화와 재사회화 물어보는 문항이죠? 자, 기역의 고등학교, 니은의 대학교, 디귿의 가족, 그다음에 리을의 네모네모 지원센터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볼게요. 기역과 달리 니은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인가?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2차적 사회화 기관입니까? 사회화 내용에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죠. 니은의 리을과 달리 디귿은요. 즉, 네모네모 지원센터와 달리 디귿,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 네모네모 지원센터는 이주민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거래요. 이주민 교육이라는 사회화 그 자체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화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에 리을과 달리 디귿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에 A와 달리 B는 A는 뭔데요? 지금 쭉 읽어봤을 때 새내기 배움터에 참가해서 미리 학습한다. 아, 예기 사회화 말하는 거고요. B는요, 체제가 다른 국가로 가족과 함께 망명을 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사회와

0: 대사회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와 달리 B는 주로 유소년기에 이루어진다. 즉, 재사회화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유소년기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A는 A, B는 모두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 선생님이 개념 정리할 때 묶어서 공통점으로 정리해준 부분이죠. 예기사회화든 재사회화든 모두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기여한다라고 필기해 드렸어요.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 서답형, 그다음에 1등급 도전 문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했고요. 단순히 많이 맞다, 적게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충분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사회 집단이라는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회 문화는 럭키복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들아, 우리 오늘 드디어 50강 마지막 강이야. 특히 우리 강의가 이번에 마지막이다 보니 좀 어떤 얘기로 시작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너희랑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을 좀 가지고 왔거든? 어떤 사진이냐면 고민과 노력의 걸음걸음. 늦는다고 틀린 건 아니야. 빠르다고 꼭 잘한 건 아니야. 너의 노력과 고민이 들어간 걸음걸음은 행복한 곳으로 널 데려다 줄 거야. 진짜 공부하다 보면 좀 주변하고 비교되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 특히 빠른다는 게 저런 빠르기라는 게 속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옆에 친구가 공부하는 거 보면 또 조급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지 못한 걸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50강이라는 시간까지 왔잖아. 특히 우리 강의가 30분도 아니고 40분 수업도 아니고 정말 꽉 채운 50분짜리 수업에 이 50강까지 왔다는 거 정말로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거든. 물론 우리가 함께하는 그 50강의 시간 동안 당연히 수학 실력도 좋아졌겠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큰 의미는 스스로한테 약속했던 일을 해냈다는 거. 나이 강의 꼭 완강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우리 강의를 들어왔을 텐데 그거를 해냈다는 게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목표한 걸 해내는 그힘 있지. 그 자신감이 앞으로 너희들을 꿈으로 데려다 주는데 반드시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히나 더 기운 내서 즐겁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뭐 했냐면, 내가 여기서 등장하는 공식들을 정리를 좀 해줬어. 그래서 이 파트는 공식 없이는 문제 풀기 힘들어. 반드시 공식 외워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 ABC가 있었고, 변의 길이 하나 알려주고 있고, 각을 정확하게 준건 아니지만 두각의 합을 알려주고 있어. 우리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둘레 길이를 구해달래. 우리 외접원의 둘레 길이 공식은 2파이 r이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인 거지. 그럼 요 공식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야 되냐면, 아, 이거 혹시 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문제 조건 주어진 거 가지고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보자. 저 삼각형 ABC가 있었어. 나 우리 도형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각의 이름 붙이는 거고, 변의 길이의 이름을 붙일 때에는 각각 쳐다보고 있는 대변 소문자로 써주는 거지. 나 ABC라는 삼각형이 있었는데 AB의 길이를 알아. 우리 요 AB라는 길이는 지금 2루트 3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근데 각을 주기는 주는데 각 A하고 각 B에 대한 합을 알려준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R이지.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분명히 사인 법칙을 쓸것 같지. 근데 우리 사인 법칙 언제 쓰는 거였어?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 그래서 우리 EI라는 애를 쓸 때는 삼각형을 만들 텐데 각하고 변이 쌍을 일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었잖아. 그래서 EI를 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었냐면 사인 A분의 A 아니면 사인 B분의 B 아니면 사인 C분의 C. 우리 이런 식으로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뤄야지만 쓸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변의 길이는 하나밖에 몰라. 2루트 3. 그럼 내가 어떤 각을 알아야지 공식을 쓸수 있는 거야? 그치. 쳐다보고 있는 각을 알아야 되지. 즉, 얘를 풀기 위해서는 A하고 B가 아니라 각 C가 나와줘야 돼. 근데 우리 여기에서 각 C를 좀 찾을 수 있을까? 뭐 이용해주면? 그치. 삼각형에서 등장하는 가장 기본 내용. 자, 우리 삼각형에서는 세각을 가지고 더했을 때 무조건 몇 도? 180도지.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나 세각을 더한 게 180도야. 똑똑하게 써보자. 결국 파이인 거지. 근데 A하고 B를 더한 게 몇이었냐면 3분의 2파이였어. 그러니까 C라는 애는 결국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3분의 파이였던 거지. 이렇게 C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C가 나왔고 나 변의 길이 C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사인 법칙. 그래서 사인 법칙 주인공은 ER로 세울게. 외접원의 반지름 필요하니까. 주인공은 C였으니까 사인 C분의 C가 돼주면 되는 거고 그 C라는 게 지금 누구였냐면 3분의 파이였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스몰 C. C는 AB였으니까 2루트 3인 거지. 조금 더 계산해보자. 나 요거 사인 몇 도?
3하고 6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이거 사인 60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우리 사인은 특수각에서 점점점 커졌어. 60도 얼마였냐면 2분의 루트 3이었지. 그럼 이제 그값 대입해주면 분수 쓰기 싫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2루트 3이 있었고 거기다가 2분의 루트 3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하겠다는 뜻인 거지. 즉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없어지니까 뭐가 되냐면 4인 거지. 이제 처음하고 끝만 보자. 나맨 처음에 2R이었어. 2R이 뭐가 되냐면 4가 된대. 2R이 4가 된다는 얘기는 왜 저번에 반지름이 2가 된다는 얘기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나 내가 찾고자 했던 건 뭐였었냐면 왜 저번에 둘레길이야. 왜 저번도 1이지. 그러니까 원둘레 공식인 2파이 R인데 R이 지금 2였으니까 대입해주면 결국 4파이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선 둘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4파이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저번에 둘레를 물어봐? 왜 저번에 반지름 필요해? 그러니까 사인 법칙. 근데 사인 법칙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뤄야 돼. 변은 알고 있지만 각의 사이즈를 몰라. 그래서 C라는 값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준 게 1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2번 한번 보자. 아, 요게 표현 때문에 좀 낯설어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삼각형 ABC가 있었고, AB는 4, C는 7이 된다 그랬고, 이만큼은 범위를 좀 알려줬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코사인 A의 최댓값. 우리 한 단계씩 한번 해보자. 나 삼각형 그림 그릴 거야. 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어. 그때 AB라는 요 길이는 4였고, CA라는 요 길이는 지금 7이었어. 우리 그랬을 때, AB, BC, CA가 저런 관계를 이루 내가 지금 모르는 변의 길이는 BC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거 잠깐 X라고 잡자. 그럼 쓸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은 나 AB는 4였던 거고 BC는 X였던 거고 CA는 지금 7이었던 거야. X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범위까지는 찾았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A야. 지금 세 변이 주어져 있고 문자로 표현된 애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코사인 값을 물어봐. 나뭘 떠올려야 돼? 굳이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야지. 나 우리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였냐면 양변하고 끼인각에 대해서 쓰는 공식이었어. 공식이 기억이 나야 돼. 우리 코사인 A, 각이 주인공이니까 2분의 양날개 갖고 와야 돼. 4, 9, 7, 2였고 나 지금 A가 주인공이야. 요 코사인 A. 그럼 그 양날개를 가지고 제곱했어. 4 제곱하니까 16, 7 제곱하니까 49. 거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쳐다보고 있는 대변이었지? X제곱을 빼줘야 돼.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저거의 무슨 값이야? 최댓값이야. 이제 모양 봐야 된다. 나 얘에 대한 최댓값이 궁금한데 2, 4, 7, 16, 49. 저런 숫자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지금 바뀌는 건 누구냐면 요 x값밖에 없어. x값이 4하고 7 사이의 값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이 전제값이 가장 컸으면 좋겠대. 근데 그런 x를 가지고 제곱한 걸뭐 하는 중이야? 빼는 중이야. 그럼 많이 뺄수록 값은 점점점 작아지겠지. 그럼 그 얘기는 가장 큰 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덜 빼야 되지. 최대한 덜 뺀다는 얘기는 어떤 순간을 찾아야 돼? X가 가장 작은 순간. 즉, X가 4가 되는 그런 순간에 전체 값이 최대겠다. 그럼 이번에는 X가 4가 되는 순간으로 식을 바꿔보자. 나 분모는 2, 4, 8, 거기다가 바로 곱해서 쓸게. 2 곱했더니 8이었고, 8, 7에 50, 6이었어. 그리고 분자는 16이었고, 49였는데, X가 가장 작은 순간은 4였으니까, 거기서 16을 다시 한번 빼주는 거야. 그랬더니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없어졌고 남은 게 뭐가 되냐면 56분의 49였어. 약분까지 시켜보자. 7, 8에 56, 7, 7에 49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의 최대값은 8분의 7이었어. 그래서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해. 내가 만약에 뭔가를 더해준다면 전체값이 가장 클 때는 더해주는 값도 가장 커야 되지만 지금은 x제곱을 빼고 있잖아. 그리고 x라는 건 변의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클 텐데. 그러니까 x값 자체가 가장 작은 순간, 그 순간에 전제값이 커질 수 있는 거야. 이 문제가 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3번 한번 보자. 아, 요 문제는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강조했었는데, 나요 3번 문제는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는 거야. 어떤 삼각형인지 이름을 물어봐.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세 변의 길이가 같다면 정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다면 이등변, 피타고라스를 만족한다면 직각삼각형. 결국에는 이름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관계식 안에 있는 각들을 전부 다 뭘로 고쳐야 돼? 변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들을 전부 다 변에 대한 문자로 한번 돌려보자. 첫 번째로 사인 값이 나왔어. 나 우리 사인 B라는 건 2r분의 b였고 사인 a라는 건 2r분의 a였잖아. 나 이렇게 쓰고 났더니 2r하고 2r이 없어졌어. 결국 스몰 b분의 a가 된 거야. 정리만 했어. 스몰이들이 나오게, 변의 길이들이 나오게. 그럼 오른쪽은 코사인 c인데, 나 우리 코사인 c였으니까 c가 아닌 나머지 문자 가지고 완전제곱 비슷비슷하게, 즉 2ab에다가 a제곱 그리고 b제곱, 주인공이 c였으니까 마이너스 c제곱. 나 지금 요 관계식을 정리해야 돼. 나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 같으니까 분모에 있는 b는 지워버렸어. 어차피 0도 아니지. 그럼 분모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양변에다가 2a를 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2a제곱이 되고, 나 2a를 곱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됐어. 나 a제곱 넘어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넘어오니까 플러스 c제곱, 그리고 우변은 b제곱밖에 없네. 나이식 보자마자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랬어. 그치,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특히 답 정확하게 써야 돼. 나 얘를 가지고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써야 돼. 지금 누가 빗변이야? 스몰 b가 빗변이야. 나 우리 스몰 b가 빗변이란 얘기는 누가 직각이란 얘기야? 각 b가 직각이란 얘기지. 그래서 각 b가 지금 몇 도였냐면 90도였던 거야.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각 b가 90도인 그런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줘야지 맞는 표현. 아니면 나 b로 써도 괜찮아. 나 지금 빗변이 누구였냐면 그 빗변이 스몰 b였어. 그래서 스몰 b가 빗변인 그런 직각삼각형 이라고 써도 괜찮아. 그래서 보통은 각에 대한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누가 직각인지를 명확하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이름을 물어봐. 그럴 때는 각에 대한 표현을 전부 다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야. 얘가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4번 한번 보자. 그림과 같이 우리 AB라는 길이는 2였고, BC하고 CD는 4였고, 나 ABC라는 각도 3분의 2, ACD. A, C, D는 3분의 파이였어. 나 문제에서 주는 정보들은 전부 다 그림 안에 적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물어보냐면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달래.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금 요거 평행사변형 아니잖아. 사다리꼴도 아니지. 그럼 대각선 필요하고 또둘 사이에 끼인각이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이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잖아. 그럼 사각형보다는 뭐가 더 편해?
그치, 삼각형이 편하지. 그래서 예를 가지고 넓이를 구할 때 우리 삼각형 두 개로 쪼개버리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나 S1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S2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어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지. 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였어. 그때 우리 넓이를 구하는 방법 뭐였었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변 그리고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필요해. 그걸 안채로 지금 이제 내용 다시 한번 보자. 나 S1하고 S2를 구해야 돼. 두 변, 그리고 끼어 있는 각 알고 있어. 그러니까 S1은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식 한번 써보자. S1은 2분의 1에다가 나양 날개 갖고 와야 돼. 2하고 4. 거기다가 사인이었고 가운데 낑겨 있는 각 누구냐면 3분의 2파이였어. 나 사인 3분의 2파인데 이 상태로 식 바로 못 풀지. 우리 각 변형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들은 특수각이야.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런 애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고쳤어. 그랬더니 파이 걸렸잖아. 평평하지? 모양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인 3분의 파이였던 거고.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얼싸 안 꼬였으니까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 즉, 얘는 사인 3분의 파이였던 거야. 사인 60도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럼 나 요만큼까지는 지금 뭐 했냐면 각 정리해준 거야. 이제 정리 한번 더 해보자. 나 2하고 2는 없어졌고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었어. 2하고 한번더 약분돼서 2만 남았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는 2루트 3인 거지. S1까지는 구한 거야. 이제 두 번째. 나 S2도 구하고 싶어. 우리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양 변하고 끼인 각이 필요해. 근데 지금 누가 없냐면 이 길이가 없어. AC. 그러니까 그 AC라는 길이를 잠깐 X라고 잡아보자. 나 AC라는, 즉 X라는 길이가 지금 필요한데 그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저 삼각형에서 양 변하고 끼인 각이 완성돼 있고 그게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X다? 그럼 나 저기에서 뭐할수 있어? 그치, 코사인 법칙이지. 양변하고 끼인 각. X제곱은, 나 양날개 갖고 온다. 2 제곱했으니까 4. 4 제곱해서 16. 마이너스 2에다가 양날개 다시 한번 갖고 오고. 각도가 누구였냐면 코사인 3분의 2파이였어. 나얘 계산해야 되는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부터 정리해볼까? 나 3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각 정리.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파이 걸렸어. 평평해. 모양 그대로 유지. 코사인 3분의 파이. 이제 보호 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이사분면이지. 이때 조심해야 돼. 나 우리 삼각함수의 보호를 결정해주는 건 위치였잖아. 얼싸 안고 플러스였어. 그러니까 18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이사분면. 이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는 나 각도 계산한 거야. 조금 더 정리해볼게. 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면서 2 하나 없앴어. 그랬더니 남은 게 뭐냐면 앞쪽에서 20, 가운데는 플러스 4하고 이었으니까 8, 즉 28인 거지. 나 x를 제곱한 게 28이니까 x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라서 루트 28. 4, 7에 28이니까 2루트 7인 거지. 내가 이 x 값을 왜 구한 거였냐면 s2를 구하려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양날개 갖고 오는데 x는 2루트 7. 나머지 변은 4였고 거기다가 넓이니까 이번에는 사인 3분의 파이였어. 로마크 먼저 볼까? 사인 3분의 파이. 나 우리 사인 3분의 파이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었던 거지. 그럼 2하고 2하고 없어졌고 2하고 4하고 약분시켰어. 2 하나 남아있고 루트 7에다가 루트 3이니까 루트 21인 거지.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원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S1하고 S2를 더해주는 거였잖아. 우리 S1은 뭐 나왔었냐면 2루트 3이었고 S2는 방금 전에 2루트 21, 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합을 구해주는 거였으니까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1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 그치, 넓이 공식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의 길이 필요해서 코사인 법칙까지 쓰였어.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문제였지. 기본 공식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등차 수열 AN이 있었어. 등차 수열. 나 등차 수열은 무슨 수열이었지? 이름이? 그치, 차가 같은 수열이지. 나 우리 차가 같은 수열이야. 차가 같기 위해서는 뭘 했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었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좀몇 가지가 있었어. 우리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고, 일반항. 우리 일반항 구하는 방법 뭐였어?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n-1 d였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a하고 x하고 b하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럴 때에는 가운데 항이 이름이 등차 중항이었지. 가운데를 가지고 두 배한 것은 양옆에 거 더한 거와 같다. 우리 이런 공식들 알고 있었어. 그럼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읽어보자.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7번째 항에서 12번째 항을 뺀게 25가 된대. 저수식부터 정리해볼까? 얘를 가지고 물론 a 플러스 6d, a 플러스 11그 다음에 진짜 빼도 괜찮긴 하지만 7번째 항이고 12번째 항이야. 둘이 몇개 차이나? 5개. 근데 작은 거에서 큰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5D였을 거야. 그게 지금 몇이냐면 25. 그러니까 공차인 D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5인 거지. 나 공차는 이제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A 값은 아직 모르지만 요만큼 특징 한번 볼까? 나 마이너스 11. A 12였어. 나 마이너스 A 11 플러스 A 12. 나 우리 하나 차이 나지. 다시 한번. 나 여기도 몇개 차이나? 하나 차이 나지. 근데 작은 게 마이너스고 큰게 A 10이야. 즉 A 10이 마이너스 A 11이다? 그거 무슨 뜻이야? 공차 나온다는 얘기지. 나 14번째 항에서 13번째 항을 뺐어. D를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뒤에서 앞에 거 빼면 D인 거지. 얘도 이거 그대로 D인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거 볼게. 나 처음에 A10이 있었고, 뒤에 마이너스 A15가 있었고, 그리고 공차가 몇개 있었냐면 2개 있었어. 몇 가지 해야 돼? 한번더 해보자. 요 둘도 써볼까? 나 10번째 항하고 5번째 항이야. 둘이 몇개 차이나? 공차 5개.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5D. 거기다가 뭐 해줘야 돼? 플러스 2D. 즉 얘는 마이너스 3D. 근데 우리 그 D라는 거 아까 얼마나 하냐면 마이너스 5였었잖아. 나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해주니까 15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합이었어. 저 합은 15가 돼주면 되겠다. 근데 이 문제 풀이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는 뭐만 계속 썼어? 공차만 계속 썼어. 그리고 전부 다 AD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앞뒤 항 사이에 관계식을 쓴 거지. 그래서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에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버리잖아? 그거 공차 나온다랑 같은 뜻인 거야. 그래서 12번째 항, 11번째 항이었으니까 D. 14번째 항, 13번째 항이었으니까 D. 그렇게 바로 공차에 대한 수식으로 바꿔서 풀어준 문제가 1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2번 한번 보자.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 2인 그런 등차 수열이 있었다. 지금 AN에 대해서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 AN이라는 등차 수열, B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었어. 근데 저 각각에 대해서 첫째 항을 알려주네. 나 AN의 첫째 항을 A라고 부를게. 그 A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야. BN의 첫째 항을 B라고 부를게. 그 B라는 애는 2였던 거야. 근데 둘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나 얘는 공차를 D1이라고 잡고, 얘는 공차를 D2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해야 돼? 둘다 등차 수열이니까 내가 각각의 수열에다가 공차까지 이름 붙였어. 그럼 이제 두 번째씩 봐봐. 나 A3 더하기 B4가 있잖아. A4 더하기 B3이 된대.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도 내가 첫째 항하고 공차를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기는 해. 근데 각 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식을 정리해보자. 나 그냥 여기다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라 A들끼리 B끼리 따로따로 묶어볼게. 나 A3이 저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A4 마이너스 A3이 되고 B3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B4 마이너스 B3이 되거든? 나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뺐어. 그거 뭐야? 공차잖아. 나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뺐어. 그거 뭐냐면 공차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두 개의 등차 수열이 공차가 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D라는 문자로 쓸게. 첫째 항은 다르지만 공차가 지금 같아. 저두 개의 등차 수열이.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A7. 나 우리 A7이라는 애는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개 뛰어가야 돼? 6개. 그게 지금 얼마인 거야?
8. 그러니까 6D가 얼마인 거냐면 12. 그러니까 D가 지금 2인 거지. 나 D가 2라는 게 나왔어. 이제 마지막 단계 B4. 네 번째 항이야. 나 우리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인 2에서 몇번 뛰어가야 돼?

3칸 뛰어가야 돼. 근데 그 D가 지금 2인 거잖아. 나2 더하기 6이었으니까 얘는 8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네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8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요 수식 정리하는 거야. 굳이 얘를 가지고 막 A 플러스 2D, B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식이 복잡해져. 그래서 공차를 내가 문자로 잡기는 했지만 앞뒤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봤더니 저두 개의 서로 다른 등차 수열이 공차가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2번이었고 이번에는 3번 한번 보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었대. 너무 중요한 조건. 나 모든 항이 양수라는데, 우리 모든 항이 양수이기 위해선 계속해서 곱하는 공비도 모여야 돼. 양수.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주인공은 등비수열이야. 우리 잠깐 등비수열 좀 복습해보자. 공식만. 나 우리 등비수열이라는 건 무슨 수열? 항들 사이에 비가 같은 수열.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었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었어. 그래서 R이라는 애가 이름이 뭐였었냐면 계속해서 곱해주는 공비였었지. 그리고 만약에 A하고 X하고 B하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있는 항 이름이 등비중항이었고 가운데를 제곱한 것은 양옆에 거 곱한 거와 같았지. 기본 공식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이 문제가 좀더 어려운 이유는 로그 때문이야. 그러니까 로그에 대한 성질까지 알아야 풀수 있어. 지금 내가 좌변을 먼저 정리하려고 봤더니 왼쪽도 로그, 오른쪽도 로그 한 덩어리씩만 나와야지 내가 진수끼리 비교할 거 아니야. 1도 고쳐보자. 우리 로그가 언제 1이냐면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1이지. 그리고 또뭐 있어? 로그2에 A6이었어. 나 우리 미실 같은 두 로그를 가지고 더했어. 우리 그럴 때 진수끼리는 뭐 하기로 했냐면 곱하기로 했었지. 여기까지가 뭐 해준 거야? 좌변 정리한 거야. 근데 지금 우변은 누가 나왔냐면 로그. 미시 지금 4였어. 거기다가 A7이거든? 나 우리 4를 가지고 다시 쓰면 4는 2의 제곱이잖아. 우리 미세에 있는 제곱도 앞으로 밀려나오는데 대신에 분모로, 미수로 밀려나오지? 그래서 로그의 A7이 됐어. 나 얘가 지금 좌변, 얘가 지금 우변이야. 우리 로그가 하나씩 있어야지 정리하기 좋고 앞에 개수는 1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측정해보자. 결국 좌변은 누구였냐면 로그 2의 2, A6이었고 우변은 누구였냐면 2분의 1에다가 로그 2에 A7이었어. 그러니까 밑까지는 맞췄는데 나저 2분의 1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변에 뭐 할까? 2를 곱해버리자. 나2 곱해서 2 생겼고 2 곱해서 2분의 1은 사라졌어. 나 왼쪽 오른쪽 로그 하나만 들면서 앞에 계수 1이었으면 좋겠어. 2 어떻게 할 거냐면 올려버리자. 제곱으로. 나 제곱으로 올릴 거니까 진수가 바뀌었지. 정리해서 써보면 좌변은 로그 2의 2A6의 제곱인 거고 우변은 로그 2의 A7인 거야. 그럼 이제서야 로그 2, 로그 2가 똑같지? 그러니까 진수만 떨어뜨리자. 제곱했으니까 4, A6의 제곱인 거고 나 여기서는 A7만 지금 떨어지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식정리 4였고 우리 A6이라는 건 AR의 5제곱의 제곱인 거고 A7이라는 건 AR의 6제곱인 거잖아. 지우려고 봤더니 헷갈리면 아예 제곱까지 다한 다음에 풀어. 각각에 대한 제곱이지 괄호 밖에 숫자 있으니까. 그래서 A제곱이었고 R의 10제곱이고 AR의 6제곱이었어. A 하나 없어지면서 A만 남았고 R의 6제곱 없어지면서 4개만 남았네. 그러니까 뭐가 남냐면 AR의 4제곱만 남았고 그게 넘어가면서 얼마냐면 4분의 1인 거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특정한 A하고 R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AO를 물어봐. 첫 번째 항에서 몇칸 움직여야 돼? 네 칸, 즉 AR의 4제곱. 그 자체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A5인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다섯 번째 항은 정답이 4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주인공이 등비수열이었어. 그래서 등비수열은 같은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고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요 로그 때문이야. 로그. 나 지금 로그들이 등장을 해. 왼쪽도 로그 하나, 오른쪽도 로그 하나로 만들어야 내가 문제 풀기가 쉽지. 그래서 그렇게 로그에서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준 문제가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4번 한번 보자.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이었어. 등비수열.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나 공비가 지금 누구였냐면, 지금 R이 누구였냐면, 루트 3이었대. 그런 등비수열이 있었는데, A7은 3이었어. 그리고 AP하고 AQ를 곱한 건 1이 된대. 나 그걸 만족시켜주는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하고 Q를 좀 더해달라 그래.

3에 대한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얘도 3에 대한 거듭 제곱으로 고치자. 우리 9는 3의 제곱이고 역수는 음수지수 3의 마이너스 2제곱. 얘가 A였던 거야. 그럼 이번에는 다음식 한번더 정리해볼까? 나 P하고 Q가 필요한데 그 PQ가 어디 들어있냐면 AP. 그리고 AQ야. 우리 AP라는 건 P번째 항인 거고, AQ라는 건 Q번째 항인 거지. 그럼 내가 이 식을 가지고 바꾸자면, 얘도 A였자고, 얘도 A였자고. 즉, 그런 거두개 나올 거고. 이제 공비 한번 찾아보자. 우리 AP였으니까 공비는 P-1개만큼 들어있고, AQ였으니까 공비는 Q-1개만큼 들어있어. 근데 그 둘을 가지고 지금 곱했잖아. 나 얘는 있잖아. R이 P-1개만큼 있고, 뒤에 있는 애는 R이 Q-1개만큼 있다? 미시 같은 두 값을 곱했어. 그러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해야 되지. 지수끼리 더하니까 P 더하기 Q 마이너스 2였을 거야. 근데 그게 있잖아. 우리가 A도 알고 있고 R도 알고 있으니까 식에다가 넣어보자. 우리 A는 누구였냐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어. 그거의 제곱인 거고. R은 누구였냐면 3의 2분의 1제곱이었어. 그거의 P 더하기 Q 마이너스 2였던 거야. 한줄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나 괄호 안에 거밖에 거 곱하니까 3의 마이너스 4제곱. 거기다가 3의 나둘 곱했으니까 2분의 P 더하기 Q.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거지. 나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곱했어. 지수끼리는 더해야 되니까 2분의 P 더하기 Q. 그리고 마이너스 5네. 최대한 정리한 거야.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가 된다 그랬냐면 1이 된다 그랬어. 1. 나 이제 요 조건이 중요하지. 나 우리 언제 이 전제값이 1이 되냐면 지수가 뭐일 때야. 그치, 0일 때지. 나 우리가 어떤 특징 배웠었냐면 0인 지수 배웠잖아. A의 0제곱 누구였냐면 1이었어. 그래서 요 특징 이용해서 지수가 0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지수 떨어지자. 나 2분의 P 더하기 Q 마이너스 5가 지금 0이니까 얘가 5여야 되고. 그러니까 P 더하기 Q는 얼마였던 거냐면 둘 곱하니까 10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0이 나와주면 되겠다. 식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 법칙이 좀 많이 쓰였어. 지수의 확장도 같이. 공비가 루트 3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 분수지수 무슨 뜻? 그치, 루트였었지.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 대한 표현 알아야 되고, 나 이렇게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한다는 거, 이런 지수 법칙들, 그리고 괄호 안에 거 밖에 거 곱하는 그런 지수 법칙들, 그 내용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요 4번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수의 확장에서 등장했던 표현들만 한번 다시 보자. 나 우리 어떤 지수의 확장을 했었냐면, 첫 번째, 0인 지수. 그거 1이었었지. 두 번째로 무슨 뜻이었냐면, 음수지수 있었어. 나 우리 음수지수 무슨 뜻이었냐면 역수였었지. 마지막으로 분수지수야. 나 A의 n분의 1제곱이야. 분수지수 무슨 뜻이었냐면 루트. 근데 우리가 분수가 항상 분자가 1인 건 아니었잖아. 만약에 이렇게 분자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루트 안에다가 속 같이 넣어주면 됐었어. 그래서 지수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얘가 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우리 1번 문제 한번 해보자.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얘기야. 지금 AN이라는 수열이 있었대. 근데 여기에서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줘, 안 줘? 그치, 안 주지. 대신에 뭘 줬냐면 각각의 합을 좀 알려줘. 나 AK를 예쁘게 더한 값, 그리고 AK를 제곱해서 더한 값들을 알려주고 있고,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건 이만큼의 값이야. 나 우리 시그마라는 건 합의 기호였고, 우리 시그마의 성질에서. 시그마를 아무 때나 분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우리 뭐에 대해서만 분배가 돼? 그치. 더하기, 그리고 빼기, 그리고 실수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항이 제곱 형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문제 풀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완전 제곱식 풀자. 앞에 거 제곱이니까 9 AK 제곱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12 AK 플러스 4. 지금 얘를 가지고 전개해야 돼. 이제는 마이너스하고 더하기니까 뭐할수 있냐면 전개할 수 있지. 나 K는 1부터 10까지였는데 이런 상수값은 앞으로 나가기 가능 그래서 남은 건 AK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앞으로 나갔고 K는 1부터 10까지 AK가 남았어. 그 다음 게 중요하지. 나 우리 시그마를 가지고 4한테 이렇게 분배하려고 봤더니 첫째 항도 4, 두 번째 항도 4, 계속 4. 4가 몇개 나와? 10개. 그러니까 뒤에 몇이야? 플러스 40인 거지. 그럼 이제 대입해보자.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인데 그거 5였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인데 그거 누구였냐면 6이었어. 그러니까

대입해보면 9, 5, 4, 15 마이너스 나 12에다가 6 곱했어. 2 곱해주니까 72. 거기다가 뭐 해주냐면 40 더하는 중이야.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했더니 85였고 거기서 72 빼주면 되는 거니까 1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시그마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1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그마에 대한 정의랑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야. 그래서 아무 때나 분배 가능한 거 아니고 풀, 마, 그리고 실수배만 분배가 가능해. 그리고 이런 부분 애들이 실수 많이 해. 저것만 좀 다시 한번 써보자.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C였어.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겠지만 지금 K가 없잖아.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마지막 항까지 계속 C. C가 결국 몇개 나오냐면 N개. 그래서 곱하니까 N 곱하기 C. 요 공식이었지. 잊으면 안 돼. 얘가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번 한번 해보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야. 시그마 1부터 10까지야. 우리 시그마를 가지고 분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지금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로 동일해. 그러니까 하나로 합쳤어. 1부터 10까지로. 그럼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로 분모가 같잖아.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니까 K 세제곱 플러스 1인 거지. 나 이제 여기서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야? 그치,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을 예쁘게 인수분해하는 공식. 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인수분해하려면 똑같이 생긴 1차식을 꺼냈어. 3차인데 1차 꺼냈으니까 뒤에 나오는 식은 2차식이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인. 요 공식 기억나야 돼. 나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K는 1부터 10까지 분모는 K 플러스 1이었는데 분자 인수분해했더니 K 플러스 1 생기고 그 뒤에는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생겼잖아. 요렇게. 그럼 이제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K는 1부터 10까지 K 제곱에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 얘만 남았지. 이제 여기서 생각이 나야 되지? 무슨 식이? 그치,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공식들이. 얘는 자연수의 제곱의 합인 거고, 얘는 자연수의 합인 거잖아. 그래서 식이 지금 공식들이 기억이 나야 돼. 한번 써보자. 나 K는 1부터 N까지 자연수의 합은 공식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었고, 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야. 나 제곱 합공식은 6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합공식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요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러내보자. 나 1부터 10까지 K 제곱이었어. 분모 6분의 10이었으니까 10, 1 커지면 11, 두배 하니까 20, 1 커지면 21, 마이너스. 시그마 K니까 2분의 10이었으니까 10, 그리고 11. 그 다음 거 중요. 나 플러스 1이 몇개 나오냐면 지금 10개 나와. 나 플러스 1이 10개 나오니까 플러스 10인 거지. 근데 여기서 얘를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 맞아.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지금. 그치, 1부터 10까지 합이다. 나 우리 저렇게 1부터 10까지 합은 내가 외우자고 얘기했었지. 자주 나오는 숫자니까 기억나는지 볼게. 나 우리 요식 가지고 1부터 10까지일 때, 즉 K는 1부터 10까지 K였어. 1부터 10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지. 1 더하기 2 더하기 마지막 10까지. 그거 얼마였냐면 55였던 거지. 나 제곱합공식도 기억나는지 보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 제곱. 나 1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에다가 마지막 10의 제곱이야. 얘 얼마 나온다 그랬냐면 385였어. 저두 개의 값 정도는 우리 꼭 외우자. 그래서 식을 가지고 약분하더라도 답이 나왔을 거야. 외웠다면. 제곱합이니까 385, 자연수의 합이니까 55, 거기다가 마지막 10까지 계산. 나둘 먼저 계산해서 마이너스 45 됐어. 나 여기서 45 뺐으니까 340인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34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수의 합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자연수 합공식을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려워. 반드시 외워야 돼. 특히 10가지 합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우리 10가지의 합 정도는 값까지 외워놓자. 그래서 이 문제가 2번이었고, 이번에는 3번 한번 볼게. 다음 시계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나저 상태로 합을 구하자니 분모가 어떻게 생겼어? 그치, 전부 다 다르다? 나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20 곱하기 21. 근데 설마 너희들한테 저다 다른 애들을 가지고 통분해서 더하란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보일 때는 뭐 하기? 일반화 한번 시켜보기. 나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분의 1,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분의 1. 내가 가지고 있는 항의 번호하고 비교해야 돼. A1, A2, A3였어. 그러니까 얘는 A20이겠지. 그럼 일반화 시켜보면 n번째 항인 A에는 앞에 나오는 애가 n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이었을 거고 요렇게 생겼을 거야. 나이식 보자마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식? 그치, 부분 분수식. 나 혹시 공식 까먹었으면 적어놔야 된다. 나 분모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일 때쓸수 있는 방법이었지. 뒤에서 앞에 거 빼주고 역수. 그리고 둘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그치, 쪼개줘야지. 얘가 부분 분수식이었어.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저 an이라는 일반항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나 n이고 n 플러스 1이야. 나한개 차이나. 뒤에서 앞에 거 빼봐야 1. 1분의 1이니까 의미? 없지. 그럼 둘을 가지고 쪼개기만 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야. 그럼 이제 a에는 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합 찾아보자. 나는 더하는 중인데 어디까지 더하냐면 20번째 항까지야. 1부터 20까지 누구를 더하냐면 an들을 더하는 중인 거지. 그럼 이제 식 정리했으니까 대입해보자. 1 넣었더니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나 이번에는 2 넣을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계속 나가다가 마지막 20이었으니까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지금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분모가 다 다른 애들을 더하기 때문에 설마 통분해서 풀란 얘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 즉 뭐가 가능해졌어? 속어가 가능해졌어. 그래서 지워지는 거 봤더니 바로 뒤에서 지워지네. 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지워졌을 거고 플러스는 앞에서 지워져 마이너스는 뒤에서 지워지고 플러스는 앞에서 지워져야 되는데 못 지워지고 남았어. 플러스는 앞에서 지워져. 마이너스는 뒤에서 지워줘야 돼. 마이너스는 뒤에서 지워줘야 되는데 못 지워지고 살아 남았지. 그럼 이 계산식에서 지금 남은 게 누구하고 누구인 거냐면 이거 됐을까? 1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1분의 1. 나 21로 통분시켰어. 그랬더니 21에서 1 뺐으니까 뭐가 되냐면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1분의 20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요식이야. 분모가 곱하기 형태인 걸 보자마자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한번 쪼개볼까?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주는 거 분모, 그리고 둘을 가지고 쪼개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하나 차이나, 그때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 없지. 둘을 가지고 쪼개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문제가 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4번 한번 보자. 지금 수열 an이 있었는데 그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한다 그랬어. 나 우리 이런 수식 잘 봐야 돼. 나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하고 둘을 곱하잖아? 그럼 3n 마이너스 1이 된대. 저거 우리가 아는 수열이야, 모르는 수열이야? 모르는 수열이야. 우리 앞뒤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줘. 이거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지.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를 풀때 중요했던 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는 일이야. 내가 모르는 수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대입해야 돼. 나저 상태로 대입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대입하기 예쁜 식으로 정리하고 시작하자. 내가 원하는 건 다음 항이야. 즉 an 플러스 1로 정리할 거야. 그럼 양변을 a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an분의 3n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이때 a1이 4였어. 나 a1이라는 첫 번째 항이 4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4였어.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an이 뭐가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0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 수식 그대로 풀어야 돼. 지금은 이 상태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첫 번째 항을 알고 있고 나는 앞에 항하고 뒤에 항 만드는 규칙을 알고 있지? 다음 항을 만들 때에는 앞에 항을 분모에다가 넣고 3n-1을 해줄 거래.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a2가 되지. 나 n에다가 1 넣었어. a1분의 1 넣었으니까 3 빼기 1이 돼서 2가 됐어. 근데 그 a1이 문제에서 알려줬어. 4였거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었던 거야. 나 문제에서 몇 번째 항 구하라 그랬어? 네 번째 항. 나요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면 된다. 계산 조심해서. 나 이번에는 n에다가 2 한번 넣어보자. 2 넣었으니까 a3이 될 거고, 2 넣었으니까 a2분의 2 넣었으니까 6 빼기 1이 돼서 5가 됐어. 근데 우리 2분의 1로

나눠도 되지만 분모에 있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하겠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곱해서 뭐가 되냐면 10인 거지. 아니면 2분의 1 분의 5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10으로 계산했어도 괜찮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A4였으니까 이번에는 N에다가 3 한번 넣어봤어. N에다 3 넣는 순간 드디어 A4가 됐고 분모는 A3이고 나 N에다가 3 넣었으니까 9-1이지. 근데 우리 그 A3이 누구였냐면 10이었어. 그리고 9-1이었으니까 8. 나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5분의 4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네 번째 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5분의 4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열에, 그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야. 근데 우리가 모르는 수열이었어.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대입. 그래서 모르는 수열일 때는 대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수열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딱두 개밖에 없어. 이름 붙은 거. 등차 수열. 그리고 뭐? 등비수열.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일반항을 써서 표현을 했었잖아. 등차수열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뒤로 복습해줬지. 등비수열은 AN인 A 안에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근데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쓰자면 등차수열은 차가 같은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 때에는 앞에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같은 뜻이야. 너무 중요해. 정의야. 그리고 얘가 얘를 가지고 이번엔 등비수열이야. A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었던 N번째 항에다가 이번에는 공비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뒤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해주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고 우리 관계식이 하나 더 있었지. 항? 세개 나올 때. 그래서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라는 항이 이렇게 세개 나올 때가 있었어. 그때는 등차수열이었다면 가운데를 가지고 두배한 것은 양 옆에 거 더한 거와 같았었고. 나 만약에 항이 세개 나오는데 등비수열이야. 그럴 때에는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제곱한 것은 양 옆에 있는 애들을 곱한 거와 같았었지. 그래서 기본식은 알아야지만 내가 대입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수열은 차곡차곡 대입해서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 4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보자. 공식부터 꼽고. 너무 중요해. 자, 내가 공식을 정리해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첫 번째는 뭐? 지난 시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시간에 했던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자연수합 공식.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공식 외워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그쪽 파트들은 기본 공식을 알아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어. 정말 자다 일어나서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디어 우리 올림포스가 끝이 났어. 그래서 이 올림포스라는 수업이 나한테도 좀 의미가 깊었던 게이 올림포스가 50강이나 됐었잖아. 그리고 또 수능의 첫 시작인 대수 과목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좀더 너희들한테 덜 어려운 수학이 될수 있도록, 덜 어려운 수능 과목이 될수 있도록 좀 그렇게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잘 됐으려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올림포스라는 이 과목이 수능에서 등장하는 첫 과목 이다 보니까 부담감이 좀 컸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했던 그 과목들이 지수학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마지막으로는 수열까지였지. 그래서 우리 강의가 종강하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나도 최대한 좀 수강호기 게시판에 자주 들어갈 테니까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저 꾹꾹노트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작하면서 보여줬던 그시 있었지. 내가 긴장이 돼서 그때 해주고 싶은 말을 잘 못했었는데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괜찮아. 잘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학생 때를 떠올려 보면 괜찮아. 너는 할수 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도 물론 고맙고 도움이 되지만 나는 더 위로가 됐던 건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 그냥 너는 너 자체로 괜찮으니까 이미 충분하니까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뭔가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를 더 잘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다는 얘기를 꼭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물론 잘할 거지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연 끝판왕 정종현입니다. 자, 올림포스 미적분원. 와, 길었던 레이스의 마지막 종지부 50강입니다. 1강을 듣기 시작한 친구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올림포스라는 게 EBS의 대표 유영서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50강까지 해낸 친구들은 정말 정말 정말 드물어서 뭐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20명 중에 한 명, 30명 중. 점 2분에서 점 P만 필요하죠. 점 P의 가속도 함수 A1T는 누구야? 6T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1 뭐였어요? 점 P의 속도가 점 Q의 속도에 5배가 되는 거래. 그때 시각 T를 찾는 거예요. 얘를 뭐 A라고 해볼까? 그럼 당연히 A는 양수해야 될 거고. 뭐 0 이상이지만 0일 땐 당연히 안 될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3A의 제곱 플러스 3이 6 곱하기 5 얘랑 같아지면 되고요. 그러면 3A의 제곱이 27이 되는 이런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A는 얼마? 3 되겠습니다. 자, T가 3이에요. 그러니까 T가 3일 때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T 자리에 3을 넣어주세요. 정답 18. 얘가 스텝 2 되겠네요. 3점짜리 문항 난이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점과 3점 사이에 딱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몇 문항들은 4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와 다르지 않잖아. 너무 간단하잖아. 15번처럼. 자, 넘어갑니다. 17번. 이제 좀 4점짜리 같죠. 함수 fx는 지금 3차 함수입니다. fx는 써볼까요?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 p라는 건 x좌표가 2일 때니까 그냥 넣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러니까 2,6 되겠죠. 그때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쭉쭉쭉 해서 넓이를 a와 b라고 했을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선생님, a만 구하고 b만 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어렵겠는데? 왜? 우선 이 상황을 해석을 해보면 점 p는 몇 코마 몇이야? 2,6이야. 근데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직선 쫙 얘가 L이라고 할까요? Y는 3X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 Q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찾으면 물론 적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경계에서부터 왼쪽 직선 빼기 직선, 오른쪽 직선 빼기 곡선. 얘는 곡선 빼기 X축, 직선 빼기 X축, 정적분 하면 A와 B 각각을 구할 수 있겠지. 뭐만 구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이 교점만 구할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정적분 계산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절대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A만 구하고 B만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러면 A 빼기 B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A와 B 모양이 지금 좀 지저분하게 생겼다는 건데, 얘를 메꿔줄 딱 하나의 포인트. 이 부분을 C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저는 A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어요.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를 구해서 얘를 뺀다면, 와우! 얘가 뭐라는 거야? A 더하기 C 빼기 B 더하기 C라는 거야. 공통 부분을 집어넣는 센스, 이런 아이디어들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 각각을 구해서 빼야 되겠어. 이런 것이 처음에 잡고 들어가야 되는 전략이죠. 얘가 스텝 1입니다. A 더하기 C를 구하고 싶어요. 이건 쉽잖아? 직선에서 FX를 빼서 정적분하면 되겠지.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야. 직선 누구에서? 3x에서 곡선 3차함수 fx죠. 2분의 1 x의 제곱 x 더하기 1. 얘를 빼서 적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갈까요? 자, 적분해 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의 x의 4제곱 되고요. 자, 2차항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x의 3제곱 됐고요. 1차항 2분의 3의 x제곱까지 해서 짠! 나왔습니다. 여기 x자리 2만 넣으면 되니까요. 2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4 더하기 6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 거야? 4에서 3분의 4를 뺀 거죠. 3분의 8이네요. 짜자잔. 하나 나왔고요. 자, 이제 B 더하기 C를 구하러 갑니다. B 더하기 C는 어때요? 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아니잖아. 삼각형이에요. 선이가 수직입니까? 그건 아니겠지. 기울기가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가 직각이 아니더라도 나는 밑변과 높이만 알면 되잖아. 아, 점 R에 잡혀. 얘 2,0이야. 그럼 밑변의 길이가 2야. 높이는 점 Q에 Y 좌표. 얘만 알면 게임 끝이잖아요. 둘을 연립해줍니다. 3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고요. 넘어가면 2분의 7X가 1이니까 X는 얼마? 7분의 2예요. 아, 점 Q의 좌표가 7분의 2, 얼마? 7분의 6이라는 거죠. 이제 점 Q의 Y 좌표를 아니까 얘는 간단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높이가 7분의 6 되니까 얘가 7분의 6 됐어요. 자, 따라서 A 빼기 B는 말이야. 얘를 짜잔 빼는 순간 3분의 8 빼기 7분의 6이 되니까 21분의 56 빼기 18. 한번더 26분의 38 정답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처음 전략은 좋았어. A 더하기 C 구하고 B 더하기 C 구해서 빼면 얘는 A 빼기 B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건 쉽잖아. A 더하기 C를 구하는 것도 정적분 계산이니까 물론 어렵지 않아요. 다만 분수 계산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C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더하기 C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차함수를 다루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봐봐. 얘가 Y는 FX야. 몇 차함수야? 3차함수야.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성질처럼 어떤 이야기를 배웠냐면 직선이 땅 얘랑 만나면 그때 교점의 x좌표의 합들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랬잖아요. 선생님 fx가 누구랑 만나는데요 얘가? x축이랑 만나지.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아 얘가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직선이랑 만납니다.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0 두 개. 맞지? 근데 여기 있는 직선이 있잖아. PO. PO 쫙 끄면 2에서 만나요? 0에서 만나요? 또 언제 만날까? 이런 거야. 2에서 만나요? 0에서 만나요? 또 언제 만날까? 마이너스 3에서 만나겠지. 이거 괜찮아? 그럼 합이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니까.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이제는 차함수로 가져오는 거야. 차함수 fx y는 fx 빼기 3x를 생각해봐. 그럼 언제 만난다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 마이너스 3에서 만나 0에서 만나 2에서 만나. 근데 0에서 만나 2에서 만나. 지금 이 넓이가 a 얘가 a 더하기 c인 거야. 오. 그럼 A 더하기 C는 말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6분의 최고차항 개수 2분의 1이죠. 곱하기 2 빼기 0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 대칭축 1까지의 거리 4 짜잔 해주면 12분의 1 곱하기 30입니다. 뭐 4를 약분해주는 순간 3분의 8 이런 계산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A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C를 빼겠다. 전략 좋아요. A 더하기 C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로 가져가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사이의 관계 아 교점의 x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로부터 공식을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2차 함수와 3차 함수에서는 넓이 구할 때 공식을 적절히 사용해 주는 것이 계산이 간단해질 수 있다. 자 넘어가서 18번입니다. 객관식 중에는 뭐 가장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x의 제곱. gx는 x제곱. d는 몰라. 뭐 미정계수를 놓고 계산하는 그런 단순 계산,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아닐 테니까. 근데 봐봐. y는 fx 3차 함수의 그래프 y는 gx라는 애가 모두 직선 y는 x에 서울단 두 점 a와 b를 지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스텝 1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y는 x가 있어요. 뭐 a가 왼쪽에 있는지 b가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두 점 얘가 그냥 a와 b야. 뭐 그냥 임의로 왼쪽으로 a 오른쪽으로 b라고 할게요. 얘랑 지나는 만나는 2차 함수 이 그래프 기형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치? 얘가 y는 gx야. 근데 3차 함수가 얘랑 만난다고? 근데 이건 두 번만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3차 함수 있을 수 있고요. 뭐 만약에 두 번만 만난다고 하면 a에서 접하든 b에서 접하든 접점 하나와 교점 하나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도 될 테니까 fx가 결정되지는 않겠어요. 그냥 fx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뭐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fx의 그래프 기형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교점을 알면 교점의 x좌표가 제가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 실근이니까 아 얘가 x좌표가 알파인 곳에서 알파, 알파를 지나고 x좌표가 베타인 곳에서 베타, 베타를 지난다 라고 하면 제가 fx는 x, fxgx는 x 방정식의 근을 알려준 거죠. 아, 얘를 이렇게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fx는 x, 혹은 gx는 x. 우선 얘는 실근이 두 개잖아, 알파랑 베타. 얘는 실근이 알파와 베타,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얘는 모르지.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두 개 있어요. 나머지 하나 허근일 리는 없겠지. 얘도 실근은 맞겠죠. 근데 알파

알파랑 같을 수도 있고 베타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감마가 알파랑 같을지 베타랑 같을지 이런 건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다는 건 알지.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fx 빼기 x는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x-알파, x-베타, x-감마요. gx 빼기 x는 얘는 그냥 x-알파, x-베타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조건 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조건 나로 가요. 얘부터. 극한값이 존재한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오! 스텝 2. 조건 나에서 limit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의 세제곱분의 fx 빼기 x gx 빼기 x 얘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거야. 뭐 l이라고 해볼까? 극한값이 항상 존재합니다. 얘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야. 근데 딱 보더라도 얘는 뭐야? 3차 곱하기 2차잖아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x라는 인수가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x라는 인수가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2차 안에 x가 없을 수 있나? 뭐 없을 수 있지. 두개 있을 수 있나? 두개 있을 수는 없어요. 얘가 x-x-알파, x-베타인데 얘가 알파랑 베타랑 다른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는 x가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봐봐. 앞에서는 어때? 앞에서는 그럼 얘가 세 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아, 얘두 개, 한개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여기 앞에서는 x제곱 2. 뒤에서는 x가 한 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건 물론 얘들을 집어넣어서 확인하셔도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의 세제곱분에 누구야? x-알파라는 인수 두 개, x-베타라는 인수 두 개, x-감마 얘가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감마가 0이 되어야 되겠지. 알파나 베타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되어야 되겠지. 선생님 알파가 0입니까? 베타가 0입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죠? 알파가 0일 때, 베타가 0일 때 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상황으로 갈 테니까 이게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x라는 인수 하나, 여기에서 또 x라는 인수가 또 둘, 이렇게 짠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됐다. fx 빼기 x는 말이야. 얘는 그냥 x라는 인수가 두 개, 여기 x-베타라고 쓸게요. 그리고 gx-x는 뭐야? 얘는 x가 하나, x-베타.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 나가 끝났냐? 그럼 그렇지 않잖아. 조건 나에서 누가 또 있어요? limit, step 3. limit,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번에는 x 세제곱분에 누가 와요? fx 더하기 x가 와요. 그리고 gx 더하기 x가 와요. 근데 얘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얘 누군데? 한번더 써볼까? limit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앞에서 누가 나와요? 여기 2x 딱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x의 제곱 x-베타 더하기 2x. 자, 밑에서 얘는 뭐고야? x 곱하기 x-베타 더하기 2x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극한값이 있어야 되잖아. 감이 와요? 기본적으로 지금 알파가 0일 때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0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봐봐. 여기 앞에서 x 하나 나오겠지. 근데 x 또 나올 수 있나? 안 되죠. x를 묶어내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2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x라는 인수가 없는 거예요. 아! 여기 뒤에서 x가 두 개, 여기 앞에서 x가 하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얘가 x제곱이라는 인수가 나오려면 말이야. 아, gx 더하기 x가, 얘는 x, x-베타 더하기 2x인데. 근데 얘

얘가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잖아요. 얘가 x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 베타가 2여야 한다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fx는 누구야? 베타가 2야. x제곱에 x 마이너스 2. 여기 플러스 x야. 자, gx는 누구야? 얘는 x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이런 모양이잖아. 자, 누굴 구하면 됩니까? f3과. 또 누굴 구하면 됩니까? g8. 얘를 구하면 되죠. 자, x3은 얼마? 9 곱하기 1 더하기 3. 12구요. 그 다음 g8은 8 곱하기 6. 48에 더하기 8 하니까 56 되죠. 얘들 둘을 더하면 정답 68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사실 이런 이야기였네요. 지금 fx-x와 gx-x 안에 x라는 수와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차수들을 생각하니까 앞에서 2개가 나오고 뒤에 3개가 나와야 되더라는 거지. 근데 밑에서는 얘도 앞에 있는 3차, 뒤에 있는 2차 안에 x라는 인수가 3개는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서 뒤에서 2개가 나오고 앞에서 1개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 직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 y의 교점 사이의 관계인 겁니다. 이해가 돼요? 얘가 y는 x.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 여기 교점 0,0. 여기 x 좌표 0인 게 있고요. 그럼 얘가 이제 만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0에서 두 번. 아, 지금 y는 x라는 애랑 0에서 얘가 두 번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랑은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y는 x랑 두 번 만나고 y는 마이너스 x랑 한 번 만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x는 y는 x에. 아, 지금 이런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18번 끝이 났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이에요. 근데 18번에 비해서는 20번이 더 쉬운 느낌이에요. 해석만 한다면. 상황을 좀 읽어볼까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고 f알파, f베타, f감마가 0인 그런 3차 함수 fx가 있다. 그러니까 fx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3번 있다는 거죠. x축과 서로 다른 사이점에서 만나는 함수 fx 생각. 얘가 x축이랑 서로 다른 3점에서 만나요. 얘가 y는 fx인데 0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쯤에 해볼까? 0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우선 왼쪽에서 주어진 상황 나타내 보았고요. 근데 와봐.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hx는 넓이를 정적분하라는 이야기네.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러면 gx라는 애가 우선 누굽니까? gx라는 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스텝 1. 생각해봐. gx는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 0 대입하면 g0이 0이고요. 그리고 g'x가 누구야? fx입니다. fx. 우선 이 상황은 알죠? 그러니까 위에 주어져 있는 fx가 누구라는 거예요? gx의 도함수라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는 것을 보니까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얘를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바뀌고 있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스톱, 증가하다가 스톱, 감소하다가 스톱, 다시 증가하는 얘가 바로 y는 gx입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봐봐. 극대값이 0이래. g0도 0인데? 0일 때. 아, 여기 얘가 0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렇게 y축이 있고. 근데 극대값이 0입니다. 극대값이 0입니다. 짜자잔. 이런 모양이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정적분. 넓이만큼 증가하고 넓이만큼 감소합니다. 넓이만큼 내려와요. S1. 넓이만큼 증가해요. S2. 넓이만큼 내려옵니다. S3. 이런 거잖아.

오케이. 아, 그럼 극대값이 0이라는 이야기가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G베타가 0이라는 거니까. 얘가 FTDT. 뭐야?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얘가 0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S1과 S2가 같다는 겁니다. 괜찮지? 근데 이제 스텝 3. 스텝 2죠. 스텝 2. HX는 누구냐 이거야. HX는 얘를 절대값을 취해서 정격분하는 거야. 그러면 H 감마는? 얘는 인테그랄 0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TDT잖아. 넓이들의 합이에요. 0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그러니 얘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와우! 얘가 24라는 거지. 아, 하나 더 있네요. H베타. 얘는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TDT. 얘는 뭐야? S1 더하기 S2. 얘가 8이라는 거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연립하는 거예요. S1, S2가 똑같아. 근데 합이 8이야? 그럼 둘다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고. 4, 4 들어가면 S3는 얼마야? 16이라는 거죠. 넓이가 삽니다. 넓이가 삽니다. 넓이가 16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텝 3. 자, 인테그랄 0부터 다시 G 알파 빼기 G 감마예요. 자, G 알파 뭐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TDT. 빼기 인테그랄 이번에는 0부터 감마까지 FTDT입니다.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S1, S2 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0부터 알파까지 정격분 해봐. 그럼 뭐야? S1 나올 거고요. 0부터 감마까지 정격분 해봐. 그럼 얘는 S1 다시 앞에서 마이너스 S1 나오죠. 뒤에서는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3 이렇게 나올 거야. 혹은 여기에서 정격분의 성질을 바로 이용하셔도 돼요. 오케이. 뭐 이런 계산들을 하시면 되니까 계산 S1, S1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S2 더하기 S3 계산하는 거니까 산수죠? 마이너스 4에 16을 더하면 얼마야? 정답 12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을 부정적분의 차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fx로부터 나는 gx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gx에서의 극대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건데. 그럼 s1과 s2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H는 그냥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넓이들 가지고 S1, S2, S3 가지고 연립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20번이었습니다. 18번보다 쉽죠? 자, 이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들이 끝이 났습니다. 단답형으로 넘어갑니다. 23번이에요. 자, 미분에서 보너스 문제 앞에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서 곱의 미분법 사용하고 연속 정의 사용하고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적분에서 보너스 문제는 부정적분 계산 문항입니다. 딱 우리가 연습했던 형태 그대로 도함수와 함수값 있어요. fx 불러보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적분 상수 c입니다. 자, x 자리에 1을 넣는 순간 8 빼기 8 더하기 c가 5야. 오, c가 5구나. F4를 구하세요. F4는 64에서 16을 빼고 여기에 5를 더하면 됩니다. 정답 53이네요. 자, 간단한 부정적분 계산 문항이 23번이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자, fx가 3차 함수예요. 근데 x는 마이너스에서 극대이다. 이랬네. 극대라는 건 알아. 근데 극소값도 알아. 연립하면 되겠죠. 근데 우선 극대입니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스텝 1. 뭐부터 이야기하는 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 이야기죠. 자, F 프라임 X는 누구? 3X의 제곱 플러스 2AX인데,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12 빼기 4A가 되면서 A는 얼마? A가 3입니다. 아, F 프라임 X 이제 알아요. 스텝 2.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예요. 그래서 얘가 언제 극값을 갖는지도 압니다. 0에서 극값 갖고 마이너스 2에서 극값 봤죠. 0에서 이제 극 속였네요. 그치? 근데 fx도 알잖아. fx는 누군데?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b예요. 뭐 도함수로 가지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1차 항이 없는 3차 함수니까 이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y는 b와 언제 만난다는 거야? 마이너스 3에서 뚫고 지나가 0에서 접해요. 마이너스 3에서 뚫고 지나가 0에서 접해요. 얘가 바로 y는 fx 아니겠습니까? 극소값이 오래. 그럼 a값, b값 전부 다 나왔잖아요? 자, fx 완성입니다. 따라서 f3은 얘는 27 더하기 27 더하기 b가 5예요. 정답 59 되겠습니다. fx가 지금 미분가능한 함수, 다항함수입니다.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f 프라임 a가 0이라는 거야. x는 a를 연결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당연히 a 값이 짜잔 나올 거고요. a 값만 나오면 도함수가 결정이 됩니다. 언제 극값을 갖는지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1차항이 없는 3차함수의 그래프는 묶어내서 그려내는 것도 간단하죠. 자, 이제 어느새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의 미적분 1, 마지막 문항 28번입니다. 자, 미적분 1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자, 두 상수 A와 K에 대하여 K는 양수 조건이 있어요. FX는 누구야? FX는 쉬워. 4차 함수인데 1차, 2차, 1차, 오,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으니 스텝 1. fx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너무 간단한 이야기. x축과 0에서 만나요? 1에서 접해요? 2에서 만나요? 0, 1, 2. 그래프 그려보세요. 대칭성이 있죠? w자 모양의 얘가 바로 y는 fx입니다. 지금 x는 1에 대하여 대칭인 이쁜 w자 모양의 4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제 gx가 등장을 해요. gx는 누구야? gx는 fx-a야.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x축이랑 언제 만나니? a에서 만나요? a 더하기 1에서 접해요. a 더하기 2에서 만나요? 이렇게. 뚫고 내려와서 접합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얘가 바로 y는 gx네요. 뭐 gx 식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그래프 개형이 저렇게 생겼다는 사실. 우선 스텝 1 상황 해석은 했고요.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hx가 존재합니다라고 했어요. 조건 가봐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hx는 뭐래? 연속이래. 그럼 연속이라는 걸 딱 듣는 순간 뭘 써먹어야 되겠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아니, 걔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보고 사고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모든 점에서 극한값 감소값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 hx는 모든 점에서 극한값 감소값이 다 같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조건 나를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항등식이 주어졌잖아. 보통 우리가 항등식을 보고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은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딱 보고 꽂히는 애들 대입해봐. 혹은 미분해도 돼. 이런 거였어. 근데 미분은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누굴 대입하고 싶어요? 지금 hx가 누구인지 몰라요. fx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 fx를 알지. 근데 hx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도 얘를 모르지만 앞에 0이 된 애를 곱해버리면 그치? X가 K일 때

X가 마이너스 K일 때 이런 애를 대입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 K를 딱 넣었어. 0 곱하기 HK. 어차피 0이고. 우변도 에이 뭐야 쓸모가 없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마이너스 K를 넣었을 땐 다르지. 얘는 좌변은 0이지만 오케이. 아 느낌 있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GK와 G-K가 같은 Y축 경계로 왼쪽 오른쪽 모든 점이 다 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양수 K가 존재해요. 이런 거야. 근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제대로 풀기엔 쉽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해석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얘가 GX인데 함수값이 같은

만약에 시간이 없는데 찍으라 그러면 저는 여기를 찍겠습니다. Y축이 있고 여기 K, 마이너스 K. 오! 근데 만약에 그런 감들이 잘 만들어진 문제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28번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난이도, 제대로 풀어낸 친구들에 비해 정답을 찾은 애들은 더 많을 거다. 감에 의존해서 찾은 그런 직관적인, 그냥 찍어서 맞춘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뭐 시간이 없으면 이런 감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냥 찍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조건날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봅니다. 스텝 2, 스텝 3죠. 조건날을 다시 보니까 말이야. HX가 궁금해. 근데 앞에 있는 얘가 싫잖아. 그래서 나누어 버리는 건, 우리가 꽤 많이 했던 사고 과정이에요. 다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얘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HX가 연속이잖아. 그럼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 그 부족했던 부분 함수 값들을 빵빵 메워주는 역할 조건가가 할 거라고, 어차피. 그럼 조건나로 갑니다. 나눠봐요. HX는 누구야? 그래서. 절대값 x 마이너스 k 분의 절대값 gx 마이너스 gk예요. 언제? 부모가 0이 되지 않을 때. 언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k가 아닐 때 이런 거야. 선생님, x가 k일 때는요? 함수값 있겠지. x가 마이너스 k일 때는요? 함수값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hx가 모든 점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여야 돼요. 선생님, x가 k 플러스 마이너스 k가 아닐 때에는 연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분모가 연속 함수, 분자도 연속 함수, 연속 나누기 연속, 분모가 0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k가 아닐 때에는 연속인 거야. 당연히 X가 K에서 연속. 당연히 X는 마이너스 K에서 연속. 얘들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당연히 정의 그대로 가야지. Limit. X가 K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 극한값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얘가 뭐가 될 거라는 거야? GK 다시 HK 함수값 딱 찍어주면 얘가 연속된다고요. 마찬가지로 limit x가 마이너스 k에 가까워질 때 절대값 x 빼기 k 분의 절대값 gx 빼기 gk 얘도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걔가 h-k 딱 찍어줄 테니까. 근데 함수값 같다 그랬잖아. 같은 극한값이겠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까지 뭔가 특별한 테크닉을 구사한 건 전혀 없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봤고요. 항등식이라니까 대입 한번 해 봤고요. 연속이라고 하니까 나누고 나서 진짜 정의 그대로 k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마이너스 k일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이제 생각해 봐. K가 양수잖아요. X가 K에 가까워질 때니까 절대값 X. 얘는 그냥 X로 나올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K는 음수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분자에 있어요. 분자에 있는 절대값을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 봐.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계수의 정의, 냄새가 나긴 해요. 0분의 0 꼴이잖아. 공통의 수 찾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는 내가 배운 것 안에서 나오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 미분계수의 정의, 느낌, 나지?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밑에 있는 절대값은 없앨 수 있어요. 얘가 x가 0일 때, 음일 때다 경우 나눠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위에 있는 절대값, 얘를 없애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항상 복잡하면 치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얘를 통째로 IX라고 해봐. 그래서 단순히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막 로피탈 정리 때려박고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놓친다 그랬죠. 로피탈 정리가 아니더라도 분자를 통으로 치안해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뻐지죠.

얘는 리미트 x가 k에 가까워질 때 k가 양수 음수 양수 분모 x 마이너스 k 분의 분자가 ix 빼기 와우 ik 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밑에 있는 얘는 뭐야? 얘는 좀 이상한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k에 가까워질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얘는 똑같죠? ix 빼기 ik 이렇게 왔는데 위에는 딱 눈에 보이지? 함수 ix가 x는 k에서 미분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또 무슨 말이야?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각각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 그냥 한번 써줄게요. 그리고 리미트 x가 k보다 작은 쪽에서 할때 x-k분의 ix 빼기 ik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k에서의 우미분계수, k에서의 좌미분계수 이런 거야. 근데 위에 있는 저 함수가 뭐야? gx가 얘야. 근데 gk에서 딱 잘라서 거꾸로 올리라는 거야. 아! w자 모양인데 만약에 여기에 k가 있다고 해볼까? 얘가 x는 k라고 해볼까? 그럼 y는 gk를 경계로 꺾어 올려요. 이런 거야. x는 k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다르잖아. 선생님, W자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x는 k라고 한번 해볼까? y는 gk. 쫙 꺾어 올려요. 이렇게. 뾰족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근데 y는 gk에서 꺾어 올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으려면 얘가 같으려면 아 얘는 원래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러면 다르잖아. 근데 같아지려고 하면 i 프라임 k가 0이어야 된다는 거지. 밑에 있는 것도 해석 과정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왼쪽에서 이 gk가 얘가 g의 마이너스 k랑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이걸 마이너스 k로 바꿔오셔도 되고요. 근데 결국에 이게 ik로 이야기로 오더라도 ik 여기 x에 k 넣는 거잖아요. 어차피 0 되는 거나 i에 마이너스 k 해서 이게 0 되는 거나 이거 똑같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k로 바꾸셔도 돼.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k에 가까워질 때 위에 ikx 빼기 i에 마이너스 k 해주면 분자에 x 더하기 k 와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면 되잖아. 얘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쪼개 보시면 됩니다. 부호만 반대, 빵 끊어내고 i 프라임에 마이너스 k 플러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뽑아내고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어쨌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얘도 똑같아야 돼라는 이야기이니까 결론 i 프라임 마이너스 k도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두 점을 찾을 건데요. 근데 높이도 같고 그때 미분계수도 0이어야 돼요. 근데 미분계수가 0인 애들은 땅, 땅, 땅 이렇게 세 점이 되잖아. 아, 여기 y축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그때 gx는? 얘는 x의 제곱,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x의 4제곱 빼기 x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가 k, 왼쪽이 마이너스 k 될 테니 그 값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x를 묶어내면 2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이 2분의 1이니까요. k는 얼마? k는 루트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건 a 플러스 20k제곱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에 10을 더해서 정답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길었던 와 우리 올림포스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수험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직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그 시간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그 꾸준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연말에 혹은 수능에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준 우리 대박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개막의 50강째가 왔어요. 그렇죠? 완강의 그 날은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완강이지만 나도 완강이에요. 그런 생각을 내가 끝날 때 안 해봤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왜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실까? 이런 생각 안 해봤네요.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선생님께서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슬쩍 빠져서 얘기하실 때 있잖아. 너무 좋아서. 일부러 약간 다른 이야기를 유도한다거나. 선생님의 그 뭐, 과거, 그 선생님의 과거 연애사가 그게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요, 선생님 어떻게 됐는데요? 추임새 자꾸 넣어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그 흐름을 깨지 않고 유지하려는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하면, 아, 수업해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아, 여기까지만 얘기해줄게. 확 또 얘기하시다가,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아, 오늘은 그냥 수업하지 말자. 이러고 얘기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약간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수업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는 게 되게 재밌으신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선생님 딱 됐잖아요. 그게 아니었어. 선생님도 다른 얘기할 때 재밌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날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그 벚꽃 보자 이러시면 너무 즐거운데 근데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꼭 참고 수업을 하시는 거였어. 쉬는 시간까지 막 수업하시잖아, 선생님들.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일이니까 그랬던 것이지. 그게 이제 연결하면 완강을 했다는 건 여러분도 좋지만 나도 되게 좋은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재밌어요. 선생님이 되고 내가 알았다니까. 선생님이 되고 깨달은 게 그거랑 하나 더는 교실의 모든 자리는 다 잘 보인다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사각지대, 뭐 뒤쪽이면 안 보이겠지? 뒤쪽에 여러분 서랍 안에 손 넣는 동작까지 다 보여요. 선생님 되면 그것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수업 진도를 위해서 못 본 척 하시거나 하는 것이 다 아셔, 선생님들은. 그나마 사각지대가 어딘 줄 알아요? 비밀인데, 맨 앞자리 양 끝이 그나마 덜 보여. 아, 다 잘 보이는데, 그나마 오히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아낸 선생님이 되고 깨달았던 이야기였어요. 대단한 걸 깨달았죠, 그죠? 네, 아무튼. 나머지. 아니,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 그치? 뒤쪽에서 두 번째 자리 있죠? 그건 되게 잘 보여요. 진짜 잘 보여요. 뒤쪽에서 두 번째는 오히려 약간 사이드 쪽으로 여러분 무답 자리들이 되게 잘 보여요.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레벨 3로 넘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근데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이거 빨리 끝내야 즐겁게 우리 완강의 기쁨을 누리잖아, 그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랑 B라고 합니다. A-B가 양수면 그 6 A-B를 점수로 얻을 거고요. A-B가 음수면 6 A-B를 잃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네. 그치. 그만큼을 잃게 되는 거구나. 라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수 그대로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되는 것인 거고 둘이 같으면 점수를 얻거나 잃는 것이 없어. 그냥 0점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게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2-1 하시면 6점을 얻고 3-6, 마이너스 3이니까 거기다 6 곱한 마이너스 18점을 얻게 되는, 그렇죠? 18점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요렇게 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쵸? 요게 빗빼기에 이어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오타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왜냐하면 그래야 표현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이렇게 어렵게 썼지만 6a-b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수면 올라가고 점수가 음수면 떨어지겠지. 그게 다야,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 나오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라고. 자, 갑니다. 기본 점수가 30점이야. 여기서 시작해서 확률 변수, 그러니까 점수를 X라고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놓으면 좋으냐면 A-B 자체를 내가 구하기가 쉽잖아요. 나올 확률도 계산하기 쉽고 그걸 변수 Y로 놓을게요. 왜요? X가 이미 문제가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X는 뭐냐면 6y만큼을 내가 얻든 잃든 어쨌든 6y 점수잖아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대로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30점을 더한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 뭐야? 변수 변환이야.
그럼 Y에 대한 것만 열심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Y로 가능한 게뭐 있겠어요, 여러분? 나 너무 동그라미, 너무 계속 가볼게. 어쨌든. 선긋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 원래? 뭐든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황급히 글씨를 써야 좀 나아지니까. 그치? Y로 가능한 건뭐 있겠어? 그냥 1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치? 그 다음에 1, 2, 3, 4, 5일걸요? 길게 그냥 썼어요. 일반화 시키는 것보다 얘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길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변수가 많다는 거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제일 쉬운 거 먼저 해볼게. A랑 B랑 같게 나오는 확률은 얼마예요? 이러나 저러나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졌기 때문에 분모는 전부 36분의입니다. 이건 그냥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갈게. 옆으로 36분의예요.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36분의 얘는 몇이야? 둘이 서로 같은 건. 112233445566 6가지 있겠죠. 오히려 쉽다. 5가 되는 건,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1, 6. 5가 되는 건, 6, 1. 그렇지. 그 차이겠지. 1, 6. 이제 이렇게. 1, 6, 6, 1. 요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야. 알겠죠. 그치. A 빼기 B가 양수이면 점수를 얻는 거고, 음수이면 점수를 잃는 거잖아. 똑같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건, 2, 6. 또, 3, 5. 아, 이제 4 차이가 나야 되니까, 2, 6. 3은 안 되지. 1, 5. 이렇게겠죠? 그두 가지죠? 그게 순서를 바꾸면, 여기 두 가지죠? 느낌 5죠? 여긴 어떻게 되겠어? 차가 3 나는 거면, 1부터 할까? 1, 4, 2, 5, 3, 6. 세 가지겠죠? 여기 네 가지겠죠? 여기 다섯 가지겠죠? 좋지. 그럼 그대로 대칭. 5, 4, 3, 2, 1.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나뭐 찾고 싶냐면, 자, Y의 평균과 분산을 찾고 싶기 때문에요. 아, X의 평균과 분산을 찾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6Y 플러스 30. 그러면 Y는 확률 분포표를 다 그렸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Y에 대한 평균을 찾으시고, 6배에서 30 더한 것과, 여기는 더하는 것은 분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6의 제곱인 36 VY 이렇게 갈게요. 괜찮죠? 난 찾아야 되는 게 Y의 분산과 Y의 평균이에요. Y의 평균 얼마일까? 0이요. Yes. 왜요? 가운데 있는 0을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확률이 어때? 하나씩 다 0을 기준으로 변수도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5 이런 형태인데다가 확률 또한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 4, 5 이렇게. 이, 여기. 0을 기준으로 대칭형이에요. 곱하고 더하면 상쇄, 곱하고 더하면 상쇄, 곱하고 더하면 상쇄, 상쇄, 상쇄. 평균 0이에요. 너무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 이런 건 편하게 가셔야지. 그리고 얘가 0이 되니까 여러분들 봐요.

편차 제곱의 평균 하기가 너무 좋죠?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계산할게요. 어차피 분모 다 36이니까 잘 봐. 편차 마이너스 5겠지. 제곱하면 25. 25 곱하기 1할 건데 그런 게두개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씩. 25. 그 다음은 편차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곱하기 2가 두개 나오겠죠? 16 곱하기 2. 편차 마이너스 3이니까 편차하면 9죠? 9, 3, 27이 두개 등장을 하는 거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27. 그 다음에 편차 4 곱하기 4, 16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도 두 개. 편차 1 나오죠? 1의 제곱하면 1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 1인 거지. 여기도 1이잖아. 제곱하면 1이고. 그치? 곱하면 5 이렇게 되어줍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더하는 게좀더 쉬운가를 보고 있었거든요. 딱히 썩히 없더라고. 21. 그리고 25 더하고 이렇게 먼저 더할까? 46에다가 이렇게 둘이 더할까요? 59니까요. 얘네 둘이 더하면 60에다가 45 더하니까 105란 말이에요. 되었어. 그치? 거기에 2 곱하는 거니까 얘는 나눠버릴게요. 18분의 105가 되고요. 좀더 예쁘게. 3의 배수니까 6. 요렇게 정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분산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즉, 스르르. 위로 쓸까요? 얘는 안 써도 되잖아. 30. 더하기, 여기는. 6이랑 정리하면 6 곱하니까 210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40. 아, 솔직하게 말하면요, 레벨 3라고 하기에 엄청난 뭔가 그 멋짐이 있어서 레벨 3로 변신했다기보다는, 그렇지,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 건 제가 Y로 썼다는 이 부분이에요. X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점수로 바로 뭔가를, 확률을 이야기하기엔 좀더 복잡하니까 Y로 이용해서 A 빼기 B라는 걸 먼저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게 이 문제에선 좀 얻어갈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돼요? 23번으로 가볼게요. 23번은요, 유명한 수능 문제, 기출 문제의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A, B, C 알파벳이 등장을 하고 확률들을 이용하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떴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부터 A까지인데다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1. 즉, AC가 2다. 식을 하나 들고 갈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B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랑 B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가 뺐을 때 3분의 1이래요. B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를 A, 여기를 B라고 하시면 넓이만 계산해봐. A에서 B를 뺐더니 3분의 1이라는 건데 얘네 둘의 합은 얼마예요? 1이죠? 눈치챘나요? 뭐 이렇게 굳이 연립할 것도 없이 이 넓이가 얼마야? 3분의 2. 이 넓이가 얼마야? 3분의 1.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라지 A나 라지 B는 딱히 필요는 없고요. 계산을 위해서 잠시 도입했을 뿐입니다. 요렇게. 합이 1이 되면서 차가 3분의 1 나오는 수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B 곱하기 C 곱하기 2분의 1한 것이 3분의 2니까 BC의 곱은 3분의 4가 되어 주겠습니다. 식 하나 더 얻었어요. 선생님, 그럼 얘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는요, 이 둘을 빼서 얻은 식일 뿐 새로운 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자가 3개예요. 식이 3개 필요하거든? 안 나왔어. 어딨지? 여기 있지. 어라, 근데 AC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6분의 1이래요. 2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지. 왜? 여기 이만큼이 3분의 2니까요. 3분의 2보다는 6분의 1이 작잖아. 그러니까 2의 위치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삼각형의 높이가 필요하시죠? 이 높이를 제가 예를 들어 별이라고 한다 하면, 난 닮음을 이용할 거야. B 대 C는이죠? B 대 C는 2대 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별은 얼마가 돼요? B분의 2C요. 그죠?

이렇게 찾아야 돼. 별은 비분의 이씨가 되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높이 찾았지, 넓이 어떻게 구할까? 2 곱하기 별, 비분의 이씨 곱하기 2분의 1한 것이 넓이 6분의 1이라서. 하하, 끝. 요렇게 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러므로 B는 얼마? 12분의 C요. 아, 12C요, 12C. 식 3개, 문자 3개면 뭐 엄청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바로바로 갑시다.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 게 일단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12C제곱이 3분의 4인데 약분할 거 양분하면 3 남으니까 C제곱이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C가 얼마겠어요? 3분의 1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C가 3분의 1이니까 B는 얼마겠어요? 4요. C가 3분의 1이니까 A는 얼마겠어요? 6이요. 끝. 셋이 싹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분의 31이 되어 주겠습니다. 정답 2번 이렇게 오는 문제였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버전이죠. 그냥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넓이 1이라는 것과 주어진 부분의 확률을 넓이로서 이용을 한다, 인 건데, 문자가 일단 3개가 나오다 보니까 느끼는 부담감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부담감이 올라간 거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하나하나 잘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 수능 문제가 이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수능 기출이. 진짜 그러니까 차근차근 정리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4번으로 갑니다. 그래봐야 뭐겠어요.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읽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캡슐의 무게. X라고 할게. 문자 없으니까.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요. 평균이 얼마? 1.2. 표준 편차가 0.05. 근데, 제약회사에서 무게, 나 X잖아. X가 1.1 이하인 경우 불량품. 불량품? 뭐지? 자, 불량품 뭐라고요? X가 1.1 이하. 됐어, 됐어. 하루에 생산하는 비타민C 캡슐의 개수가 만 개, 갑자기 만 개. 갑자기 만개 뭐지? 이 중에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불량품의 개수를 X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냐고. X가 뭔데? 무게인데 저기다가 X라고 쓰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새로운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공인지 지진이 오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지?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건 P예요. P는 뭐냐? Y가 221개 이하일 확률이에요. 자, Y는요, 불량품 개수예요. 한글로 적어보자고. 모르겠을 때는 항상 한글로 적어. 불량품의 개수는 내가 몇 개를, 상품을 몇개 확인하고 있죠? 만 개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 불량품이 나올 확률 여기서 찾아보자. 어떻게 돼? Z로 일단 바꿔야 되겠지. 계산 못하니까. 1.1에서 X니까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만 그냥 나누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1이니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표 보이시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넓이는 얼마겠어? 0부터 2까지가 0.48이니까 여기는 0.0이겠죠. 즉, 불량품으로 판정할 확률은 0.02로 고정된 확률이에요. 그니까 여러분들, 이항분포를 발견하는데, 고정된 확률을 구하는데,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최초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말할게요. 인생 최초로 봤죠? 어렵죠? 인생 최초로 안 보고 두 번째로 보면 안 어려워요. 진짜야, 여러분. 진짜야, 진짜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Y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면은, 누가 봐도 Y를
정규분포를 다른 데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 y는 시행한 횟수가 충분히 크다 보니까 정규분포를 따르거든요. 둘이 곱하면 평균이 200이고요. 표준편차는 100분의 98을 더 곱하니까 2 곱하기 98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9, 7, 14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이제는 요렇게 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z로 바꿔야지. 계산이 안 됩니다. 자, y가 z가 되기 위해서는 y의 평균 빼고 제 뒤로 보이시죠? 헛. y의 표준 편차로 나누세요. 보이시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 1.5. 1.5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작거나 같을 확률. 0.43부터 0.5까지 싹다 더하니까 0.93. 이게 P인데,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100P 구하래요. 정답은 93. 이렇게 하시는 거죠. 괜찮아. 처음 봐서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느낄 건데요. 처음 안 보고 익숙해지면 진짜 할만해지는 유형이에요. 요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이름표를 안 붙이잖아. 그럼 무슨 행동을 많이 하냐면, 여기서 X값 221 이하로 써요. 근데 X는 있잖아. 평균이 1.2인 것에서 머무르는 아이를 221이면 저쪽에 있는 건데, 갑자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비타민C 캡슐의 무게였던 것과 불량품의 개수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거니까 변수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내가 X라고 한건 비타민C 캡슐의 무게였고요. 불량품의 개수는 다른 거니까 문자를 Y라고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문자 여러 개 사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오케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짠짠짠짠 지우고 이번에는 25번으로 넘어갈게요. 박수를 한번 칠까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인생 축하할 일이 많을수록 즐거운 거잖아, 그죠? 축하할 일이 많은 건 진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갑자기 다 생각나는데 좀 슬퍼졌는데. 뭐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너무 즐거웠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케이크를 먹어야지 그랬는데, 막 이제 어른이 되고 점점 지나잖아.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만든 케이크 되게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래. 그럼 별로 사 먹을 필요 없어. 줄서 있네. 아유, 사 먹지 말자. 크리스마스에도 케이크 먹을 일이 없어요? 생일? 생일 좋은 날이 아니에요. 나이를 먹는 날이잖아. 별로 생일인지 아무한테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또 케이크 먹을 날이 사라졌죠? 진짜 없어져요. 축하할 날을 자꾸 만드세요.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 완강. 계속 좋아해줘야지. 그게 좋은 거란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없어질 때가 슬픈 거죠, 여러분. 가봅시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N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것을 60번 한대요. 흰 공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러면 X는 일단 어때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내가 확인을 몇번 했어? 60번 했어. 흰 공이 나올 확률은요? n 더하기 3 전체 경우 개수 중에서 3개. 이렇게 되겠죠. 뭐 대단하지 않아.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평균과 분산 x에 대한 것이 모두 5의 배수인 자연수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 뭐 이거 구하는 건데, 얘는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x의 평균에 5분의 1 하셔가지고 1 더해주시면 될 거고. 얘는, 분산은 어때요? 빼는 거는 의미 없어요. 제곱만큼이니까 5분의 1 vx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5의 배수, 5의 배수니까 5로 다 약분돼가지고 자연수로 정답은 나오겠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봅시다. 평균이 얼만데? n 플러스 3분의 180이요. 그죠? 분산은 얼만데? 그거에다가 n 플러스 3한번더 곱하고, 그리고 뭐 곱하면 돼? 빼면 되잖아. 그지? 1-p 곱하는 거니까 n 곱하면 돼. 이렇게 되겠지 뭐. 돼요? 괜찮아? 응. 얘네가 다 5의 배수래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봐요. 이항분포나 뭐 평균 분산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한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부터 여기는 자연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분석하는 데 난이도를 올린 것뿐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180은 어때요? 36 곱하기 5입니다. 근데 평균이 5의 배수라면 5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3은
36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즉, n 플러스 3으로 가능한 건 36의 약수여야 되는 거지. 5의 배수인 자연수래잖아. 그러니까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36의 약수면 됩니다. 36의 약수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인이 어찌됐건 간에 그 개수기 때문에. 개수기 때문에 여러분, 요게 어때요? 자연수인데 3보다 4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쵸?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죠? 요런 것도 생각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가능한 것들 써봐. 4. 근데 여기 3이 되면 N이 0이 되니까 이게 0 되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4부터 쓸게요. 3보다 큰 36의 약수. 4, 6, 9, 12, 18, 36. 이라고 합시다. 이들 중에 정답이 있어요. N은 그럼 얼마예요? 3 빼니까 1, 3, 6, 9, 15, 33. 집어넣으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거부터 갈까요?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 얘는 무조건 5의 배수가 됐어. 이미 확정이 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4 곱하기 4. 180. 180을 아예 제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써 드릴게요. 180은요, 60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60이잖아요? 그러면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n을 곱하는 거야. n이 얼마야? 1.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 나누어 떨어지는가? 2의 제곱은 두 개밖에 없어요. 너안 돼. 탈락. 이렇게 하면 돼.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지를 확인하면 돼. 탈락. 그럼 저 1로 갑시다. 6이면 어떻게 되는가? 6, 6, 183. 얘는 보나마나 되겠죠? 보나마나 되겠다는 거 보여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자마자 바로 약분이 파바바박 되는 게 여러분들. 15 되었지? 5의 배수. 5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36 곱하기 5잖아. 5는 앞에 뱉어놓고, 36 있고, 그 다음에 n 오고, 그리고 n 플러스 3.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이 n 플러스 3, n 플러스 3이 다 지워져야 되고요. 얘네와 함께 약분이 되어야 되고, 5는 살아 있어야 돼.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됐어요. 됐지. n은 얼마야? 3인 거야. 나머지는 안 될까요? 한번더 볼래요, 여러분? 9, 6 해볼까? 9, 9, 5, 36, 6입니다. 9가 두 개면 3의 4제곱까지 없애야 되는데, 얘가 3을 제곱 갖고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3 하나밖에 없어요. 안 없어집니다. 불합격. 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지워지는 건 어려워질 텐데, 해보세요. 나머지 둘도 안 된다는 거 바로 보입니다. 써보자마자 바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N이 3이야. 되는 경우 전부 다 쓰시오도 아니잖아. 하나 되자마자 오케이 얘는 3이겠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N이 3이라는 것까지 알았으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세요. 굳이 복잡하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하는 게 나을걸요. 평균이 얼마? 30. 분산은 아까 구했잖아요. 거기다 2분의 1한번더 곱하니까 15. 얘네 들고 그대로 오세요. 여기다가. 30, 15. 정답은 7, 3 더해서 10 됩니다. 하시면 되겠죠. 우리 굳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아요. 굳이. 쉬운 건 쉽게. 얘네가 분석하고자 하는 게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면 자연수 분석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요렇게 한 번씩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었나요? 그죠? 이제 마지막 레벨 3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쭈르르 다 갈게요. 그죠? 세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 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싹 읽고 가도록 할게요. 오지도 않는 미래 걱정하지 마라. 물론 등굣길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우,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뭐하러 해. 빨리 학교 나가. 이 느낌을 살리시면 딱 뭔지 알겠죠? 엄마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다기보다, 엄마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교화 이렇게 하시는 그 느낌이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세요. 사실 막뭘 공부를 시작할 때 이걸 다할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했는데도 다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했다면 끝나갈 때 여러분들 걱정했던 것 중에 내가 100가지를 걱정했으면 보통 98가지는 없어져 있고요. 그두 가지도 시간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해 나가고 있다면 분명히

걱정할 일이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 걱정이 확 떠오른다면 그때 스스로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처럼 하세요. 넣어놔. 넣어놔. 밥이나 먹어. 넣어놔. 어우, 씻으러 나 들어가. 어우, 넣어놔. 학교 나가. 요 느낌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워워워 스스로한테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이 또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더니,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확통 끝난 자예요, 여러분. 뭘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세 문제 달리러 갑시다. 세개 내가 깔끔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쌀떡이 안녕. 가방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엽지만 안녕. 쌀떡이는 가방을 멜 수가 없겠군요. 몸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이런 생각을 뭐하라고 있냐는 거야. 자, 봅시다. 자, 26번. 내가 쌀떡이 가방 메는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 그 다음에 Y 두 가지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요, 이따 그림도 볼 거지만 한 번씩 나를 다 잡는 것으로 써줘요. X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야. Y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 시그마야. 다 잡는 게 좋겠죠? 내가 보기 좋게. 그치? 그래서 확률밀도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누가 표준편차가 커요? y가 크죠? 그럼 y가 더 퍼져 있겠죠? 안 그래도 gx 딱 보이잖아요? 그죠? 한번더 갑니다. 이 다음에는. 둘다 평균이 m이니까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일 거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1. 그 다음에 s2. 자, 보세요. S1은 뭐라고? fx와 gx와 누구? 여기 x는 m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예요. S2는 fx와 gx와 여기 교점이 있다 보니까요. 그죠? 그리고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 x 이 부분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S2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근데 S1에서 S2를 빼래요. S1 구할 수 있어요? S2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근데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 이렇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걸 해볼게요. 여기 별을 채워볼까요? 그러면 보세요. S1 더하기 별은 뭐예요? S1 더하기 별은요, 여기다가 별 부분이 요만큼이거든. 이렇게 돼.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FX가 이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확률인데요. M부터 X가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예요. 그래? 그러면 S2 더하기 별 하면요. S2만 생각하면은 별, 그별 없이는 좀 비루하지만 별까지 포함하시면 여러분 이만큼이 되고요. 그건 뭐예요? Y의 확률 밀도 함수 GX에서 X는 M부터 X는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확률. Yes. 넓이. Yes. 그래서 Y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끝나요. 근데 나 여기서 빼래. 빼면 어떻게 돼요? 별은 어차피 사라져. 그게 S1 빼기 S2입니다. 와우, 그죠? 이것만 하시면 되겠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표 이용을 해야 되겠죠. 난 그림에 대한 해석은 거의 끝났거든. 이 넓이 못 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Z로 바꿔야 돼요. Z로 직접 바꿔봅시다. 이리로 가서. Z로 바꾸면 어차피 0이 평균이니까 M 빼기 하면 여기 0부터인 거는 확실히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의 평균 빼면 M 지워지죠? 그리고 표준편차, x의 표준편차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2고요. 여기는요, 0부터 시작하는 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 거고요. y의 평균 빼면 m 사라지고 2시그마죠? 그리고 y의 표준편차인 2시그마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1이에요. 즉,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는 거니까 뭐가 될것 같아요?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제외하면 예스, yes, 우리가 찾는 건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되어주겠습니다. 끝났죠? 표 보이시나요? 0부터

0: 2까지가 0.477이고요. 0부터 1까지가 0.3413입니다.
1: 에이.
0: 말하면서 써가지고 이거 빼면 됩니다. 정답은 9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풀 수가 없더라고요. 아, 있네요, 있네. 오, 하나밖에 없어. 정답은 0.1359 2번이 되네. 아예, 오예. 소수점 안에 네 번째가 9로 끝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절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딱 봐도 알겠죠. 이런 해석 자체를 게다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100이면 100, S1을 찾아서 막 교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막 이럴 겁니다. 우리 확률밀도 함수는 교점 찾아봐야 도움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밀도 함수인데 FX 막식 봤잖아. 우리 확률밀도 함수 식 으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교점을 어떻게 찾아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정규분포에서 할수 있는 건 뭐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지. 그래야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m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의 넓이라고 하면 이만큼이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별을 채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 문제의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계산력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해석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렇게 레벨 3가 모두 끝났고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서술형 연습장으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두 문제밖에 없는데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서술형이라기엔 난이도가 좀 있고요. 서술형에 너무 이렇게 막 서술을 쓰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우리 문제 풀듯이 한 2.5레벨쯤 되는 문제거든요. 레벨 3여도 서술형이어가지고, 그치. 찬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가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x, y 밀도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g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 이 우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가좀 읽어볼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로 읽어봐. 항상 한글로 읽어봐. 12로부터 뺀 만큼을 대입한 것과 11로부터 똑같은 거리를 더한 만큼을 대입한 것이 서로 같다. 11을 기준으로 12에서 얼만큼을 뺀걸 대입한 위치와 더한 걸 대입한 위치가 서로 같아. 무슨 뜻이에요? 1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이 뜻이에요. 정규분포 때가 아니어도 쓰이는 말이잖아. 그치? X는 12에 대하여 대칭이다. 알아두시면 참으로 쓸 때가 있죠. 그래서 가에 의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X의 평균이 얼마라는 것, 10이라는 것. 이거예요, 이거. 대단할 게 없어. X의 평균이 1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X 플러스 K를 대입했어, FX에다가. 그거랑 GX 값이 항상 같아요. 0일 때면 FK랑 G0이 같고, F1 더하기 K랑 뭐 G1이 같고, 이런 식이에요. 나에 의해서 알수 있는 건 평행이동이구나예요.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고 정리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똑같은 그림을 두개 그립니다. 하나는 평균이 10인데 어느 쪽에 있을지는 알수 없어서 일단 기다려 볼게요. 하나는 fx면 하나는 gx인 거예요. 표준 편차가 같다. 이렇게 쓰면 돼. 평행이동이니까. 이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근데 첫 번째, 12부터 15까지의 x에 대한 넓이가 433, 0.433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12부터 15까지야. 그럼 z로 바꿀게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놓은 겁니다. 괜찮아? 그지, 그지? 그니까, X는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할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시그마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잖아요. 그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 그럼 12 빼기 평균 10이니까 이건 안 쓰고 바로 0으로 써도 괜찮겠니? Z로 바꿉시다. 15에서 X의 평균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누었더니 이게 0.433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겠어, 요 값이? 0.433이가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누구야? 1.5라는 거지. 1.5이므로. 그러므로 표준편차 얼마예요? 2입니다. 홀린 뜻이 다 알아낼 수가 있죠? 표준편차가 2인 것도 내가 바로 알아냈어. 자, 그 다음 봐봐요. X가 8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여기다 이거 한번 써볼게. 이 그림 그려놨으니까. X가 8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Y가 18보다 작거나 같으니 서로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가 10이면, 18은 저쪽에 있고요. 이게 Y 거라면 여러분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여기가 12. 그죠? X의 평균. 그 다음에 Y의 평균을 M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써줘. 이게 X 거고 이게 Y 거고 이게 FX고 이게 GX다. 이런 것들을 서술형이니까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시해봐.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어디냐면, 여기가 8이라면, X의 입장에서 이만큼이에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서로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 그렇지. 여기서 보세요. 여기 같은 위치에 누가 있다? 18이 있다는 걸 그려주실 수 있어야지. 그래서 18보다 작거나 같다랑, 8보다 크거나 같다랑 넓이가 같아지겠죠. 각각한테서. 같은 모양이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8부터 12까지의 거리가 4라면 M으로부터 18까지의 거리도 4가 되니까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14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Y의 평균이 얼마야? 14. 그러므로 평균이 14입니다. 서술형으로 풀이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게이 그림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해석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단계별로 들어가는 건 보통 이거 뭐 표준편차를 구하면 얼마, y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거 제가 써볼게요. P 12부터 y가 15까지인데 z로 바꿔야 되겠죠? 12에서 y의 평균 빼고 Y의 표준 편차는 똑같으니까 나누어 주면 됩니다. 한번 더. 그럼 Z로 바꿔요. 15에서도 Y의 평균 빼고 Y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0.5. 그러니까 얘는 얼마라고 하면 될까요? 이건 뭐 굳이 안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1부터니까 0.3413에다가 0.5니까 0.1915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 이건 283. 5, 0.5328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서술형으로 쓰기에는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아마 뭐 채점 뭐 나오면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될 거고, 우리는 그래서 그거보다 그림으로서 해석하는, 서술형으로 쓰려면 너무 복잡한데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해서 그려주면 돼요.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표준편차가 같은 거고요. 그럼 같은 모양일 텐데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8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18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그게 서로 같으려면 대칭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기서 네 칸, 여기도 네 칸이겠네요. 그래서 평균이 14입니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충분해요. 괜찮아. 문제에서 중요한 건 해석하는 눈이에요. 해석하는 눈. 그래서 평행이동을 한 형태가 되어주면 두 그래프가 표준편차가 같아야지, 모양이 같아야지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따져준다라는 생각. 한번더 갑니다. 라스트. 라스트예요. 자, 28번. 모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주르륵 나와. 일단은 이러나저러나 제일 먼저 할 일은 B 더하기 C가 얼마다? 6분의 5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쉬우니까 써놓고 갈게요. 크기가 3인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3번 한 거예요. X 바라고 했고 A는 일단 3보다는 큰 홀수래요.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건 뭐야? 뭐 5, 7, 9 이런 것들 된다는 거지. 그죠? 오케이. 양수 K에 대하여 갑니다. 이거부터 처리할까요? 뭔 소리야? 세 수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이

x 반대, 그것이 0이 될 확률이면 셋다 모여야 해요. 000이어야 하는 거죠. BBB였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B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려면 합이 얼마여야 돼요? 합이 3이어야 합니다. 이때는 000을 뽑았을 거고요. 합이 3이 되려면 111을 뽑을 수 있고요. 물론 003도 가능한데 겠냐고. 579D? 안 돼. 얘는 111밖에 없어요. 그래서 6분의 1이 또 세제곱이에요. B가 세제곱이고 B만 3번 나왔고 000만 6분의 1만 세제곱이야. 그러면 B가 그냥 얼마라는 거예요?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요 부분이 좀 낯설고 어려웠을 수 있지. 그래, 그럼 C는 6분의 4겠지 뭐. 됐어요. 그래서 A랑 C를 다 구했습니다. 이제는 B를 저기 A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B랑 C는 구했어. 요거 한번 봐요. 이걸 끌고 나올게. 이번엔 그럼 어때요? 합이 얼마야? 세수의 합이? 6이요. 평균이 2이니까 세수의 합이 6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1, 1, 4 이런 건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뭐겠어? 0, 0. 안 되지, 6은. 끝났네. 그럼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0 하나, 1 하나, 그리고 홀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얼마인 거예요? 무조건 5인 거예요. 이렇게 돼. 알겠어? 어차피 0 읽고 1 읽고 얘가 홀수잖아요. 00 뽑게 되면 짝수죠? 11 뽑아도 짝수죠? 그러니까 01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돼요, 돼요. 그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5인 것도 밝혀졌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입니다. 요렇게 될 확률은 얼마야? 0 뽑을 확률이 6분의 1, 1 뽑을 확률도 6분의 1, 5 뽑을 확률 3분의 2, 그리고 그것을 배열할 확률, 배열하는 방법의 수, 3팩토리아를 곱해야 되겠죠. 쑥, 쑥, 지워집니다. 얼마?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K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1.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9분의 1 뒤집으니까 그냥 9 곱하기. 이거죠? 한번더 정리해 줄래요? 18 평균 더하기 9예요. 자, 얘 뭐예요? 그냥 X의 평균과 같습니다.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면 끝나죠? 표 보이시니까 6은 안 쓸게. 0은 안 쓸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0. 그래서 6분의 21이 되어주겠습니다. 18과 한번더 곱할까요? 3 곱하시니까 63 더하기 9. 정답은 그래서 얼마야? 72. 약간 끼워넣기가 좀 들어간 게, 요 부분에서 살짝 끼워넣기가 들어갔잖아. 왜냐하면, 봐봐. 갑자기 평균을 물어보니까 당황을 하지만, 일단 변수 변환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기 밑에 K가 깔려있는데, 9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곱해서 9로 썼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풀어 쓴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뭐예요? 모평균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평균 구하는 거네. 내가 모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x에 대한 거 가지고 곱해서, 곱해 싹다 더해서 평균만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큰 홀수라는 걸 가지고 평균이 2가 되는 것은 0, 1, 5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 교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올포를 끝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문제들과 확통 한 권의 모든 내용이 끝난 거고 유형을 다 지나왔고 대단한 종합 문제들 팍팍팍 지나서 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할 일은 덮어놓고 있으면 확통 까먹어요. 확통을 여러분들 문제 풀고 또 기억 안 나는 부분들 다시 읽어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들어가면 중복 수녀부터 나올 텐데 그게 뭐더라 할 거거든.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복습하시면서 문제들 찬찬히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올포에 암풀 문제 있으면 다시 풀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 외에도 기출 문제도 좋고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 확통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복습하시면 충분해요. 그건 뭐 내일 넘어서 할 이야기고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완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충분히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완강한 것 자체에 대한 그나 자신 대단해를 꼭한 번씩 외치도록 하세요. 끝까지 책 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알았죠? 자, 진짜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랑은 다른 곳에서 또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열심히 해온 스스로 응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오늘 27강이죠. 27강. 그래서 우리 이제 90% 지점을 돌파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강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부푼 꿈과 나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때 출발했던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지점까지 왔다면 여러분들 이제 진짜 10%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완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더 힘내가지고 마무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일 인자 유전을 탈탈 털어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인자 유전을 공부를 할 예정. 다인자 유전에서 일단은 요거를 수월하게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이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잘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면 보통은 이 유전자형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 없이 그 생식세포 유전자형 잘 뽑을 수 있는지 요거 좀 연습을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피부색 유전 모델이라고 해서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피부색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단순화한 모델로 우리가 그 다인자 유전의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은 좀 할게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란 하나의 유전 형질, 딱 한 가지 특징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의 발현에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때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 쌍이 정확히 몇 쌍 이상? 두 쌍 이상. 그래서 단일만 아니면 되는 거죠. 한 쌍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단일 인자와 두 쌍 이상이 다인자 유전으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쌍에 의해서 이 형질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유전자들의 조합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표현형의 가지수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또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는 대립 형질의 종류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딱 떨어질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ABO식 혈액형인데, 여러분은 뭐 A형 90%, B형 10%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뭐 A점 뭐 B형이다 뭐 이런 것도 없군요. AB형이다 했으면 AB형이지.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중에 하나씩으로 딱딱 나누어서 떨어집니다. 이 중간 사이 어디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례인데, 근데 우리가 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다인자 유전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키죠. 키는 180과 140만 있다. 뭐 이렇지 않죠. 중간에 아주 무수히 다양한 소수점과 함께 굉장히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통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에요. 딱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고려했을 때도 아주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경의 영향까지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형으로 피부색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지만 햇빛을 오래 본다든지 오래 안 본다든지 피부색이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키도 뭐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더 다양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 다인자 유전이에요.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이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뽑기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기본을 좀 잘해놔야 나중에 좀 덜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일단 기본 전제는 뭐 A, B, D 마지막에 보면 E도 하나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모든 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에 있으면서 다 서로 각각 다른 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다. 아예 다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간단한 조건으로 걸어놓고 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의 유전자 형인 어떤 개체가 있다. 뭐 사람이라고 칠게요. 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 이건 그냥 이 개체의 EN일 때의 유전자형이고, 이 개체가 감수 분열해서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의 유전자형을 있는 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생식 세포라는 것은 A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주는 것이고, B도 마찬가지, D도 마찬가지죠. 두개한 쌍인 유전자 중에 하나씩만 랜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생식세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A에 대해서는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B도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D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세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이 유전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딱한 가지만 나올 겁니다. 그게 뭐예요? A 중에 뭘 뽑더라도 라지 A가 뽑혀. B도 라지 B만 뽑히고, D도 라지 D로만 뽑혀서 나올 겁니다. 그거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 한 가지 단일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몇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까요? 한 가지겠죠. 왜? A에 대해서도 동양 접합, B에 대해서도 동양 접합이니까 각각에서 뽑혀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럼 조합도, 최종 조합도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뭘 뽑든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만 구성된 생식세포 외에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예, 개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을 뽑아 볼 텐데, 이제 좀 상황이 달라졌죠? A에 대해서는 이형 접합이에요. 라지 A가 뽑힌 것이랑 스몰 A가 뽑힌 것은 결과가 다르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B는 한 가지 단일한 종류예요. 뭘 뽑든 라지 B.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라지 D, 스몰 D의 이형 접합이니까 역시나 대문자가 뽑히는지 소문자가 뽑히는지가 서로 다른 정보여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독립돼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조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가짓수는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럼 총네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실제로 유전자형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라지 A가 뽑혔습니다. 근데 B는 뭘 뽑아도 라지 B. 그때 D는 라지 D가 뽑힐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조합은 다 똑같은데 스몰 D가 뽑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지 A 말고 스몰 A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B는 뭘 뽑아도 라지 B. 그때 라지 D가 뽑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건다 똑같은데 스몰 D가 랜덤으로 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네 가지가 맞고, 이거 외에는 다른 조합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입니다. 그러면 요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는 적어 볼 텐데, 일단 가짓수 먼저 볼게요. A는 단일한 한 종류, B는 서로 다른 두 종류, 그 다음에 D도 단일한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지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A는 스몰 A와 그 다음에 D는 라지 D로 그냥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라지 B가 뽑혀오느냐, 아니면 스몰 B가 뽑혀오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게 앞으로 바로 이 나오는 피부색 유전 모델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형인데, 얘가 좀 중요해요. 지금 얘는 세 종류에 대해서 다 이형 접합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선택지,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유전자의 종류는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8가지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게 나왔을 때는 그냥 서로 다른 8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라지 A가 올수 있어요. 그때 B 중에서는 라지 B가 뽑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 중에서도 라지 D가 뽑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A와 B에서는 같은 조합인데 스몰 D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여전히 라지 A인데 라지 B 말고 스몰 B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라지 B 또는 스몰 B, 랜덤이니까. 그때 라지 D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D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A를 갖는 조합은 이렇게 네 가지 끝. 그 다음에는 라지 A 말고 스몰 A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게 스몰 A로만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 이렇게 8가지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라지 스몰이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두 가지, 얘두 가지, 얘두 가지, 얘두 가지. 총 16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텐데, 그거를 지금 다 적진 않을 거고, 지금 보면 아까 얘가 8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8가지의 뒤에 라지2를 붙인 거 8개랑, 이거 똑같은데 그 뒤에 스몰A, 스몰E가 붙은 거 8개 해서 총 16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알파벳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구성을 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생식세포 유전자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다인자 유전에서는 대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 구체적인 생식세포의 유전자형도 문제풀이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생식세포의 대문자가 몇 개냐를 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문자 3개, 대3. 얘는 대0이겠죠. 얘는 대3, 대2, 대2, 대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개체에서 만든 여러 생식세포 중에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숫자는 같은 경우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 풀이에서 조금 구분해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 뭐에서는? 다인자 유전에서는. 그래서 얘는 대문자 두 개죠? 얘는 대문자 한 개입니다. 얘는 세 개, 두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아, 한 개, 영 개. 그래서 대문자가 한 개인 것도 유전자형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한 개의 대문자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B일 수도 있고, 라지 D일 수도 있고. 대문자가 두 개인 것들 중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똑같이 대문자 수는 똑같지만, 그 대문자가 두 개라는 건 나머지 한 자리가 소문자라는 거잖아요. 총세 자리니까. 그한 자리의 소문자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될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면 출발이 수월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피부색 유전 모델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할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뽑아봤던 유전자형 연습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대부분의 문항들,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C 말고 D를 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게 C 같은 경우는 소문자, 대문자하고 구분이 잘안될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는 우리가 올해 컬러로 바뀌었잖아요, 교재가. 그래서 좀 컬러감을 주고 싶어서 이제 컬러로 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제 C가 있는 그런 그림을 찾아왔다. 하지만 내용은 요게 C와 D인 거 그거 빼고는 다 동일하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피부색이 이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수 있는데, 그거를 진짜 곧이곧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설명할 게 아니고 모델로 일부만 우리가 따와가지고 그 느낌만 따와가지고 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일단 지금 원래 실제로 피부색 유전은 100상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해서 결정이 되고요. 거기다가 환경의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고려하면 그냥 불가능합니다. 분석 자체가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넣을 건데, 그첫 번째 가정이 피부색 유전이 세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렇게 일단 첫 번째 가정을 할 겁니다. 100쌍 너무 복잡해. 우리는 두쌍 이상이면 되긴 하는데, 두 쌍은 또 너무 간단하니까 세쌍 정도로 가정해서 이 다인자 유전 느낌만 좀 보여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이 피부색 유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이세 쌍의 대림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뭐, 라지 D, 스몰 D로 해도 되고, 이 그림에 맞춰서 라지 C, 스몰 C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세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대림 유전자가 다 상염색체, 모두 다 상염색체에 있고, 다 하나하나하나가 다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다 이건 가정이에요. 물론 실제로 피부색을 결정한 유전자 중에 일부는 성염색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연관돼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의 세 쌍이 모두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해서 조금 더 쉽게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뭐냐면,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립 유전자들 간에. 우열 관계로 표현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표현형은 대문자 수가 몇 개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대문자 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항상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문구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다인자 유전의 어떤 문제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다른 단일인자 유전이랑 어떻게 해석이 좀 다른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 세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랑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의 유전자형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일단 서로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열관계가 명확하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라지 B, 스몰 B를 갖는 경우에 요거는 이렇게 되면 라지 B가 발현되겠죠. 그죠? 우열관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근데 얘는 스몰 B, 스몰 B 조합이니까 스몰 B가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열관계가 명확하다고 했을 때는 얘는 라지 B가 발현되고 얘는 스몰 B가 발현되니까 표현형이 달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피부색 유전 모델에서는 대문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고 대문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한 피부색으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대문자 몇 개예요? 대2죠. 최종적으로. 이 사람도 대2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피부색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표현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자형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그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가 포함돼서 전달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손에서 대문자 몇 개를 갖는 자손이 나타나는지 그것들이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이 집안의 어떤 상황을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다 소문자로만 돼 있는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과 다 대문자로만 가진 이런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자손을 낳은 겁니다. 이건 가정이죠. 그죠? 이제 상황을 만든 건데. 그래서 다 소문자니까 색깔은 제일 하얀 피부색을 가졌을 거고 다 진하니 그 다 대문자니까 제일 검은색의 그런 피부색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서로 너무너무 반대인 두 사람이 끌려서 자손을 낳았다면 이 사람들의 생식세포가 각각 수정되어서 자손의 유전자형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일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죄다 다 동형접합이니까 각각이 한 종류씩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예로부터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질 거고요. 예로부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한 종류라면 그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나올 수 있는 조합도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아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C는 C끼리 모아서 써주는 건데 대문자를 앞에 써주는 게 규칙. 그래서 이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대문자가 3개잖아요. 대삼. 그러면 중간 정도의 피부색을 가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굴에 써있지 않지만 피부색이 자기랑 동일해. 피부색이 비슷한 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랑 비슷함에 끌렸어. 근데 그 사람이 유전자형이 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스몰 C, 스몰 C여서 대문자 3개여서 나랑 같은 표현형이었을 수도 있지만 운명적으로 유전자형까지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대삼으로 표현형도 같은데 유전자형까지 똑같아.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둘이 각각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몇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얘도 이형접합, 이형접합, 이형접합. 그럼 각각이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조합을 해보면 총 8가지. 우리가 아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스몰 D로 했을 때랑 같은 거죠. 그냥 D가 C로 바뀌었을 뿐. 그래서 여기서는 8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형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 사람도 똑같죠. 이 사람도 8가지의 서로 다른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 종류를 다 여기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교재에서 이게 흑백이 칠판에서 보통 반전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세 개가 다 검은색 바둑돌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난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중에 아까 뭐가 있었어? 라지 A, 라지 B, 라지 C.

C가 있었죠. 그쵸? 다 대문자인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차피 대문자가 있으면 더 진하게 만드니까 그 대문자 하나하나를 검은색 바둑돌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드는 생식세포 중에 세 자리가 다 대문자인 걸로 들어간 생식세포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유전자 형일 때. 뭐,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유전자 형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8개를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A, 라지 B, 스몰 C 이렇게 적기는 자리가 없으니까 바둑돌 느낌으로 대문자, 소문자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8개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어차피 난자든 정자든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8가지, 이쪽도 8가지예요. 그러면 이 난자와 정자들이 만나서 수정된 결과가 요두 칸이 만나는 요 교점에 있는 그 조합이 바로 그 둘의 수정으로 태어나는 자손들의 대문자 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A, 스몰 B, 스몰 C끼리 만났다. 그러면 걔네들은 만난 자손은 대문자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로만 가지고 있는 난자랑 대문자만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자손은 다 대문자로만 갖고 있어서 가장 진한 색깔을 띠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8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종류의 대문자를 가진 생식세포들 수정해서 만들어지는 64개 조합을 여기다가 다 바둑돌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표현형 별로 분류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표현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대문자 수가 만약에 여기 검은색 바둑돌이 두 개인 것들은 다 같은 표현형이란 얘기예요.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대문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다 같은 표현형을 묶어서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방금 그 64개 칸의 결과를 이렇게 세는 겁니다. 죄다 소문자인 거 했더니 64개 칸 중에 한 칸. 죄다 대문자인 거딱한 칸. 근데 세 개는 대문자고 세 개는 소문자인 게 64개 칸 중에 무려 20개가 해당이 돼요. 유전자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개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세봤더니 20칸. 그 다음에 두 개가 대문자인 거는 64개 중에 15칸. 그 다음에 두 개가 소문자인 거. 그것도 64개 중에 15칸. 이렇게 해서 세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 다인자 유전의 모델을 우리가 간단히 단순화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항상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상 분포 곡선이 그려집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사실 거기서 조합해서 대문자 두개 나올 확률이 소문자 두개 받을 확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문자 두 개든 대문자 네 개든 결국에는 대문자 두개 받는 거나 소문자 두개 받는 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나오는 칸수도 같게 된다. 하나만 대문자인 거랑 하나만 소문자인 건 사실 같은 확률이다. 그래서 6개의 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 분포 곡선을 그려주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좌우 대칭. 항상 가운데 값이 더그 빈도가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딱 세상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가정했어요. 아주 제일 단순하게, 단순화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표현형도 같고 유전자형도 같은 두 부부 사이에서 몇 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냐면 대문자 하나도 없는 애부터 대문자 6개 가진 애까지. 이 중간 값도 지금 다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것부터 대문자 6개 가진 것까지 하면 총몇 가지 표현형입니까? 서로 다른 7가지 표현형입니다. 0부터 세야 돼요. 0부터 세면은 7개 되거든요. 6까지 했을 때. 그래서 7가지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온다. 단 셋상으로 가정했고, 부모가 지금 표현형도 유전자형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밑에서 7가지나 되는 서로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해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실제로 100상 이상으로 늘어난다?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해 놓은 모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다, 좀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보면서 문항이 보통 어떻게 서술이 되고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106쪽, 106쪽에. 자, 다음은 어떤 생물의 유전형제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동그라미 기억은 서로 다른 상념 색채에 존재하는 세상의 대리미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서로 다른 상념 색채니까 모두 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또 세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형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리미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그리고 이 대리미전자의 수가 다르면 기억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 이거는 그냥 다인자 유전의 일반적인 문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문자 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문구고요. 그래서 보기 볼게요. 맞는 거 골라주면 되는데,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의 유전은 복대림 유전이냐 물었습니다. 복대림. 이거는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복대림 아니고 다인자입니다. 다인자. 단일 인자인데 대림 유전자 종류가 많은 게 복대립이에요. ABO식 혈액형처럼. 그래서 복대림 유전은 단일 인자여야 되고,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 다음에 니은. 유전자형이 라지A 스몰 A, 라지B 스몰 B, 라지C 스몰 D로 모두 이형 접합인 개체와 라지A 스몰 A, 라지B, 라지B 스몰 D 스몰 D인 개체의 표현형이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표현형 물어봤어요. 표현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처음 이 개체는 대3이죠. 대문자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된 이 개체도 라지A, 라지B, 라지B에서 대3입니다. 유전자형은 분명 다르지만 대문자 수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표현형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유전자형이 라지A 스몰 A, 라지B 스몰 B, 라지D 스몰 D인 두 개체 사이에서면 조금 전에 봤던 피부색 유전 모델에서 그 64개 조합 나온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랑 똑같이 자손이 태어날 때이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6가지이다. 어땠어요? 지금 모든 유전자형이 다 이형 접합인 두 개체는 각각이 서로 다른 8가지의 생식 세포를 만들 수 있었고요. 그죠? 그 8가지를 조합했을 때총 64개 칸이 나왔는데 그 64개 칸을 대문자 수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그러면 대문자가 하나도 없는 애도 가능하고, 그죠? 양쪽으로부터 스몰 A, 스몰 B, 스몰 D만 골라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고 대문자 6개 있는 것도 가능하다. 라지 A, 라지 B, 라지 D로만 양쪽으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 값도 가능하다. 그러면 총몇 가지라고? 6가지가 아니고 7가지. 이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을은 유전자형이 라지A 스몰 A, 라지B 라지B, 라지D 스몰 D인 개체가 생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물어봤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몇 가지냐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 그냥 해주면 되죠. 연습했던 거. A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 B는 한 가지, D는 두 가지 선택지니까 모두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차 써보자면 라지A, 라지B, 라지D 또는 라지A, 라지B, 스몰D 그 다음에 스몰A, 라지B, 라지D 또는 스몰A, 라지B, 스몰D 이렇게 네 가지 종류 가능할 거고요. 근데 가끔 문항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유전자형 말고 대문자가 몇 개냐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대3, 얘는 대1, 얘는 대2, 얘는 대1 해서 얘네 둘이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얘 2네요, 2.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대문자 수는 다르지만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수가 같은 걸로 이렇게 묶일 수 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봤는지, 뭐 자손에서 표현형을 물어봤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음.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수컷과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암컷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음과 같은 것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리을은 아까 맞췄었고 미음으로 가볼게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8가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 이렇게 이형 접합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생식세포의 구체적인 유전자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손의 표현형을 물어봤어요. 표현형을 물어보면 뭐가 중요하다? 대문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표현형이 뭐 어떤 표현형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가 그냥 나올 수 있는지만 세주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부터 몇 개까지가 가능한가? 그러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는 small a, small b, small d가 뽑히면 대문자 하나도 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뽑히는 거는 라지, 라지비, 라지디 조합이겠죠. 최대 대문자 3개까지. 그리고 대문자가 한 개만 들어가거나 두 개만 들어가는 조합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컷이 만드는 정자에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세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암컷이 만드는 난자에는 대문자가 라지 A 무조건 뽑히고 스몰 B, 스몰 D 다 동형 접합이라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난자에는 무조건 대문자가 한 개만 가능합니다. 한 개. 그럼 지금 여기서 자손의 표현형이면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최종 대문자 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을 합쳐서 써줍니다. 어차피 난자가 지금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심플하죠.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져서 수정이 됐다. 그럼 최종적으로 대문자 하나일 거고, 얘랑 수정됐다 두 개, 얘랑 수정됐다 세 개, 얘랑 수정되면 최대 대문자 네 개까지.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여기가 지금 자손입니다. 자손은 대문자 1개부터 대문자 4개까지의 서로 다른 4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정자가 줄 수 있는 대문자 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좀 찾고, 난자가 대문자를 몇 개나 줄 수 있는지를 찾고, 그거를 합쳐서, 곱하는 거 아니에요. 합쳐서 수정됐을 때 만들어지는 자손의 대문자 수가 서로 다른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세주면 자손의 표현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면 되겠다. 일단 이 예제 1번의 답은 니은,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비슷한 건데,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려운 걸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털색 유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털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역시나 상염색체 독립으로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두 쌍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좀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두 쌍의 대립 유전자 A,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두 쌍 이상이면 다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얘도 다인자 유전의 문항이다. 자, 그리고 털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문자가 중요하다라는 설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암컷과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인 수컷을 교배하여 자손을 얻었답니다. 이런 문제 상황이에요.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털색 유전은 복대림 유전인지 또 물어봤죠?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얘 두 쌍밖에 안 되면 별로 안 복잡한 거 아닌가? 다인자 아닌 거 아닌가? 두 쌍 넘어가면 무조건 다인자입니다. 복대립은 단일인자 유전에서 선택지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두 번 정도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니은, 자손 F1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는 최대 네 가지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털색의 종류, 표현형의 종류 물어본 거죠. 조금 전에 미음 보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 암컷이 만들어내는 난자에는 대문자가 최소치로 들어갔을 때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몰 A, 스몰 B 조합이면 대문자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는 대문자가 두 개일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문자가 라지 A로 하나 들어가거나 라지 B로 하나 들어가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렇게 난자가 담아줄 수 있는 대문자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는 이렇게 봤을 때 정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는 대문자를 하나도 안 주는 스몰 A, 스몰 B 조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라지 A 하나 갖고 있는 거, 그게 만약에 생식세포에 들어간다면 대문자 최대 한 개까지 담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는 자손은 난자와 정자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수를 합쳐가지고 갖게 되는데, 그러면 제일 적게 받은 거는 0,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거는 총 3개까지 가능하겠죠. 정자의 1개, 난자의 2개가 최대치니까 받으면 최대 3개까지. 그리고 그 중간값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그럼 대문자 1개나 2개면 안 돼. 그거 빼면 남는 게 대문자 없는 거랑 대문자 3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각각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대문자 하나도 없으려면 일단 정자에 대문자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사실 어차피 반반이니까 그게 2분의 1이죠. 얘가 수정될 확률이. 그 다음에 난자 중에서도 대문자 하나도 없는 애가 수정돼야 되는데, 걔가 수정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문자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요거 1개짜리 수정될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대문자 두 개 다 있는 이 생식세포 소장대화

확률 4분의 1. 얘네 둘이 동시에 만나야 되니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8분의 1. 최종적으로 얘네 둘을 다 고려하려면 이거랑 이거랑 더해줍니다. 이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개체가 태어났는데 내가 대문자를 하나도 안 갖기도 하고 대문자를 세개다 갖기도 한다. 이런 거는 유전자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체가 태어날 확률 나왔어. 이런 개체가 태어날 확률 나왔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4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는 8분의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잘못된 보기다.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자손에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짓수를 물어볼 때는 오히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누가 태어날 확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 비율도 반드시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에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연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인자 유전을 변별을 하고자 할때 내면 다인자 유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는 너무 좀 사고력 위주기보다는 정말 그냥 시간을 잡아먹는 문항의 유형이라서 그렇게 출제는 잘안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일 어려운 문제는 보통 사람의 유전병 또는 이제 가계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형질을 다양하게 섞으면서 어렵게 만들지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쉽게 가공했을 때도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어떤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사람의 유전 기본에서. 근데 여기에서 다인자 유전의 그거를 좀 녹여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유전자형이잖아요. 모두가 다 이형 접합인 유전자형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할 때는 이세 종류의 유전자가 모두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게 가장 쉬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독립되어 있었을 때는 요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이 대문자 하나도 안 가질 수도 있고, 대문자 6개 다 가질 수도 있어서 총몇 가지? 총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모두가 다, 세 쌍이 다 독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자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7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몰아서 받는 거죠. 아니면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받으면 이쪽에 이 가닥이랑 이쪽에 이 가닥을 받아서 최대 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A와 B의 대문자 총합은 0개, 2개, 4개 조합으로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대문자 하나도 안 갖는 것부터 대문자 6개 갖는 것까지 그 중간 값도 다 나오고 그래서 7가지의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독립됐을 때도 7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인 연관으로 양쪽 사람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자손에서 최대 7가지의 서로 다른 대문자 수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3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거는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3연관. 3연관은 이런 거죠. 저렇게 세 자리의 유전자,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수도 있고, 요렇게. 아니면 이 중에 하나는 양쪽이 바뀔 수도 있고, 스몰 D, 라지 D,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유전자형 조합을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해보면, 세 개가 다 연관되어 있을 때는 총세 가지의 서로 다른 그 대문자 수 조합 나오거나, 4개짜리가 나오거나, 요렇게, 요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숫자만 보여주고, 숫자나 확률 하나 정도 보여주고,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찾도록 만드는 문항들이 예전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형태보다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본 원리에 집중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가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해서 어지러웠을 수도 있지만 핵심만 짚어보자면 유전자형이 같더라도 그 유전자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인자 유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짓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해서 독립인지 연관인지를 잘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연관이 되어 있다를 알려줍니다. 위치를 알려줘요. 다 연관이다, 아니면 뭐다 독립이다, 이런 걸 알려주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유전자형 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유전자형 하나 정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자손의 뭐 표현형이 대문자 4개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정말 그냥 기본 원리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랑은 문제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람의 유전 두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진짜 90% 끝낸 거죠? 우린 나머지 10%를 알차게 잘 공부해서 꼭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가, 지우가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7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고, 특히나 이제 우주론의 어떤 기본,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과학을 하고 있다. 아셨죠? 우리는 천문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일단 우리는 뼈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강 후기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뼈대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거라 하더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개념의 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맥. 뭐 가지고 왔냐면 스펙트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참 스펙트럼 얘기 많이 했었는데 흡수 스펙트럼이죠. 중간중간에 흡수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지 상태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스펙트럼을 만들어낸 광원이 나와의 거리 변화가 없는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물질에 의해서 특정한 위치에 흡수선이 나온다. 아셨죠? 우리가 이러한 흡수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이제 기준 파장 또는 정지 파장 또는 고유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물질에 의한 흡수선이 다른 천체에서 관측이 되는데 그 다른 천체가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정지 파장에서 또는 기준 파장에서 보여야 되는 그 위치에서 흡수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길어진 위치에서 관측이 된다. 우리가 이런 걸 적색 편이. 아셨죠? 얘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가 더 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적색 편이가 왜 더 큰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아셨죠? 요게 v. 시선 속도. 멀어지는.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도. 멀어진 속도가 크면 파장 변화량이 커요. 파장 변화량이 크면 흡수선이 원래 위치보다 더 적색 편이 된 상태로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별이나 은하가 방출하는 빛을 파장에 따른 세기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은 빛이 안 오는 거예요. 흡수선인 거고 만약에요. 빛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와요.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얘는 방출선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더 뜨거운 어떤 물질에 의해서 방출되는 거. 아셨죠? 흡수선, 방출선, 요거까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을 얘기할 거고, 은하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적색 편이가 된 상태로 흡수선이 관측이 된다? 아,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관점, 요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겠다. 아셨죠? 요 자료를 가지고 허블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허블 법칙. 허블이란 사람이 아까처럼 다양한 은하, 멀리 있는 외부 은하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위치를 관측한 겁니다. 흡수선의 위치를 관측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적색 편이화 되어 있는 결과가 나온 거고, 그 적색 편이화 되어 있는 결과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크더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났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진 속도가 더 커? 그래서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은하마다 관측한 값을 점으로 찍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이 그래프를 식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식. 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식은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봤던 y는 ax 꼴, 1차함수 꼴이에요. 요 x 대신에 거리를 넣는 거, y 대신에 후퇴 속도를 넣는 거, a 대신에 기울기 h를 넣는 거, 그런 표현 형식. 아셨죠? 그래서 아, x와 y의 관계를 지금 1차함수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허블 법칙은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표현한 식이구나. 요 정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외부 은하에 대한 얘기, 그다음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단이라고 하는 거, 수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을 우리가 성단이라고 한다. 성단 중에는 구상성단이 있고요, 산계성단이 있다.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별의 집단입니다. 공처럼 모여 있어요.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비교적 적은 별들의 집단입니다. 흩어져 있어요. 산계라고 하는 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요. 불규칙적인 모양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성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성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어 구름처럼 보이는 것. 이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얘기했었죠?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은하라고 하는 건 성단 성운, 성간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한다. 아셨죠? 요거 먼저 용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은하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느냐, 그 역사적인 어떠한 과학사적인 내용을 얘기할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따져본다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성운을 우리가 과거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어떠한 구름 덩어리 성운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고, 이 녀석은 우리 은하 내에 위치한 것,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근데 허블이란 사람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세페이드 변광성은 맥동 변광성 중에 하나. 우리가 맥동 변광성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별의 진화할 때. 이거를 이용해서 이 안드로메다 성운 안에 들어있는 얘를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거리를 측정한 거야. 측정을 해봤더니, 헐, 무슨 일이야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더큰 거야. 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고, 이 우리 은하 안에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도 더큰 거야. 얘가 더 멀리 있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때부터 우리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아, 얘는 얘 나름대로 별개의 은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야. 이게 과학사적인 사건. 아셨죠?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건 변광성입니다. 크기 변화가 일어나요. 크기 변화가 일어나면서 밝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크기 변화 주기가, 크기 변화 주기, 그 다음에 크기가 변화할 때 일어나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이 밝기의 변화, 요걸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지구과학 원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만약에 궁금하면 질문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외부 은하임을 밝히게 되었다. 그게 허블이 낸 어떤 하나의 업적 중에 하나. 아셨죠? 그렇게 해서 허블은, 아, 우리 은하 바깥에도 다양한 별들의 집단인, 또는 다양한 별과 성운, 성단의 집단인 은하가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허블이 한 작업이 뭐냐면 외부 은하를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김새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겁니다. 허블이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외부나를 아주 자세히 찍어보고, 찍어본 다음에 형태가 몇 가지로 구분됨을 알게 된 거예요. 요러한 형태, 공 모양의 형태, 요러한 형태, 나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 형태가 이상한 형태. 아셨죠? 그래서 공 모양의 형태를 타원으나, 그 다음에 나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나선으나, 형태를 특정할 수가 없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불규칙으나, 이렇게 세 개로 형태에 따라서, 가시광선 영역의 형태에 따라서 은하를 분류한 거고요. 공 모양의 형태는 얼마큼 납작하냐에 따라서 납작한 정도를 가지고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이렇게 세분화 시킨 거고, 나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중심부가 동그라니 아니면 중심부에 동그랗고 이런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니 해서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을 했고, 그 안에서 이 나선 모양의 나선 팔이 중심부에 많이 붙어 있니? 많이 흩어져 있니? 그래서 SBC로 또 구분을 했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허블이 외분화를 분류하게 됐고,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요 은하들의 특징을 봤더니 은하들의 특징이 좀 다른데?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특징을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를 표현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지.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주로 늙은 별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별이 잘안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을 HR도에다가 표현

이 오래된 별들은 주기열성의 이 오른쪽 하단에 놓여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작은 녀석들, 붉은 색들, 그 다음에 평균 색지수가 크다. 그 다음에 이 타워누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납작한 정도. 그래서 이 제로에서 27.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징을 분류할 수 있더라. 자, 불규칙은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여기 불규칙은하에 있는 주기열성을 HR도에다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아까 타원나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별들만 많이 있었는데, 불규칙은하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 있는 별들도 제법 많이 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질량이 큰 별이 제법 많이 있다.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서 금방 죽는데, 금방 죽은 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새로 태어나는 질량이 큰 별들도 계속 많이 있는 상태. 그래서 불규칙은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젊은 별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 젊은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인 성감 물질도 많이 있다. 그리고 성감 물질이 많이 있고 젊은 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젊은 별들 중에 질량이 큰 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요 HR도를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왼쪽 상단에 놓여있는 녀석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뜨거운 녀석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있는 거고, 광도가 큰 녀석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색지수가 조금 작은 별들도 많이 있는 거고, 푸른색 별도 많이 있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 아셨죠? 그래서 크게 타워누나는 조금 나이가 많은 무리, 그 다음에 불규칙은하는 좀 나이가 젊은 무리, 주기열성만 따지고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은하는 이러한 나선 은하의 형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은하의 특징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자, 나선 은하 얘기할게요.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건 중심부가 동그랗고 거기에 나선팔이 흩어져 있으면 정상 나선 은하. 중심부가 동그란데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이렇게 나선팔이 연결되어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얘는 SP, 얘는 S. 그 다음에 나선팔이 많이 모여 있으면 SA, 흩어져 있으면 SC로 가는 겁니다. 스몰. 아셨죠? 그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이러한 나선 은하의 느낌으로 보는 거고, 이 나선 은하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 얘를 싹둑 잘라서 단면으로 표시하면 크게 세 영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은하의 핵을 포함하고 있는 별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중앙 팽대부, 그 다음에 은하의 중력권 안에 들어있는 영역 헤일로, 그 다음에 싹둑 잘라봤을 때 이런 원반, 이 원반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선팔이 있더라. 그래서 부분적 특징을 보면 중앙 팽대부나 헤일로는 늙은 별들이 많이 있더라. 성감 물질이 적어서 새로운 별안 만들어지더라. 구상성단이 많더라.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은 별의 집단. 그러니까 이 중앙 팽대부나 헤일로의 느낌은 약간 타원은하 같은 느낌인 거야. 타원은하 같은 느낌. 나선팔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 별들이 많이 있더라. 성감 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더라. 상계성단이 많이 있더라. 이 나선팔 같은 경우는 어떤 은하의 느낌이냐면 불규칙은하의 느낌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불규칙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나선은하가 되고, 나선은하가 시간이 지나면 타원은하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은하는 진화를 하면서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더라.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라고. 별은 진화하지만 은하는 진화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아셨죠? 이런 특징이 있더라. 됐죠? 그래서 허블의 은하 분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은하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리합시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허블이 은하 분류를 했는데,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서 분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특이한 은하들, 특징이 있는 은하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하들을 특이 은하로 재분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다룬 특이 은하는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요세 가지를 주요하게 다루는데, 요 은하들이 어떠한 특징 가지고 있으면 왜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육 과정을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왜 만들어졌지?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만 우리가 포인트로 찝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특이 은하의 일반적인 특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 특이 은하. 얘네들은 일반 은하에 의해 방출 에너지가 크더라. 방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또는 별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 많은 물질과 별들을 묶어낼 수 있는 거대한 질량의 무엇인가, 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중심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동성 은하 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활동성 은하 핵이 바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 은하는 다른 일반 은하보다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럼 에너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천체가 많이 속박되어 있다는 거고, 그 아이들을 속박시킬 수 있을 엄청나게 강한 인력체가 있다는 거고, 그 인력체를 활동성 은하핵 또는 블랙홀로 설명한다. 아셨죠? 그리고 그각 특이 은하마다 일반 은하에서 관측되지 않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서 그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재분류를 저렇게 했더라. 아셨죠? 그리고 이러한 특이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은하로부터 가까운 거리에는 잘 분포하지 않고 꽤나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많이 분포하더라. 아셨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이 녀석들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파 은하 먼저 얘기할게요.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에선 대부분 타원으로 보여요. 얘가 지금 전파 은하인데 딱 보면 동그란 모양이란 말이지. 공 모양이에요. 약간 납작한 동 모양.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 의하면 얘는 그냥 타원 은하야. 타원 은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얘가 일반 타원 은하랑은 다른 어떠한 특징이 있더라고. 강한 특징이. 그래서 얘를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재분류한다는 거지. 무슨 은하라고? 전파 은하라고. 그럼 어떠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 얘는 일반 타원 은하에서 볼수 없는 강한 전파 방출이 있더라. 강한 전파 방출. 그럼 전파를 많이 만들어내서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천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 천체들을 많이 속박시킬 수 있는 아, 블랙홀이 있구나.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초정. 아셨죠? 그래서 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타원 은하로 보이지만 얘를 전파 영역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전파 영역에서 보면 볼게요. 여기에 중심부가 있는 거고, 중심부에서 물질이 강하게 분출되는 이러한 흐름이 보이는데, 이러한 물질 분출을 우리가 Z, 고에너지 물질 분출을 Z라고 하는 거고, 이 Z가 여기에 강한 전파원과 연결되어 있더라, 이 강한 전파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브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타원 은하로 보이는 녀석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고 있어요.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전축 방향으로 고에너지 물질 분출이 있다고. 우리가 이 고에너지 물질 분출을 Z라고 하는 거고, 이 Z가 강한 전파원인 로브. 강한 전파원인 로브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 Z와 로브가 전파에서 잘 관측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 특히나 Z 같은 경우는 고에너지 물질 분출이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X선 영역에서도 잘 보이더라. 요 정도만 일단 전파 영역, 전파 은하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파 은하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얘가 세이퍼트 은하예요. 세이퍼트 은하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면, 이러한 지금 뭔가 나선 같은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얘 나선 은하인데? 약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보이는 것 같죠? 나선 은하인데? 이렇게. 근데 일반 나선 은하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선 은하보다 중심부가 엄청나게 밝아. 중심부가 밝아. 다른 일반 나선 은하에 비해서 중심부가 엄청나게 밝다고.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세이퍼트 은하라고 재분류한 거야. 아셨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 일반 은하보다 중심부가 굉장히 밝더라. 아셨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스펙트럼으로 보면 또 다른 또 특이한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런 특징. 보세요. 위로 뾰족. 우리가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출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방출선. 은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선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중간에 쑥쑥 밑으로 들어가는 흡수선이 보일 수도 있고, 요렇게 위로 뾰족뾰족 나와 있는 삐죽삐죽 나와 있는 방출선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방출선을 표시한 겁니다. 요 방출선이 일반 은하에서 볼수 없을 만큼 넓은 폭으로 보이더라. 이게 큰 특징이에요. 즉, 여기다가 표시해 볼게요. 일반 은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일반 은하라고 한다면, 방출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중간에 뾰족. 요만큼만 나타난다고. 폭이 좁아요. 근데 얘 어때요? 폭이 넓다고. 폭이 넓은 상태로 방출선이 나타난다? 그게 굉장한 특이점이라는 거지, 이 세이퍼트 은하에. 그럼 왜 이렇게 넓은 폭을 갖게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특정 물질에 의해서, 방출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 방출선을 내는 물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청색 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합니다. 그럼 적색 편이. 청색 편이도 빠르고 많고. 적색 편이도 빠르고 많고 하면은 얘가 하나의 선이 아니라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도플러 효과로 나타나는 이 효과가 일종의 하나의 폭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폭으로. 그러면 방출선이 이렇게 넓은 폭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은하 중심부에서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녀석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녀석들이 이 방출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러한 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굉장히 무슨 빠른 회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별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인력체가 얘네들을 잡아당기면서 운동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게 이러한 특징으로 연결. 이게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 아셨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퀘이사로 갑니다. 자, 퀘이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앞에 거 다시 넘어가 볼게요. 타원은, 나선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타원은 이렇게 보이죠. 어떤 뭔가 뿌얘져 있는 이런 천체의 어떤 형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퀘이사는 어떻게 보이냐면 십자선이 있어. 십자선이 있고 점으로 하나 찍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얘는 하나의 점으로 보여. 별처럼 보인다고요. 별처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기가 작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다. 아셨죠? 그래서 점처럼 보일 수 있어. 또 하나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 아무리 큰 녀석도 굉장히 거리가 멀면 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퀘이사는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실제 이 퀘이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태양계 수준이에요. 태양계 수준. 은한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준의 영역이 태양계 수준이라고.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많이 방출하느냐?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영역은 굉장히 좁은데 여기서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천체들이 모여 있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질량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 질량을 속박시킬 수 있는 녀석이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활동성 은하의 블랙홀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런데 그 녀석이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별처럼 보인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우주의 팽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또 빠르게 멀어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퀘이사 같은 경우는 우주의 팽창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져서 나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녀석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퀘이사라고 한 녀석들은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멀어진 녀석들,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녀석들, 그래서 우주 초기에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 아셨죠? 퀘이사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특이 은하 세 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돌 은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충돌 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은하와 은하 사이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걸 설명한 법칙이 있다. 뒤에서 얘기할 허블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은하와 은하 사이는 비교적 처음부터 은하와 은하가 만들어질 때 거리가 가까운 곳에 만들어져서 둘이 계속 인력에 의해서 서서히 모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충돌을 하게 되지. 그런 은하들을 충돌 은하라고 해. 아셨죠? 어떻게 보면 우주 팽창의 효과를 무시한 거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충돌 은하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충돌 은하들은 이제 뒤어서 얘기할 허블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허블 법칙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법칙이거든.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우주 팽창의 효과가 여기서 적용되진 않는다. 아셨죠? 우리가 이 충돌 은하를 얘기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해? 그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별과 여기 있는 별이 충돌해서 꽝 터져버리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은하와 은하가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별의 충돌이 일어나진 않는다. 왜냐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의 손끝에 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손끝이 딱 부딪혀야 충돌을 하는 건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충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 그래서 별과 별이 딱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셨죠? 대신 이렇게 교차되는 과정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감물질과 얘가 가진 성감물질이 여기서 굉장히 높은 밀도로 모이겠지.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새로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이게 충돌 은하의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은하가 충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요 인력 때문에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 충돌 은하 잘 보세요. 그림으로 잘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약간 하트 모양이죠? 그죠?
하트, 사랑, 가까워진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이 은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허블 법칙. 이 허블 법칙은 허블이 관측한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특징에서부터 유도된 것이다. 볼게요. 지금 어떠한 물질이 흡수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요 위치에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게 정상이야. 아셨죠? 또는 이 물질, 이 흡수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 물질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가열해서 방출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요 위치에서, 요 파장대에서 원래 선이 딱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어떤 은하를 관측을 했더니 그 은하에서 원래 요 위치에서 관측되어야 되는 요 흡수선이 요 위치가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길어진 위치에서, 요 위치가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길어진 위치, 요 위치가 아니라 요만큼 파장이 긴 위치에서 관측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파장이 길어졌다. 그러면 아, 지금 이 빛을 만들어낸 광원이 나로부터 멀어졌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플러 효과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아, 파장이 길어졌어? 길어졌다? 멀어지는 운동을 했구나. 아셨죠? 그런데 보니까 먼 은하보다 더 멀리 있는 은하에서 요 위치에서 관측돼야 되는 파장은 여기에서 관측이 되더라. 파장이 더 길어졌더라. 여기서 관측돼야 되는 빛이 여기서 관측이 되더라. 여기서 관측돼야 되는 빛이 여기서 관측이 되더라. 더 파장이 길어졌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빨리 멀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 허블이 관측해낸 건 이거야. 아, 내가 봤을 때 대부분의 은하가 다 흡수선들이 파장이 길어진 쪽에서 관측이 된다? 적색 편이가 관측이 된다. 그런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파장이 더 길어지더라. 그 얘기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더라. 가까이 있는 은하는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걸 관측한 거고요. 자, 여기서 계속 갑니다. 같은 은하에서 적색 편이는 같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은하에서 기준 파장이 길수록 파장 변화량이 크다. 이거는 얘랑 관련 있는 겁니다. 어떤 은하의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은하에서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보든지 간에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의 값은 같은 거야. 이 값이 같아야지 후퇴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니까. 아셨죠? 그럼 만약에 기준 파장이 커요. 기준 파장이 크면 파장 변화량도 그만큼 같은 비율로 커져야 된다는 얘기지. 아셨죠? 그러니까 400분의 만약에 400, 기준 파장이 400일 때 파장 변화량이 4래. 그러면 기준 파장이 500이야. 그럼 파장 변화량은 5인 거고. 기준 파장이 600이야. 그럼 파장 변화량은 6인 거고. 이렇게 그런 관계. 아셨죠? 그래서 허블은 요거를 관측해서 아,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져? 아, 그러면 거리와 후퇴 속도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낸 거고 그걸 가지고 바로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거리, 은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은하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니를 관측해서 점으로 찍어봤어. 점으로 찍어봤더니 일종의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X, 여기가 Y, 길기가 A라고 했을 때 Y는 AX꼴의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네. 그래서 X 대신에 거리, Y 대신에 후퇴 속도, 그 다음에 A 대신에 관측값으로 얻어진 기울기 H를 넣어서 요 식을 만들어낸 거지. 아셨죠? 물론 요 식을 만들어낼 때 요 V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이 V라고 하는 건 요렇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를 해서 알아내게 되었다. 아셨죠? 스펙트럼에서 파장 변화량이 얼만데 기준 파장 또는 고유 파장 또는 정지 파장의 파장 변화량이 얼만데 그걸 알면 거기에 광속을 곱해주면 속도가 나온다고. 속도를 가지고 알게 된 거고 거리를 구했고 속도와 거리의 관계로 요 식을 표현했다. 아셨죠? 이렇게 했더니 자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H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아, 그럼 H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은하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네를 표현하는 값이야. 맞죠? 이걸 이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 허블 법칙 여기다 가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은하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 은하. 그리고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됐죠? 허블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은하에서 볼 때 A는 V의 속도로 멀어진대. 그럼 B는 2V의 속도. 두 속도가 커야 되니까. C는 뭐 3V의 속도. D는 4V의 속도. 거리는 R,
2R, 3R, 4R이 되는 거야. 그러면 허블 법칙을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상태.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볼수록 조금 특이한 거지. 왜 그러냐면 볼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커? 내가 봤을 때? 그죠? 그럼 내가 기준이 아니라 C를 기준으로 나올까요? 지금 내가 봤을 때 3V로 멀어지는 C를 기준으로 보면 B는 어떻게 보일까? B는 V의 속도로 이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D는요? D도 V의 속도로 이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3V인데 4V니까 V. 2V인데 3V니까 V. 맞죠? 얘는 2V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3V로. 내가 기준으로 봤을 때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봐도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봐도 이 허블 법칙이 설명이 돼. 그 얘기는 뭐냐? 우주 공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공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질 수밖에 없다. 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공간이 정해져 있고 공간을 따라서 은하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누군가를 기준으로는 어떤 은하들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 교실에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 흩어지세요라고 한다면 나를 기준으로는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기준으로는 아이들이 모일 수가 있거든.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다 멀어져야 되고 멀리 있는 녀석은 더 빨리 멀어져야 돼. 그 얘기는 공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고 공간 자체가 커져야지만 요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럼 다시 갑니다. 여기서 요 H라고 하는 건 요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녀석이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냐를 표현하는 그 거리에 따른 멀어진 속도의 속도로 멀어진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1의 속도로 멀어지고 루트 3의 속도로 멀어져? 거리의 B가 1대 루트 3이구나. 속도의 B는 거리의 B구나. 이걸 알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A에서 B를 보면 B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까? 2의 속도로 멀어진다. 왜냐면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이러한 관계. 거리의 B가 속도의 B. 이 속도의 B는 파장 변화량의 B 또는 적색 변이의 B로 설명이 된다. 요게 출제 포인트.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자, 볼게요. 풍선에다가 단추를 달아놓고 풍선을 불면 단추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단추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이유는 풍선 표면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풍선 표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걸 우주 팽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우주 팽창의 중심은 어디? 니은? 아니지. 우주 팽창의 중심은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우주 공간은 멀어지는 거. 그렇죠? 누구를 기준으로 봐도 멀리 있는 단추는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주의 나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볼 때, 지금 A라고 하는 은하가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대. 그리고 얘와 얘 사이의 거리는 R이래. 지금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V의 속도로 멀어져. 근데 과거에 A와 우리 은하는 붙어 있었대. 붙어 있는 상태에서 V의 속도로 계속 멀어져서 현재 R의 거리에 왔대. 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여기서 붙어 있었던 요 녀석이 V의 속도로 가서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속력분의 거리거든. 근데 속력을 V라고 얘기했고 멀어진 거리를 R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요 시간을 계산하면 붙어 있었던 녀석이 여기까지 간 거리 변화의 시간이 나오는 거지. 맞죠? 근데 얘를 우주로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즉 얘가 여기에 붙어 있었고 이 공간이 이만큼 커졌어. 공간이 이만큼 커진 이 우주 팽창의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된다고. 아셨죠? 즉요 시간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데 V분의 R? V분의 R은 허블 법칙에 의하면 허블 상수의 역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허블 상수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은하들이 붙어 있었고 일정한 거리까지 일정한 속도로 갔다라고 치면 팽창의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 팽창의 시간이 우주의 나이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까지 했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번 지구를 플러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은하의 후퇴 속도, A의 후퇴 속도가 1일 때 B의 후퇴 속도가 1회. 그러니까 V 후퇴 속도의 B가 1대 1회. 아셨죠? 적색 편이를 봤더니 얘가 0.1회. 그럼 기억은 얼마일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후퇴 속도가 1대 1회. 그러면 거리 B도
1대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적색 편이, 즉 파장 변화량의 비도 1대2가 된다고. 그러니까 0.4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A와 B의 존재하는 위치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은하를 그리고요. 우리 은하를 그리고 지금 1대1이라며, 거리비가.

아, 1만큼의 거리에 A가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요 반경 어딘가에. 그럼 B는 반지름 2인 요 반경 어딘가에 있는 거지. 그러면 A와 B가 위치할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요 상황이 되는 거고, A와 B가 위치할 수 있는 최장 거리는 요 상황이 되겠지. 이런 위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아셨죠? 요런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외부 은하의 특징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림 A와 B가, 그림은 은하 A와 B가 탄생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밑줄.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었죠. 그럼 하나가 타원이고 하나가 나선 은하인데, 이런 자료를 볼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최근 시점. 여기가 최근 시점이야. 최근 시점을 보면, 타원 은하는 늙은 별들,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진다고. 성함 물질이 거의 없어서. 나선 은하는 새로운 별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요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연간 생성되는 별의 총 질량을 보니까 B는 꽤 있잖아요. 근데 A는 거의 없는 수준이야. 아, 네가 타원 은하구나. 아, 그럼 네가 나선 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럼 B는 나선 은하이다. 맞는 거고요. T2일 때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나이는 A가 B보다 적다. A가 B보다 많다가 되는 거지. 얘는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고, 과거에 만들어진 별이 여기까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굉장히 작은 녀석들, 수명이 굉장히 긴 녀석들만 남아 있는 거니까 평균 나이가 굉장히 크겠지. 그 다음 A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기화성의 개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더 많겠지. 왜냐면 태양보다 질량이 크대요. 그럼 수명이 짧아. 여기서 그런 녀석이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수명이 짧으니까 죽었겠지, 이미.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질량이 큰 별이 만약에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만들어서 죽으니까 현 시점에서 없는 거. 그럼 보면 A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기화성의 개수는 요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다 죽어서 현재는 없고, 현재는 질량이 작은 녀석들만 남아있는 거고. T2 시기에 보니까 생성되는 총 질량 거의 0의 수렴. 그러니까 T2 시기에는 질량이 큰 별이 거의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이때가 많고, 이때는 거의 없는 수준. 이렇게 해서,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풀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은하 분류 기준 가지고 볼게요. 자, 밑줄 그을 부분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가나 다는 각각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타원 은하 중 하나. 즉, 하나가 막대 나선 은하이고, 하나가 타원, 하나가 불규칙인데, 보니까 나선팔이 있는 가에서 얘만 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얘가 막대 나선 은하지.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얘만 동그라미야.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대. 그럼 얘가 타원이네, 타원. 타원. 편평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납작하냐. 납작하면 납작할수록 공모양이 납작한 공모양이 되는 거고, 납작하지 않다는 얘기는 진짜 공모양. 완전 이상적인 구형. 아셨죠? 그래서 타원 은하 같은 경우는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갈수 있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그럼 다는 불규칙 은하가 되겠지. 이렇게. 불규칙 은하는 규칙성이 없고요, 대칭성이 없고요. 됐죠? 자,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가? 중심부양의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얘 X여야 되겠지. 근데 얘가 동그라미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리네요. 기억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은하의 형태가 뭐 규칙적이냐라고 한다면 둘다 규칙적이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주기화성의 평균 광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주기화성들, 수명이 긴 녀석들이 지금 남아있다고. 새로운 별안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막대 나선 은하는 나선팔에서 새로운 별 만들어지고요. 그 중에 질량이 큰 별이 꽤 있다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은하의 질량에 대한 성감물질의 질량의 비. 그러니까 성감물질이 얼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 다보다 크다. 지금 나는 타원 은하인데 타원 은하는 성감물질이 거의 없다고. 그 새로운 별이 잘안 만들어진다고. 근데 불규칙 은하는 성감물질도 많고 새로운 별도 많이 만들어지고 질량이 큰 별도 꽤 많이 만들어진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미음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3번 보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은하 A와 B에 존재하는 O형 주기화성의 개수. O형 주기화성이에요.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화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거기 좀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은하 형성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그러니까 누적 질량이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누적 질량이니까 질량이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A와 B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보자고요. 시간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시작점이 된다고. 120억 년 전. 됐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위로 올라갑니다. 최근을 보라고, 최근. 이쪽이 최근이겠지. 최근으로 가면 A 같은 경우는 누적 질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큰 주교위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최근에도. 그러니까 A가 나선 은하가 되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누적 질량이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는 특정 값에 거의 수렴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에는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질량이 큰 별이 안 만들어진다. 성관물질이 이제 거의 없는. 비가 굉장히 성관물질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타원 은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처음에 은하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O형 주기열성,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미 다 죽었어.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질량이 작은 녀석들.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잘 많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120억 년 전부터 110억 년 전까지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지금 여기까지 생성된 누적 질량은 요만큼이고, 여기까지 생성된 누적 질량은 요만큼이니까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는 거고요.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열성의 평균 광도. 현재잖아, 현재.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열성의 평균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최근에도 질량이 큰 녀석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평균 광도가 크다. 이렇게.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관물질의 질량비. 성관물질이 상대적으로 얼마큼 많이 있느냐? A가 뭐더 많이 있겠죠. 그죠?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리는 디귿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를 보면 허블 법칙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자, 이렇게. 우리 은하에 있고요.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위치 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8,400. 아, 얘가 지금 8,400으로 가는구나.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40. 아, 그럼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120이구나. 이렇게. A에서 관측한 C의 적색편이량은 요거다라고 되어 있죠. 적색편이량을 줬습니다.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를 준 거야. 아셨죠? 그게 얼마냐면 0.028. 그러니까 1000분의 28. 여기에다가 곱하기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광속. 3 곱하기 10의 5승. 을 하면 뭐가 나와요? 후퇴 속도가 나온다고. 후퇴 속도. 왜냐하면 여기 문제에 지금 빛의 속도가 나왔으니까 후퇴 속도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300 곱하기 28 하면 뭐가 나와요? 8400이 나와요. 8400. 아, 그러니까 A에서 관측했을 때 C가 지금 8400. A에서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이 속도만큼 A에서 관측했을 때 C의 속도도 똑같다. 그럼 뭐예요? 거리비가. 성립을 한다는 거지. 아, A를 기준으로 이렇게 120만큼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원주 어딘가에 C가 놓여 있다는 거야. 이 어딘가에 C가 놓여 있다. 그게 지금 이 정보. 아셨죠? 자, B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와 C의 시선 방향은 30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B에서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와 C가 30도를 이룬대. 30도. 그러면 이 C는 지금 요 선상에 어딘가에 있는데 30도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 찍힐까? 요걸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쭉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 직각. 여기는 60도, 얘는 30도. 직각삼각형.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20. 됐죠? 그리고 쭉 그려주면 120, 120에 60도니까 여기도 120. 그러면 1대 120대240. 1대 2대 루트 3. 아, 120, 루트 3. 요렇게 위치 관계가 딱 성립을 하게 되고, C가 여기에 딱 찍혀요. 요걸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아셨죠? 자, 허블 상수는 요거다라고 했죠. 허블 상수 H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인데, 자, R 121대 V가 8400 해주면 70km 퍼 세크 퍼 메가파생 나오고요. A에서 C를 관측하면 관측 기준 파장이 요거인 녀석이 요렇게 관측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1000분의 28이에요. 그러면 500이면 얼마? 14니까 514로 관측이 돼야 된다. C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C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의 루트 3배. 1대 루트 3. 그러니까 C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는 C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의 루트 3배. 맞는 거. 됐죠? 기역, 티귿. 요렇게 풀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위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지구력 업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력 업 퀴즈 보시면, 자, 은하의 특징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 역시나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퀴즈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특히나 허블 법칙은 위치 관계로 표현한 연습 특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외부 은하와 허블 법칙에 대한 얘기, 우주 팽창에 대한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주론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든든한 작곡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시작해보셔야죠. 오늘의 긍정주문은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선생님이 엄청난 길치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 다니는 길도 잠깐 멍때리면 잃어버려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길치인 것의 장점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다시 이제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곳저곳 걸어다녔습니다. 내가 원래 버스 타고 내리던 곳을 찾으려고 막 걸어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예쁜 골목길도 있고요. 굉장히 맛있는 쿠키를 파는 카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길을 잃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했더니 맛집도 발견하고 예쁜 장소도 발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길을 잃으면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 인생의 맛집과 예쁜 골목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습니다. 저 오늘 미니 테스트 2 이어서 함께합니다. 8번부터 15번까지를 풀어볼 건데 모의고사에서 해당하는 번호는 25번에서 32번까지 뭐 이렇게 많냐고요? 할 수 있어요. 그치? 25에서 28번까지는 빠 정답,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찾는 구간이니까 실수하지 않되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독해력 끌어올리려 가봅시다. 자, 지금 8번에 해당하는 도표 문제로 시작합니다. 교재 183쪽이고요. 아, 표가 되게 막 뭐가 많아 보이네? 많아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될 것은 얘 아닙니까? 그치? 이 밑에 부분만 다시 확대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요것만 살피면 될 것이고 여러분 교재랑 같이 보고 계시죠? 그치?

일단 이 첫 번째 문장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그냥 도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안 읽으셔도 무리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휘랑 표현을 일단 가져가는 가야 되니까 대충 뭐에 관한 도표인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어휘와 표현 혹시 있는가 정도는 살펴보자고요. 자, 위에 있는 도표는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방문된 박물관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22년의 자료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제공을 한답니다. 방문객의 수를 갖다가 in millions, 100만 단위로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박물관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주곤 하는데 비율 변화를 갖다가 또 보여준답니다. 이게 2019년 대비 어떤 비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숫자는 100만 단위이고 이거는 2019년 대비 변화구나.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하지만 솔직히 1번부터 5번까지 우리는 1:1 대응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사실상 안 중요했습니다. 맞죠? 좋아요. 자, 일단 루브르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했어요.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갖다가 2022년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봤더니 700만 명을 넘었답니다.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감소율은 19.5%였는데도 불구하고요. 2019년 대비 어떠합니까? 19.5% 감소했는데 지금 7.7이니까 700만 명을 넘어섰지요?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무슨 박물관 살피면 된다고요? 바티칸 박물관 살피면 되니까 우리 두 번째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봤더니요. Had more than a quarter fewer visitors니까 4분의 1 넘게 감소했구나. 지금 봤더니 26.2%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앞에 얘기는 맞습니다. 그치? 4분의 1 넘게 감소했구나. 자, 그러나 그 감소율을 봤더니요. 이것은 더 작 라고 합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지금 영국의 박물관이랑 그 다음에 테이트 모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박물관이랑 테이트 모던은 각각 34, 36.1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그치? 따라서 2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비록 멀지라도 이번에는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살펴보자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런던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이니까 요거 살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경험을 했답니다. 대략적으로 두 배의 비율 감소, 감소율을 갖다가 경험을 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봤더니요. 요게 워싱턴에 있는 국립자연상박물관 얘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워싱턴에 있는 거니까 지금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7.1%, 14%니까 대략 2배 감소율을 경험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치? 비록 그러했지만 자, 이것은 여전히 더 많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를 했답니다. 지금 후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했으니까 봤더니 3.9, 4.7이니까 아, 요거는 맞는 선택지구나. 따라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뭐를 살펴보자라고 했더니 테이트 모던입니다. 여기로 넘어가시고요.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수의 방문객을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이니까 뭐를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면 되는 겁니다. 3.9, 3.9로 똑같구나. 이것도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뒤에 정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은 또한 경험을 했는데 더 작은 감소율을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후자보다 더 작은 감소율인가를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에는 36점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7.1이니까 얘가 더 큰 거거든요. 큰 것도 엄청 더 크거든요. 따라서 smaller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거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5번은 맞는 선택지가 될 거니까 1:1 대응 마찬가지로 연습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박물관이다라고 합니다. 목록에 있는 뭐를 경험한 방문객 숫자의 증가를 경험하나 얘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유일한 박물관이 맞구나 해서 동그라미 답은 4번으로 잘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1:1 대응 잘 해주셨고요. 자, 이제 이어서 9번 갑니다. 지금 인물에 대한 설명
명분 살펴볼 건데 선택지에 도움을 받아서 1대1 하는 과정 기억하시죠? 그렇지? 1번부터 봅시다. 화학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미국 흑인 여성이었다라고 했으니까 화학

식사하기 나오는 요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면 되겠고, 2번 할아버지의 서재 이야기 나오네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야기 나오는 밑에 부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최초에 미국 흑인 여성이랍니다. 무엇을 받았어요? Doctorate. 요게 박사학위거든. 화학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번은 바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리 데일리라고 하는 여성은요. 딸이었답니다. 이민자의 딸이었는데 영국력 서인도제도 출신의 이민자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he loved nothing more than 이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거를 좋아했는데 과학자들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굉장히 인상적인 서재에서 책을 꺼내서 과학자들에 대해 읽었다. 이걸 좋아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학학위를 마칠 수 있기 전에 자금이 부족해졌다.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하는 부분 찾아서 바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아버지는요. had run low on funds라고 해서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뭐 하기 전에? 그의 화학 학위를 마치기 전에요. 그러나 마리는 결심했습니다. Pick up,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가 중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지요. 3번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습니다. 자, 4번을 봤더니 우리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NYU도 나와 있고 콜롬비아도 나와 있으니까 각각 동그라미 쳐서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usting through는 부순 겁니다. 어떤 성별과 인종의 경계를 부수면서 그녀는 다녔습니다. 그녀의 학사학위, 화학에서의 학사학위를 얻기 위해 퀸스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우등으로. 그리고 그녀의 석사학위를 위해서 NYU에 다녔는데 1년 만에 그 학위를 땄나 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위해서는 콜롬비아에 다녔습니까? 이건 당연히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답이 5번인가 봅니다. 자,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나온데 5번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지금 퀸즈 대학이 흑인 과학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밑에 부분이거든요. 퀸즈 대학 나오고 장학기금에 해당하는 스콜러십도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밑에 부분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리는 그런 다음에 다녔습니다. 어디에 다녔냐면 아주 근무를 한 거죠. 뭐 하워드 대학. 록펠러 어떤 연구소,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 예시바라고 하는 대학, 그 다음에 미국의 심장협회, 아인슈타인의 의과대학, 그리고 뉴욕의 과학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다 다니면서 근무를 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5번에 해당하는 단서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설립을 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In her father's name이라고 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을 한 겁니다. 그치? 누구를 위해서? 흑인 과학도를 위해서 퀸즈 대학에 다니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굳건히 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굳건히 한 것이라고요. 근데 5번 선택지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남아있는 두 문항은 안내문이니까 더 빠르게 가셔야죠. 일단 발문하긴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X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답으로 체크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1번 봤더니요.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설정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설정 버튼 내에서도 모터 회전하고 있는 요 부분. 기기를 재설정하려면 설정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기기를 재설정하는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똑똑한 스마트한 반려동물한테 먹이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기계의 사용자 가이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스위치 버튼은요. 살짝 눌러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뚜껑, 덮개를 열기 위해서는 살짝만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버튼에 대한 설명합니다. Do not press. 누르지 말랍니다. 모터가 회전하고 있을 때는 누르면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빠르게 누르랍니다. 딱 한 번만에 먹이 양이 나오게끔 하려면 빠르게 한 번 누르면 된다.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2번 갑니다.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랍니다. 기계를 재설정하려면 없다 합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3번.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상태 표시 등이 계속해서 켜져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태 표시 등 status indicator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켜져 있는 것은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이고 꺼져 있는 것은 전원이 꺼진 것입니다. 그러면 flickering light라고 해서 이 단어 몰랐으면 알고 가세요.

깜빡거리는 거거든. 계속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거든. 깜빡거리는 등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Error, 오류, 문제 생겼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켜져 있다라고 했네? 계속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깜빡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빨리 골라줄 수 있었어요. 자, 4번, 5번도 확인하러 갑시다. 네트워크 표시 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아까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다라고 해서 이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지금 봤더니 Quick Flicker Mode라고 해서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표시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Do not turn off. 끄지도 말고요. Disconnect, 연결을 끊지도 말랍니다. 네트워크요. 언제? 그 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상태에 있을 때. 4번 적절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었구나. 자, 등이 켜져 있으면 네트워크에 연결 중, 꺼져 있으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느리게 깜빡이면 네트워크 연결에 기다리고 있는 거, 빠르게 깜빡이는 것은 연결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도 같은 부분이에요.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천천히 깜빡인다. 자, 기다리고 있으면은 천천히 깜빡인다. 이거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앞에는 해당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가볍게 어휘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생의 밤, 동물원에서 하룻밤 자기, sleep over는 하룻밤 자는 거거든요. 자,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의 모험을 통해서요. 야생을 그리고 신나는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라고 안내문 시작하고 있어요. 자, 1번 8월과 12월에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바로 올라가서 봅시다. 봤더니 10월이에요. 그치? X입니다. 근데 우리 일치하는 거 찾고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답이죠. 자, 2번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20명이다. 수용 가능 인원에 해당하는 capacity 봤더니 최소 20명, 최대 25명입니다. 그러면 최대 20명 아니니까 이것도 X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3번과 4번입니다. 동물원 새벽 투어에 가이드가 동행한다라고 해서 동물원 새벽 투어, 뭔가 투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 같고요. 저녁 식사,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각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What's included?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룻밤 경험에 첫 번째, 동물 만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친근한 동물원, 동물들 중에 몇몇 동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자, 저녁 식사 갑니다. 건강한 식사를 즐기랍니다. 담수관 옆에서요. 지금 저녁 식사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예 시간입니다. 공예 시간에 창의적이 되어서, 즉 창의력을 발휘해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재밌는 것을 만드세요. 이러한 시간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야간 가이드 투어입니다. 야간 가이드 투어에서 뭘 하냐면 해가 지고 나서 가이드와 함께 동물원을 탐색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원 새벽 투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X죠. 자, 마지막 라이트 브렉퍼스트라고 해서 가벼운 아침 식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아침 식사로 시작하세요라고 해서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네요. 답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확인하러 갑니다.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그룹은 참가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 노트 부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리를 예약을 하랍니다. 신청하려면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룹이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하랍니다. 더 많이 잠잘 수 있는 accommodation은 숙박시설이니까 이걸 요청할 수 있나 봅니다. 참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치?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법 문제부터 한번 가볼 건데요. 어법 문제도 내용이 막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다섯 개의 밑줄 어법, 어법의 동그라미를 또 한층 더 키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cataloging이라고 해서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 목록을 만드는 거, 목록화라는 뜻이거든요. 자, 목록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뭐에 상관없이 자료 그 자체의 성격, 특성과는 상관없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요. 목록 만들기, 목록화에 관한 글이구나. 좋습니다. 자, 목록을 만드는 것은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지적 통제의 일부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예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컴마하고 관계되면서 나오는 관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근데 뒤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사실은 선행사와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선행사의 해액은 예지역 지적 통제의 일부라고 가는 거니까 얘와의 수일치했을 때 S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지적 통제의 일부는 포함합니다. 도구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색 도구, 색인, 다른 가이드, 안내서 같은 것을 포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와준답니다. 연구진들이 뭐 하는 거 식별하고 찾는 거지요. 관련 있는 보관 자료를 식별하고 찾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일단 뭐에 관한 글이다? 목록화에 관한 글이다. 그리고 1번 어법까지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에다 간단히 정리합시다. 목록화에 관한 글이고요. 1번 어법은 뭐 물어보고 있었냐면 선행사와 관계절 동사 간의 수일치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목록화는요, 멀티 레이어드라고 해서 정말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다층적인 활동인데요. 뭐할 필요가 있냐면 consider,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용 추가됐어요. 그치? 목록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해야 하는 활동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투부 정사의 밑줄을 쳐져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문장을 살폈을 때에는 주어, 동사 다 나왔기 때문에 주절의 주권은 다 갖춰졌습니다. 투부 정사 올수 있는 자리인데 해석을 해봤더니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투부 정사 올수 있는 자리인데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치? 2번.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냐면, develop, 만들어 내기 위해서 탄탄한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촉진할 수 있도록 뭔가 탄탄한 자원을 갖다가, resource를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활동이라고요. 좋습니다. 뭐 하려고? 시간이 지나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내용의 핵심은 요 문장이었거든요. 목록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살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적용을 하는 거죠. 특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용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목록이 만들어진 구조나 상황을 갖다가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까 과학자의 실험 노트를 목록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를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글쎄 그 과학자가 생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 그 생물 연구 내용이 적혀 있는데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기준에 따르면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용어에 따르면 그 생물 연구는 유전 연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전학이라고 목록화를 하는 거죠. 그치?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미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미래를 고려를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용자들이 뭐할 필요가 있어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A resource adapted to their time. 그들의 시대에 맞춰진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자원을 통해서 지금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자, 뭐 물어봅니까? Adapted to라고 해서 뭐뭐에 맞춰진 PP 덩어리인데 앞에 있는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Resource를 갖다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Adapt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맞추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맞춰진 거잖아. 그 리소스가 자원, 재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대에 맞춰진 거니까 수동 관계가 맞죠. 따라서 4번 밑줄도 잘 쓰였다라고 가시는 겁니다. 명사를 PP 덩어리가 수식하는 이야기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미래를 고려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아까 현재 기준에 따라서 그 과학 노트는 유전학이라고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목록화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해시태그 유전학. 이라고 해서 달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볼수 있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미래의 사람들도 필요할 때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예시를 통해서 조금씩 이해도 도와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자, in this regard, 이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어려움입니다. 과학적 보관물을 목록화하는 것에 분명한 어려움은 주어 동사 구조 분석 같이 챙겨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사실의 내용을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을 해주겠군요. 어떤 사실입니까? 과학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과학이 빠르게 움직이고요. And so are the terms that it uses. 이것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So, 동사, 주어 어떤 뜻이죠? 주어도 또한 그러하다. 앞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동사는 대동사 자리예요. 즉, 앞에 있는 어떤 동사구를 대신하느냐에 따라서 쓰이는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빠르게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라고 했지요. 예를 받고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일반 동사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동사구를 받고 있는 거니까 비동사를 쓸 것이 아니라 조동사 두의 활용형을 써줘야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 S 붙은 복수명사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대동사의 쓰임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렵답니다. 과학이 자꾸 변하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자꾸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을 것인데 요즘은 클라이마 체인지를 더 많이 쓰지요.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더 많은 현상을 담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목록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덧붙여주고 있는 문장이었어요. 좋습니다. 5번은 뭐 물어본다고요? So, 동사 주어 구조에서 대동사의 쓰임. 우리는 일반 동사구를 받아주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to를 써줘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어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어휘 문제도 뭔가 생물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단어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잘 풀어주셨습니까? 가볼게요. A nice example.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무엇에? A life history response라고 해서 life history를 우리 해설지에서는 생활사라고 해놨는데 이게 그냥 생애입니다. 생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해설지 기준으로 생활사의 반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생활사의 반응이랍니다.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는 어디에서 오냐면 트리니다드 강의 구피, 물고기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뭐에 관한 글인 것 같습니까?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 생애의 반응, 요게 지금 큰 제목 같거든요.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자.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이에요. 자, 이때 생활사라고 하는 것은 한 생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생애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환경적 선택 압력이 뭐겠습니까? 환경이 생물한테 너 선택해, 선택하라고 압력을 주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그 생물의 생활사, 생애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의 예시를 먼저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현장 및 실험실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보여준답니다. 자, 이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mature and breed 성숙해지고 번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earlier 더 일찍 첫 번째 밑줄 보이죠? 더 일찍. 어느 서식지에서 서식지의 내용 설명해줘요. 어느 서식지냐면 Predators of the other fish, 성체 물고기의 포식자들이 are common, 흔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the prospect of long-term survival, 장기적 생존의 가능성이 slim, 얇아요. 낮아요. 장기적 생존 가능성은 낮고 포식자가 많아, 흔한 경우에 그러한 서식지에서는 더 일찍 성숙해지고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더라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경적인 압력이 어떠한 것 같아요? 포식자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더라? 더 일찍 성숙해지고 번식하는 반응을 보이더라. 일단 단서 안 나왔으니까 물음표 크게 하나 찍어주시고 일단 내용 한번 추가해보러 갈게요. 포식자가 많은 상황인 겁니다. 자, 이때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는 번식과 성장부터 써줄까? 성장과 번식을 더 일찍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를 갖다가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쵸? 뒷부분에 단서가 바로 나오거든요. 자, 이어서 가봅시다. In high risk habitats, therefore, 따라서 이런 높은 위험의 서식지에서 지금 높은 위험은 맞나요? 포식자가 많은 흔한 상황인 거니까 높은 위험은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높은 위험의 서식지에서 구피는 조정합니다. 그들의 생활사 전략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in favor of라고 해서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이참에 꼭 알아가셔야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 생활사 전략을 조정을 합니까? Growth and reproduction. 뭐와 뭐를 위해서? 성장과 번식을 위해서 생활사 전략을 조정을 합니다. 어떤 서식지? 높은 위험의 서식지. 1번과 2번의 수식기가 동시에 풀리면서 물음표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러면은, 뭐로부터는 멀어집니까? 즉, 뭐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생존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식자가 많은 상황에서 구피는 성장과 번식을 더 일찍 하는 전략을 선택하는구나, 이러한 반응을 하는구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가 등장할 겁니다. 자, differences in predation pressure 포식 압력의 차이입니다. 누구한테서? Lake dwelling 호수에 거주하는 sticklebacks라고 해서 큰 가시고기거든요. 이때 포식 압력의 차이는 영향을 미치는데 경향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수컷 물고기가 뭐 하는 경향? develop 만들어내는 거지요. 특유의 레드트로트는 붉은 목입니다. 근데 어느 시기 동안? 번식기 동안. 번식기 동안. 번식기 동안 특유의 붉은 목을 발달시키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시로 호수에 거주하는 큰 가시고기가 나왔는데 포식 압력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가 봐요. 그쵸?

좋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적 선택 압력이 포식 압력입니다. 포식 압력이에요. 그치?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 호수에 거주하는 큰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불금목을 발달시키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여기에도 크게 물음표 하나 찍으시고 뒤에서 근거 잡으러 가볼게요. 넘어가 봅니다. 자, 밝은 붉은 목은요, attractive to females, 암컷한테 매력적입니다. 번식 성공률을 높이겠지요, 그치?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수컷들이 더 conspicuous, 눈에 잘 띄게끔 만듭니다. 포식자한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수컷 물고기인데 얕은 물에 사는 수컷 물고기는, 그리고 얕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목이 특히나 눈에 더 잘 띄는 곳이죠. 자, 그런 곳에 사는 수컷 물고기는 has much brighter thoughts, 더 밝은 목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뭐랑 비교했을 때 어디에 사는 더 어둑어둑하게 빛이 비추어지는 깊은 물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봐봐 얘들아, 약간 이상함을 눈치를 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얕은 물에 살아요. 얕은 물에 사는데, 얕은 수역에 사는데 여기에서는 붉은 목이 눈에 특히나 더 잘 띕니다.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포식자한테 눈에 잘 띄는 거거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컷 물고기가 더 밝은 목을 갖다가 발달시키겠니? 더 밝은 목을 만들어낼까? 그럼 포식자한테 눈에 잘 띌 텐데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뒤에서 근거 더 잡아보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investment, 투자를 하는 거죠. 그치? reproduction, 번식에 투자하는 것은,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경우에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밝은, 붉은 목을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쵸? 그게 번식에 투자하는 것이 appear to be traded off. 자, 요 표현 알았으면 답을 더 쉽게 찾았을 겁니다. be traded off라고 해서 trade off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거니까 결국 이 밝은 목, 번식의 투자가 뭐 된 거예요? 희생된 거예요. 희생된 거라고요. 그치? 그러면서도 중요한 표현, in favor of, 무엇을 위해 라 드셨잖아. 무엇을 위해 희생된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 지금 포식 위험이 high, 높은 경우에. 자, 포식 위험이 높은 경우 맞습니까? 지금 포식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얕은 수역에 살고 있어요. 그때 뭘 택했어? 생존을 택했습니다. 번식에 투자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밝은 목을 발달시키지는 않았겠지. 그치? 그럼 어떤 목? 얕은 수역. 붉은 목이 더 도드라지고 눈에 잘 띄는 그러한 장소에서의 수컷 물고기는 어떤 목을? 더 칙칙한 목을 발달시켰을 겁니다. 그치? 따라서 어떤 표현? 자, 이 표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dollar라고 해서 요거는 더 칙칙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더 칙칙한 목을 발달을 시켰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포식 압력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얕은 수역이에요. 그쵸? 자, 그러한 상황에서 큰 가시고기는 어떠한 전략을 택했습니까? 생존 전략. 생존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밝은 목이 아니라 더 칙칙한 붉은 목을 갖다가 발달을 시켰겠지요. 비록 암컷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 할지라도 생존을 택한 것이지. 그치? 좋습니다. 그럼 이거 다 확인되셨고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 붉은 목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영향 미쳤습니다. 3번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되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장단이 아니었어요. 잘 읽어내려가시면서 몰랐던 어휘는 지금 같이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이어서 드디어 빈칸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뭐 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함축의미추론이나 주제 제목은 물론 방금 만났었던 어법어휘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빈칸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근데 은근 빈칸은 또 할만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치? 1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길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읽히지 않았어요. 그치? 그렇다고 막 쉬웠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일단 빈칸의 길이가 짧으니까 자신감 갖고 한번 가보자고요. 자, 쾅씨
Hoffman 그리고 Wood라고 하는 이 학자들은 manipulated 조작을 했습니다. Source credibility 출처의 신뢰성을 갖다가 조작했습니다. 다시 출처의 신뢰성을 조작했습니다. 네, 출처의 신뢰성을 조작해서 조사를 했어요. Memory confirmed effects라고 해서 기억 동조입니다. 설명이 길게 나와 있는데 결국 타인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기억 내용을 수정하는 현상이구나. 자신의 기억 수정. 이 정도로 한번 잡아가 주시고 자, 기억 동조 효과를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잘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서? Participant, 참가자들한테서. 근데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 받았어요.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서 그 정보를 받았는가 봤더니 one of two individuals,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different in, 달랐어. 빈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 되게 어렵다, 얘들아. 빈칸에 있어서 다른 두 사람 중 한 사람한테서 잘못된 정보를 받은 참가자들, 그 참가자들의 기억 동조 효과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타인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수정을 했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출처의 신뢰도를 갖다가 조작했다고요. 되게 어렵네. 일단 빈칸에 있는 문장이니까 내용 정리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그치? 다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은 빈칸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요 사람한테서 참가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어우, 잘 해줬습니다. 이어서. Participants, 참가자들, 젊은 성인들인데 viewed, 봤어요. 슬라이드 쇼를 갖다가 봤습니다. 한 절도 사건을 묘사하는 슬라이드 쇼를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공을 받았죠. 이야기, 어떤 설명문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뭐를 요약하는, 사건을 요약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제공을 받은 거예요.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자, 봅시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experimental conditions, 실험 조건에 따라서. 근데 실험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앞에서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즉, 높은 신뢰도인가? 낮은 신뢰도인가? 이 실험 조건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는요. 봅시다. 자, 지금 either 나왔고요. A or B에서 or는 뒷부분으로 넘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소개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Being an account of the event.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누가 기억하는? 28살의 사람이 기억하는? 아니면 82살의 사람이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의 이야기이다. 설명이다. 라고 지금 소개가 된 겁니다. 이게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요게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자, 지금 한 사람 몇 살? 28살, 다른 한 사람은 82살 봤더니 딱 젊은 성인, 나이 든 성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험 조건을 갖다가 조작을 한 것이에요. 그치? 그럼 가보자. 이 사람이 28살, 이 사람이 82살. 자, 이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한 거지. 여기까지도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렇죠? 가봅시다. In fact, 근데 사실은요. 그 이야기는 all the same,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야기 똑같은 것이었고요. 각각의 이야기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For items of misinformation, 네 개의 잘못된 정보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이야기 똑같아. 잘못된 정보 항목도 네 개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각각 28살. 82살, 이 사람이 기억하는 설명입니다. 라고 출처의 신뢰도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after reading the narrative,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참가자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공하라고. Their impressions of the witness, 목격자에 대한 인상을 제공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 중요하겠습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They're perceived.
인지된 confidence and honesty. 지금 능력과 정직성이죠. 근데 이 능력과 정직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참가자들이 인지한, 인식한 능력과 정직성이에요. 그치? 지금 요게 중요한 거거든. That perceived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또 나오죠. 그치? 반복을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시 가봅시다. 목격자에 대한 인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평가를 할 거예요? 인지된 능력과 인지된 정직성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지금 인상을 제공을 할 거라고요. 그치? 이 목격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입니까? 이 목격자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입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인지된 능력, 그리고 정직성. 얘네를 지금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쵸? 가봅시다. 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볼게요. 나이든 목격자는 평가를 받았는데, 뭐라고요? 나이든 목격자는요, 덜 유능해요. 능력은 별로 없지만, more honest, 더 정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아, 저 사람은, 정직해.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기억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치? 자, 누구보다? 젊은 목격자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요. 자,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나이든 목격자와 관련된 능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was also associated with 뭐랑 또 관련이 있었냐면 higher resistance to memory conformity. 이거는 기억 동조잖아요. 타인의 진술을 듣고 자신의 기억을 바꾸는가. 근데 기억 동조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을 잘 바꾸려 하지 않았다. 기억을 유지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네. 그치? 다시. 지금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낮아. 정직성은 높아. 이랬을 때 참가자들의 기억 동조는 어떠했는가. 이 경우에는 저항했다. 즉, 기억을 유지하려고 했다,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conversely,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엔 누굽니까? 젊은 목격자에 대한 설명 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높은 평가입니다. 인지된 능력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라고 해요. 또 나왔지, 얘들아? 인지된 능력. 단어의 반복을 느끼셨어야 돼요. 자, 인지된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는요. 유의미하게 연관되었습니다. A larger memory conformity effect. 지금 기억 동조 효과가 컸대. 기억을 바꾸려 했다 이거지. 그치? 자, 젊은 목격자의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인지된 능력 같은 경우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동조 하려 했어. 기억 동조의 효과가 컸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 기억 잘할 것 같아. 젊으니까 기억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이 두 사람 잘못된 정보가 온 출처인 이 두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달랐는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달랐습니까? 지금 인지된 능력과 정직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치? 출처의 신뢰도를 일부러 조작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참가자들이 다르게 갖게 되었다. 이거잖아. 그치? 잘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Verbal fluency. 언어적 유창성. 완전 탈락이지. 그치? 자, 2번 갈게요. Moral orientation. 도덕적 성향. 도덕적 성향도 아닌데요. 3번. Perceived. 나왔다. 그치? Perceived. 인지된. Credibility. 신뢰도입니다. 자, 인지된. 신뢰도예요. 자, 지금 인지된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젊은 목격자의 경우에 높았고요. 나이든 목격자의 경우에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었다고 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보의 정확성 헷갈릴 수 있어요. 함정입니다.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정보의 정확성 어떠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목격자 진술에 잘못된 항목은 4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정확도는 같았던 거야. 그치? 4개의 잘못된 정보, 똑같은 이야기였으니까 이거 함정이에요. 탈락. 5번 제도적인 신뢰성 어떤 기관.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었습니까? Credibility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함정 단어를 써놓긴 했지만 그 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아니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단어의 반복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목격자 진술에 그 범인은 빨간 모자를 썼다라고 되어 있었어. 근데
내가 그 슬라이드쇼를 봤을 때에는 분명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만약 이 28살의 젊은 목격자가 한 진술이라면, 아,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기억력 좋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아, 범인이 빨간 모자를 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 동조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15번입니다. 자, 요것도 질문은 조금 짧아졌기는 합니다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칸의 길이가 엄청나죠. 그치? 선택지 한번 보고 올까? 선택지 생긴 모양을 보시면, 와, 화면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다 넣느라고 지금 발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엄청 길어요. 그 얘기는 질문은 짧지만 우리가 선택지 분석에는 엄청난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지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볼게요. The social learning mechanism.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무언가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해설지에도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가봅시다. 자,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성체가 이용할 수 있는, 뒤에 쥐 얘기 나오니까 요거는 성체라고 해석을 갖고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성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은 are sufficient to 빈칸하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빈칸 문장 자체는 깔끔한데요, 그치? 성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의 메커니즘은 빈칸하기에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정리해주고 가셔야죠. 성체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빈칸하기에 충분하다. 빈칸하기에 충분하다. 요 내용 찾으러 갈 거고요. 뒤에 봤더니 in one example 한 가지 예시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해 줄 겁니다. 자, 볼게요. colonies for rats. colony는 집단입니다. 네 마리의 쥐들로 구성된 집단은요, were induced, 유도되었어요. 자, 유도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prefer, 선호하도록. 예 아니면 예를 선호하도록 유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아니면 뭡니까? 봤더니요, 1번 고추냉이 맛의 먹이인가? 아니면 고춧가루 맛의 먹이인가? 좀 예시가 이상하긴 한데, 뭐,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했나 봐요. 어쨌든, 1번 고추냉이 맛의 먹이, 아니면 고춧가루 맛의 먹이, 둘중 하나를 선호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함으로써 그 쥐들을 갖다가 ill, 아프게 만들었다. 좀 나쁜 실험이긴 하다. 그치? 언제? After they ate their turnip diet.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먹었을 때, 이거 아니고 다른 거를 먹었을 때, 아프게 된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아, 이거 먹으니까 아프네. 이제 이거 먹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맛의 먹이를 먹었더니 아프네. 이제 이거 먹지 말고 일본 고추냉이 맛의 먹이를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먼저 발생했습니까? 자, 네 마리의 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둘중 하나니까 어떤 특정 먹이를 갖다가 선호하도록 유도가 된 겁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자, 쥐들이 특정 먹이를 선호하도록 유도되었어요. 그치? 특정 먹이를 선호하도록 유도되었다. 다른 먹이를 먹으면 아프게끔 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좋습니다. The rats in this founder colony. founder라고 하는 것은 시족. 그러니까 뭐 창립 멤버? 창시자 요격이거든요. 원래 있었던 그 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시조 집단의 쥐들은요, 점차 교체되었습니다. When naive rats라고 해서 naive 아무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이걸 먹고 아팠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쥐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뭐할 때까지, 글쎄 그 집단이 구성될 때까지, 완전히 어떤 쥐들로만 구성이 될 때까지 had never been poisoned.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즉, 독성을 갖게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요 먹이, 식단 중에 하나를 먹고 나서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로 교체가 되는 상황. 내용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치? 다시. 아팠던 적이 없어. 그런 아무런 경험이 없는 쥐들로 점차 교체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쥐들로만 이루어진 집단까지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교체할 거예요.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로 지금 교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볼게요.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문장 중요하겠다 얘들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로만 구성이 되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쥐들은 still, 여전히, 마찬가지 무게 있는 단어, 여전히 뭐 했습니까? preferred, 선호했습니다. Their calories, traditional diet, traditional, 전통적인 거니까 이전에 먹었던, 이전에 먹던 먹이를 갖다가 선호했다고요. 아, 요 문장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쥐들은 그 집단이 이전에 먹던 먹이를 갖다가 여전히 선호했습니다. 좋습니다. 아팠던 경험이 없는 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이 이전에 먹던 먹이를 여전히 선호하더라. 자, 그 이전 집단의 쥐들이 고춧가루 맛의 먹이를 먹고 아팠어.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먹고 일본 고추냉이 맛의 먹이만 먹어요. 근데 그 경험이 없던, 아무런 경험이 없는 쥐들로 다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먹던 먹이, 일본 고추냉이 맛의 먹이를 여전히 선호하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했겠습니까? 사회적 학습을 했겠지요. 그치? 가볼게요. 한 실험에서 그 전통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쥐들이 교체가 되는데 이네 세대에 걸쳐서 교체가 될 때까지도 글쎄 그 전통이 유지되었다. 사회적 학습이 네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졌구나. 뭐요 정도로 한번 내용의 이해를 도와가 주시고요. 자, 볼게요.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심지어 뭐할 때조차도 선호도가 전달이 되었나 봤더니 새로운 집단 구성원들이 never fed, 먹이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즉, 이전 집단 구성원이 있을 때 먹이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뭐만 했습니까? entreated with는 교류를 한 거죠. 상호작용을 했어요. 즉, 매일매일 먹이 먹는 시간 사이사이에 몇 시간 동안에 그냥 교류만 했음에도 사회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었다. 즉, 먹이 먹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이 교류만으로도 사회적 학습이 일어날 수 있었다. 어떤 식의 사회적 학습인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쥐들은 교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입 주변의 냄새를 맡아요. 코를 비비기도 하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 서로 그루밍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쥐가 먹었던 먹이의 냄새가 나겠지. 그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쥐한테 일본 고추냉이 맛의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먹고 이 쥐가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 그 먹이가 안전하다는 거네? 그래서 그 선호도가 계속 전달되고 유지된다. 뭐, 이러한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그치? 뭐 하기에 충분하더라? 이거 하기에 충분하더라. 지금 요 내용을 선택지로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는가? 선택지 굉장히 길어요. 할수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집단 구성원들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기에 다른 구성원들한테 뭐할 때? 먹이가 공유될 때. 먹이가 공유될 때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 아니지, 그치? 자, 2번 갈게요. transmit, 전달하는 겁니다. 집단 구성원이 후천적으로 획득한 먹이에 대한 선호도를 갖다가 to succeeding generations, 이후의 세대한테 전달하기에, 어때? 아, 너무 잘 표현해놨다, 그치, 얘들아? 전달한대. 집단 구성원들이 acquired, 이거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얻어낸 겁니다. 즉, 집단 구성원들의 후천적인 먹이 선호도를 갖다가 그 이후의 세대한테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먹이 선호도가 여전히 유지되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Help individuals. 개체들이 저항성을 길러내는 것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Toxic food?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먹이에 대한. 그리고 전달을 했는데, distaste for it. 거기에 대한 혐오감을 전달을 했습니까? 지금 독성이 있는 먹이에 대한 저항성을 기르고 거기에 대한 혐오감까지 전달했으니까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다. 그쵸? 아예 언급되지 않았어요. 내가 혼자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탈락입니다. 탈락. 자, X 갈게요. 자, 개체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한 겁니까? 자, share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하는데 뭐에 대한 선호되는 식사 시간. 선호되는
먹이 먹는 시간, 뭐를 통해? 관찰을 통해. 일단, 먹이 먹는 시간을 공유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치? 4번도 탈락. 5번 갈게요. Familiarize. 친숙하게 한 겁니다. 개체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친숙하게 해서 먹이

0: 하도록 유도를 했대. 지금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랑 친숙하게 해서 먹이를 공유해라 이런 얘기였습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지 분석에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는구나. 자, 이번 선택지 너무 잘 표현해놨죠. 이렇게 지문에서 잡은 핵심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 과정을 계속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논리적 독해력 기르기의 과정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39과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만의 맛집, 예쁜 골목길, 인생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응원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와 어휘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빈칸, 순서,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 잘 살펴보고 오시고, 우린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4강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희쌤이고요. 자, 우리 또 출발을 한번 슥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핵심 마인드로 공부의 의욕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Slow learning still wins if you never quit. 만약 뭐 하면 여러분들이 quit 하면은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천천히 학습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습은 원래 좀 느립니다. 오늘 열공했죠?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삐지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몇 개월 후에는 엄청 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걸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는 2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를 또 처음 공부하는 고3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요, 어려운 유형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계속 어렵다. 하지만 그만큼 레벨업이 빠르겠죠. 2강도 1강과 동일하게 1번 문제 빈칸부터 출발할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많이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요, 단어 퀴즈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보자마자 바로바로 정답이 생각나셔야 되고요. Illustrate, 보이죠? 설명하다, 또는 보여주다라는 뜻이고요. Illustrate the benefits 하면은 이점을 설명하다, 또는 보여주더라. 다음은요, interact, 상호작용하다. Interact with strangers, 누구랑 상호작용합니까? 낯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더라. 다음은요, rate, 평가하답니다. Rate the degree, 이게 이제 정도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 정도를 평가하더라. Judgment,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make a judgment, make를 붙이면은 웬만한 명사들이 동사가 되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다, 판단하다 되고요. Reliable, 정답은 2번,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 ratings, 어떤 평가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자, 핵심 문장입니다. 요런 이제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또 지문에서 보겠지만 관찰자들은 rate 평가하더라. 주어동사 바로 나왔고요. The degree to which라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거는 정도고요. to which가 뒤에 굉장히 많이 따라 붙는다. 왜 그러냐면은 이 to which는 전치사 관계 대명사라는 패턴입니다. 생각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법 문제에서는 얘네가 to which, 전치사 관계 대명사 왼쪽에 선행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라는 어법 문제의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해석하실 때 얘네들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전치사 관계되면서 해석할 때는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which라는 것은 무조건 앞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도니까 이 which는 정도를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to를 붙여요. 얘를 붙여. 그러면 그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걸 뒤에 거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참여자들이 추측을 했거든요. 무엇에 대해서요? What 덩어리죠? What the partner was thinking. 그 파트너가, 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추측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 뭐랑요? 그 파트너가 정말로 실제로 생각하는 거랑요. 그 정도를 관찰자들이 평가를 한다. 라는 정도의 문장이고요. 사실 뒤에도 왓덩어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간색에 조금 더 집중,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문법 문제 포인트와 해석할 대로 나눠서 봐주시고요. 자, 핵심 주제입니다. Benefits of, 뭐면서 이점이다. Simplifying, 이게 키워드입니다. 단순화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Rating scale, 평가의 척도를요.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1점부터 10점까지다 이렇게 되면 스케일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고, 예를 들어서 상중하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스케일이 굉장히 널널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평가의 척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단순했을 때 benefits 이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observer 관찰하는 사람의 task였던 과업에 있어서요. 내용 갑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핵심적인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봅니다. 실제 지문을 읽을 때에도요, 제일 많이 이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때 또 읽고 이렇게 되는데, 읽어 내려가면서 아, 여기까지가 이 정도의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가볼게요. 연구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연구의 목적 그리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To illustrate the benefits of blank, the observer's job. 자, 얘가 지금
동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죠.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과업을 이렇게 하는 것, 빈칸하는 것에 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 consider, 생각해보래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익스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무언가 연구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제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연구인가,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런 걸로 문제 만들잖아요. 이 연구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Everyday, 일상적인 mind reading, 말 그대로 마음을 읽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봐. 아, 피곤하다. 또는 아, 열공해야지. 그런 마음입니까? 그게 마인드 리딩입니다. Everyday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는 그 연구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목적 뭡니까? 이 관찰자가 뭔가를 일을 맡겼는데 그거를 빈칸하는 것의 이점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원웨이 다음에 지금 수식입니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 연구자를 말하는 거죠. 그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 읽기를요. 그러는 한 가지 방법은 동사 is, by ing, 뭐뭐 하도록 하는 겁니다. 생각할 것은 have는 사역 동사입니다. 가지다, 먹다 말고요. 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목적어의 목적격 보어. 두 명의 낯선 사람들이 interacted, 상호작용하도록 시키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림으로는 간단하겠죠.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다? 낯선 사람이다. Stranger,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둘이 상호작용하도록 연구자가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요, 테이프, 기록을 합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사역동사. has, 시킵니다. Each participant, 각각의 참여자들이 뭐 하도록 합니까? 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썼죠? 사역동사 때문에요. with the tape, 그 테이프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재생 버튼 딱 눌러가지고 보여줬다라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요약해 본다면 관찰자 의무를 이렇게 빈칸하는 것의 이점.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이점을 누렸는가, 이 작업의 지금 핵심을 찾아야 되고요. 이 윌리엄 익스의 일상적인 마음 읽기 연구를 소개한 단계고요. 그 다음은요,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Participant, 참여자들은요, 요거 잠깐 보면은 비동사

B2B 정사죠. 이게 B2용법이라 그래가지고요. 뜻이 많습니다. 예정, 의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는 의무 정도로 갑니다. 아, 그렇다면 뭐뭐 해야만 한다거든요. 아, 멈춰야만 합니다. 그 테이블을요.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What they are thinking. 그들의 생각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영상이라면은요, 그 밑에 이제 영상이 쭉 진행이 된다면은 그 영상에는 이들의 상호작용이 담겨 있겠는데,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1분 재생하고 딱 멈췄어. 그러고서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은요, 각각 이때 제가 사실에 무슨 생각했느냐. 뭐 가령 이런 거겠죠?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좀 배가 고파서 잠깐 딴 생각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던가, 또는 상대방이 생각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당시에 자기가 무슨 생각했는지를 say 말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연구가 계속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참여자들은요, 보게 됩니다. 그 테이블 again 다시 한번. 자, 그리고요, artist David. 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포인트에서 이제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write down 써. 뭘 씁니까? What 덩어리가 나오면서 what their interaction partner, 그들의 상호작용 파트너가 그 지점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서는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요. 한번더 보면서 이번에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게 마인드 리딩이잖아요.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 그냥 내 생각을, 추측을 적어주는 거죠. 요거는 나의 추측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bserver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빈칸에 observer's job이 빈칸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관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자는요, 또 다른 사람인 겁니다. observer, O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들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두 사람 말고요, 참여자들 말고요, 관찰자가 있어. 자, 그리고 이 문장 다시 보니까 조금 반갑죠? rate합니다, 평가합니다. 뭐를요? 정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는 것이 트위치에 수식 받으면서 이 정도 받아줘. 그러면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참여자들이 추측을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자기들의 파트너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추측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 매치되느냐, 일치하냐 이거죠. 뭐랑요? 그 파트너가 진짜로 생각한 거랑. 그러니까 이 실험이요, 처음 따라가면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 보여. 하지만 별거 아닌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했던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하죠. A가 B의 생각을, B가 A의 생각을 서로 추측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추측이랑 실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랑 얼마나 매치가 되는가? 일치되는 정도를 이제 평가를 옆에서 관찰자가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요,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연구가 그렇게 어려운 연구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빈칸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빈칸의 근거가 딱 여기에 나오거든요. 쭉 내려가서 여기입니다. 자, 익스는요, 연구자였잖아요. 이 사람은요, could have had many, could have pp, 그럴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패턴이고요. 역시 사역 동사를 썼습니다.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 관찰자, 이 관찰자가 make their judgment,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척도로. 0은 뭡니까? not at all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완전 다른 어떤 일치 여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상대방이 이런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생각은 완전 다른 생각을 했던 거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100점 뭐겠습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0에서 100의 스케일이야. 그럼 굉장히 많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가 바로 나옵니다. However, 중요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패턴인 게 0에서 100까지를 갈수 있었으나 그렇게 척도를 설정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시켰어. 관찰자들이 사용하도록 뭡니까? 3포인트, 3포인트의 척도를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자, 3개니까요. 0은 뭘 의미합니까? 0은 essentially, 본질적으로 different content, 다른 내용이다. 실제와 추측한 게 다른 내용이다. 1점은요, 아, 비슷하기는 한데요, 똑같진 않고요. 자, 그리고 2점 같은 경우에는요, 본질적으로, 아, 그래, 같은 거다. 3점 뭐겠습니까? 3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똑같은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100이 아니라

점짜리 척도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 한번 더 해줍니다. by, ing 뭐 하면서 using fewer categories 이게 핵심이죠. 더 적은 항목을 사용하더라. 0에서 100이 아니라 0에서 3까지만 더 적은 항목을 사용하면서 rater 뭐겠습니까? 평가하는 사람은요. found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라고 느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평가라는 그 일이요. easier, 더 쉬워. 아, 쉽다라고 느꼈겠죠? 아니, 100점까지 평가라고 하면은, 아, 이게 64점인가? 57점인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0에서 3점이니까요. 아니, 완전 일치 안 하네. 아, 좀 비슷한데? 1점. 어, 많이 비슷한데? 2점. 완전 똑같네. 딱 맞췄네. 3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평가 작업이 쉽다라고 느꼈고요. 뭐할수 있었다? reliable. 신뢰할 만한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더라. 자, 그러면은요. 더 쉽다고 느끼면서 신뢰 있는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점은 2점이 맞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benefit 2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2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더 적은 항목을 만들었잖아요. 100점이 아니라 3점짜리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이거는요, 한 단어로 압축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한 단어로 만드는 게 31번에 출제가 되잖아요. 요거는 보통은 압축을 딱 해가지고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100점이 아니라 3점으로 만든 거. 더 적은 항목을 만든 거는 한마디로 simplifying, 단순화가 맞잖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영어 독해 연습 문제를 이제 거의 다 풀어봤어요. 미리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쭉다 풀어보는데, 아,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직히 저는 재밌거든요. 저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평생 영어 문제만 푸니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재밌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감정은 야, 이거를 수험생들이 과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겠죠? 한 문제도 쉬운 문제가 없어요. 지문이 좀 쉬워 보입니까? 그러면은요, 이게요,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또 어떤 질문은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교재를 쭉다 풀어봤을 때 진짜 여러분 레벨업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진짜 레벨업 하려면은 저와 함께하는 것처럼 해석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용 파악이 잘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답이. 무슨 얘기냐? 대충 이건 것 같아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 100점이 아니라 3점으로 줄인 것은 단순화시킨 게 맞잖아. 그리고 아예 대놓고 말했잖아요. Fewer category. 더 적은 항목을 만든 거니까 단순화가 맞다.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게 돼야 됩니다. Automating? 자동화입니다. Appreciating. 단어만 어렵죠.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가 또는 뭔가를 뭐 인정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Documenting. 뭔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differentiating, 뭔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는 절대 될 수가 없다. 100점을 3점으로 만든 것은 단순화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equivalent.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상응하는에 해당하죠. 상응하는 equivalent. 이렇게 되면요. equivalent behavior. 상응하는 어떤 행동.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집 집합에서의 어떤 것이 B라는 집합에서 상응한다. 동물 세계 무엇이 인간 세계에는 뭐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상응한다라고 하죠. Specific. 정답은요. 국한된 거. Specific to a species. 그 종에 국한되어져 있더라. Construct. 이렇게 갈수 있죠. 구성 개념. 그렇다면은 useful construct. 유용한 구성 개념. Commentator. 어떤 직업입니까? 해설가. 그래서 스포츠 해설가가 되겠죠. Reaction. reaction, 반응, immediate reaction, 즉각적 반응. 자, 그러면서 핵심 문장입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잡아놨습니다. 긴 문장은 당연히 이유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might argue that, that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접속사죠. 접속사 대신 뒤에 문장이 나옵니다. 조동사 갖춘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길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엄마가 그녀의 새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반응하는 것은 본능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but이 나와요. but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문장이 또 이어지는 겁니다. 확실히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end가 또 나오죠. 또 길어져.
심지어는요, 그 엄마들이 그

그럴 때에 두어 그들은 그것을 myriad 무수히 많은 형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대 때문에 길어졌고 but and가 나오면서 문장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구조가 복잡하다기보다는 길이가 긴 것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어서 문장이 길었다. 핵심 주제 difference 차이가 있습니다. 뭐랑 뭐 사이에 일상적인 definition 정의가 있고요. technical 기술적인 또는 전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instinct 본능에 대해서요. 이두 가지 정의가 다르고요. 그리고 it's limitation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시작하면서 묵직한 게 바로 나옵니다. instinct 게다가 이제 기울여서 강조까지 되어져 있다. 이 글은 본능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묵직하게 나와 있는 것을 잡을 겁니다. 본능은 the most difficult, 가장 어렵대요. 뭐 중에서요? motivation verse. 이게 동기부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 관련된 단어들 중에서 to define, 정의 내리다잖아요.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정의 내리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everyday level. 오늘 명언에도 나왔던 거죠. 일상적인 level 수준에서는요. 이 본능은요, used often, 자주 사용되더라. 자, 그러면서 본능의 무엇? 일상적인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은, 이 이야기가 딱 바뀌고, 다른 소재로 넘어가고, 흐름이 꺾이고, 요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일단 일상적 흐름에 예시 연결돼야 되겠죠?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요, 스포츠 커멘테이터는요, 스포츠 해설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중계 듣다 보면은 he made that pass. 그는요 그 패스를 했죠. 어떻게?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때는 뭐 축구 선수든 농구 선수든 본능적으로 패스를 했다라고 해설을 했다면은요 이때의 본능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패스가요 made easily 되게 쉽게 이루어졌고 자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거고요. seemingly 겉으로 봤을 때, state of the game 하면은 그 게임의 state, 어떤 상태나 상황을 말하는 건데, 딱 지금 게임의 상황에 대해서 intuitive, 직관적인 지식. 직관적이라는 것은 약간 본능에 가까운 거죠. 딱 이제 본능에 가깝게 직관적인 지식으로 탁 패스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아, 본능적인 패스였다. 또는 본능적인 슛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겁니다.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데 빌트인 뭐 가전제품, 빌트인 가구라는 말을 쓰는데 빌트인은요. 거기 원래 지을 때부터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걸 말합니다. 미리부터 만들어져 있는 또는 내재된 이런 뜻이거든요. 본능은요. 내재되어져 있고요.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본능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본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답으로 해야 되고요. 내재되어 있고 빈칸하면서도요. Specific to a species 뭐였습니까? 종에, 딱한 종에 국한된 이야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좋은 게 보통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빈칸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게는 안 풀립니다. 더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해석은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스파이더는요. 거미잖아요. 얘는요, 그 거미줄을요, 그 웹을요, 그 거미줄로 만든 그것을요,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새들의 메이팅, 짝짓기 할때 디스플레이, 막 과시적으로 막 보여주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또 본능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미라던가, 아니면은 새들이, 얘네가 본능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왜 바로 안 풀리냐면은요, 이게 얘네가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알겠어. 거미줄로 뭔가를 만들고 또는 짝짓기 할때 뭔가 과시적인 걸 보여줘.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특징입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재된 거 말고요. 종이 국한된 거 말고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두 거미와 새의 사례로는 이게 무슨 특징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내려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약한다면요. 빈칸에는 뭐 들어갑니까? 기술적 차원에서의 본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더 가봤더니 여기 밑에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풀수 있는 정답의 근거는 따로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명확히 있어요. 왜냐면 출제하실 때 이걸 보면서 출제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걸 다시 찾아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볼게요. 매우 나면서요, 흐름이 전환됩니다. 이래서 unlikely that. unlikely는 가능성이 낮다. that 이하 가능성 낮대요. There's any equivalent instinctive behavior in human being. 이렇게 쓰는 단어가 equivalent입니다. 우리 인간의 개는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 있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때 equivalent는 방금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본능적인 행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거미가 거미줄로 뭔가를 만들어. 웹을 만들어. 이걸 뭐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새들이 짝짓기 할때더 뭔가 내가 좋아 보이도록 막 이렇게 과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 계획하고 설계하고 무슨 그 플래너 짜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동물의 세계에 상응하는 인간 세계에 본능적인 게 있는가? 아니요. unlikely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의외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놀래야 되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본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스포츠 중계 볼때 본능적으로 패스했다, 슛했다 쓴단 말입니다. 근데 기술적인 또는 전문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 그래. 근데 여기서 냄새 맡아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중요한 거, 정답의 근거들을 표시해 드리는데요. 몇몇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벌써 냄새가 확 나는 게 이건 이 글의 주장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은 그러지만 다른 이야기라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떡볶이 맵대 안 먹어.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웬만하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몇몇 사람들은요, argue that, 대리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거죠. 엄마. 엄마는 뭘 말합니까? 인간이잖아요. 엄마가 리액션 반응합니다. 그녀의 newly born 새로 태어난 신생아 아기에게 반응해. 그것은 본능적이지 않느냐? 속으면 안 돼요. 엄마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확실히 모든 엄마들이 같은 방식으로 리액트 반응하는 게 아니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엄마가 신생아에게, 예뻐, 까꿍, 이거 왜 본능 아니에요? 모든 엄마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본능의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거미라던가 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미라도 어떤 새라도 거미줄로 뭐 만들고요. 새가 구애 행동 같은 걸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 어떤 새라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even when 뭐할 때에도요. 엄마들이 그렇게 반응을 할 때에도요. 그 엄마들은요. express 그것을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myriad 무수히 많음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형태로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같은 방식이어야 이것은 본능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엄마가 자신의 아이에게 어떤 본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다 다르겠죠. 어떤 엄마는 박수를 치고요, 어떤 엄마는 웃어주고요, 어떤 엄마는 막 껴안아주고요, 엉덩이 토닥이고요, 다 다를 거다. 그건 본능이 될수 없다. 왜? 본능적이려면 이 맥락에서는 같은 방식이어야 되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in general, 본능은요, has been found.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To be not very useful construct. 그렇게 매우 유용한 어떤 구성체가 아니다. 뭐 하는데요? Give account.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해요? 우리 행동의 어떤 원인,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요, 우리가 또 인간이잖아요.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의 근거 여기 있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점이다. 바로 밑에 정답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례를 보면서 이게 본능적인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본능적인 건 같은 방식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아까 찾아야 되는 것은요.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행동, 일단 내재된 거. 그리고 우리는요. 같은 방식. Same way로 일어나는 거. 요걸 답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비슷한 말 찾으면 됩니다. 이제는요. 1번. Clearly emerge. 명확하게 emerge. 나타나다, 출현하다. 언제요? 생애의 초기에. 뭐 유년 시절 어릴 때 일찍 나타난대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번 always appear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similar form 항상 어떻게요? 유사한 형태로요. 이거 맞잖아요. 키워드 뭡니까? 유사한 거. 아, 항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얘 보면서 얘는 정답. 3번 rapidly 빠르게 protect 보호합니다. 뭐를요? body 몸을요. 뭘로부터요? 위험으로부터요. 위험으로부터의 키워드 보호 이런 게 아니죠. 4번 reliably 신뢰할 만하게 serve 수행합니다. 뭐를요? 중요한 생존 기능을요.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지금 뭘 지우고 있습니까? 생애 초기에 나타나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존을 위한 어떤 기능을 하더라. 본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일부러 들어가 있는 거겠죠. 왜요? 오답이어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지워냅니다. Naturally occur.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일어난대요. 자, 이런 것들은 5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요. 말이 훨씬 더 그럴듯하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일어난대요. Regardless of any, 뭐만은 무관하게. 무엇과 무관하게? External, 외부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이네요. 말 자체는 엄청 멋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외부의 상호작용. 그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없더라도, 외부의 어떤 상호작용이 없더라도 본능이란 것은 그냥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내용과 상관이 없죠. 왜? 밑에 있는 내용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또는 그것과 무관한 자연적인 발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5번이 답으로 보인다면요. 왜 그러냐면은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이 빈칸의 근거를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정확하게 딱 잡아내지 못해서 그렇다. 이 강의가 끝날 때는요, 그것만 되면 돼요. 아, 어떤 주제가 딱 들어오고요. 아, 이것 때문에 문제 답이 이거구나. 그렇게 되면 됩니다. 또 갑니다. 자, 우리는요, 3번으로 갑니다. Indication, 표시입니다. 그러면요, clear indication, 명확한 표시. Tragic, 비극적인 3번. 그래서 tragic event, 사건인데 비극적인 사건. Capture. 사로잡더라. Capture memory. 기억을 사로잡아요. Companion. 동반자. 그래서 traveling companion. 여행의 동반자.

Statement 많이 나오죠. Statement는 진술. 그래서 official statement 공식적 진술. 자, 핵심 문장 길어요. 자, 먼저 target event가 나오네요. 주어 동사는 바로 보이거든요. 대상 사건은 involved 뭘 포함했느냐? 그 유명한 프린세스 다이애나와 companion 동반자인 노비 파이에덴데 핵심은 지금 컴마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후지를 붙였죠. 후지라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사람 삶을 다쓸 수가 있고요. 무엇무엇의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왼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이애나비와 동반자인 노비 파이에덴을 받아주면서 이 녀석의 또 다른 특징, 바로 다음에 명사가 이어진다. 왜냐면, 이게 뭐뭐의란 뜻이니까, 그 사람들의 death, 죽음까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항상 후즈는 바로 다음에 명사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제 사망이 일어났던 거죠. 1997년 8월 31일에 파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그 죽음은 널리 covered, 보도가 됐더라. 어디 영국 TV에서,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장. 후즈는 앞에 걸 끌어오면서 소유격, 그리고 뒤에 명사까지 연결. 주제는요, influence, 영향력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주제나 제목 문제에서 on을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영향은 어디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on이랑 너무 잘 어울려. 기억, distortion, 왜곡. 여기에다가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광범위한 extensive media coverage, 미디어 보도. 광범위하게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며칠이고 모든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extensive media coverage입니다. 뭐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그렇게 보도를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연구가 바로 나오거든요. Indication of the power of TV to capture people's memory까지가 주었는데. 표시하는 겁니다. 뭘 표시합니까? TV의 힘이거든요. 무슨 힘인데요? 수식하면서 capture, 사로잡아. 사람들의 기억을요. 키워드가 다 나왔죠.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사로잡는 무슨 힘? TV. 옛날식으로 TV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TV가 힘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것의 어떤 표시가요. is provided, 제공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결과고요.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분과 coworker, 동료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콤마 후도 그렇죠. 콤마를 찍으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제임스 어스트와 동료들을 콤마 후가 받아주면서 이 사람들께서는 approached, 접근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English 쇼핑 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asked, 물어봤어. 연구의 내용이 나오죠. 뭘 물어봤어요? If 뭐뭐인지 아닌지요. They would be willing. 그들이 기꺼이 participate인 참여할 거예요. Study 연구고요. 어떤 연구? Examining이 지금 현재 분사로 수식하고 있거든요. 무슨 연구냐면은 조사하는 겁니다. Examine 뭘 조사합니까? 연구의 주제. How well? 얼마나 잘? People 사람들이 remember 기억하는가? Tragic event 비극적 사건을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극적 사건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극적 사건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가를 여기 쇼핑센터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대상되는 사건. 아, 이렇게 타겟을 쓰는 거죠. 물어봤던, 이때 당시 물어봤던 그 대상 사건은요, 우리 방금 봤던 거뭘 포함합니까? 다이애나비. 그리고 이제 그녀의 동반자인 더비 파이드인데요. 이분들의 이분들의 죽음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요. 1997년 8월 31일에 파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것이 widely covered, 아주 널리 보도가 됐다. cover라는 단어 잠깐만 보신다면은 이게 덮다 말고요. 언론 미디어 쪽에서는 보도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요.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보도가 됐죠. 영국 TV에서요.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 말했던 제일 중요한 개념들, 사람들의 기억. 여기에 TV가 파워를 행사하더라. 그리고 예시까지 나왔죠. 이때 TV에서 보도된 것은 다이애나 비와 동반자의 죽음이고요.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 될 거잖아요. 연구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쭉 내려가서 아마 결과 쪽에서 또 빈칸이 있겠죠. 갑니다. Participant 참여자들은요, were asked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거네요. Respond 반응하도록요, 응답하도록요, 무엇에 대해서요? Following statement 다음에 진술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자, 질문 뭡니까? Have you seen? 당신은 본 적이 있나요? 뭘요? 그 파파라치라고 하죠. 파파라치의 비디오 기록을 본 적이 있나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요. 그리고 in which가 수식을 하죠. 그 비디오의 내용이 될 거잖아요. 그 비디오 안에서 다이애나, 그 웨일즈의 프린세스인 다이애나와 도비 파이드가 lost their lives,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렸던 그 영상, 그 비디오 기록 본적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누구들 중에서요, 45명의 사람들이 그 후에 수식 받아주면서 이들이 답을 했죠. 이 질문에. 그 중에서 45명 중에 20명이 said 말했습니다. They had seen 본 적이 있습니다. 45명에게 본적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20명이 네, yes, 본적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러나가 바로 붙어요. This was impossible. 불가능했대요. 아, 왜요? Because no such film exists. 너무 재밌죠? 그런 영상은 있어요. exist가 존재하다고요. 노랑 붙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걸 45명 중에 20명의 사람들이 봤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자, the car crash, 그 자동차 사고는요, was reported on TV, TV에 보도가 됐어. 하지만, not actually shown. 보도는 됐으나. 이 보도라는 것은 말로도 할수 있는 거죠. 아, 몇날 몇시에 지금 교통사고로 다이애나비와 동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게 보도죠. 근데, actually shown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상으로는 뭐 사고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 뭐 CCTV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람들은 보지도 않은 것에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처음에 말했던 아주 멋진 표현으로 기억의 왜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기억에 지금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빈칸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요. Apparently, 분명히 caused, 야기했어.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to remember something,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했는데 이 무언가는 대세 수식을 먼저 받아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무언가를 기억하도록 해버렸고요. 이때는 그 무언가가 뭡니까? Seeing the film, 그 있지도 않은 영상을 봤다라고 해당하는 것이죠. 그거를 봤다라고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기억 왜곡을 일으켰는가? 그걸 답으로 찾으면 되죠. 관련된 것은 뭡니까? 앞에 근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더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TV에 대대적 보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 내가 본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더라. 가장 비슷한 말을 찾으셔야 됩니다. Shock from watching the film on TV. 자,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요, 요즘 수능 영어가 또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지가 헷갈립니다. 매력적이야. 근데 이때 매력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딱 봤을 때 내가 본문에서 본것 같은 단어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TV, film, 대충만 봐도요. watch, 기억이라던가, 뉴스라던가, 지금 대충 보시면은 위에서 봤던 것들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다 들어가 있어. 뭐야, 미디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본것 같은 단어들이 없는 거 없어요. 모든 보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아, TV에, 그 영국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 보니까 45명 중에 거의 뭐 절반 아니겠습니까? 20명이나 안 봤던 것을, 못 봤던 것을 봤다라는 착각했다. 그러니까 뭐 때문이야? 엄청 보도가 많이 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면은 안 틀리는데. 대충 생각하고 대충 독해하고 내려와서 보잖아요. 다 답처럼 보입니다. 그걸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요. 얘를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속어. 지워내는 거. 정확하게 X 쳐가지고요. 여기 의도된 어떤 오답을 확정짓는 단어들이나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걸 X 쳐서 지워내셔야 됩니다. 자, 냄새는 되게 1번 괜찮죠? TV에서 영상을 보는 것에서 충격받았다. 이게 아니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끔찍하거나 이런 걸 봐가지고 기억이 확 뭔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착각한 겁니다. 아니잖아요. 충격받지 않았죠. 본 적이 없는데요. 2번입니다. Memory distortion. 아, 이것도 엄청 매력적이야. 기억 왜곡.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caused by 뭐 때문에 야기되는 겁니까? fake 뉴스라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 이 본문 어디에 가짜 뉴스가 있나요? 가짜 뉴스는 없어요. 정식으로 정확하게 보도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페이크 뉴스가 아닌 겁니다. 2번 답한 친구들 어디 끌렸어요? 여기에 강하게 끌렸다. 저는 빨려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보면은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옛날, 아주 옛날인데 그 청기 들어, 백기 들어 뭐 이런 게임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청기 들렀는데 백기 들르고 이러거든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냥 확 해서 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뒤에를 봤어야 됐다. 페이크를 봤어야 됐다. 3번입니다. exposure, 노출되는 겁니다. 어디예요? 비슷한 사건에. 이 사건 다음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통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어떤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4번. extensive. 광범위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요. 이게 맞죠. 단어만 체크. 광범위하게 미디어에서 coverage는 cover가 언론이라면 보도하는 거. 명사라서 보도가 됐더라. 너무 많이 보도가 되니까. 아마 내가 본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5번. confusion. 혼란. 무엇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멀티플 미디어 소스 있습니다. 이건 뭐냐? 멀티플이 핵심입니다. 되게 매체가 많아. 언론 매체가 굉장히 많음으로 인해서 야, 내가 되게 혼란스럽다. TV 계속 돌리는데 계속 TV 채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로 인한 혼란은 아니죠. 지금 언론 매체의 개수를 가지고 말한 적이 없다. 단순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지도 않은 것을 봤다라고 착각하는 기억 왜곡이 일어나더라.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면은요, 정말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거요, 시간 50분 주고서 독해 문제 다 풀어라?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전국의 수험생 중에 1%도 안 돼요. 99%는 완벽하게 장악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등급에 또는 2등급에 도전할 수 있다. 왜? 주제 파악되고 빈칸에서 속어 잘 하면은요, 정답 나오거든요. 그때 도움되는 거한 단어라도 더 알아야 된다. Preference, 선호. Personal preference, 개인에 따라 선호가 다르죠. 개인적인 선호. evoke, 불러일으키다. 주로는 감정 같은 거. 그래서 evoke a feeling,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successive,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성공 쪽 단어 같잖아요. 연속적인 이란 뜻입니다. successive. 그래서 successive years는요, 연속적인 해를 말하는 거고요. assistance, 도움이죠. 도움. 그래서 financial, 재정적인 도움을 말하는 거. conflict. 서로 부딪히는 거, 상충하다, 갈등 일으키는 거요. 그래서 conflict with beliefs, 신념이랑 상충한다, 서로 부딪힌다라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거, 상충하더라. 자, 핵심 문장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은요, are determined, 결정됩니다. 무난하고요. by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냐라고 했을 때요 덩어리가 뭐냐면은 how가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우리가 육하원칙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원칙인데요. 영어로 다할수 있어요.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다할수 있는 겁니다. 걔네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문장 안에 들어가면은요, 의문사 주어 동사라 그래가지고요, 의주동 들어봤어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저기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주동.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은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거 원래 초등학교 때 의문사는요. 질문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너 어때? 너잘 지내? 또는 How old are you? 너몇 살이야? 이런 식으로 의문사 동사 그리고 주어입니다. 더 쉽게는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의문사, 동사, 주어인데, 이게 문장 안으로 쑥 스며들어가면은요, 순서가 바뀝니다.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로, 요게 하나의 세트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를 맞출 수 있냐, 그래서요, 서술형 포인트기도 하고, 독해할 때는 덩어리로 가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how에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선택지들이 프레임 되는가? 지난 강의들에도 좀 나왔습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많이 쓰죠. 무언가를, 이 프레임이 원래 틀이잖아요. 이런 틀로 제시하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A라는 틀, B라는 틀, 표현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정치적인 결정이요. 자, end가 나왔죠. 문장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커니즘은요, 만들 수가 있다. 뭘요? Make a mockery, 조롱할 수가 있대.
뭐를요? 이런 느낌을. 그리고 요 뜻은 뭐냐면은 동격 뜻, 동격. 동격 뜻은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왼쪽에 명사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완전한 문장이 있어요. 그런 어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문장 완전합니다. Our democratic choices, 우리의 민주적인 선택은 proceed, 진행됩니다. 뭐 하면서요? Ordering, 순서를 정해. 우리 어떤 욕구라던가 또는 선호 같은 것들, 완전한 문장. 그런 식으로 민주적인 선택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 느낌. 이두 개가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격 대시라고 하거든요.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것이 결국 그 느낌의 내용이다. 이렇게 동격 대. 자, 주제는요. Influence 받습니다. On을 찾아주시라고요. 뭐가 어디에 영향 미쳐요?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라는 그 방식이 어디에 영향 미칩니까? 우리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 아무래도 정치 쪽 이야기니까 일상적 소재보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할수 있다 갑니다. 자, 시작하면서요. Political decision. 아, 정치 이야기구나. 게다가 정치적인 결정 이야기구나. 바로 알게 되면서 이것은요. Determined by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내용들은 슬쩍슬쩍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요거 복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단락별로 요약 다 달아놨거든요. 이 자료들은 모두 다 자료실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정시 대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끊어읽기가 돼야 되고 내용 정리가 돼야 되고 내신 대비하신다면은 요 자료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치 결정.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이제 금방 또 성인이지 않습니까? 투표도 하시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정치 결정을 할 때요. 이것이 지금 빈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메커니즘은요. 이 메커니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메커니즘은 보통 작동 방식이니까 내가 이 빈칸에 의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크레인의 조롱입니다. 조롱한대요. 에 하면서 조롱한대요. 뭐를요? 이 느낌을요. 이 느낌은 동격된 나면서 무슨 느낌인데요? 우리는 민주적인 어떤 선택은 proceed, 진행되더라. 무엇에 의해서 순서를 매기는 거죠. 우리의 욕구라던가 선호를요. 뭐냐?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요. 뭐 A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욕구도 있고 선호도 있을 거잖아요. 나의 1순위의 욕구, 2순위의 욕구, 3순위의 욕구 또는 선호. 이것에 따라서 자기가 제일 중시하는 것, 가령 이 사람은 굉장히 친환경적이야. 그러면은 뭐 투표를 할 때에도요, 어떤 환경 관련된 정책을 잘 짜는 사람에게 투표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선호, 나의 욕구. 이것을 우선순위를 잘 짜가지고 순서를 잘 매겨서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민주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을 뭐 한다고요? 조롱해버린대요. 뭐가요?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이 빈칸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나 선호를 순서를 매겨가지고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죠.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밑에 나오겠죠. 갑니다. In three successive years, 예시가 나오거든요. 연속. 3년 동안에, 3년 연속, 연구자들은요, 어딥니까? General Social Survey 연구자들은요, asked, 물어봤어. 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정치 결정하는지를 알려주겠죠. 뭘 물었습니까?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요. We are spending, 우리가 쓰고 있는지요. 자, 첫 번째 옵션, 너무 많이. 두 번째, 너무 적게. 또는 about the right amount, 딱 적당하다. 세 가지의 선택지를 준 거죠. 너무 많이, 너무 적다. 아, 적당하다. 무엇이에요? A variety of government program. 아,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가에 대한 그 느낌을 물어본 겁니다. 각각의 해요. 20에서 25%의 사람들은요. 자, 20에서 25%의 사람들. 뭐, 약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요. 그 응답자들은 said that, 이라고 말했습니다. Too little. 이 중에서 예를 고른 거죠. 너무 적게 was being spent, 쓰이고 있다. 무엇의 welfare, 이 뭐예요? 복지에.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63에서 65%, 훨씬 비율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는 20에서 25%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said, 말했습니다. Too little, 너무 적게 지금 돈이 쓰이고 있다. 어디에? Assistance, 도와주는 거죠. 원조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The poor, 가난한 이들을요. 자, 이때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의 복지와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약간 거칠게 보면은 유사한 말이잖아요. 그죠? 복지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치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으나 이 맥락에서는 이두 가지가 비슷한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welfare, 복지다. 여기서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지금 너무 적게 쓴다라고 했는데 비율이 완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20에서 25%.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만이 아, 복지가 너무 지금 적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대부분은 괜찮다고 느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짐작할 수는 있죠. 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조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지금 적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표현이 다르죠. 여기서는 welfare, 여기서는 assistant to the poor이라고 표현을 달리 했더니 비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표현이죠. 표현 방식.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기가 잡혀야 됩니다. 이게 잡히면은요, 답은 나옵니다. Once again, 다시 한번. If our democratic choices were based on ranking and preferences, our decision wouldn't be affected differently by terms welfare and assistance to the poor.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시 한번 여기서 쓰였던 welfare와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원조라는 term이 용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위의 내용도 살짝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민주적인 선택이요 기반으로 둔다면 일종의 약간의 가정법이거든요. 무엇에 기반으로 둔다면은 처음에 말했던 거 선호의 랭킹이요 순위요 이거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내가 선호하는 것들의 순위를 따져서, 아, 내가 제일 선호하는 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느낀다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걸, 그 느낌을 조롱한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야기도요, 아, 정말로 선호의 어떤 순위에 따라서 민주적인 결정 내려? 그러면은 우리의 결정은요, wouldn't be affected. affect 뭡니까? 영향 주는 겁니다. 영향 받으면 안 되겠죠. 다르게. 무엇에 의해서요? 용어에 따라서요. 그렇겠죠. A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B라고 표현하든, 같은 얘기야. 그러면은 표현을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같은 얘기라면, 아, 나는 내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 내릴 거야. 이게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선호 여부와 상관없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these two concepts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은요, could certainly tap into는 수거 패턴 기출이거든요. 이용하답니다. 확실히 이용할 수가 있죠. 우리의 attitude 태도의 다른 측면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원조에 대해서요.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assistance에 대해서 가시는 태도에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거. We may resist 이런 말도 재밌어요. resist 저항하다거든요. 우리는요, 이런 어떤 발견들에 대해서요, 좀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Because 왜요? 에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 왜요? They conflict. 그것들은요, 이런 발견들을 받아주면서, 이런 식의 어떤 발견들은요, conflict with. 상충하죠. A story. 이야기랑. 어떤 이야기? 우리가 near 하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choice.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민주적인 선택이 될 텐데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굉장히 현명한 또는 민주적인 선택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이야기랑 이 결과는 부딪히죠.
왜요? 알고 봤더니 그냥 이런 약간의 말장난이랄까요? 표현 방식에 우리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고 공감이 많이 되지만 적어도 마지막 이야기는 약간 우리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굉장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선호

도대로 결정 내리는 존재인데 이거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을 것이다. 자, 중요한 빈칸이었습니다. 핵심이죠. 이 우리의 정치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거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welfare라고 표현할 것인지, assistance to the poor이라고 표현할 것인지, 그 표현 방식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쓸수 있는 말이 frame이라는 단어입니다. framing. frame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 넣을 것인지, 이런 틀에 넣을 것인지, 어떤 틀을 쓰냐에 따라서 내용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똑같아도 뭐 김밥을 싼다면 여기다가 싸면 네모난 김밥, 여기다가 싸면 삼각김밥 될 거잖아요. 이 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 표현 방식 차이를 말하는 용어인 framing. 자, 갑니다. How clear? 얼마나 명확하게 그 선택이 보이나요? 이게 틀렸죠. 명확하냐, 애매모호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how options are framed. 이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맞죠. 3번, what others seem to believe.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남들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How familiar, 얼마나 익숙한가요? 그 아이디어가 그렇게 들리나요? 익숙하냐, 낯서냐, 이야기 아닙니다. 그쵸? What defines our social group? 사회적인 집단. 그냥 멋있는 말이죠. 무엇이 우리의 사회적인 집단을 define, 결정 내리는가? 사회적인 집단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복지라고 했고, 한쪽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원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 결정이 많이 달라지더라 해서 그 선택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2번을 정답으로 삼는다. 이제 느낌이 슬 오실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은 보기에서 완전 아닌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살짝 어렵긴 해.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래, 이게 맞지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소거하면서 지워내면서 조금 더 맞는 것들을 찾아내면은 충분히 정답에 다가갈 수 있다. 자, 끝날 때쯤에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끝날 때는요, 이런 느낌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독해를 하시면서 좀 애매하다는 느낌? 풀었는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 사실은 되게 애매한 느낌이었다면요 이제는 복습을 딱 하시면서 명확해야 됩니다. 아 그래? 내가 혼자 풀 때는 좀 헷갈렸으나 같이 봤더니 이거 답이 3번이 맞네. 아 이거네 4번이네 이런 느낌 드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할 거고요. 퀴즈 나갑니다. 우리 소통하면서 계속 끝까지 갈 거고요. 오늘의 퀴즈 요겁니다. 정답 바로 보이시죠? 수강 후기에다가 요거 정답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끝까지 함께 달려갈 겁니다. 자, 지금 레벨업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음 강도요. 문제 다 푸시고요. 저랑 같이 정확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수능 날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 기한 남자 원숭이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입니다. 유전병 문제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지금 이제 사람의 가계도 유전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26학년도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보셨고, 그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전 2025학년도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들이 네,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차이점들을 조금씩 여러분이 느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93번 보시면은 얘는 예, 연관입니다. 지금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했어요. 일단 여자겠죠? 니은, 기형, 니은, 기형, 니은, 정상, 정상 나와 있는데 B와 C 아마 성별을 줬을 거예요. C가 남자라고 줬어요. C가 남자, 예, B가 여자 이렇게 줬습니다. 됐고,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DNA 상대량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봐야 돼요. 2번. 얘가 지금 X인지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B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B가 갖고 있는데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 알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하시고 정상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상 나 됐죠? 여자들을 좀 볼까요? 여자들 여기 보면 일단은 B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B가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B가 정상 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 4번 4번은 지금 니은이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몰 B만 있다는 얘기겠죠? 스몰 B만. 그럼 라지 B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없는 거. 0. 얘도 A도 A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얘도 스몰 B만 있겠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됐죠? 여기. 됐고 그다음 디귿은 정상. 정상에 나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B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얘가 지금 3번과 5번을 보시면 얘가 만약에 요렇게 돼버릴 수 있나요? 요렇게? 요렇게? 안 되지, 안 되지. 왜? 3번 봐봐. 3번이 지금 니은이 나왔단 말이야. 3번이, 자, 이거 좀 여기다 쓸게. 기역 니은. 3번이 요거란 말이지. 스몰 B, 스몰 B. 근데 어떻게 라지 B, 라지 B가 나와?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2형 접합이 되겠지. 그럼 얘가 B가 하나 있는 녀석이고, 얘가 요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A도 풀려버려. A도 풀려버려. A가 스몰 A가 두개 있대. 5번이. 근데 정상이야. 그럼 나왔지. A, 스몰 A. 정상이니까 얘가 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끝났죠? 근데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 이게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은 가정을 해야 되는 거야. 반성 유전이냐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1번이 지금 니은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여기에. 만약에 지금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반성 유전입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성 유전을 가정하고 써보는 거야. 됐죠? 그러면 하나는 이제 이렇게 와야 될 것이고, 얘가 지금 뭐야? 기억이 나왔잖니? 기억이 나왔으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와야 되겠지. 됐지?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 정상. 일단 요거 하나 놔주시고,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기억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럼 요거 A, B 여기서 와야 되겠지, 그지? 요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거는 됐고,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와야 될거 아니야. 2번으로부터 와야 되겠지? 그럼 2번은 이제 요거라고 해보자. 스몰 A 라집이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 정상에 예, 정상의 정상. 이렇게 왔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랑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요. 문제 보시면은, 마지막 줄 봐봐. A부터 C 중한 사람은 가나 중 가만 발현되고, 다른 사람은 가나 중 나만 발현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 B, C 중에 한 사람은 가, 또한 사람은 나만, 또한 사람은 가와 나둘 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동형 접합 돼버리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뭐가, 뭐에 위배되는 거야? 이 B가 이제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는 지금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예, 그래서 이제 얘도 여기서 이제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채워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왔다고 치고 여기에는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스몰 B가 왔으니까 여기가 니은이 왔단 말이야. 니은이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기역도 왔다고 쳐보자. 하나는 가

하나가 닿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로부터 여기 왔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 왔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니은에 대해서는 정상이니까 가에 대해서는 와야 될 거야. 그지?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안 맞아요. 자, 보자. 얘가 지금 스몰 A, 스몰 B인데 말이야.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스몰 A, 스몰 B? 예, 그러면 일단 얘가 니은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니은이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기억은 안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얘가 니은이 돼버리고 여기가 이제 기억이 돼야 되는데 기억이 되려면 여기서 이게 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버려. 네. 그럼 뭐가 돼버려? 얘가 가하고 나가 둘다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반성 유전으로 맞춰볼래니까 요 조건에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상염색체 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가정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성 유전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시고 상염색체 연관으로 온다라는 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해서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보기 한번 잠깐 볼까요? 풀수 있는 보기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몇개 나오는지. 가는 우선형질이다. 나왔고. 그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한 개당 스몰 B의 대량대량이 기억인 사람은 4명이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계도에다가 유전자항을 좀 써봐야 돼요. 근데 요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유전자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맞는 것들을 한번 골라서 찾아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선생님 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정상, 니은. 니은 유전자가 뭐야? 예. 정상 유전자가 뭐야? 얘야.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를 한번 써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알파벳 교로 쓰시는 게 편하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기억, 가야 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기억이랑 니은, 이게 니은이니까 니은이은 올 것이고 기억 정상. 이렇게 이제 다 풀면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써보는 겁니다. 자, 기억 정상. 그 다음에 니은, 니은. 자, 니은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표현, 얘는 기억 니은 나와야 되고, 그죠? 나왔죠, 그죠? 기억 나왔고, 니은 나왔단 말이야. 됐고, 얘는 이제 니은이 나오는 그러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하나 이제 받아야 되니까, 아빠로부터 정상 니은 받았고, 그지? 니은이 와야 돼, 니은. 니은 와야 되는데, 정상이 와야 되겠지. 기억이 와버리면 기억 니은 둘다 발현되니까 조건에 위배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네. 됐고, 그럼 얘는 이제 기억이 발현돼야 돼. 기억이 발현돼야 돼. 이제 2번부터 써보시면 정상, 정상, 하나 정상, 니은 이렇게 이것도 저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면 니은, 니은 써주시고 기억 정상 여기 써주시면 되고 5번, 자, 5번 정상이니까 정상, 정상 나와야 되겠죠? 하나만 나와도 발현되니까 기억은. 그리고 이쪽에 정상, 자, 이쪽에 니은이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얘는 이제 기억만 나와야 돼, 기억만. 기억만 나와야 돼. 그러면 기억이랑 니은 받고, 기억이랑 니은 받고, 니은 나오면 안 되니까 요거 받아야 되겠지? 정상, 정상. 이렇게 받으면 될 거야.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 볼까요? 이 구성원 중 체세포 한 개당 스몰 B의 대량대량이 기억. 기억은 얼마야? 2야, 2. 예. 2야. 아, 요게 몇 명이냐라고 했어요. 스몰 B. 스몰 B는 뭐야? 나. 나. 요거, 요거. 요거. 두 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네. 다섯 명. 지금 문제에서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 네 명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다섯 명이니까 틀렸죠. 좀 보기 좀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니은 니은 써버리니까 좀더 빨리 여러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기의 동생 항상 이제 나오는 거 있잖아.

유괴 동생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에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 가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가가 우성이니까. 그리고 나는 둘다 쌍으로 있어야 돼. 그렇지? 확률 계산하시면 여러분 얼마?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서 확률 계산하는 게좀더 보기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94번. 94번 가보겠습니다. 자, 94번도 거의 기계적으로 한번 써보자. 기역, 니은이고, 기역이고, 기역이고, 기역이고,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상대량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표시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의 유전자는 9번. 가는 이제 9번. 가는 이제 9번이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네. 그지? 9번. 이렇게 나와 있고, 나와 다는 몰라요. 나와 다는 몰라. 하나는 X, 하나는 9번이래. 하나는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지? 나와 다 중에 하나는 가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X염색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뭐이 자료 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느냐? 이런 걸볼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요 조건상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는 순서가 있을 텐데 일단 3번을 좀 먼저 볼게요. 3번을 먼저 보면 라지 H가 없습니다. 라지 H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상유전이니까 남자도 쌍으로 갔죠? 스몰 H, 스몰 H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라지 H와 스몰 H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정상입니다. 이 녀석이 가 유전자입니다. 이런 거 이제 금방 찾을 수 있겠죠. H가 없는 거니까. 스몰 R도 없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일단 R 하나 놓고 R이 있는데 정상이야. 이것도 할 수는 있잖아, 그지? R이 있는데 정상이야. 이 녀석이 정상이란 얘기고요. 이 녀석이 나란 얘기죠. 이렇게 이제 우열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가볼까요? 2번? 2번. 2번도 어쨌든 정상이니까 얘도 이거잖아. 그지? 정상은 열성. 정상은 열성. 그럼 얘는 없어. 그러면 스몰 알이 하나 있다는 얘기지? 스몰 알이 하나 있어? 그럼 하나 뭐겠니? 이런 식으로 라지 알 스몰 알 갖는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알 스몰 알 갖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가볼까요, 요것도? 자, 2번에 라지알 있습니다. 하나 있잖아. 요것 가지고 찾았잖아. 요걸 보니까 요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스몰 t가 두개 있습니다. 스몰 t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라지 t와 스몰 t가 있습니다. 스몰 t가 있더니만 뭐예요? 이게 정상이랍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다랍니다. 거기, 여러분들 뭐 문제 조건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을 안 했던 것 중에서 여기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지.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 선생님 지금 잘못했네, 그지? 지금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스몰 발현 안 된다고 했는데 정상인 줄 아는데 정상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서 요거 봐야지, 요거. 2와 5에서 다가 발현된다 했으니까 발현된 거야. 스몰 t만 있는데 발현됐지. 그러면 얘가 단 거지, 그지? 얘가 정상인 거고, 그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h와 r과 t의 우열 정보까지는 순탄하게 우리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를 좀 보시면 좋을까? 우리 5번을 한번 좀 볼까? 5번? 5번. 뭐 3번 봤고, 2번도 봤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1이야, 1. 자, 5번은 정상이니까, 얘도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 9번 염색체니까. 그럼 얘는 없지. 그럼 얘가 1이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뭘알수 있어요? 여기를 살짝 보실까요? 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X염색체 유전이라면 남자니까 스몰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나로 표현돼야 되는데 정상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럼 뭘알수 있는 거야? 얘가

얘랑 같이 9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주는 거. 사람의 유전은 이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뭘 그릴 수가 있어요? 유전장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전장을 그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도 조금씩 더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3번, 2번, 5번 다 활용했고 이제 7번도 한번 해보시면 7번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보시면 지금 기억이 나왔잖아요. 기억이 나오면 뭐예요? 라지H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라지H가 있어요. 라지H가 몇개 있어야 돼요? 1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라지H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라지H, 스몰H. 그럼 스몰R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있다는 얘기야? 라지R만 있다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전장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찾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볼수 있겠죠? 얘가 지금 라지알이 몇개 있었어요? 두개 있잖아, 두 개. 라지알이 두개 있단 말이야. 라지알이 두개 있어요? 그럼 스몰 t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겠니? 라지 ty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라지 ty. 그치? 네, 이렇게 할수 있겠고. 8번도 또할수 있어요, 8번도. 네, 8번. 정상 나왔으니까 스몰 h, 스몰 h. 없잖아. 그럼 R 하나 있겠지. 정상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라지알 하나 있잖아. 그러면 스몰 t 하나 있다는 얘기죠. 스몰 t 하나 있다. 쌍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는 라지 t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유전장을 다 넣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중에서 하나 또 사용해야 될게 요거, 요거. 다 써야 되잖아, 다. 문제 조건 중에서 안 쓰면 안 되지. 4와 6의 다의 유전장은 서로 같다 그랬어요. 네, 4번과 6번의 유전장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예,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얘는 이제, 예, 어떤 거에다가 Y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Y 줬으면 얘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 얘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4와 6이 같다며. 그리고 얘 봐봐. 2번에 스몰 t 있으니까 얘 무조건 스몰 t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 그러면 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4번과 6번에 다와 관련된 유전자형도 얘를 가지고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될까요? 자, 그러면 보기 갈게요. 기억번. 다의 유전자는 X염체에 있다. 우리가 찾았고요. 4의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 모두 2형 접합이다. 네. 모두 2형 접합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게 4번을 좀 보셔야 되는데, 4번은 어디서 온 것이냐? 기억이 있어요, 기억. 기억이면서 정상이에요. 기억이면서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H가 있어야 되고, 라지알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여기 지금 스몰 H만 있잖아. 그럼 스몰 HR 여기서 왔을 것이고, 요거 얘가 줬겠지. 라지 H, 라지알. 줬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왔잖아, 그지? 스몰 H 라지알 일로 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로 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2형 접합이구나. 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모두 다 2형 접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6과 7. 6과 7 맨날 나오는 거. 6과 7 사이에서 태어날 때이 아이에서 가다의 표현형이 모두 6과 같은 확률은 16분의 3이다 그랬는데, 가이면서 정상일 확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이면서 정상. 확률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6번에 한번 유전장을 써보시면, 일단 t는 됐고, 7번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시면은, 예, 여기 이제 유전자형을 써보시면 얘가 라지 H와 스몰 R, 그 다음에 스몰 H와 라지 R.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와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다와 관련된 유전자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이 계산이 4분의 3. 그렇죠? 가이면서 정상일 확률. 네, 나에 대해서는 정상일 확률. 그래서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대해서 정상일 확률. 이것도 계산하시면 이게 뭐가 와야 돼요?

16분의 9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기억번과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95번 갑니다. 자, 95번도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고, 조금 가계도가 좀 작죠. 아까 앞서 문제들보다 가계도가 조금 심플하다. 어쨌든 기계적으로 써줄 건 써주자. 자, 얘는 니은, 얘는 기역, 니은. 자, 남자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니은, 얘는 기역, 니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위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하나만 이제 반성 유전이다. X점체 유전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요표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뭐 012. 기역, 니은, 디귿은 012입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부모에게 없던 게 자손에게 나왔다? 이런 건안 보여요. 이런 건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자, A가 남자고요. 보시면은 기역과 기역입니다. 00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비유전자가 없을 수 있어요? 2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1,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저 A란 녀석이 라지 B와 스몰 B를 간다는 얘기죠. 라지 B와 스몰 B? 남잔데 두개 가죠? 그럼 상염 색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A의 기억이 같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 쉽게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상이니까 A 유전자가 성염체 유전자겠죠. 그죠? 살짝 써보면 얘는 상염 색체 유전이고요. 그죠? 확인했고, 남자에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X염 색체 유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A와 B를 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볼수 있는 게 3번에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 기역 있죠? 라지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라지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정상이 나왔어요. 정상이. 라지비가 있는데, 라지비가 하나 있는데 정상이 나왔어요. 그럼 라지비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스몰비가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라지비 스몰비야. 정상이야. 얘는 이제 표현형을 모르니까 여기서 알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확인했잖아. 라지비 스몰비인데 지금 나에 대해서 정상이 나왔으니까 얘가 정상. 그지? 얘가 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추려낼 수가 있는 것이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쉽게 볼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XMC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 사이에 지금 부모에게 없는 기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가가 열성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죠. 얘가 열성이고, 정상이다. 이런 걸 찾았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은 찾았고요. 그죠? 기억 1이라는 걸 찾았고, 니은 볼까요, 니은? 6번에 보시면은, 6번에 지금 얘가 나왔죠. 니은이 나왔어요. 니은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스몰 B, 스몰 B란 얘기죠. 스몰 B, 스몰 B란 얘기인데, 그러면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니은이 0이네요. 됐고, 얘 1이고. 그죠? 얘가 하나 남는 거, 2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한번 가볼까요, 4번? 4번에 스몰 B 두 개, 그죠? 니은 나왔으니까, 스몰 B 두 개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스몰 A가 하나 있습니다. 스몰 A가 하나 있다는 얘기는 라지 A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몰 A가 표현되는 것인데 라지 A가 있으니까 숨어버리겠죠? 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가계도는 다쓸 수가 있겠죠? 한번 써볼게요. 자, AY죠. 그쵸? AY. 그 다음에 B와 관련된 것은 여기 스몰 B 있으니까 스몰 B 하나 가지고 있는 2형 접합이다. 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자, 니은 나왔습니다. 니은 나왔으니까 여기 스몰 B, 스몰 B. 예, 이거 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관련된 거는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자, 정상이니까 여기 라지 A, 스몰 A 나와야 되겠고. 여기 기역 나왔습니다. 기역. 자, 기역이 나왔으니까 이거 스몰 A, Y.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얘 기역이 나왔잖아요. 그죠? 기역이 나왔으니까 스몰 A, 스몰 A죠. 그죠? 여자니까. 그러면 하나는 5번으로부터. 얘는 정상이니까 요거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죠? 하나는 얘로부터. 얘가 확정되는 거죠. AY다. 아까 이제 A는 봤었잖아요, 우리가. 라지 B 스몰 B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고. 얘도 니은이니까 여기도 스몰 B.

스몰 B 다 찾았습니다. 자,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MC에 있습니다. 자, 가가 XMC에 있다는 거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이 가계도 구성원 중 최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디낭대랑이 디귿인 사람, 디귿이 얼마니? 디귿이 2다. 그지? 자, 이 사람은 3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스몰 B가, 아, A가, 스몰 A가. 스몰 A가 두 개. 스몰 A가 두 개, 스몰 A가 두 개는 여기. 6번이죠, 6번. 네. 6번만 스몰 A가 두 개. 그래서, 아, 한 명입니다, 한 명. 세명 틀렸죠. 그 다음, 디귿. 유괴 동생이 태어날 때 이야기에서 가와 나중에 나만 발현될 확률이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 발현될 확률 2분의 1, 네, 2분의 1 발현되지 않을 확률, 자, 가와 나중에 나만, 자, 정상이 발현될 확률, 나가 발현될 확률이라고 하시면 되니까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죠? 자, 96번 가보겠습니다. 자, 96번은 또 독립이죠, 독립. 연관도 나오고 독립도 나오는데 96번은 거기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독립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또 씁니다. 자, 기역 있다, 니은 있다, 기역, 니은 있다, 기역, 니은 있다, 기역 있다, 니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발현된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게 H와 스몰 H의 관계. 그 다음에 라지 T와 스몰 T 이렇게 두 가지 형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H DNA 양, 스몰 T DNA 양, 요 조건밖에 없죠. 다른 뭐 문제 뭐 밑에 뭐 그림도조차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0, 1, 2. 그죠? H가. 그러니까 이제 상유전이라고 가정하면 0이란 얘기는 이제 스몰 h, 스몰 h 있다는 얘기고, 하나 있다는 얘기는 라지 h, 스몰 h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두개 있다는 얘기는 라지 h, 라지 h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 2번, 5번 발현을 좀 봐봐. 1번이 발현됐고요. 2번은 정상이고, 5번은 발현됐어요. 두 개가 발현됐다는 얘기지. 두 개가 발현됐다. 자, 거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어쨌든 h가 발현 유전자고, 스몰 h가 숨어있는 유전자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얘가 가고, 그지? 얘가 정상이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았어요. 요거 하나 찾았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조건 보시면은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기억을 가지고 요거 가지고 1번, 2번, 5번 가지고 가계도에다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1번. 1번 H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5번도 있겠고요. 2번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니? 그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동형접합으로 정리가 됩니다. 1번과 2번과 5번에 유전장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써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다? 1번에 보시면 1번이 지금 뭐로 존재해? 쌍으로 존재하지. 네, 1번이 쌍으로 존재해? 그럼 얘 뭐다? 아, 그렇지. 쌍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1번, 2번, 5번을 가지고 하나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 자, 그럼 보자. 자, 기억 1번. 1번에 H가 이게 2야. 찾았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0이야, 0. 그 다음에 5번에 이게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스몰 t가 1번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에 이제 스몰 t가 이렇게 하나 있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t가 뭐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 그걸로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찾느냐? 만약에 이게 X 염색체에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얘가 T 하나 있고 Y 있다는 얘기인데 정상이라는 얘기야. 그럼 가정하는 거야. T하고 스몰 T가 있는데 얘가 정상이요. 그죠? 얘가 나다라고 한번 놓고 본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 가계도를 한번 가지고 봐볼게. 자, 기억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은 얘에 대해서 했고, 지금 니은, 나에 대해서만 좀볼 건데, 나 유전자가 지금 라지티라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얘는 정상이야. 이렇게 보면 되지. 됐죠? 그럼 요거 이제 3번으로부터 하나씩 와야 되겠죠? 라지 t, 스몰 t. 여기서 된단 말이야. 자, 라지 t가 나란 말이야. 스몰 t가 정상이야. 6번이 스몰 ty고, 그지? 7번이 라지 ty란 말이야. XM색채에 있다고 가정한 거야, 지금.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나와버렸어? 라지 t가 있는 나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표현형이 정상인데. 모순이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도 어디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독립은 독립인데 얘도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다. 자, 그러면 얘부터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얘가 라지 t, 스몰 t를 갖는 이형 접합이고. 근데 정상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정상 유전자, 얘가 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났죠? 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이 문제는 다 풀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새로운 문제. 지금까지 풀었던 우리 가계도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가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된다 그랬어요. 대립유전자는 DF라 그랬고, E는 D와 F에 대해서가 완전 소사. 이런 얘기지. E가 D에 대해서도, E가 F에 대해서도 완전 우성이다. 요 말이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가의 표현형은 세 가지래. 자, 세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라고 딱 나와 있지. 그 얘기 뭐야? 어쨌든 간에 얘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그 다음, 요런 식으로 딱 정리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제 세 개의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쵸? 요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바로 활용해 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3번에 보시면은 D가 두 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D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기억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 별거 없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D가 하나 있어요. D가 하나 있어. 6번에 보면은 D가 하나 있어. 근데 D는 기억이란 말이야. 근데 디귿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디귿이 뭐 E인가 F 중에 하나겠지. 얘가 얘에 대해서 우성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디귿이 나온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됐죠?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은 없어요. 7은 D가 없어. D가 없단 말이야. 그럼 디귿이 있는지 봤더니 니은과 니은 사이에 디귿이 나왔어? 그럼 봐봐. 니은이 이쪽 있을까? 니은이 디귿에 대해서 우성이고 디귿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인 이런 순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니은이 자동적으로 E가 되는 것이고 디귿이 F, 기억이 D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기억이 D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나오려면 숨어 있어야 되겠지. EF, EF, 그치? 그래야 얘가 FF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디귿이 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디귿이 F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나오려면 여기 이제 D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여기도 이제 D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근데 여기 이제 E가 줬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될까? F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이 나왔답니다. 디귿이 F죠. 앞에 이제 F가 와야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쨌든 F 뭐가 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5번에 E가 표현됐으므로 여기는 E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볼까요? 기억번. D는 F에 대해 완전우성입니다. 자, D는 지금 여기에요. F가 D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번. B의 표현형은 니은입니다. 자, B의 표현형은 니은. 자, 요게 니은 맞죠? 그죠? 네, 니은 번 맞는 표현. 디귿 번.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A는 지금 표현형은 F니까 디귿이죠?

그렇죠? 평형이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F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F평형. F평형이 나와야 됩니다. 2가 있단 말이야. 전부 2가 나오겠지. 자, F가 나오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되지, 그지? 4분의 1. 자,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찾는 게 조금 생소해서 좀 그렇지,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비교적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되는, 네, 좀 빨리 풀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8번 가겠습니다. 네, 98번도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기계적으로 바로 쓴다. 기역, 기역,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자, B와 C 남자, 여자 문제 조건에 줬습니다. B가 남자라고 줬어요. B가 남자, 그러면 C는 자동으로 여자고, 여기도 당연히 여자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계도의 성별이라든지, 우리 기역, 니은 발현, 가와나의 발현,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문제도 같은 경우도 뭐 조건들이 여기 표에 뭐 A와 C의 나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C 중 가가 발현된 사람이 한 명이다. 뭐 이런 조건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건 0과 1과 2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상염색체 우성 유전인지 한번 보시고 012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12.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2가 있을 것이고 1이 있을 것이고 0이 있겠죠. 이건 2고요. 스몰 h 1이고요. 이건 스몰 h 0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지금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우성이기 때문에 두 개가 표현되는데, 아까 제가 중요한 문장 하나 읽어드렸죠. 어떤 문장이에요? A부터 C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면, 즉 대문자 유전자가 형질 발현 유전자라면 두 개가 표현돼 버리니까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접근해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이니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상염체 열성 유전이라면 얘만 발현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발현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표현되는 게 하나인 조건에는 이제 성립이 되는데, 예, 되는지 한번 여부를 가계도 조건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가가 표현되는 게 열성이라고 했잖아. 그럼 보자.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스몰 h, 스몰 h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스몰 h가 있겠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 하나씩 줘야 되니까. 있단 말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반드시 있잖아. 그럼 보세요. 지금 스몰 h 상대량이 0, 1, 2인데, 이래버리면 무조건 스몰 h가 하나 이상 있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모순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러한 두 가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반성 유전, X염색체 유전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는 조건이 여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반성 유전이니까, 자, 1번이 남자란 말이에요. 저것도 아주 중요한 힌트지. 1번이 남자기 때문에, 자, 요렇게 없는 게 있을 것이고, 여자 2명 중에서 하나 있는 경우가 있겠고, 요렇게 없는 경우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 그치? 그런 다음에 표현되는 게 하나라고 그랬으면, 요거는 정상 표현되시고, 요것도 정상 표현되고, 얘만 가가 나오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고, 얘가 정상 유전자, 얘가 가 유전자 해버리면, 예, 우리가 지금까지 예, 했던 모순이 발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나씩 이제 가계도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끝난 거죠. 요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도

가게도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그려주시면 된다. 엑스 염색체 연관이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가게도에다가 우리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표시해볼까요? 얘네들을 한번 우리 조건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이제 라지 H, 스몰 H에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니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번 볼까? 4번 스몰 H, 이게 X염색체니까 하나만 있겠지? 남자니까. 예, 스몰 H랑 니은 이런 식으로 네, 한번 그려볼게요. 스몰 H와 니은 이렇게 그렸고,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라지 H에 6번부터 쓸까? 6번부터? 6번이 확실하니까 6번부터 해보면 얘는 스몰 H에 니은 AY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번이 기억이 나왔죠? 1번이 기억이 나왔으니까 얘도 스몰 H네, 스몰 H. 스몰 H. 정상. 스몰 H의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라지 H 정상.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도 다 같이 보시면 이쪽은 이제 스몰 H 기억 나왔으니까 정상. Y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억 나왔으니까 스몰 H, 스몰 H. 요거 하나 받아줘야 되잖아, 그지? 정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는 니은.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되겠고. 3번도 라지 H, 스몰 H에 정상 나왔으니까 하나. 여기 하나 받는 거 니은.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그럼 C번도 이제 하나 주니까 스몰 H 정상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부터 와야 되니까 여기는 스몰 H 니은 이렇게 오면 되겠다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알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니은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어요. 정상이랑 니은이 있어요. 정상이랑 니은이 있는데, 예, 지금 뭐로 표현됐습니까? 여기 B와 C를 보시면은 정상 니은, 예, 정상으로 표현됐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A, B, C를 놓고 봤을 때, 봐. A와 C의 나의 유전장은 서로 같다 그랬잖아, 그지? A와 C의 나의 유전장이 지금 서로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T와 스몰 T.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있을 때, 우리 이게 정상이고, 요게 이제 나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정상으로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여기 정상과 니은이 같이 있을 때, 정상과 니은이 같이 있을 때, 정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정상인 거죠. 정상. A와 C가 다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이다.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갈게요. 기억번, 가는 열성형질이다. 자, 가의 열성형질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 니은번. A부터 C 중 나가 발현된 사람은 두 명이다 그랬어요. 나가 발현되려면 열성이기 때문에 둘다 나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둘다 나의 유전자. 지금 보시면은, 자, 둘다 나의 유전자 가지고 있지 않죠? 얘는 그리고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네. 두 명이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려면 자, 다 열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성.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서 열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열성이 나오려면 지금,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 스몰 H 니은. 요게 와야 되겠죠? 스몰 H 니은이 와야 되니까, 요 확률은 4분의 1이다. 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3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98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했는데, 98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계도에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가정을 해서 상염색체 유전인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X염색체 유전인 것을 보고 우리가 풀어냈기 때문에 조금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서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9강부터는요, 나머지 정치화법의 3분의 1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 말은요, 우리 지금까지 대단원 1, 2, 3, 4, 5, 6 중에 1, 2, 3, 4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머지 대단원 5와 6이 남았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개념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경우들을 간혹 가다가 발견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마음가짐이 조금 사라지기도 하나 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예전처럼 치열하게 하지 않는 마음도 있나 봐.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그 마음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고민에 빠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순간만큼은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단원 공부할 때, 2단원 공부할 때그 마음 그대로, 다시 마지막 5단원, 6단원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5단원, 6단원도요, 당연히 우리의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수능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우리 특히 대단원, 5단원의 제목은 사회생활과 법이에요. 그래서 형법에 의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근로자의 권리라는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개인생활과 법 파트에서는 앞에 내용과 연결돼, 얘들아,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안 했을 거야. 근데 이번 강부터는요, 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얘들아, 요 내용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 이거는 이것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라는 말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그 말은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출제되기 너무 좋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지금 수특 개념 단계에서 꼼꼼하게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형법의 이해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의 이해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형법의 의미, 죄형 법정주의, 범죄,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에서 주로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범죄 큰틀 정도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범죄 큰 틀을 공부하고 형벌과 보완 처분을 공부를 할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나름 꼼꼼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는 왜 그런지 또 모르겠어. 또 약간 나 서운해.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는 살짝 또 소홀히 해. 왜 그러지? 왜 쉬워 보여서 그런가? 그런데 형법의 의미와 죄형 법정주의가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형법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지 않지만 선지 하나 정도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과 형법의 형식적 형법과 실질적 형법,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죄형 법정주의 자체는 한 덩어리로 한 문제로 나와요. 출제가 자주 됩니다. 하지만 형법의 의미가 이거 그냥 민법의 의미할 때처럼 어렵지 않은 거지라고 넘어가기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로 문제가 하나 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형법의 의미부터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법의 의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얘들아 여기다 체크해 볼래?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효과로서 형사제재, 대표적으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를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형법은 요거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자.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두 가지 내용을 짚어드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 4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민법의 기초에서 공부했었고, 민법과 연결시켜서 배우는 내용 두 가지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난 강까지 해서 민법을 공부했었습니다. 그 이번 강부터는 형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민법은 무엇을 규율하는 법이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민법은 어디 안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서 법을 나누게 된다면은 사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형법은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고, 범죄라는 건 우리가 다음 강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금지해야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범죄라고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한다?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걸 해버렸다? 국가에 의해서 형벌권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법은 대표적으로
공법에 해당하는 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짚어드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법이랑 관련된 민법을 우리가 4단원에서 공부했던 거였고, 5단원 사회생활과 법에서는 공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형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자. 형법은 무엇과 무엇을 규정했다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했습니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요, 개인이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불법 행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요, 불법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설명드렸어. 이제 그거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십니까? 범죄는 뭐야? 형법에 의한 거야. 불법 행위는 민법에 의한 거야. 민법은 사법 안에 있고 형법은 공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행위와 범죄가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들 토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파생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법은 재산 관계랑 가족 관계를 규율해. 이거 엄청 설명했어. 자, 형법은 내가 계속 말할 거야.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의미도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이 내용들 토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 있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넓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진짜 내가 어떤 법률을 보고 있어. 어떤 법을 보고 있어. 근데 이 법을 딱 덮었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야. 이 법을 딱 덮었는데 그 법의 이름이 형. 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바로 좁은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형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진 법률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요, 이제 법률을 한번 열어봤어. 책을 열어봤더니 그책 안에 있는 내용, 법률 안에, 법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법전 안에 있는 내용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 등이 규정이 되어 있어. 그걸 우리는 바로 넓은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들어가 보자. 법의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그게 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책을 덮어서 표지를 보지 않는 거야. 그 내용을 봤더니,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을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형법 안에는 좁은 의미의 형법인 형식적 의미의 형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얘도 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범죄와 형벌 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열었을 때 범죄와 형벌 등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하나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대. 뭔가 자연공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가 봐.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이 행동을 해서는 여기 봐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화약, 덫, 올무 등 함정을 설치하거나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뭐 유해성 물질 등등을 농약을 뿌리는 행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으로 금지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내려지는 형벌이 나와 있네. 자, 27조 1항 3호를 위반하여. 27조 1항 3호가 뭐였어? 바로 위에 있는 거. 27조 1항 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 화약, 덫,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 유해성 물질, 인체 이거 농약을 뿌린 자.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거를 했던 자들은 한 자는 이러한 형벌을 내릴 거야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이러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그런 건 범죄야라고 적혀 있어. 이러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이런 거 했어? 그러면은 이러이런 벌 받을 수 있어라고 형벌이 적혀 있어. 자, 그러면은 자연공원법은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겠어? 덮었더니 얘 이름이 형법이라고 적혀 있어? 덮었더니 자연공원법이라고 써 있어.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은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넓은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따라서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어떻게 기억하자?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거. 표지를 봤더니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좁은 의미의 형법. 만약에 표지랑 상관없이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의 총체를 바로 넓은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형법이 뭐라고? 범죄와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라고. 만약에 범죄와 형벌 등을 미리 사전에 규정해 놓은 법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예를 들면은 뭐 남의 물건을 훔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법에 적혀 있어. 그게 적혀 있지 않았다면은요. 사사로운 복수들이 막 생길 수 있겠죠.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을 거야.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이 생긴다라는 거는 사회적인 혼란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가 정해줄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형벌 등이 내려진다라고 국가가 정해줄게.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형벌의 필요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해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형법의 기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합니다. 자,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익과. 자, 법익이 뭐냐면요. 법이 보호하는 이익, 가치 같은 걸 의미해요. 얘들아, 법익은 뭐가 있을까?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개인의 신체라든지, 개인의 생명 등등이 있겠죠. 물론 이때 법익에는요, 개인적 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도 포함됩니다. 아니,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재산, 신체, 생명 등등처럼 법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들을 우리는 바로 법익이라고 불러요. 개인적 이익, 사회적 이익 다 들어가고. 또한 사회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쓰여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이러이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어. 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법익을 지키는

역할, 법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적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적 기능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형법이 없다면 국가가 그때그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남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생각해 주시냐면요, 대표적으로 인치의 상황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형법이라는 게 없이 개인의 자의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까요? 안 되겠죠. 왜?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 서로 다른 형벌, 이때는 범죄가 되고 이때는 범죄가 안 되고 등등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법이 존재한다는 거는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범죄는 이거, 이거, 이거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러한 형벌이 내려져야죠. 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형법의 기능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규범적 기능입니다. 얘들아, 규범적 기능에서 규범이라는 단어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능에서 나왔었거든.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면서 나온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랬지. 사실 난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문제 자체의 난도는 정말 높지 않지만, 이게 안 나왔던 부분에서 한번 쓱 건드렸더니 수험생들이 확 당황했다 그랬죠. 바로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규범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종의 기준입니다. 형법은 규범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규범이기도 해요. 얘들아, 형법에 뭐가 나와 있는데? 범죄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저지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행위 규범으로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재판에 갔어. 이 사람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많이 보지 않았니?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이 역할을 한다? 아니, 법이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형법도 당연히 행위 규범이자 재판 규범. 규범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기준. 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보다 형법의 기능입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나눌 수 있는지, 또한 규범적 기능까지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안 나왔던 것까지 집자. 뭐,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의 비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요, 만약에 안 나왔던 부분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의 오늘의 가장 메인이 되는 내용, 죄형법정주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내가 딱두 번만 설명해 줄게.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죄형법정주의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는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 자, 동그라미 친거잘 체크해서 하나씩 체크해봐.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읽어봐봐. 죄형법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드셨죠? 따라서 범죄와 형벌이 미리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아유, 죄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죠. 죄형법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죄형법정주의.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내가 앞에 단원과 연결시킨다라고 얘기했었죠. 죄형법정주의가 어느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와, 나오면 대박이다. 왜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이게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던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연결고리가 있구나라는 것만 머릿속에 한 번만 넣어주시면은요, 시험에 빵 나왔을 때 이거는 우리 거야, 무조건. 됐죠? 자, 죄형법정주의가 앞으로 넘어가자. 1단원 중에서 기본권 보장과 제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기본권이 왜 나와요? 생뚱맞게라고 묻는다면은, 자, 우리 기본권 파트 중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자유권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회경제적 자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네 수특 갖고 있니? 수특 갖고 있으면 한 번만 확인해볼까? 얘들아, 우리 수특 같이 한번 보자. 수특 어디 살펴봐 주시면 되는 거냐면요. 수특 중에서 쭉 앞으로 넘어가봐. 기본권 보장과제야. 넘어갔어? 그거 몇 페이지였었냐면은 기본권 보장과제안 같은 경우가 앞으로 쭉쭉 넘어갔을 때, 네, 바로 10쪽 정도로 넘어가 주세요. 기본권 보장과제안 쭉 넘어가서 찾았니? 몇 쪽인지? 이거 선생님이 당시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몇 쪽이었냐면은 나 먼저 찾았어. 27쪽 찾았어? 27쪽 봐봐. 수특 27쪽. 얘들아, 소름. 이거 나와 있는데, 공부하면 별거 아닌데,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걸 모르면 헷갈려요. 알면 진짜 쉬워. 자, 잘 봐. 수특 27쪽에 신체의 자유 찾았어? 신체의 자유하고 땡땡 되어 있고 뭐라고 적혀 있어? 죄형 법정주의라고 적혀 있어. 소름. 이 죄형 법정주의가 이 죄형 법정주의야. 됐어요. 자, 이제부터 왜 그런지 생각해봐. 얘들아, 신체의 자유가 뭐였지? 나 이거 완전 레벨업 내용이야. 이거 사실은 선생님, 수특 끝난 다음에 아마도 수능 완성이 들어가고 나서 약점 공략 이런 강의를 찍게 되겠지? 이런 강의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거의 할 만한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잘 따라오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다 알아. 잘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해주는 거야. 잘 봐. 신체의 자유의 의미가 뭐였어? 아마 선생님이 복습 자료에 적어줬을걸? 신체 활동의 임의성.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였어. 얘들아, 우리 뒤에 있는 내용 생각해봐. 국가의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내용과 죄형법정주의가 왜 연결되겠어? 만약에 범죄와 형벌이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의적인 행사 때문에 나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잖아. 자의적인 체포와 감금 때문에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범죄랑 형벌을 미리 사전에 법률에 규정을 해두면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위한 실현 조건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대박, 이거 나와라. 죄형법정주의 나오면서 갑자기 신체의 자유 언급하잖아? 싹 당황할 거야.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않는 거야. 요거 꼭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특 27쪽에 해당됐던 내용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 감동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마음의 울림은 앞에 있었던 개념의 내용이 빡 여러분의 머릿속에 울렸으면 좋겠어. 안 울린다면은요, 내가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울림을 한번 찾아봐봐. 자, 다시 죄형법정주의는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즉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줄 선생님이 밑줄 칠 거야.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도 밑줄 칠 거야.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물결 표시했던 것 중에 서로 다른 점 찾아봐. 다른 그림 찾기, 찾았니? 세 글자가 없어. 딱세 글자가 있고 없고야. 뭐? 적정한. 결국에 아직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뭘 보겠다는 거야? 법률의 내용도 보겠다라는 거 아니니?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얘는 그냥 법률이 있나 없나만 보겠다라는 거겠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울림이 오십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성문에 법률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래. 그 말은 법에 적혀 있으면 되는 거래. 그냥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 말은 법에 적혀 있으면 되는 거래. 법률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비유를 들어볼게. 교칙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아, 나 진짜 급식 지도할 때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거의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직 경험을 하면서

많이 화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진짜 나 이상하지 않아? 나 이거에서 화내도 돼. 급식 먹을 때 새치기 하는 친구들. 너무 싫어. 아니, 새치기가 그냥, 그러니까, 아니, 한번 정도 그래, 일탈이라고 치자. 뭐 내가 화장실 갔다 왔어. 근데 내 친구들이 저기 앞까지 갔어. 친구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쇽쇽 가. 아니, 뭐, 그거는 그래, 인정. 뭐, 그럴 수 있지. 아,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갑자기 또 깊은 한숨 나왔어. 무리지어서. 본인의 권력과 힘을 행사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눈치를 봐서 새치기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눈치도 안 보고 당연히 지 자리인 것처럼 새치기 하는 애들 나 굉장히 싫어하거든. 근데 교칙에 그렇게 있다고 치자. 뭐 새치기라고 안 쓰여있겠지만 만약에 새치기를 해서 급식 줄에 선 경우에는 급식판을 머리에 이고 운동장을 오리바퀴로 150바퀴 걷는다. 잘못된 행동은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오리걸음으로 급식판을 들고 운동장을 150바퀴를 할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그거는 중요한 건 인권의 침해돼. 근데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굳이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법에 적혀 있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급식 먹을 때 급식줄을 새치기 한 자는 곤장 30형에 처한다. 이런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감이 오나?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 주의는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 판사야,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왜냐면 법률이 없으면 법관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급식줄을 새치기 한 자는 맨 뒤로 돌아가서 줄을 선다. 급식줄을 새치기 한 자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등에, 생활교육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인권도 침해하지 않는 거지. 인권에 합치되는 거지. 정의에 합치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도 보겠다는 거야? 법률의 내용까지도 보겠다는 거야. 자, 이제 마음속에 울림이 오십니까? 형식적, 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과 목적은 문제 삼지 않겠다. 법률이라고 하는 형식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형식적 법치주의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의 형식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의에 합치되어야 된다.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해? 근대적 의미에 대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흐름까지 기억해 주시면은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등장했을 때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문제에 맞춰내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얘들아, 이거 나는 이제 응용해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좀 길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내용, 파생 원칙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지 눈으로 먼저 봅시다. 1, 2, 3, 4, 5, 총 5가지가 있네. 그 말은 우리 객관식 오지선다가 일반적. 그러면은 1, 2, 3, 4, 5, 5가지 내기 너무 좋은 주제 아니니?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은 이것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내용까지 레벨업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 내용,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습법은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있는 내용 먼저 보자.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습법이 뭔데? 라고 묻는다면요,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인 확신을 얻어서 법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관습법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시작점은 반복적인 관행이야. 하도 반복적인 관행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 반복적인 관행들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법 규범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관습법이 중요한 거는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과 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을 근거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 문장으로 완성된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관행처럼 늘 그랬어. 아, 그 관행이었던 게 법적인 확신을 얻어서 법규범처럼 된 거야. 그거 관행처럼 늘 그랬어. 라고 하는 걸로 범죄를 규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로 들어볼게. 학교에 교칙이 없는데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거야. 막 엄청 오래된 학교인 거야. 그래서 막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면서 아 그거 알아? 옛날부터 이랬어. 아, 야, 그 교칙이 없어도 옛날부터 우리 학교 원래 그랬었고 다들 그런 걸로 다 인정받아서 마치 교칙처럼 다 그렇게 교칙에 어디 있나요? 아우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옛날부터 다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범죄로 규정하거나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쓰기 전에 일단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여기다 체크. 누구나 예견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구성 요건이 뭐냐면은 나랑 조금만 이따가 볼 건데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이에요. 그리고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뭐라고?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자, 얘도 교칙에 내가 한번 비유 들어볼게. 만약에 교칙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혼난다. 이렇게 적혀 있어. 아니, 학생답지 못한 행동의 범위가 뭐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종례를 하고 나서 우리 반 애들 이렇게 문제집을 푼 거를 틀린 거를 봐줘. 근데 틀린 걸 봐주는데 어떤 애가 이거 모른다고 들고 온 거야. 나도 막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렇게 청소 막 지도하다가 바로 이렇게 봤어.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잘못 읽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제시문을 잘못 읽고 원래는 A인데 뭐야 이거 당연히 B잖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때 우리 반 애가 하하하 틀렸대요 A인데 그거 B래요 막 이러고 놀리는 거야. 갑자기 우리 반 애들한테 야 선생님 틀렸다 이거 A인데 B라고 말했다 으막 이러고 갑자기 놀리는 거야 진짜 근데 너무 진짜 뒷목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론 틀리면 안 되지만 나도 청소 지도하다가 실수로 틀린 건데 그걸 그렇게 잡아내는 거야 지는 뭐 얼마나 많이 맞았다고 학생답지 못한 거 아니니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학생답지 못한 거에 범주를 뭐 아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려면은 막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정도는 해야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담배 피워야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야? 기준이 다르잖아. 명확하지 않잖아. 또한 형벌 같은 것도 명확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교칙에

그 걔는 엄청 무서운 것처럼 쫄 수도 있잖아. 근데 누군가는 사실 걔는 그렇게 쫄지 않아. 아, 뭐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하고, 왜요, 왜요? 막 이렇게 하거든? 그것처럼 누군가는 이름 석자 불렀을 때 이렇게 혼나는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개의치 않고 계속 놀릴 수도 있어, 선생님을. 그런 것처럼, 혼난다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름 석자 부르는 걸 혼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적어도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그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행위가 형벌인지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명확성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호하게 적혀 있고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법관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생답다, 혼난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 요건을 만들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추해석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유추해석이 뭐냐면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상황이야.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계속 교칙 얘기 한번 해볼게. 교칙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염색하면 안 된다라고만 적혀 있어. 뭐 머리에 색깔을 넣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만 적혀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등교를 하는데 빡을 파마를 해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딱 적발했어. 뭐야? 너왜 빡을 파마한 거야? 교칙에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 학생이 말한 거지. 왜요? 교칙에는 염색이 안 된다고 쓰여 있는 건데요. 아니 뭐야? 파마나 염색이나 그게 그거잖아. 뭐 원칙적인 말로는 펌이죠. 펌이나 염색이나 그게 그거잖아. 어떻게 그걸 그거예요? 아이 봐봐. 펌 어디서 했어? 미용실이요. 염색 어디서 해? 미용실이요. 펌 어디다 해? 머리카락이요. 염색 어디다 해? 머리카락이요. 펌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려? 오래요. 염색은 오래요. 거봐, 펌이나 염색이나 그게 그거야. 펌을 했다라는 건 너는 염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혼나라고 하는 게 유추해석이야. 펌이랑 염색은 다르죠.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어. 교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법률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여기다 체크해봐.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안 돼라고 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도 내가 한번 이제부터 비유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어요. 특정 행동을 했는데 이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법은 이 나중에 만들어진 시점 이후부터,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이 되어야 돼. 이 행동은 하면 안 돼라는 걸. 자, 그 법률이 만들어졌어. 시행된 이전의 상황까지 다 찾아서 벌 주면은 안 돼라고 하는 거야. 소급뜻이 뭐였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였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지.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하면은 나는 법의 권위를 믿을 수 없겠지. 내가 법을 믿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겠지. 내가 방금 뭐라 그랬니? 법의 권위를 믿을 수 없다. 법을 믿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오케이. 이 내용은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제일 첫 번째 정치화법 내용 중에 법의 이념이 있었습니다.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인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했어? 이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나중에 만들어졌어. 그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되는 거지.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된다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굉장히 불안할 거야. 이거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서 나를 처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에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을 때 법률에 인정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시행된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

적용되고 이전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신법에 의해서, 즉 법이 이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5년형이었던 형벌이 3년형으로 개정이 되었거나 혹은 더 이상 그 행동이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거겠죠. 아니,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는 그 당시 법은 5년의 징역에 처한다였어. 또는 그 당시에는 범죄로 성립한다였어.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뀐 다음에 5년형이 3년형으로 최대로 줄어들었고, 또한 범죄로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행위자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 다시 정리하면 어느 상황이라고요? 예를 들면 신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서 행위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행위의 가볍고 무거움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적정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내용 기억하시는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만약에 저울에 달아본 거야. 저울에 달아봤을 때 가벼운 범죄에는 그만큼 가벼운 형벌이 내려져야 돼. 만약에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무거운 범죄인데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가벼운 범죄인데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교칙에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 지각을 해서도 안 돼.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친구를 고의로 때려서는 안 돼.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잘못한 거야? 친구를 고의로 때리는 게더 잘못한 거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각을 한번 했어. 지각하면은 생교 위에다가 생교 위에서 기본이 뭐 정학이라고 쳐봐. 출석정지라고 쳐봐, 출석정지.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를 고의로 때렸어. 반성문이라고 쳐봐. 이거는 범죄 행위의 경중과 잘못한 행위의 경중과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에 비례가 이루어진 거야. 비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되는 개념은 바로 요겁니다.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 비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얘들아, 두 번째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 적정해야 된대. 뭐가 적정해야 된대? 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만큼이 적정해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이 실질적 정의 등에 부합하도록 적정해야 된대. 얘들아, 두 번째 내용 읽어보니까 못 떠올라?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떠오르는 거지.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금방 떠올려. 근데 두 번째 내용,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내용까지도 적정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다섯 가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모두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그리고 민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수정보완 떠올리면은 머릿속에 빡빡빡빡빡빡 떠올리는 것처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도 다섯 가지가 머릿속에 싹 떠올려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지를 풀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제목 위주로 맞추시면 되고요. 선지에서는 안에 나와 있었던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하나만 해봅시다. 자, 법적 사고력 연습이에요. 이 사례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다섯 가지 딱 떠올라야 돼. 그 다섯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는 사례인지 읽어보는 거야.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선생님, 이거 몰라요. 내가 몇 번을 말해. 몰라도 풀수 있다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인데, 뭔지 몰라요. 그래도 읽어보는 거야. 봐봐. 여기서 공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이 통신에 금지되는 건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울 만큼 명확한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데 공익이 뭔지, 허위의 통신이 뭔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 명확하지 않다. 무엇과 관련된 사례인 거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인 거야. 얘들아, 구전기통신법 기본법 제47조랑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 왜? 밑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형법의 의미와 필요성, 죄형법정주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할 만한 내용이었으니까, 네. 이제 나올 만한 거 솔직히 말하면 다 나왔어. 우리 정치화법으로 배우는 마지막 수능이야. 그럼 이제 진짜 이런 내용까지 연결시켜? 신체의 자유랑 연결시킨다고? 네. 연결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이제 모르니까.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인데요. 우리 이 시간은 여기까지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선생님, 여러분이랑 좀 강의를 하면서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구체적인 내용 당연히 들어갈 때도 있지만, 큰틀 먼저 이해하고 끝낼 때도 있어. 대표적인 게, 친자관계. 그런 거. 친자관계 큰틀 먼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려줄게 라고 했지.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성립 요건 큰틀 알려줄게. 큰틀 머릿속에 놓고 바로 다음 강 넘어와! 라고 할 거예요. 큰 틀부터 먼저 머릿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 우리가 왜 배운다? 형법 배우니까. 형법이 뭔데? 범죄와 그에 당하는 형벌 등을 규정한 법이니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형법이 뭔지 공부했어.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공부했어.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 형벌 등을 배울 거예요. 그중에 첫 시간으로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하는 거는요, 형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서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얘들아,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 공식 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은 형벌이 부과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어. 마찬가지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면 형벌이 부과된다라고 하는 공식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범죄가 그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라고 묻는다면 내가 불법행위랑 계속 비교해 볼게. 불법행위 성립 요건 뭐 있었니? 생축, 고고, 응응. 있었지. 범죄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데 책임이 있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위책이라고 표현해요. 구위책. 자, 이제부터 범죄 성립 큰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두 번째는 위법성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이에요. 일단 우리가 큰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구, 위, 책. 기억해 주세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놓쳐. 요거 놓치면은 다음 강도 이해 못해. 두 번째는 내가 일부러 화살표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겠다. 구, 위, 책을 순서대로 따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화살표 같이 해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구성 요건을 통과했으면은 그때 위법성을 따져 보는 거야. 위법성을 따져 본 다음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따져 보시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순서대로 통과했을 때 무엇이 된다? 바로 범죄로 성립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치 이런 거야. 서바이벌이야. 요리 프로그램이야. 흑백요리사 같은 거야. 얘들아, 흑백요리사에서 맨 마지막에 갑자기 막 당근지옥, 막 두부지옥,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 최후의 1위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야? 뭐, 그 뭐였냐? 막그 심사위원 그거 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1대1 매치하고. 뭐, 그 다음에 다른 거한 다음에. 뭐, 그 지옥인지 뭐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인이 선정되는 거였지. 갑자기 막 이렇게 슉 넘어가지 않거나 막 순서가 바뀌지도 않잖아. 그거야. 순서대로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그막흑 요리사들이 그 요리하는

0: 거기에서 떨어졌어. 아, 선생님, 패자부활전. 얘들아, 여기서 패자부활전 얘긴 꺼내지 말아줘. 패자부활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자, 다시. 첫 번째 단계에서 떨어졌어. 그러면은 최후의 1인이 될수 없죠. 자,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어. 두 번째 단계야. 1대1 데스매치야.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졌어. 패자부활전 제발 얘기하지 마.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지면 최후의 1인이 될수 없어. 자, 1대1 데스매치 통과했어. 뭐 두부지옥, 당근지옥 뭐 거기 갔어. 자, 거기에서 떨어졌어. 최후의 1인이 될수 없어. 이걸 다 통과해야지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는 거잖아.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로 성립하지 못하고. 얘들아, 처음에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 아예 못 가.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1대1 데스매치에서 떨어졌어. 그 다음 당근지옥인지 두부지옥인지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법성이 깨지게 되는 거를 위법성 조각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마지막 책임이 깨지게 되는 걸 책임 조각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큰틀 일단 기억해 오세요.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 적어 드렸습니다. 구, 위, 책.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요, 20강 바로 넘으세요. 대신에 범죄 성립 요건 큰틀 눈으로 읽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범죄 성립 요건 큰틀 눈으로 구위책 바로 체크해 주시고 20강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퀴즈 푸시고요. 정치와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이온 결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온 결합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같이 했었는데 이온 결합이 조금 더 메인이었습니다.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전기 전도성. 그래서 우리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 나머지 특징들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 프리뷰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전기전도성이 또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포인트는 공유결합 물질인 설탕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 비교하는 게 약간 포인트였다면 오늘은 사실은 이 이온결합이라는 건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그리고 나서 수용 상태일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기전도성 비교할 수 있니? 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잘 녹이니? 외부에서 힘을 쿵 가했을 때 어떻게 되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이 녹는 점입니다. 이 녹는 점이요. 사실 제가 문항수를 세보니까요. 7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녹는 점 파트를 좀 따로 빼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녹는 점이 앞에서 배웠던 이 단어, 이 전자배치와 연관지어서 출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은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소금은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여기 물인데요. 여기다 소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자를 구분해주시면 좋은데 이건 물분자예요. 그래서 물분자고 사실 물분자다라고 하는 거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곰돌이 모양을 제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가운데가 산소 그리고 여기가 양쪽에 수소가 있습니다.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전자성이 공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쪽을 좀 전자성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끌어당기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요. 누가 조금 더 세냐면 산소가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양쪽 수소한테 이렇게 약간 전자상 이렇게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음전화, 양전화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여기서 뭘 띄게 되냐면 부분적으로 음전화, 그냥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띄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화 띈 애와 부분적으로 양전화를 띄는 애가 이제 무엇을 둘러싸게 된다? 바로 이온결합 물질인 이 염화나트륨을 둘러싸게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이요. 바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과 이 조그만한 거 노란색 보이나요? 이건 나트륨 이온, 큰 건 염화이온입니다. 이때 바로 여기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여기 지금 나트륨 이온이 있는데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산소. 다시 말해서 나트륨 양이온. 그래서 물 분자에서 부분적으로 무슨 전을 띄고 있는? 바로 음전하를 띄고 있는 산소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물 분자가 수소랑 산소를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같이 오되 이 방향이 바로 둘러싸고 있는 방향이 산소 쪽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수소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염화이온. 무슨 전을 띄어요? 음전하. 그래서 음전하를 둘러싸고 있는 건 바로 수소고요. 이 수소라는 건 부분적으로 무엇을 띄고 있다? 바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둘러싸므로써요. 바로 녹이고 있는 거. 우린 수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분자가 둘러싸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서 용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이온결합 물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 이 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온결정을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쿵 쳐보겠습니다. 쿵 쳤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기 지금 음이온이죠? 자, 쿵 밀려났어요. 음이온, 음이온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은 전하를 띄면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어? 서로 같은 전하를 띄어서 반발력이 작용하여서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온 결정 쿵 치게 되면 이 결정은 부서진다, 쪼개진다 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특징 가볼까요? 전기전도성입니다. 전기전도성은요,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고체 상태일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액체 상태와 수용의 상태, 액체 상태는 고체 상태를 가열시켰을 때, 이온결합 물질인 이 염화나트륨을요, 가열시켜서 용융액 만들었을 때, 그리고 앞에서 물에 대한 용해성 표현했을 때, 물에다가 염화나트륨 넣어서 용해시켰죠? 그렇게 만든 건 수용 상태.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여기에서 물 분자가 없고요, 수용 상태에서 물 분자가 있어요. 둘러싸서 이제 여기 수화현상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지금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플러스 극으로 음이온,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서도 동일해요.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양이온이요, 쭉쭉쭉쭉 마이너스 극으로, 여기에서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하는 건 바로 액체 상태와 수용 상태.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102쪽이고요. 다음 이온결합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입니다. 학생 A.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돼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학생 B.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어. 대부분 고체 상태에선 없어요. 그쵸? 나머지 액체나 수용 상태에선 있었고요. 학생 B 틀렸고요. 그 다음 학생 C.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전도성 있어.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돼요? 수용액이요. 고체 상태는 없었지만 수용액과 액체 상태에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C가 맞습니다. 학생 A와 C가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에서는요, 화학결합 모형으로요,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 모형을 봤을 때, 얘네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보시고요. 혹시나 우리한테 원소의 주기를 물어본다면, 전자를 잃기 전의 모습, 전자껍질이 원래 하나 더 있을 거고, 전자를 얻기 전의 모습, 전자껍질 수는 동일하지만, 전자 수는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화학결합 모형에서는요. 한번 발문 갑니다. 그림은 화합물 A, 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A에서는 여기 1가 양이온, B에서는 1가 음이온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정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다. 그럼 같은 주기다 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기 전에 모습을 그려주면 돼요. 그럴 때 당연히 전자껍질 하나 더 추가해주고 전자 하나 잃은 거니까 다시 그려주면 원래 전자껍질 수가 3개다라는 게 보이게 되고요. B에서는요, 전자 하나가 원래 본인 게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해주면 전자껍질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기야, 2주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 아니다라는 게 보이게 되고요. 니은. A의 원자가 전자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 원자가 전자수다라고 할 때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수니까 하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1쪽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디귿. A, B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자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또는요, A, B 이런 식으로 해서요, 가로 열고 이런 상태로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고체, 액체. 또는 수용액 이런 식으로 상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기선 수용액 상태에서라고 명확하게 줬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온결합 물질이라는 건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용액과 액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럼 AP가 일단 무엇이어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 자, 그럼 이온결합 화합물이 맞나 볼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이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니까 이온결합 화합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 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 4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화학결합 모형이 나오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복잡하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온결합 화합물인지 꼭 확인하시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지 혹시나 앞 단원에서 우리가 이 이온결합은 첫 번째 차시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공유결합 물질이랑 이온결합 물질 비교했었죠? 혹시나 우리가 딱 만들었는데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럼 수용 상태에서 없다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인지 확인 한번더 하고 맞다라고 가면 돼요. 자, 그다음 문제. 자, 이렇게 가와 나를 보면 다양하게 화학결합 모형이 보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의 이온결합 화합물, 가와 나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가와 나를 보니까 이게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양이온이고요. 여기서 음이온이에요. 그럼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화학식을 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지금 양이온, 음이온인데, 양이온 1몰 있을 때 음이온도 똑같이 1몰. 다시 말해서 1대1로 결합이 되는 애야. 1대1로 안정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 뜻은 뭐예요? 양이온의 총전하와 음이온의 총전하를 합했을 때 0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전하의 크기는 같다. 그러면 m은 몇이다? 2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가봅니다. 나에서도요, 양이온 하나, 음이온 하나 줬어요. 만약에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 두 개가 온다면, 여기 화학결합 모형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1가 양이온이야? 여긴 1가 음이온이겠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준 겁니다. 그때 기억 가볼게요. 기억, M은 2다. 네, 맞습니다. M은 2가 맞고요. 니은. 가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자, 그럼 일단 가라는 게 이온결합 화물인지 확인하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이력에 의해서 형성되었네. 그래서 이온결합 화물이 맞습니다. 그럼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있다라고 가져야겠죠. 여기서도 주의하세요. 혹시나 공유결합 물질로요, 여기 하나 떼고, 여기 하나 떼고 해서 비금속 원소의 결합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꼭 확인하세요.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디귿 갑니다. 가와 나는 모두 3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양이온은 전자껍질 하나 사라졌을 거기 때문에 다시 그려줘야 돼요.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3주기 맞고요. 여기에서는 사실 전자 두개 사라져도 전자껍질 수 변화는 없다. 2주기네요? 그러면은 가와 다 모두 3주기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긴 얘가 아니라서 틀렸네요.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얘가 지금 양이온이죠? 전자껍질 하나 더 있으니까 3개. 여기에선 지금 음이온 그대로다. 그래서 3개입니다. 그래서 전자껍질 수, 다시 말해서 주기라는 걸 비교할 때는 음이온은 변화가 없어요. 이온이었던 원소였던 간에 이 전자껍질 수 변화는 없지만 양이온은 꼭 하나씩 추가해서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모두라는 게 틀렸다.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성질, 전기전도성, 그리고 용해성, 그리고 나서 부서

쪼개짐 쪼개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온결합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구조도 같이 배우고, 화학식도 배우고, 명명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수능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바로 이 녹는장과 끄이는 점이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항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한번 녹는장, 끄이는 점 비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녹는장과 끄이는 점, 이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요. 녹는장 끄이는 점이 높다. 왜 높을까? 어떤 물질은 낮고 어떤 물질은 왜 높을까?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라는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셀수록 당연히 끊어내는 게 힘들어지니까 녹는장 끄이는 점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우리한테 왜냐면 이런 화물이 있고 이런 화물이 있는데 둘 중에서 정전기적 인력 누가 높을까요? 라는 표현에 대신해서 녹는 점 누가 더 높을까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우린 그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전하량이 같을 때 전하량이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트륨이온 양이온으로 같아요. 1가 양이온. 그리고 플로린의 이온, 염화이온 모두 다 1가 음이온이죠? 1가 양이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1가 음이온. 그럼 전하량 지금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전하량이 같을 때 무엇을 봐주면 되냐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봐줘야 되니까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잡아당겨요.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는요. 바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주면 됩니다.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커진다?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고 녹는장과 끄이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전하량 같아요. 이온 사이 거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온 사이 거리는요, 우리가 사실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물질들을 봐주시면 모두 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자, 특징 발견해야 됩니다. 양이온 모두 다 어때요? 같아요. 모두 다 나트륨은 같을 때, 음이온이 어때요? 17쪽 원소로요,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징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건데 힌트 드릴게요. 이온 사이 거리가요, 아래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요,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는요, 17쪽 원소라 했으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이 늘어난다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다 음이온이에요. 이온 반지름도 어떻게 될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 사이 거리를 유추할 때는요, 양이온과 그리고 그 음이온의 그 반지름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해요. 그래서 양이온이 동일하다면 음이온에 대한 반지름을 가지고 이온 사이 거리를 유추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하량이 같을 땐 이온 사이 거리를 바로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추하는 건 음이온과 양이온의 반지름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엔 거리를 제가 비슷하게 줄 겁니다. 비슷할 때, 거리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때, 거리 비슷하게 줬어요.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해요. 그럴 때 전하량이 클수록 어떨 것이다?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은 커지고 녹는장 끄이는 점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결과 확인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점점 멀어졌어요. 그럼 내 생각은 정전기적 인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녹는 점 낮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래로 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높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된 거고요. 1번 갑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크기가 같은 경우입니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의 경우에는요,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은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트륨 양이온을 같을 때 음이온을 비교해 주었더니요, 이온 사이 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멀어지더라. 그럼 정전기적 인력 약해지고 녹는 점은 낮아지겠죠. 반대로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높아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음이온 어때요? 산화 이온을 동일해요. 앞에는 이족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가 아래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가 양이온. 그래서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은 전하량 크기가 같을 때 아래로 갈수록 이온사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네요. 그럼 녹는 점은 가까울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혼 사이 거리가 비슷한 경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혼 사이의 거리가 비슷한 경우 이혼의 전화량 클수록 녹는 점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봤더니 산화 발음, 여기에서 산화 발음 275, 이혼 사이 거리가 275예요. 비슷한 거 염화 나트륨 276. 그때 녹는 점을 봤더니 801도 염화 나트륨, 그리고 나서 산화 발음은 1972도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전하량이 크네. 여기서 산화 발음은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 염화 나트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죠. 그래서 산화 발음이 더 녹는 점이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할 때는 정전기적 인력이 큰 애를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볼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하량 같을 때, 또 하나는 거리가 비슷할 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나타나져 있을 때 다른 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주면 돼요. 그런데 가끔 우리한테 거리가 주지 않으면 이제 양이온이 일정하다, 음이온의 반지름을 통해서 거리를 유추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1번. 이온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면 이온의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 사이에 어떤 것이 작용하게 되어 쉽게 부서진다. 어떤 것이 작용할까요? 앞에 힌트 갑니다.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겠죠.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여서 밀려난다라고 했고요. 2번.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요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요,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없습니다. 라고 했고요. 3번. 녹는 점은 플로리나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보다 높다, 낮다. 자, 이거를 풀 때는요, 서로 지금 이온사의 거리가 사실상 조금 차이 나지만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 보시면, 여기에서 플로리나 나트륨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여기서 이가 양이온, 여기서 이가 음이온이에요. 자, 그럼 전하량 누가 더 클까요? 산화 마그네슘이 더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나 나트륨보다 산화 마그네슘 더 어떨 것이다?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보다는 낮다라고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거리를 보고 올게요. 여기 보면 산화 마그네슘 210, 플로리나 나트륨 231로요. 사실상 산화 마그네슘이 더 거리도 가까워요. 근데 전하량도 어때요? 더 큽니다.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크기 때문에 플로리나 나트륨이 이것보다는 낮다라고 가져야 돼요. 4번. 녹는 점은요, 염화 나트륨과 그리고 아이오디나 나트륨으로요, 양이온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음이온을 비교해주면 염화이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은 누가 더 음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이니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음이온 반지름 커진다. 그럼 아이오디나 이온이 반지름 더 커질 겁니다. 그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될 거고요. 정전기 인력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요, 염화 나트륨 더 높다라고 가져야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풀이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 7문항이 녹는 점에 대한 관련 이야기인데요. 제가 5문항 묶어서 할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2문항이 전자배치가 출제되고 있어서요, 이 나머지 2문항과 그리고 전자배치 문제 1문항에서 3문제 따로 풀도록 할게요. 일단 녹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린 유추하면 좋을까, 이 안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발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고요. X와 Y는 플로린과 염소 중 하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가와 나를 봤더니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이야. 사실 제가 저번 이온결합 첫 번째 시간에 유니크 킥으로 출제한 바로 요겁니다. 자,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이 다르게 나왔어요. 그럼 딱 보이지 않나요? 양이온이 지금 같아요. 나트륨 양이온으로. 그렇죠? 나트륨 이온은 같을 텐데 지금 음이온이 다른 상황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전자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게 플로린, 이게 염소다라는 게 보일 텐데 왜 얘네가 ON, 7N으로 나왔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 다 지금 나트륨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트륨.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트륨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때 나트륨 양이온은 누구의 전자배치가 같아졌어요? 전자 하나 잃고 나서 네온의 전자배치. 10, 여기도 10. 그때 플로린은 플로렌 이온이 될 때 원자가 전자 7에서 전자 얻어서 누구의 전자배치가 같아져요? 네온이요. 그래서 여기도 10. 근데 염소는 하나 얻어서 아르곤과 같아져서

18입니다. 그럼 이걸 더해주게 되면 1몰에 들어있는 전자양력 20, 여기에서는 더해주면 몇이에요? 28. 그럼 20과 28, 그럼 얘네들이 5대 7, 그래서 5N과 7N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를 보았더니 지금 플로린이나 이온과 염화 이온을 비교했을 때 이온 사이 거리는 누가 더 크다? 원자 번호 클수록 같은 종이기 때문에 이온 사이 거리는 더 멀어질 겁니다. 음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그럼 얘가 더 커질 거야. 그래서 231보다 기억이 더클 거야. 정확히 모르지만 비교했을 때 얘가 커질 거야 라는 건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녹는 점은요? 녹는 점이라는 건 이온 사이 거리가 일단은 우리는 나가 더 크다는 걸 알지만 하나 더 전하량은 어때요? 지금 같아요. 아, 그럼 전하량 같을 때 이온 사이 거리를 비교하면 기억이 크구나. 그래서 231이 더 가깝구나.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은 801보다 니은이 더 커질 겁니다. 정확한 값은 몰라요. 우린 상대적으로 해석을 할 건데 그 상대적인 해석일 때 전하량이 지금 같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기억 갑니다. X라는 건 플로린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우리가 맞다라고 써놨고요. 기억이라는 거는 231보다 크다, 작다, 크다라고 해서 맞고요. 디귿 조심하세요. 801보다 니은이 작은 상황이 아니라 커져야 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유니크 퀵에서 제가 다뤘기 때문에 이 답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이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거리와 이 녹는 점 관계를 해석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에서도 잘 응용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거리와 녹는 점 응용했고, 여기에서는 전하를 판단하는 힌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문 갑니다. 표는 이온 결합 화합물 WX와 YZ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가 WX,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YZ일 거다라고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요. 만약에 가가 WX라면 얘가 W, 얘가 X. 만약에 여기에서 YZ라 YZ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이 모형을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가와 나는 WX와 YZ의 화학결합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가장 큰 힌트는요. N이요. M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온 사이 거리를 활용해 줘야겠죠? 누가 더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럼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녹는 점을 봤더니 누가 더 크대요? WZ가 더 크대요. 아하. 사실은 뭐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하지만 여기가 조금 더 멈에도 불구하고 녹는 점은요. WZ가 더 크대요. 그 이유는 무엇일 것이다? 아, 전하량이 누가 더 크다? 바로 WZ가 더클 거다라는 거를 알수 있도록 준 거구나. 그럼 WZ를 구성하고 있는 애는 바로 이 N으로 되어 있는 애일 거다라는 거고요. 이 WZ가 바로 N으로 되어 있는 거면 양이온 N 플러스, 음이온 N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온이다라고 한거 W, N 플러스, X라는 거 음이온 N 마이너스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W, 얘가 X. 그럼 얘가 바로 나. 그럼 YZ라는 건 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가 바로 Y, 얘가 Z. 그럼 이게 바로 N 플러스, 여기서 N 마이너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부터 가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묻고 있어요. 이 정전기적 인력은 사실은 무엇으로 찾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주어진 녹는 점으로 찾아내주면 된다. 녹는 점은 WX가 더 크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 WX가 더클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가는 WX의 결합 모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가 바로 WX고요. 가라는 건 YZ였기 때문에 이건 틀렸구나. 디귿.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X와 Y 모두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자 껍질 두개 같지만 조심하라고 했어요. 얘 지금 양이온이에요. 몇 간지 몰라도 적어도 얘는 원래 전자 껍질 하나 더 있었어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여긴 음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알수 있는 건 같은 주기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판단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됩니다.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거리와 녹는 점 관계,
여기에서는 거리랑 녹는 점은 좋으니까 전하에 대해서 알수 있겠니? 그 전하량 크기를 판단해봐 라는 것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와 이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거리와 천안행이구나라는 거 한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도요, 우리한테 거리랑 녹는 점을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한번 탐구 활동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이온결합 화합물의 녹는 점에 관한 탐구 활동입니다. 가설을 세웠는데요.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비슷할 때, 조건이 지금 뭐예요? 거리가 비슷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르겠고, 일단 이때 녹는 점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탐구 과정은 네 가지 이온결합 화합물의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 조사했고요. 결과적으로 가설은 옳아요. 자, 이럴 때이 기억에 대한 가설이 보통 이 보기 안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플로리나 나트륨이 있고요. 염화 나트륨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선 같은 전하량. 자, 여기에서는 산화 칼슘, 산화 바륨 같은 전하량.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전하량이 비슷할 때가 아니라 뭐가 비슷할 때예요? 거리가 비슷할 때예요. 그래서 거리가 비슷한 걸 찾아줘야 돼요. 231과 240. 이게 지금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비슷할 때, 동그라미로 쳐볼게요. 비슷할 때, 녹는 점이 누가 더 큰가 봤더니, 산화 칼슘. 그럼 얘네가 왜 큰가 봤더니, 여기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여기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 아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한번 볼까요? 기억.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바로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적절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시는 적절해요.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과 산화 바륨을 봤더니 여기에선 세모로 표현해 볼까요? 276, 275. 진짜 비슷하죠? 자, 진짜 비슷할 때 녹는 점 봤더니 801과 1972. 누가 지금 더 높아요? 1972 산화 바륨. 그래서 전하량은 여기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여긴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죠.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더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산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기억은 적절하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갈수 있습니다. 니은 염화 나트륨 1몰에 들어있는 양이온 수 얘가 1몰이다라고 할때 나트륨과 염화는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1몰로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누구든지 1몰이에요. 이건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자, 그리고 나서 산화칼슘 1몰에 들어있는 음이온수입니다. 자, 이때 이게 지금 2 플러스, 지금 산화이온 2 마이너스죠? 그럼 칼슘이온과 여기 산화이온도 1대1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화합물이 1몰이라면 양이온, 음이온 모두 다 1몰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양에 대한 건 1몰, 1몰? 무조건? 같겠네요.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수라고 표현하든 우리는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듯이 이 양으로 표현하든 이 수로 표현하든 이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몰로 표현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대 1 모두 다 같구나. 그래서 1 맞습니다. 디귿. 이번에는요. 위에서 주어진 이 화합물들 중에서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은 산화칼슘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플로리나 나트륨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산화바륨 중에 녹는 점 가장 높은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산화칼슘 가장 높습니다. 그럼 얘가 높다라는 건 무엇이 크다? 바로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디귿 선지가 네, 가장 큰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래서 기억님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전해랑 같은 애를 가지고서, 얘네로 비교하면 안 돼. 왜냐면 주어진 조건이 거리가 비슷할 때. 그래서 거리가 비슷한 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탐구 활동이었어요. 굉장히 유혹적이지 않았나요? 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같은 거리, 비슷한 거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이온의 전하, 음이온의 전하를 가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하량 크기를, 어떨 때는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표는 이온결합 화합물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B와 A를 비교한 값이 줬는데 B가요, A보다 크다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X. 녹는 점, 양이온의 전하, 음이온의 전하, 이온 사이의 거리를 다 X랑 봤을 때 Y를 비교하면은 전하가 다르고 녹는 점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웃의 거리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서로 다르게 줬거든요? 아, 너무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문제 풀면서, 여기 이웃의 거리 다르고 전화도 다른데 어떻게 해석하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큐. 이웃의 정전기적 인력은요, 일단 정전기적 인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무엇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녹는 점이 높은 애가 정전기적 인력은 높을 거예요. 그랬더 봤 X랑 Y 봤더니 당이 996보다 1972가 더 크기 때문에 Y가 정전기적 인력 쓸 거야 라는 게 맞습니다. 니은, 그럼 M과 N을 비교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봤더니 M과 N을 어떻게 비교해? 녹는 점이 있잖아요. 정전기적 인력 얘가 세대요. 그럼 전화량이 같을 때 혹시 이온 사이 거리 영향 아닐까 했더니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 찾으라고 해서 안 돼요. 그럼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한 건가? 봤더니 아니요, B가 더 멀대요. 그럼 이제 결과 나왔네요. 얘가 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녹는 점이 높아요. 그럼 전화 누가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N보다 M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지금 녹는 점 높다라는 거 전화량이 컸겠지? 라는 결과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보다 M이 더 크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디귿. 그럼 Z라는 건 이제 이 Y랑 어때요? 전화량은 같습니다. 그때 질문은 B와 C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Y랑 Z 중에 녹는 점은 Z가 더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전화량이 같을 때니까 당연히 누가 더멀 것이다? B가 더멀 것이다. C가 더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C가 더 작은 수치를 가져야 되니까 요것은 맞다. 답은 기억님 디귿 몇 번?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녹는 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녹는 점에 대한 문제, 이 주기율표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는 제가 2단원에서 설명할 때 혹시나 일주기에 일족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별표 치세요라고 했거든요. 어때요? 일주기에 일족이 나왔죠?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수소라는 게 금속원소 사이 껴있기 때문에 가끔 헷갈려요. 제가 리튬으로 착각해서요. 그래서 꼭 주의하세요. 발문갑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었고요. 기억. A와 C를 구성된 화합물은 A와 C로 구성된 화합물은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전기전도성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온결합 화합물인지 확인 꼭 하세요라고 했었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소예요. 비금속 원소고요. 여기도 지금 비금속 원소입니다. 우리가 왼쪽은 주로 원래 금속 원소지만 일주기 조심해라라고 했고요.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다라고 했었죠. 그럼 비금속 원소의 결합은 사실은 전자쌤 공유하고 있는 공유 결합이에요. 그럼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A와 C로 구성된 건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니은. 녹는 점은요, BC가 BE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B라는 거는 지금 금속원소니까 양이온이겠죠? 그럼 양이온이 지금 같을 때 C랑 E를 비교해 볼게요. 같은 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전하량이 같다. BC랑 B는 같아요. 그럼 뭐만 비교한다? 거리요. 그래서 거리를 비교할 때 봤더니 17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음이온 번지는 커지잖아요. 그럼 이온 사이 거리는 멀어지기 때문에, BC가 BE보다 가깝다. 그래서 이게 녹는 점 어떨 것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아요. 디귿. C와 D는요, C와 D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장어 화합물을 형성한다. 저번 시간에 화학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보면, 이족이기 때문에 얘네 원자가 전자가 몇이에요? 2. 그래서 전자 몇개 잃어요? 2개. 그럼 여기는 2 플러스예요. 그리고 C는 지금 17조인가 전자 하나 얻겠죠? 그럼 몇가 음이온? 1가 음이온. 그래서 몇대 몇으로 결합해야 된다? 여기가 1일 땐 여기가 2. 근데 C가 먼저 C 대 D죠? 그렇기 때문에 2대 1이요. 그래서 1대 1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요. 몇번 가주면 돼요.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어떻게 풀었어요? 원소를 직접 찾진 않았습니다. 수소만 조금 실수 많이 할까봐 수소라고 그냥 계속 얘기를 했고요.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충분히 몇가 양이 몇가 음이온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활용해서요, 위치적으로 음이온의 반지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녹는 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이온 결합에 대한 3단원임에도 불구하고요, 전자 배치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혹시나 전자배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이 단어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이온의 전자배치다. 사실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네온에 대한 거, 아르곤에 대한 거, 라는 걸딱 보자마자, 얘네가 혹시 전자 잃었나? 얻었나? 그래서 네온을, 그리고 아르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같이 묶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원자 반지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원자 반지름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반지름 제가 R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온 반지름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비율로 1보다 큰 이장이 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1보다 작다라는 건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 아, 여기에서는 원자 반지름 더 크구나. 근데 금속 원소야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그리고 홀전자수. 바닥 상태에서 이 홀전자수를 판단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복습하고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능전과 연계된 거두 문제, 녹능전은 아니지만 전자배치 관련된 거한 문제에서 총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온 사이의 거리와 녹는 점이 있고요. 여기 디귿선지에서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표는 네 가지 이온 결합 화물에서 대한 자료고요. A에서 E는 산소, 플로린, 그리고 마그네슘과 염소, 칼슘을 순서 없이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나트륨 양이온 보이시나요? 모두 다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A, B는 모두 다 일가 음용, 1대1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일가 음용 가능한 애가 플로린과 염소입니다. 여기 이온 사이 거래 안 나왔지만 녹는 점이요. Na, B가 더 크대요. 그럼 얘가 더 크다라는 건 이온 사이 거리는 Na, A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클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B가 플로린 A가 염소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남아있는 건 음이온은 딱 하나, 산소. 그래서 E라는 거는 산소. 그때 이온 사이 거리가요, D가 더 크대요. 그럼 같은 조개에서 당연히 E가 원자번호 더 크기 때문에 칼슘. 그럼 여기에서 마그네슘. 그럼 이온 사이 거리가 DE가 더 커요. 산화칼슘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녹는 점은 여기 산화 마그네슘 더 높을 겁니다. 기억. A와 T는요, 2대1로 결합하여 안정화 화물을 형성한다. A라는 거는요, 1가 음이온이었고요. D라는 거는 여기 2가 양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화량 크기가 같으려면 A가 두개 와줘야 돼요. 그래서 2대1로 결합하여 안정화 화물을 형성합니다. 니은.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는 2000 572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수. 다시 말해서 주기를 물어본 거긴 하죠. 그럼 B와 A를 비교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B랑 A? 원자 번호 큰 애가 당연히 전자껍질수 더 많겠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2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연계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2번 문제는 대놓고 전자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배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표는 원소 A에서 D의 이온의 바닥 상태 전자배치와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는데요. M과 N은 각각 E 이하의 자연수래요. 여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E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A와 B는 양이온, C와 D는 음이온. 다시 말해서 금속 원소고요. 금속 원소인데 전자배치를 보시면 지금 모두 다 네온의 전자배치예요. 그러면 3주기에서 전자를 잃어서 2주기에 있는 네온의 전자배치가 같아진 거예요. 그럼 3주기에서 지금 무조건 M과 N은 E 이하의 자연수니까 1 또는 2가 될 텐데 누가 지금 2고 1인지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왜? 이온 반지름이요. B가 더 크대요. 그렇다라는 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은요, 작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A라는 애가 더 작은 애일 거야. 그럼 작은 애다라는 건, 이 이온 반지름 작은 애다라는 건 원자 번호는 클 거야. 크다라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더 크겠죠? 전자를 더 많이 잃었을 거기 때문에 얘가 2 플러스, 얘가 1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 반지름 작은 애야? 작은 애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더 많았을 거야. 그래서 이온이 더 전하량 표현을 할 때요, 전하량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 다 결정됐습니다. 1-2-가 되겠죠.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하나요? 1보다 작다?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이요. 그 뜻은 무슨 원소나 금속 원소구나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금속 원소 이내를 빠르게 찾아줬더니 마그네슘과 칼륨.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륨이요. 홀전자수 한번 써볼까요? 산소라는 거 2, 마그네슘 0, 염소는 1, 칼륨도 1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럼 같대요. 같은 애두 개밖에 없네. 그럼 A와 C는요, 염소랑 칼륨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 누군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A, 둘 중에 C이기 때문에 이 위에 B라는 건 칼륨 넌안 돼. 무조건 마그네슘이 B야라는 건 찾아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애는 누군가요? 바로 산소. 그래서 C와 D, D라는 건 뭐다? 산소다. 왜냐하면 C는 이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그래서 2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이온 결합 화합물을 형성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얘 누구 와야 돼? 그쵸? 얘는 무조건 양이온 와줘야 되고, 얘가 2가 음이온일 때, 얘가 지금 2대1로 오려면 무조건 이 양이온은 1가 양이온. 그래서 누구다? 염소랑 칼륨 중에 칼륨이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 1가 양이온이죠. 그래서 2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C라는 거는 칼륨. 그래서 D라는 것은 산소, A라는 것은 염소, B라는 건 마그네슘인데 자리가 없어서 위에다 쓸까요? 자, 키워. A는 이주기 원소이다? A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A는 염소이기 때문에 이주기 아니라 3주기. D은 A와 B는요, 2대1로 결합하여 A라는 거는 1가 음이온, 자, B라는 건 2가 양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A 몇개 와줘야 돼요? 두개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대1로 결합하여 안정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D은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더큰 거예요? 이온 반지름. 이건 다시 말해서 비금속 원소니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산소는 비금속 원소가 맞죠? D가 산소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요. 4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자주 출제되었던 표현, 요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홀전자 수를 제가 너무 당연하게 썼죠. 이건 2단원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안된 친구는 한번더 연습하시고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하자.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전기전도성이에요. 이 전기전도성은요, 이온결합 화합물이 수용 상태이니, 고체 상태이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역니은 디귿 선지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와 다르게 이건 이온결합 내에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질문하는 거다. 저번 시간에는 공유결합과 비교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녹는 점입니다. 이번에 정말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녹는 점에 대해서 전하량과 이온 사이의 거리 비교하여서 누가 더 높은가, 이 정전기장 인력 누가 더 센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니크 킥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녹는 점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합물은요, 칼륨과 X. X라는 건 음이온이고요. 두 번째 화합물은요, 똑같이 X란 음이온 나왔고, 여기서 나트륨 양이온이에요. 칼륨과 나트륨 양이온은요, 같은 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같은 종에서 원자 번호 클수록 누가 더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가? 왜냐, 음이온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가 멀수록 녹는 점은 낮아진다. 우린 녹는 점 높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운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OX 수강 후기 올려드리면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가 참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는 것. 포기라는 말은 긴장 당길 때나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은 1시 10 9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45쪽을 펴시고 첫 번째 시 권필의 작야로 가겠습니다. 작자는 어제라는 뜻이고 야는 밤이니까 작야는 어젯밤이란 뜻이 되겠네요. 작야 서원 취하야. 작야 어젯밤에 서원 원자 동산 원자죠. 서쪽 동산에서 취, 술 취했다 할 때의 취자입니다. 취할 취자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들어가면 주로 술과 관련된 뜻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졸자가 있네요. 그렇죠? 취하다 연관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 서쪽 동산에서 취하여. 아마 서쪽 동산에서 술을 좀 마신 듯 합니다. 취하여. 귀래 돌아와서는 대월면이라. 달을 마주 대하여 잠이 들었노라. 됐죠? 119는 어려울 것 없습니다. 어젯밤 서쪽 동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돌아와서 달을 마주 대해 잠이 들었노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효풍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 바람 정도가 되겠죠. 다 많대요. 뭐가 많냐 하면 의서가 많다고 하네요. 의자는 뜻 의자입니다. 마음 생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서자는 실마리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실마리 생각에 실마리가 많다라는 얘기는 마음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얽히고 또 얽혀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설마 새벽 바람이 생각이 많겠어요? 생각이 많은 것은 당연히 시적 화자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 복잡한 것을 새벽 바람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새벽 바람이 의서가 많다라는 건 내가 의서가 많다는 거고 결국은 새벽 바람이 나의 마음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새벽 바람. 마음속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취몽. 취자는 불다. 취자입니다. 입으로 후 하고 부는 겁니다. 꿈을 불어서, 새벽 바람이 꿈속에서 내 꿈을 불어서 여기에 이르렀대요. 어디에 이르렀냐 하면 매변, 매화나무 매자에 가 변자, 사이드 변자, 주변 할 때의 변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불어서 매화나무가에 이르렀네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매화가에 다다라 있는 것은 나의 영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추운 날 하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시로 갈게요. 이 시는 민농이라는 시이네요. 민농. 민자,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농부를 불쌍히

여기며 농부를 걱정하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춘종 일립 속하여 춘 봄이죠. 봄날 씨 종자 씨 뿌리다라는 뜻도 있죠. 봄날 씨를 뿌려요. 일립 립자는 나달 립자니까 한 알에 곡식을 뿌려서 심어서 정도가 되겠죠. 맨 끝에 있는 속자 조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밤류자와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요 밑에는 지금 쌀 밑자가 있으니까 아 이거 곡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나무죠 나무 얘는 밤나무입니다. 밤류자 서로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봄날 한 알에 곡식을 심어서 뿌려서 가을날 이루네. 뭐를 이루냐 하면 만 알에 나달 과자입니다. 만 알에 열매를 이루네. 자자 아들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자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군 할 때는 2인칭 대명사로도 쓰이고 뭐 탁자 모자 의자 할 때는 접미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열매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는 한 알에 곡식을 심으려 가을에는 만 알에 열매를 이루네. 쿵짝쿵짝 쿵짜라작짝 일구와 이구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사해 앞서서도 배웠지만 사해는 온 세상을 일컫습니다. 옛 중국에서 땅 끝은 다 바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다 안에 모든 세상을 일컫는 말이 바로 사해다. 아, 사해는 온 세상 정도로 풀면 됩니다. 온 세상에는 무 없어요. 뭐가 없냐 하면 한가로운 밭이 없다. 한가로운 밭이 없다라는 건 밤마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뭔가를 다 심고 가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온 세상에 한가로운 밭은 없는데 그만큼 농부가 피땀을 흘리고 밭을 일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자 뭐뭐와 같다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는구나. 그 밭을 일구고 열심히 가꾸는 그 농부들은 오히려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한 이런 실상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괜히 마음이 아프네요.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이수광의 제청산백운도라는 제목인데 청산백운도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푸른 산과 하얀 구름을 그린 그림인 것 같은데 그 앞에 제자가 붙었죠. 제자는 제목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다, 짓다, 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백운도에 쓰다, 짓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림 속에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있는 것 같은데 백운 흰 구름은 본, 근본 본자죠. 그런데 요 한자가 부사로 쓰일 때는 본래 본디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흰 구름은 본디 본래 마음이 없고 정도가 되겠죠. 흰 구름은 사람과 같이 욕심이라든가 이런 마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푸른 산 또한 말하지 아니하네인데 불자에도 없다라는 뜻이 있고 일구와 이구가 지금 하얀 구름, 푸른 산, 본래 또한 이렇게 쿵짝쿵짝
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요 불도 없다라고 풀이하면

오히려 더 매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산 또한 말이 없네 정도로 풀면 되겠죠. 119 정리하자면 흰 구름 본디 마음이 없고 푸른 산 또한 말이 없구나. 이렇게 풀면 읽고 읽고 대를 맞춰가면서 매끄러운 풀이가 될것 같습니다. 색상, 빛깔, 얼굴빛이란 뜻만이 있는 것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배워왔는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내 눈에 보이는 모양, 빛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도 서로의 뜻 배웠고 정승, 재상의 뜻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모양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색과 의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요거는 앞에 있는 색은 내 눈에 보이는 모양이고 상은 사물이 드러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냥 모양과 형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아, 색은 내 눈에 보이는 모양이고, 상은 사물이 드러내는 그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 둘다 공, 비고, 공, 또 비었는데 정도가 되겠죠? 쉽게 모양과 형상 둘다 공이고 또 공인데 정도가 되겠죠? 자, 볼게요. 바람은 불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림 속의 백운, 흰 구름은 사람과 같은 욕심. 이런 것 없단 말이죠. 청산, 푸른 산 또한 사람과 같이 이런 말, 저런 말, 자기를 이렇게 하는 말, 이런 말 없단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 다 부질없는 것, 색이든 상이든 모두가 공이고 공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바람이 불면 흰 구름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산처럼 그리고 하얀 구름, 욕심이 없는 하얀 구름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가 아닐까 합니다. 집중 탐구 두 번째 시로 갈게요. 자, 200의 독좌 경정산이라는 제목이네요. 경정산은 200이 7번이나 갔다라는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경정산에 앉아서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중조 새는 샌데 앞에 무리 중자 많다의 뜻을 가진 중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새들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죠. 고 높이 비 날아서 진 다한다 라는 얘기죠. 많은 새들 높이 높이 높이 날아서 다한다 라는 얘기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광경인지 많은 새들이 날아서 날아서 사라진 것이 되겠고요. 외로운 구름은 홀로 한가로이 가는구나 정도가 됩니다. 역시 읽구와 입구가 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앞에는 한 무리의 새, 많은 새, 뒤에는 외로운 구름, 높이 홀로, 그렇죠? 아, 다하여 날다, 한가로이 가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아, 읽고와 입구가 서로 대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 읽고와 입구만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건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죠. 3구, 4구를 볼게요. 서로 보아도 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은, 싫증이 나지 않는 것은 정도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시적 화자인 나일 것이고, 하나는 그럼 뭘까요? 하나는 제목 속에 담

담겨 있죠. 경정산이 됩니다. 나와 경정산 서로 바라보아도 둘다 싫어하지 않는 것, 단지 경정산이 있을 뿐이라는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삼구에서 제목을 보아서 경정산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만약 제목을 모른다면, 뭐지? 싶은데 그 하나가 바로 경정산. 서로 보아도 둘이 싫지 않은 것은 단지 경정산이 있을 뿐이라네. 내가 경정산을 바라보고 경정산이 나를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라 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허난설원의 채련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곡자는 구불구불하다. 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구불구불한 건 올곧은 것과 견주어서 바르지 않다라고 많이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불구불하다, 바르지 않다의 뜻이 아니라 악곡, 곡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곡이냐? 채자는 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연자는 연밥, 연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련자가 그리워할 련 자와 음이 비슷해요. 연인, 그럴 때 연자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연꽃 련자가 사랑, 그리움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밥을 캐는 노래, 연꽃을 캐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을 붙잡는 노래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일구를 볼까요? 추정, 장호, 벼곡류한데 이렇게 가네요. 가을날에 맑을 정자, 깨끗할 정자죠. 가을날 맑고 긴 호수 벽옥처럼 흐르는데, 벽자가 푸를 벽자이니까 푸르른 옥처럼 흐르는데 이렇게 되겠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가을날에 아주 맑고 긴 호수가 푸른 구슬처럼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하화 연꽃 하자입니다. 연꽃 깊은 곳에 메어두었대요. 매일 개자죠. 뭐를 메어두었냐 하면 란주, 란자가 난초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련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련, 즉 목란으로 만든 배가 난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고기 잡는 배 아니에요. 짐 실어 나르는 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럭셔리한 그런 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럭셔리한 배를 연꽃 깊은 곳에 메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비밀 장소? 인것 같습니다. 봉랑님을 만나 랑자, 사내라는 뜻도 있지만 랑군, 님 정도로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님을 만나 격수, 격자는 사이 뜰 격자예요. 물과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호숫가에 있으니까 물과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던져요. 뭘 던지냐면 연자를 던진다라는 거죠. 연꽃 채 열매니까 얘는 연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을 만나 물과 떨어져 연밥을 던지고, 물과 떨어져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물 건너로 연밥을 던지고라는 얘기입니다. 연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워할 연자랑 음이 비슷해서 통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꽃의 열매인 연밥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을 던진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을 던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짜잔!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내 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물 건너로 연밥을 던져요. 그리고는 강은 굳세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강자이지만 여기서는
바야흐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 막 한창 이런 뜻이죠. 바야흐로 피, 피자도 입을 피자. 여기서는 피동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피동의 의미니까 바야흐로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반일 동안, 반나절 동안 수 1800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한자, 수오지심, 그럴 때의 숫자,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반나절 부끄러워 했네.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와, 님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염밥을 던지던 그런 대담함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수줍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녀의 그런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시였습니다. 다음 시로 가겠습니다. 잠삼의 적중작이라는 제목이네요. 적자가 이것도 역시 1800자 범위에서 벗어난 한자인데,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 사막? 사막 속에서 짓다라는 풀이가 되겠죠. 잠삼은 당나라 때의 시인인데, 당나라의 서쪽 끝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이 돼요. 그 당나라 서쪽 끝은, 글쎄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장 위구르 지역? 다클라마칸 사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쪽 끝, 그 사막으로 파견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주마, 말을 달려. 그렇죠? 말을 달려 서쪽으로 오니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구나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을 달려서 서쪽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드넓은 사막뿐이다라는 얘기죠. 저 끝에 사막과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이 보여요. 그래서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 라고 풀이를 하고 있죠. 말을 달려 서쪽으로 와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데 정도가 되고요. 사가 사자는 별표입니다. 보통은 말씀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한자이지만 여기서는 헤어지다의 뜻입니다. 집에서 헤어졌다라는 건 집을 떠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집 떠나 집과 헤어진다라는 말은 좀 어색하니까 집을 떠나와 달을 보니 두 번이나 둥그러졌구나. 횟자, 돌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횟수를 나타내는 몇번할 때의 번으로 보면 좋습니다. 두 량자가 오니까 두 번이나 둥그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이나 둥그러졌다라는 건 보름달이 두번 되었다라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두 달이 흘러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집 떠난 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구나 정도가 됩니다. 금야, 오늘 밤이 되겠죠. 금야, 오늘 밤엔 부지, 모른다. 뭘 모르느냐 하면 어찌 하자에 고쳤자, 어찌 곧이란 말을 안 쓰니까 살짝 바꿔서 어느 곧, 더 짧게 어디가 되겠죠. 숙자는 잠잘 숙자이니까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는데 이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병사 사자는 사막 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모래 사자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평한 사막. 여기서의 평사를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없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을 지금 평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만리. 리자는 마을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할 때의 리, 십리, 백리, 만리 거리를 재는 단위가 되겠죠. 십리가 대략 4km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만리는 정말 9999리 다음에 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드넓다라는 거.

그렇죠. 한두 끝도 없이 드넓은 그런 사막에서는 절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끊어졌냐면 인연 연자는 연기 연자입니다. 왼쪽에 불화자 보이시죠? 연기 연자입니다. 사람이 밥을 지을 때 내는 그런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은 사람의 연기가 끊어졌구나. 이거 맛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사람의 연기가 피어오른다라는 건 사람 사는 집이 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인가, 사람의 집 정도로 의역해 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만리의 광활한 사막에는 인가도 끊어졌노라. 이렇게 풀면 되겠죠. 와, 삼사구를 쭉 읽다 보니까 이건 그냥 와 되게 넓구나 이런 게 아니죠. 이 넓은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 막막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갈게요. 심의의 기의중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는 붙이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의중은 작가인 심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의중에게 보낸다 정도가 되겠죠. 의중에게 보내며 어떤 걸 보내는지 봅시다. 학도 비타 제일 강하니 이렇게 가네요. 학도 배움의 도, 배움의 방법, 배움의 길은 비타 다른 것이 아니니, 다른 것이 아니고 제 있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일강 하루 하루 날마다 힘쓰는 것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되겠죠. 강자 강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강제로 하다의 뜻 아니라 여기서는 힘쓰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배움에도 다른 거 없다. 매일 매일 힘쓰는 것에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미도처의 정, 아주 정밀하고 미, 아주 미세한 것에 이르는 곳이면 지금 배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공부하다가 보면 더욱 자세히 정밀하게 정밀하게 정밀하게 들어가고 더욱 자세하고 자세하가 자세한 곳에 들어가다 보면 막히게 그렇죠? 이해되고, 이해되고, 이해되다가도 더 자세히, 더 정밀하게 계속 그 배움을, 들어가면, 그 배움으로 들어가면 어디선가는 막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가 이르는 곳, 정밀함과 미세함이 이르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곳은 분명히 너의 배움이 막힐 텐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요! 반드시 상냥하라, 헤아려라. 헤아릴 상자에 헤아릴 량자입니다. 상자 물론 장사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헤아려야죠? 헤아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니 왜 헤아리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두 개나 쓰는 거예요, 선생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상은 가치나 내용을 헤아리는 것이고 량은 말 그대로 분량. 규모를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따지지 말고 여기서 헤아려라 라는 건 아주 정밀하고 미세한 곳에 이르는 곳에서 막힌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왜 그럴까?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자세히 따져 들어가 헤아려라. 반드시 헤아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의중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부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어드바이스라고 할까요? 하고 있죠. 두변 세월 쟁지모하니 두변 머리카 가변자죠. 머리 주변 머리카 세월은 다투어요. 뭘 다투냐 하면 지모를 다투어요. 지자는 더디다, 늦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지각했어요 할 때의 지자입니다. 모자는 점을 모자. 그러니까 날이 점으로 늦은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으로 보면 점으로서 늦은 것이니까 저녁 무렵이 되겠지만
그 범위를 인생으로

폭으로 넓혀보자면 점으로서 늦은 때는 나이 들어 늙은 때가 되겠죠. 그래서 지모는 나이 들어감, 늙어감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에 세월은 나이 먹는 것, 늙어가는 것을 다투니 정도가 되겠죠. 이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얘지기 시작하거든요. 점점점점 여기서부터 하얘지거든요. 선생님도 살짝 가린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간 머리 이 주변에 세월이 그렇게 나이 먹어감을 다툰다라는 건,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 가는 거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서 장자도 씩씩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젊을 때, 그냥 어릴 때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어리고 젊을 때, 어려서 무성이면, 이룬 것이 없으면, 늙어서 더욱 요렇게 된다. 황, 거칠 황자죠. 거칠어진다. 막막해진다. 황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우리 열심히 열심히 그만두지 말고 파고들어 파고들어 공부하세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의 익자도 이익 이롭다 이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더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다익선 할 때의 익과 의미가 같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아요.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시로 갑니다. 서정춘망이라는 제목이네요. 서쪽 정자에서 봄을 바라보며 정도가 됩니다. 봄을 바라보며 쓴시 볼까요? 해는 길고 바람은 따뜻하며 버들은 푸르고 푸른데, 읽고만 보면 봄날의 그 모습이 완전 느껴지죠. 북쪽으로 돌아가 날아가는 기러기, 북쪽으로 날아가 돌아가는 기러기 아득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네. 자, 여러분들,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입구가 포인트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입구가 포인트입니다. 지금 북쪽으로 날아서 돌아가는 기러기가 까마득하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봄이 되어서 기러기가 자기의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기러기가 날아가네. 기러기가 북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고향으로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봄날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러기가 보인단 말이죠. 이게 포인트예요. 3구 갑니다. 악양성 고유명사입니다. 악양성 위에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니, 악양성 위에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니 능은 할수 있다. 사는 뭇뭐로 하여금 뭇뭐하게 하다. 사동의 의미입니다. 춘심으로 하여금 동정호를 가득차게 할수 있구나.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춘심으로 하여금, 춘심 봄마음이니까 뭔가 기대, 설렘 이런 마음 같지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입구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의 춘심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날에 대한 기대, 설렘과는 관련이 없는 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동정호를 가득 채우는구나 정도가 됩니다. 양자강 지류에 이 동정호라는 커다란 호수가 있고, 그 입구에 악양성이라는,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맛집, 뷰 맛집,
뷰 맛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정호가 쫙 내려다 보이는 악양성에서 피리 소리를 들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동정호를 가득 채우는구나 정도의 시가 되겠죠. 실전 문제로 갑니다. 자, 1번부터 3번. 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1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딱 이런 유형, 1번의 유형입니다. 빠박빡빡빡 밑줄 그어놓고 시어를 잘 풀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한 문제는 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볼까요? 기억부터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어젯밤 서쪽 동산에서 취하고 이렇게 가죠. 기억은 어제라고 풀이가 됩니다. 돌아와서는 달을 마주 대하여 잠들었노라. 잠잘 면자죠. 잠들다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새벽 바람, 마음도 많아서, 여러 가지 마음 많아서 꿈을 불어 매화가에 이르게 하였네. 매화, 매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디귿도 맞는 설명. 나시를 볼까요? 봄에는 한 알의 곡식을 뿌려서 뿌리고, 리을 볼까요? 씨 뿌리다, 심다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이 되겠죠. 가을에는 만 알의 열매를 이루네. 온 세상 한가로운 밭 없는데 한가롭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오히려 굶어 죽는구나. 두 수의 시네요. 2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농번기에 서로 일선을 도와요. 말이 안 되죠.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마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연과 함께 사는 기쁨 관련 없지요. 4번 시적 화자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열심히 땅을 일구어 농사짓는 농부는 굶어 죽어가고 있음. 그 사회적인 부조리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가의 전반부는 시적 화자가 실제 겪은 일을 묘사했어. 가의 전반부는 요 일구와 입구가 되겠죠. 어젯밤 서쪽 동산에서 취했고 돌아와서 달을 마주대해 잠들었다 이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2번 가의 셋째구에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사용되었어. 가의 셋째구는 요기 새벽 효 자로 시작을 하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3번 가의 넷째 구에서 시적 화자는 꿈속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고 있어. 사구를 보니까 꿈을 풀어 매화가에 이르렀노라. 꿈속에서 매화가에 이르렀다. 꿈속에서 있었던 일 떠올리고 있죠. 맞는 설명. 4번 나의 첫째 구와 둘째 구는 대우를 이루고 있어. 나의 첫째 구와 둘째 구죠. 봄에는 가을에는 씨 뿌리고 이룬다. 한 알, 만 알. 곡식, 열매, 쿵짝쿵짝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번,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이 같아. 가, 시는 계절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꿈속에서 매화가에 간 거니까요. 따라서 3번의 잘못된 설명은 5번이 되겠죠. 4번, 5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한시로 갑니다. 역시 4번 문제는 빠박빡빡빡 밑줄을 그어놓고 시어의 풀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5번은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실제 수능에서도 4번, 5번과 같이 한시에서 두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가시 허난설원의 채련곡이죠. 가을날 맑고 긴 호수 벽옥처럼 흐르는데 요 정도가 되겠고요. 연꽃 깊은 곳에 목난 배를 메어두었네. 어우, 기억을 지나쳐 왔네요. 요거는 맑다, 깨끗하다 정자이므로 1번
기역, 말다,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목남배를 메어두었네, 메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2번, 니은 메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님을 만나 물 건너로 염밥을 던지고는 바야흐로 남이 알게 될까 봐 반나절 부끄러워 했네. 요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자, 나시를 볼게요. 나시는 사막 속에서 짖다라는 풀이가 되는 적중작입니다. 말을 달려 서쪽으로 오니 하늘에 이를 듯 한데, 디귿 볼까요? 디귿, 지극하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이를 도자가 되겠죠? 이르다, 닿다 정도로 풀이를 해야 하는데, 3번은 지극하다라고 엉뚱하게 풀이가 되어 있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집을 떠나 달을 보니 두 번이나 둥그러졌네. 집 떠난 지두 달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밤 어느 곳에서 잠을 잘지 알지 못하고, 이 정도가 되겠죠? 을을에 잠잘 숙자 밑줄 그어져 있네요. 자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고요. 평사 만리 만리의 드넓은 사막 인가도 끊어졌노라. 미음 끊기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잘못된 풀이는 3번의 디귿이었고요. 5번 문제 봅니다.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첫째 군 여기죠. 임을 만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어. 맞아요. 가을에 맑고 긴 호수, 벽옥처럼 흐른다. 벽옥처럼 흐르는 가을날에 맑고 긴 호숫가에서 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님을 만나고 있죠.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2번, 가의 셋째 구, 여기죠. 여기. 가의 셋째 구에서는 시적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 있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님을 만나 물 건너로 염밥을 던졌다. 염밥을 던지는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3번, 나의 둘째 구에서는 여기죠. 시적 화자가 집을 떠난 기간을 알수 있어. 집 떠나 달을 보니 두 번이나 둥그러졌네. 2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기간을 알 수가 있겠죠. 4번, 나의 셋째 구, 여기죠. 나그네의 쓸쓸한 감정이 드러난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모르는데, 잠잘 곳도 없는 나그네의 쓸쓸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4번도 맞는 설명. 그러나 5번, 가와 나는 모두 인생의 덧없음을 주제로 하고 있어. 가시만 봐도, 그쵸? 님을 만나 염밥 던지고 수줍어하는 모습인데, 인생의 덧없음과는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에서 8번 세 문제가 걸려 있네요. 역시 6번 문제는 시어의 풀이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7번 나의 넷째 구에서 시적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그리고 8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를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흰 구름은 본디 마음이 없고 밑줄 쳐져 있는 본자 본디 본래라는 부사로 풀어야 되겠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푸른 산 또한 말이 없구나. 모양과 형상 둘다 공이고 공인데 비고 또 비었는데 상자 서로의 뜻, 정승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형상의 뜻으로 쓰였다라고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바람은 불어 어느 곳으로 가는가? 밑줄 쳐져 있는 디귿은 불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3번도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나시로 갑니다. 학문의 도,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힘쓰는 것에 있다. 밑줄 쳐져 있는 리을의 도는 길, 도, 방법 정도로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말하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으므로 6번에 옳지 않는 걸 찾는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정밀하고 자세한 곳에 이르는 곳, 거기서 막히거나 멈추지 말고 반드시 헤아리고 또 헤아려야 하네.

머리가에 세월은 나이 먹어가는 것을 다투는데, 다툴 쟁자죠? 미음, 다투다라고 역시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이룬 것이 없으면 늙어서 더욱 황폐해지리라. 7번입니다. 나의 넷째 꾸에서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넷째 꾸, 젊어서 이룬 것이 없으면 늙어서 더욱 황폐해지리라. 결국 젊었을 때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여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니까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둘째 구에서는 자연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죠. 산이 원래 말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푸른 산 또한 말이 없다라는 건 의인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2번, 가의 셋째 구에서는 여기 그림 속 풍경이 실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죠? 모양과 형상 둘다 공이고 또 공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집착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나의 둘째 꾸에는 시적 화자의 당부가 드러나 있어. 배우고 배우다가 아주 정밀해지고 자세히 이르는 곳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헤아리고 또 헤아리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당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4번. 나의 셋째 꾸는 나이 드는 모습을 비유했죠. 머리카락의 세월은 나이 들어감을 다툰다 라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설명. 5번, 가는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고 나는 두 인물 간의 대비가 드러나네. 색채의 대비가 드러나죠. 가는 백운, 청산, 백과청 대비가 드러나지만 나는 두 인물 간의 대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벗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10번 갈게요. 9번 역시 시어의 풀이를 묻고 있고, 10번은 시를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지 묻고 있죠. 가, 시를 보겠습니다. 많은 새들 높이 날아 다하고 기역, 날다 빗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로이 가는구나. 서로 보아도 둘다 싫어하지 않는 것은, 싫증이 나지 않는 것은 단지 경정산이 있구나. 니은 단지 다만의 뜻을 가진 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나시로 갑니다. 해는 길고 바람은 따뜻하며 버들은 푸르고 푸르구나. 난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따뜻하다라는 뜻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날아서 돌아가는 기러기 가마득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네. 악양성 위에서 필이 부는 소리를 들으니, 리을은 들을 문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들리니. 그렇죠. 춘심으로 하여금 동정호에 가득 차게 하는구나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만자 가득 차다라고 풀이해야 되는데 5번 분이 만족하다라고 엉뚱하게 풀이가 되어 있죠. 9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가의 둘째 구에서는 색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가의 둘째 구 욕인데요. 외로운 구름 홀로 한가로이 가는구나. 색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따라서 1번. 색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 따라서 정답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 쭉 매칭을 시켜가면서 보면 모두가 옳은 설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로서는 마지막 20강이 되겠죠. 1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Liebe Schüler, kennenlernen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요, 우리 뭐 배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말해 볼 거고요.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할 거고요. 또 문법에서는요, 단위 명사와 명사의 단수, 복수 형태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 1번 보면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아라는 사람이 sag mal, 말해봐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야, 말 좀 해봐. Was isst du gern zum Frühstück? zum Frühstück이라고 하면은요, 아침 식사로 라는 표현입니다. 너는 아침 식사로 뭘 먹는 걸 좋아해? 뭐 먹어? 라고 물으니까요, 배가요, Ich mag gern Brötchen mit Butter und Käse oder Schinken. 나는 버터를 바른 빵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치즈 또는 햄이랑 같이 먹어. Oft esse ich dazu ein gekochtes Ei. 종종 자주 나는 거기에다가 dazu라는 표현 아시죠? 그것과 함께 그것에 더하여 게다가 나는 거기에다가 gekochtes Ei 삶은 달걀을 먹어. Und du? 너는? Ich esse gern Müsli mit Joghurt und Obst. 나는 뮤슬리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 뮤슬리는 여러분 시리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트밀에다가 견과류 섞인 거 그런 거예요. 나는 뮤슬리를 요거트랑 먹는 거 좋아하고 또 Obst, 과일을 먹어. Das ist gesund und schmeckt gut. 이것은 이제 건강하고 맛도 있어. Oh, das klingt lecker.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맛있게 들린다. Welches Obst nimmst du dazu? 너는 거기에다가 어떤 과일을 먹니? 여기서 name에는요, 먹다 라는 뜻이겠죠? Banane oder Apple. 바나나 아니면 사과를 먹어. Dazu, 거기에다가 trinke ich meistens einen Tee. 차 한 잔을, 대부분 차 한 잔을 마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Ich mag Orangensaft lieber als Tee. 나는 너는 테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티보다는 오랑젠사프트를 더 좋아해. 비교급이죠. 뭐뭐보다 더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나는 티보다는 오랑젠사프트를 좋아해. Am liebsten trinke ich Kaffee.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 am liebsten은 최상급이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나는 커피야. Ohne Kaffee läuft bei mir morgens gar nichts. 커피가 없으면 by mir morgens 아침에 나한테는 gar nichts läuft 아무것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커피가 없으면 나는 하루

mich die wichtigste Mahlzeit am Tag. 아침 식사란 거는 나한테는 wichtigste, 제일 중요한, 뒤에 Mahlzeit를 꾸며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식사야. am Tag, 하루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가 다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대요. Für mich auch. 나한테도 그래. 아침 식사가 제일 중요하지. Ein gutes Frühstück macht den Tag einfach besser. 좋은 아침 식사. 그러니까 아침 식사 잘 먹는 것은 macht, 만든다. 뭐를? Den Tag, 그 날을. 어떻게? Einfach besser. 한마디로 좋게 만들어. 좋은 아침 식사는 하루를 좋게 만들어라는 말이죠. Mahlzeit는요, 식사란 뜻도 있고요. Zeit라는 말처럼 식사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들 표현 연구를 통해서 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S는요, 불규칙 동사였어요. 불규칙 동사인데, 불규칙 동사는요, 모든 인칭에서 다 불규칙은 아니야. 어디서? 단수 2인칭과 단수 3인칭. 여기에서만 불규칙이어서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여기서 애가요, 단음 애가요, 1로 변하는 것들, 요 유형에 속했어. 그래서 원래는 S이지만 요게 1로 변해서 이렇게 가고요. 두는 원래 S태가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 S태가 또 붙으면 S가 세 개나 되잖아. 그럼 너무 S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태만 붙고 여기 에야지 S일 때는 원래 태가 붙어서 이렇게 형태가 두 개가 똑같게 된 거. 요게 특별한 점이었죠. 자, 넘어가서요. 코헨이란 동사 봅시다. 영어의 쿡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 일단은 요리하다. 요거는 비슷하죠. 시카헤게얀.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이럴 때는 요리하다란 뜻이지만요. 영어의 보일처럼 뭐가 끓다란 뜻도 있습니다. Das Wasser kocht. 물이 요리하다. 이러면 이상하죠? 물이 끓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 본문에서는 이세 번째 뜻으로 나왔어요. 삶다, 찌다, 끓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Ich möchte Kartoffeln kochen. 나는 감자를 이렇게 삶고 싶어, 찌고 싶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은 본문에 요게 나왔잖아. Oft esse ich dazu ein gekochtes Ei. 여기서요, 이 코헨의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를 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서 삶은 삶아진이라는 뜻에다가 여기 혼합변화 중성 사격이죠? es가 붙은 형태로 ein gekochtes Ei 하면은 하나의 삶은 달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깨안의 비교 변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불규칙하게 변하니까 외워줘야 돼서 나왔는데요. 깨안은 좋아하는 거고, 리버는 더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는 I'm liebsten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지. Ich trinke gern Saft. 나는 주스 마시는 거 좋아해. Ich trinke lieber Kaffee als Saft. 리버 나오면 보통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 앞에 als까지 같이 붙이죠. 그래서 나는 주스보다는 커피 마시는 거를 그녀는 좋아하고, 그는 I'm liebsten 뭘 제일 좋아하냐면 테 마시는 거 제일 좋아해라고 해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변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빈도부사예요. 요건 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세모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빈도에 대해서 조금 비교하는 거 나왔잖아. 여러분이 뭐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쫙 봤을 때 맨날 하면 100%면 임머고요. 0이면 아예 안 하면 니야. 절대 안 하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한 70에서 80%면 마이스텐스. 한 50에서 60%면 oft. 한 30에서 40%면 만시말. 한 20%면 젤든. 그리고 한10% 거의 안 하는 건 이제 카움 이렇게 써가지고요. 요 빈도 관련된 부사 이런 것들이 있다. 제일 많이 하는 거, 제일 적게 하는 거 사이에 요 정도의 그 빈번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라우펜 동사 봐야 합니다. 5번이에요. 라우펜 동사는요, 왜 중요하냐면 뜻이 일단 너무 많아서요. 이 뜻을 가지고 어휘에서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하는데요. 라우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run이잖아. 달리는 거. 그래서 달리다, 뛰어가다라는 뜻. Jeden Morgen gehe ich eine halbe Stunde laufen. 매일 아침 나는 30분간 달린다. 이렇게 할 때요. 라우펜 그냥 기본적인 뜻 달리다예요. 근데 이 달리다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기계가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돌아가는 거. 뭐 굉장히 잘 연결이 되죠. Die Uhr läuft. 시계가 돌아간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진행되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게 상영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Im Kino läuft ein interessanter Film. 하나의 재밌는 영화가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우리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영화는

이렇게 필름 릴이 돌아갔거든. 필름이 이렇게 풀리면서 영화가 이렇게 보여졌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영화니까 진짜 필름 릴이 돌아가진 않지만 거기서 나온 의미로 영화가 상영되다란 뜻이 됐고요. 또 스키 같은 걸 타다란 뜻도 있습니다. Winter gehen wir auf Ski laufen. 겨울에 우리는 자주 스키를 타러 간다예요. 물론 Ski fahren을 더 훨씬 많이 써요. 그래도 Ski laufen이란 말도 쓸수 있다. 이때는 스키를 타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는 거 알아두시고 요 문장 본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였냐? 오늘 카페 커피 없이는 by mir morgens 나한테는 아침에 gar nichts läuft. 여기 뒤에 있는 gar nichts가 주어라고 보면 되고요. laufen 동사가 여기 läuft로 돼서 이게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커피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질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막 커피 안 마시며 하루를 시작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또 형용사 비교 변화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wichtig 하면 원급이고, wichtiger 하면은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요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그래서 am wichtigsten 하면 수러적이라고 하고요. die wichtigste 하면 부가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수러적인 거는 보통 자인동사랑 같이 써서 뭐뭐가 제일 중요하다. 요렇게 번역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die wichtigste 같은 요런 표현은요. 뒤에 이렇게 보통 명사가 와가지고 요 명사를 부가적으로 수식해 주는 거. 가장 중요한 뭐뭐. 요렇게 할때 있지? 요게 부가적인데 일단 요거 예문 한번 볼게요. The house Aufgabe ist wichtig. 숙제는 중요하다. 뭐 이건 뭐 원급이 쓰였으니까 편하죠, 쉽죠? Gesundheit ist wichtiger als Geld. 건강은 돈보다 중요해. 할때 이렇게는 비교급이 쓰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최상급이 쓰이는 거야. 정확하게는 두개 중에서 요 아래 거, 부가어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요. Frühstück ist für mich. 아침 식사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Mahlzeit, 식사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형용사 어미 변화를 보자면 약변화 여상 일격이고 얘는 이 최상급 중에서도 부가어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번으로 갈게요. 이거 재밌는 거네. 이렇게 식당 가서 주문하는 거 이런 거 재밌죠? Entschuldigung, wir möchten gern bestellen.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우리는요, bestellen 주문하고 싶어요. 독일에서 막 이렇게 손 들고 저기요, 뭐 이모 막 이렇게 주문하시면 안 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조용한 목소리로 Entschuldigung, 저기요, wir möchten gern bestellen. 우리 주문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sehr gern. 아우, 당연하지요. Was möchten Sie? 무엇을 원하십니까? Ich möchte gerne ein Schnitzel mit Pommes. 저는요, 감자튀김을 함께한 슈니첼, 돈가스 비슷한 거죠. 요거 원하고요. Dazu ein Bier bitte. 거기다가 맥주 한잔 주세요. Und Sie, 당신은요, 일행이 한명더 있었어. Ich nehme eine Currywurst mit Kartoffelsalat. 저는요, Currywurst, 커리 소세지를요, Kartoffelsalat, 감자 샐러드랑 같이 주시고요. Und eine Cola bitte. 콜라 하나 주세요. 이제 다 냠냠 먹고 nach dem Essen 밥 먹고 나니깐요 뭐 해야겠어? 그치 계산해야겠죠? Können wir bitte zahlen? 저희 좀 계산 가능할까요? Sehr gern. 아우 당연하지요. Einen Moment bitte.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Hat es Ihnen geschmeckt? 맛있으셨습니까? 이게 음식이 괜찮았나요?라고 할때 schmecken이란 동사 이렇게 삼격이랑 쓰인다고 했어. 누구한테 맛이 좋았던 거니까, 누구한테 맛이 나는 거니까 삼격으로 써야 돼요. 삼격 지배 동사입니다. 당신들 요거 맛있었나요? 당신들에게 이거 괜찮았나요?라고 물으니까요. Ja, es war sehr lecker. 아, 네, 맛있었습니다. 그랬더니 zahlen Sie zusammen 어떻게 trennt? 함께 내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내시겠어요? Zusammen bitte, 한 번에 계산합니다. Das macht zusammen 36,50 €. 36유로 50센트입니다. 하니깐요, 여기서 이제 계산 잘 봐. Hier sind 40 €, 40유로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치, 요거 잘 알아둬야 돼. Stimmt so.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즉, 나머지 원래는 3유로 50센트를 거스름돈으로 받아야 하지만 요거 안 받겠다는 뜻이지 나머지는 팁입니다. 독일에서 보통 10% 정도를 팁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한 3유로 정도 팁 주면 괜찮게 준 거죠. 이렇게 하면서 슈딤저 가지세요. 즉 거스름돈은 필요 없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또는 요거는 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Vielen Dank. 감사합니다. Hier ist Ihre Quittung.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영수증이랑 Rechnung, 계산서는 구분을 해야 돼. Rechnung은 내가 계산하기 전에 받는, 내가 뭐뭐 주문했는지 그 가격이 써 있는 계산서고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 뭐 카드로 내든 현금으로 내든 지불하고 나면 받는 그게 영수증이에요. 지금은 돈을 냈으니까 Quittung을 받았죠?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Abend. Wünschen이란 동사는요, 이렇게 삼격, 사격 같이 쓸수 있어요. 당신들에게, schönen Abend, 이제 멋진 저녁,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Auf Wiedersehen, 다시 만납시다. Danke, gleichfalls. 네, 당신도요. 여기서 당신도라는 건 좋은 날들 보내라라는 말이고요. Auf Wiedersehen 하고 인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식당에서의 대화였고요. 우리 한번 표현 연구도 볼게요. 주문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많거든요. 한번 볼게요. Can we jetzt bestellen? 주문할 수 있을까요? Wir werden jetzt gern bestellen. 저희 주문하고 싶은데요. Dürfen wir jetzt bestellen? 저희가 주문하는 게 허용될까요? 어쨌든 공손하게 주문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책에는 없지만 이런 표현도 좋아요. Könnte ich bitte die Speisekarte haben? 여기는 딱 자리에 앉았는데 메뉴판이 없을 때 메뉴판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표현입니다. 뭐 주문하고 싶을 때 어쨌든 쓸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주문을 받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서버라면 여러분이 종업원이라면 주문을 또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때 쓸수 있는 표현들도 한번 볼까? Was darf es für Sie sein? 당신을 위해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즉, 굉장히 이게 의역을 한 거고, 아니, 직역을 한 거고, 의역을 하면 주문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다 같은 내용이야. Was nehmen Sie? Was möchten Sie? Was bekommen Sie? Was darf ich Ihnen bringen? 다 비슷한 표현이죠?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주문을 받을 때 종업원이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Speisekarte sehen 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메뉴판 좀 보실래요? 이런 표현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Ich möchte gern 요거 잘 보세요. 책에는요, 접속법 이식이다. 이런 말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möchten이라는 동사가 mögen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 희망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이걸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좀더 정중하게 하려면, Ich hätte gern이란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haben의 접속법 이식인데 더 공손한 거예요. 여러분 접속법이란 말은 몰라도 돼. 그치만 ich möchte gern, ich hätte gern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했다라고 아시면 돼요. ich möchte gern은 영어에 I would like 정도 되고요. ich hätte gern은 I wish I had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다면 참 감사할 텐데요. 이런 느낌으로 공손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화법 조동사 möchten의 현재인칭 변화. 요거 단수인칭에서 우리 불규칙하다고 해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is일 때랑 에어제 했을 때 같은 형태이고 두일 때는 여기다 st만 붙인다라고 해서 요 형태도 외워두세요. 넘어가서요, 우리 네임앤 동사. 요것도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휘 문제, 다의어잖아. 뜻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와서 꼭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네임앤 하면은 선택하다, 사다. 기본적인 뜻이죠. Ich nehme die schwarze Hose. 저는 저 검정 바지로 할게요. 검정 바지로 살게요. 이런 표현으로 네임앤 있고요. 또, 먹다, 마시다도 돼. Ich nehme einen Tee. 저는요, 차한 잔으로 선택할게요. 차한 잔으로 마실게요. 이렇게도 되고요. 요 3번 뜻이 또 많이 쓰이죠. Nehmen Sie die Bahn bis zum Rathaus. Rathaus, 시청까지 지하철을 타세요. 라는 표현. 교통수단을 탈 때도 nehmen을 쓰고요. 요것도 4번 우리 되게 중요하게 했었잖아. Nehmen Sie das Medikament nach dem Essen. 식후에 약을 복용하세요 할 때, 약을 먹다 해서 SN 하면 이렇게 뭔가 칼로 잘라서 이렇게 우아하게 먹는 느낌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약은 먹는 거. take 쓰듯이 영어 독일어도 nehmen을 써야 합니다. 자, 불규칙 동사 nehmen은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뜻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떻게 변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얘는 그 책에서 특수한 변화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변해서 나왔어. 원래 nehmen은요, 여기가 어간인데 어간에 네 하고 기니까 원래는 이 이렇게 길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로 변하는 게 일단 특이했다고 했고요. 또 어간에 우리 하라는 자음이 또 M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특이하거든. 자,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만 보셔야 돼. 여기가 이제 불규칙하게 변하는 두 개의 칸이니까요. 그래서 네임엔인데 님으로 바뀌고
하가 M으로 바뀌고 이렇게 nimmt 이렇게 변하는 거 여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나머지가 이제 규칙 변화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너희들 이연 nimmt 이런 거 되게 뭔가 낯설잖아요. 하지만 이거 규칙 변화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변화 바뀌는 거 이것도 잘 보세요. 다음으로 가볼까?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려고 할때 계산할게요. 요 표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볼 거예요. Bringen Sie die Rechnung bitte? Rechnung 기억나지? 아까 선생님이 계산서라고 했어. 영수증은 계산하고 나서 받는 크위퉁이고요. 이거는 계산하기 전에 받는 Rechnung입니다. 이거 음식값을 낼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짧게 그냥 Die Rechnung bitte 해도 되고요. Wir möchten bezahlen, zahlen 동사 써도 되고요. 짧게 zahlen bitte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요. 그 뒤에 이제 문제에도 나오는데 책에도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가 낼게, 내가 쏠게 그 표현이거든요. 그 독일인한테 진짜 내가 쏠게 이러면 좀 너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독일인들은 내가 쏠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Das geht auf mich. 그거 나한테 온다. 즉 내가 내겠다. Ich zahle. 그냥 쉽게 내가 낼게 해도 되고요. Lass mich zahlen. 야, 내가 내게 해줘.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Heute lade ich dich ein. 오늘 내가 너를 초대할게. 그러니까 내가 살게 란 표현이고요. Du bist heute mein Gast. 너는 오늘 내 손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쏜다라는 표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슈메켄이에요. 슈메켄은 일단 기본적으로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데 자동사를 훨씬 많이 씁니다. Das Eis schmeckt wirklich sehr lecker. 이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다. Mir schmeckt es aber nicht so gut. 나한테는 별로 맛이 없는데 라고 할 때요. Schmecken 누구한테 어떠한 맛이 나다여서요. 이렇게 반드시 삼격하고 써야 해요. 이 마지막 문장은요, 책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안 쓰는 문장인데, 그래도 책에 타동사라고 했으니 선생님이 타동사로 한번 만들어 봤어. Schmecke die Suppe. 나는 그 음식을 맛본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타동사니까 사격이 나온다. 이렇게도 쓸 수는 있다. 물론 Schmecken보다 뭐 probieren 이런 동사를 훨씬 많이 쓰죠.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우리 독일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한 5%에서 10%, 10% 정도 그 팁을 줍니다. 팁을 줄때뭐 헷갈리기 때문에 팁을 줄때 정확하게 이거 팁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팁을 주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뭐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다던가 서비스가 너무 형편없었다든가 하면은 물론 안 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10%의 팁을 줍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냐 하면, stimmt죠. 그렇게 한게 맞습니다. 즉,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 줬지만 그거 포함이에요. 그렇게 해야 계산이 맞아요. 이런 뜻이고요. 주어 써서 다 stimmt죠 해도 괜찮고요. Machen Sie 40 Euro bitte. 이런 식으로 얼마 얼마로 Machen Sie 계산해 주세요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 카드를 내나 현금을 내나 이 표현 똑같이 쓰면 돼요. 이렇게 카드 주면서도 내가 36유로 먹었는데 Machen Sie 40 Euro 하면 이제 4유로는 팁이다. 그러니까 4유로까지 포함해서 카드 결제해달라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팁 주는 방법이고 요거랑 항상 좀 비교해야 돼. 이렇게 Stimmen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거든. 슈팀맨이란 동사 자체는 뭐뭐가 맞다 이런 뜻이어서 das stimmt 하면은 여기 so가 없죠? 그거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 완전 달라요. stimmt가 있어서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das stimmt는요 다른 말로 하면 das ist richtig. 그거 옳아, 네가 맞아. du hast recht. 네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das stimmt랑 das stimmt so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so가 있어야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요거 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명사 변화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요, 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명사에다가 들 이런 말만 붙이면 바로 복수가 돼서 너무 쉽잖아. 뭐, 책상, 책상들, 엄마, 엄마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독일어는 좀 미안하지만 명사가 복수가 될때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이 표가 이렇게 9개 칸으로 되어 있을 건데, 9개 줄로 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 이거 5개로 묶을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표에 첫째 줄이랑 둘째 줄을 묶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무변화, 이렇게 쓰세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경우, 안 변하는 경우, 이게 변화 없으니까, 이렇게 쓰거나, 변화를 하긴 해. 근데,
여기 땡땡 해가지고 음라우트 변모음 정도 변하는 그냥 무변화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 합쳐가지고요. 무변화 변화 없다라고 해서 쓰시고요. 변화가 어떻게 없냐? 단수일 때도에 다 스침 마고요.

복수일 때도 die Zimmer, 아이고, das가 아니고 die인데, 그치? 복수니까 die Zimmer 이런 식으로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이렇게 무변화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예로 der Schüler die Schüler, der Lehrer die Lehrer 이렇게 뒤에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거의 변하지 않긴 하는데 변모음이 붙은 경우 요게 그냥 포함시킨다고 했어. der Apfel die Äpfel 이렇게 변하는 거. der Mantel die Mäntel, der Bruder die Brüder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 다 무변화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변하냐면요. 여성 명사는 소수니까 일단 안 보고 남성 명사랑 중성 명사 중에서도요. er, en, el 이런 걸로 끝나는 명사들은 이렇게 변하는 게 많더라. 그러니까 무변화하더라. 복수여도 단수랑 형태가 이렇게 똑같더라. 또는 움라우트 정도만 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er Vater, die Väter 이런 식으로 다른 거안 변하고 움라우트 정도만 붙는 거. Das Fenster, die Fenster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경우. 이런 게 1번 유형에 속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2번 유형이에요. 여러분 책에서는 세 번째 줄이랑 네 번째 줄 요거 두개 묶어가지고 애형이라고 쓰면 좋겠어. 맨 뒤에 애를 붙이면 돼. 무슨 말이냐면, der Freund, 친구, 복수는 die Freunde. 이렇게 애만 붙이거나, 거의 애만 붙이는데, 여기 움라우트 변화 하는 거. 움라우트를 붙이고 애 하는 거. 예를 들면, der Sohn, 아들, die Söhne, 아들들. 이렇게 움라우트를 하고, 모음에 움라우트를 하고, 애만 붙이는 거. 이런 두 경우를 애형으로 선생님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das Brot, die Brüte. 보텔, das Jahr, die Jahre 이렇게 애만 붙이거나 der Baum, die Bäume, die Hand, die Hände 이런 식으로 애를 붙이되 움라우트까지 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합쳐서 애형으로 봤고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다 묶어 보니까 공통된 특징은 단음절일 때 그렇더라. 단음절일 때 der Tag, die Tage 이렇게 변한다든가. die Nacht, die Nächte 이렇게 변한다든가, das Bein, die Beine 이렇게 변한다든가 보통 단음절 명사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애가 붙더라 또는 움라우트 애가 붙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애아형입니다. 여러분 책에서는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묶어가지고 3번 애아형, 애아형이라고 써주세요. 그냥 애아가 붙든가. 애아가 붙긴 하는데 움라우트 하는 것까지 좀뭐큰 차이가 없잖아. 묶어가지고 애아형으로 묶고요. Das Kind가 die Kinder가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Das Buch가 die Bücher가 되는 거. 움라우트 바뀌고 애아가 붙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같은 예시입니다. 근데 이런 명사들을 다 모아 보니 여성 명사는 없고요. 남성 명사는 아주 소수의 단음절 명사만 그렇고 대부분은 중성 명사 중에서도 단음절 명사가 그렇더라. Das Ei, die Eier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Das Haus, die Häuser 이렇게 변하는 것들 중성 명사 중에서 단음절이 대부분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책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에 있는 거를 합쳐가지고 4번 쓰시고요. N형으로 쓰세요. N 아니면 N이 붙는 거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는 움라우트 변화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움라우트 변화가 없는 애들이에요. Das Auge, die Augen. 이렇게 변하는 거. Die Wohnungen. 이렇게 변하는 거. N이 붙거나 N이 붙어서 복수를 만들더라라는 거고요. 요거는 중요해서 지금 요거 색깔 체크해놨거든요. 네, menschi 같은 건 N 변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들이 N이나 N이 붙냐면 남성 변화는 N 변화 명사가 그렇더라. der junge, die jungen 이렇게 바뀌는 거 N이 붙는 거. der student, die studenten 하고 N이 붙는 거. N이나 N이 붙는 거는 남성 명사 중에서는 N 변화 명사만 그렇고 중성 명사는 뭐 소수니까 안 보고요. 여성 명사는 대부분의 여성 명사가 그렇대요. 대부분. 그래서 die Tasche, die Taschen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마지막 줄에 있는 건 여러분 한 개만 있으니까 그냥 한 개에다가 5번하고 where에어 쓰세요. 마치 영어처럼 복수에 그냥 s를 붙이면 뭐뭐들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das Hotel, die Hotels 이렇게요. s만 붙이면 돼요. auto, autos, photo, photos 이렇게 s만 붙이면 되니까 너무 쉽고요. 주로 중성 명사가 외래어거든. 그래서 외래어 중성 명사들이 그냥 s만 붙이면 이렇게 쉽게 kinos, taxis 이렇게 쉽게 바꾸더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독일어에서는요. 이로 끝나는 축약어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볼펜 쿠겔샤이버 너무 기니까 그냥 쿨리라고 부르거든. 여기 S만 붙이면 되고요. 요 스웨터 같은 거 풀오버잖아. 요거 너무 기니까 그냥 풀리라고 부르거든. 거기다 S 붙이면 되고요. 우리 그 이원화 직업 교육할 때그 아추비라는 거 배웠어. 거기다도 그냥 S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래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처럼 그냥 S 붙이면 된다. 요거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수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책에 또 있는 내용이니까 또 보세요. in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는요, innen 하셔야 됩니다. n 한번더 써야 돼. innen. 그래서 find는 findnen, schuldigen는 schuldigen, 이렇게 innen을 붙인다, innen을 붙인다라는 거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합성 명사의 복수형은요, 맨 마지막에 쓰인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든대. 독일어는 되게 합성 친화적이거든요. 이렇게 어휘를 풍부하게 하려고 합쳐서 단어를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미션, House of Gabe라는 말을 집에서 하는 미션 합쳤잖아요. 집에서 하는 과제, 숙제가 됐죠? 요때 복수로 만들고 싶으면 House를 Häuser로 바꾸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 Of Gabe를 Of Gaben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야? 뒤에 있는 명사의 성을 따라야 된다. The House of Gabe니까 얘도요. The of Gabe이기 때문에 The of Gabe이기 때문에 The House of Gabe라는 거야. Das House of Gabe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이 명사 합성 명사의 성으로 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 하나는 발음이야. 발음은 강세 말하는 거거든. 합성 명사는 강세가 앞에 있죠? 여기 how의 강세를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세요. 근데 티쉬 람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티쉬는 내야 티쉬고 람페는 디 람페인데 얘의 성은요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정해서 디 티쉬 람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뒤에 있는 명사를 복수형을 만들어서 내 티쉬 람펜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또 마지막 뭐야? 발음 티쉬 람페 합성 명사니까 강세는 앞에 있습니다. 명합 부디라고 해서 합성 명사는 강세가 앞에, 합성 부사는 강세가 뒤에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도 중요하지.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 영어에서도 뭐 페어런츠 이런 거 항상 복수로 쓰이니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독일어도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들. Die Leute, die Eltern, 사람들, 부모 당연히 복수고요. Geschwister, 형제자매 복수고요. Ferien, 휴가도 복수고. Die USA, 미국도 복수고요. Niederlande, 네덜란드도 복수, 알펜, 알프스도 산 하나가 아니라 산맥이니까 복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항상 복수로 쓰이는 명사가 중요하다면 또 중요한 건 항상 단수로 쓰이는 명사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das Geld, der Spaß, der Sport, die Musik, das Glück, der Hunger, das Wetter, der Unterricht, der Urlaub, die Zeit.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들. 물질 명사라든가 추상 명사가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항상 단수로 써야 한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viel Geld. Geld를 복수로 쓸수 없죠? 아무리 많은 수업이 있어도 Unterricht는 복수로 쓸수 없고요. 수업이 6개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Stunden이라는 셀수 있는 명사 가지고 와서 써야 한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명사의 격 변화를 한번 볼게요. 명사의 격 변화 하면 여러분이 또, 이표 보면 옛날에 한거 아닌가 싶을 건데, 그 기억나죠? 관사의 격 변화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은 명사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명사가 왜 변하는지 우리 계속 반복했었어. 왜 변하지? 왜 변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변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독일어에서는요, 우리나라 말과 달리 조사가 없다고 했어. 예를 들면 일격은 우리는 뭐뭐가, 은는 이가, 뭐뭐의,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 명사 자체를 바꿔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기억나죠?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명사라는 자동차가 있으면 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바퀴 4개가 필요하다 그랬어. 바퀴 하나, 둘, 셋, 넷. 요게 일격, 이격, 삼격, 사격에 해당하는 요 바퀴들이야. 요 격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돼. 근데 격 변화는요. 그럼 관사가 바뀌면 되잖아요. 왜 제목이 관사의 격 변화가 아니라 왜 명사의 격 변화예요? 그 되게 좋은 질문이야.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관사 바뀌지. There, this, them, then, the, there, the, das, this, them, das, the, there, then, the. 당연히 바뀌지. 근데 명사도 바뀐다고. 언제?
아, 요거는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 명사가 아무 때나 바뀌진 않고요. 남성 이격, 중성 이격, 복수 삼격, 여기 세 개에서만 명사도 격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관사는 당연히 바뀌는데 명사가 달라지는 지점이 세 개다. 그래서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여기 세 개에서는 명사도 변하더라. 어떻게? S나 S가 붙거나 N이 붙더라예요. 자, 그러면은 언제 변하는지 요거 아래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남성과 중성 단수 이격에서 S나 AS가 붙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des Vaters, des Kindes 이렇게 S나 AS가 붙는다. 예시를 들어보면 Der Sohn des Mannes, 그 남자의 아들은 Student, 학생이다, 대학생이다 할 때요. 이렇게 이격으로 쓰면 뒤에 이렇게 S나 AS가 붙더라예요.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이고 외우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보통 가르치냐면 그 남자 중학생 2학년 되게 무섭잖아요. Fathers, 남성 이격, 중학생, 중성 이격, 남중 이격, 남자 중학생 이격, 남자 중학교 2학년 할때그 이격, 여기에는 스가 붙는다. 이렇게 남자 중학생 2학년 되게 무서워서 침을 이렇게 뱉기 때문에 스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S를 붙인다라는 게첫 번째 바뀌는 지점이고요. 이제 좀 이따 요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 명사에는요, S를 붙여서 이격을 표시한대. 레온의 생일 할 때요, 레온스키 부어츠타 이렇게 하면 된대. 영어라면요, 여기 어퍼스트로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레온스키 부어츠타 이렇게 할 텐데, 독일어는 어퍼스트로피 같은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요거 없이 그냥 S만 붙이면, 레온의 부어츠타 해서요, 이격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소유격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일상에서는요, 이격 잘안 써요. 선생님이 이격은 원래 잘안 쓴다 그랬어. 얘는요, 폰 삼격으로 대체를 해서요, 레온스키 부어츠타이란 말은 일상에서는 되게 부어츠타 폰 레온, 요렇게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서 예문을 한번 여기 봐봐. 만들어 봤어. Paul's Eltern's in here. 파울의 부모님이 여기 있다라는 표현을요, 일상에서는 The Elton von Paul's in here.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폰 삼격이 이격을 대체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복수 삼격은요, 어미 n을 갖는다. 아까 요거 n을 붙인다. 복수 삼격에 n을 붙이는데, 예를 들면 Freunde에다 n을 붙이고, Männer에다가 n을 붙이고, Kinder에다가 n을 붙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n으로 이미 끝났어. Frau의 복수는 Frau n이거든? 그럼 여기 n을 또 붙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호텔스, 호텔의 복수는 호텔에 이미 S가 붙거든. 여기 N을 또 붙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 책은 그 애들한테 속했다 할때 여기는요 N을 왜 붙였냐면 여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을 붙였어. 하지만 미트 다음에 원래 복수 삼격이잖아. 여기가 S로 끝난 경우는 추가적으로 N을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N변화 명사입니다. 아까 N변화 명사, 남성 명사 일부에서는요, N을 붙여서 복수를 만들기도 하고, 단수 2, 3, 사격에서 N으로 변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했었는데요. 이 N변화 명사가 그럼 뭐냐면, 일반 명사랑 그럼 비교를 해볼게. 일반 명사는요, 남성 명사, 일반 남성 명사는요, 요 남성 이격에다가 S나 S를 붙이는 거, 그거 첫 번째 포인트고, 복수는 복수 명사를 쓴 다음에,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면 이렇게 N을 붙이는 거, 요게 특징이었다면, N변화 명사는 되게 쉬워. 그냥 they are men이라는 N변화 명사면, 남성 단수 2, 3, 사격이 다 N이나 AN을 붙이고, 복수는 1, 2, 3, 사격 다 구분 없이, N이나 AN을 이렇게 붙이면 요게 N변화 명사입니다. 그래서 N을 붙이니까 얘 이름이 N변화 명사라고도 하고요. 우리 뭐 형용사의 약변화, 동사의 약변화 요런 거할 때처럼 변화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그냥 N만 붙이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그래서 얘를 약변화 명사라고 쓴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남성 명사 중 일부는 단수 2, 3 사격에 N이나 AN을 붙이는 거. 요게 N변화 명사 또는 약변화 명사라고 하고요. 복수형은 대부분 단수 2, 3 사격의 형태와 같다. 복수형은 요 2, 3 사격의 형태랑 똑같이 mention, mention, mention, mention 똑같죠? 요렇게 같더라. 그래서 이 표를 그려보면 요 남성 단수 1격 빼고 얘네 7개가 다 같아요. 요 7개가 다 같은 형태가 바로 N변화 명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they are men,
die Menschen, 이렇게 N을 붙이는 거. Der Student, die Studenten, N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N변화 명사더라. 얘네는 단수, 2, 3, 사격에도 N을 붙이더라라는 거고요. 예외가 바로 이 해야거든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해야는요, 단수, 2, 3, 사격에서는 N만 붙거든. 근데 복수에서는 AN이 붙어. 요게 되게 헷갈리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어. 방금 했던 거. 해야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N변화 명사 중에 하나인데, 신사라는 뜻이잖아. 얘는요, 단수, 2, 3, 사격에 그냥 N만 붙어요. 하지만 복수에서는 AN이 붙어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융해도요, N만 붙고요. 바우어, 농부도 N만 붙고. 사람, 맨시도요, AN, AN, AN. 요렇게 붙는 거. 지금 2, 3, 사격에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2, 3, 사격에 다 뭔가 붙는 거. 요런 것들이 N변화 명사예요. 그리고 많은 N변화 명사들이 ant, ist, at. 요런 걸로 끝나는 많은 N변화 명사들이 또 남성 명사 중에 N변화 명사가 있는데, Studenten 같은 거, Polizisten 같은 거, Automaten 같은 거, 책에는 없지만 Patient 같은 거, 환자란 뜻이죠? 이런 것들도요, 단수 2, 3, 사격에 다 N이 붙더라라고 알시면 되고요. 예문이 책에 있어서 책에 있는 예문 한번 볼게. Frag doch mal den Polizisten nach dem Weg. 저기 그 경찰관한테 길을 물어라라는 문장인데요. Fragen, 누구한테 길을 묻다지만 사격으로 써야 돼서 여기 사격, den을 쓰고요. 폴리체스트가 N변화 명사니까 남성 사격이니까 AN 이렇게 붙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뮬러 씨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 해야도 N변화 명사니까요. 슈프레셴이 사격 지배해요. 그래서 여기도 N이 붙은 이유가 사격이기 때문에. Auch am Automaten, 그 자동 판매기에서 Kann man eine Fahrkarte kaufen? 기차표, 차표를 살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 삼격이니까 Automat도요, N변화 명사여서 AN이 붙었다. 그래서 N변화 명사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요, 단위 명사입니다. 단위 명사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뭐가 있지? 예를 들어 뭐한 개, 한 권, 한 손, 한필막 이렇게 단위 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위 명사 나오면 어려워하는데요. 독일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또이 단위 명사입니다. 한국어 단위 명사가 훨씬 어려워요. 독일어 단위 명사는 그거보다는 훨씬 쉽기도 하고 또 오늘 할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몇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단위 명사는 그럼 언제 쓰냐 하면은요. 물질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게 요게 단위 명사래. 물질 명사가 뭐였지? 맞아. 셀수 없는 명사. 근데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 물질 명사는요, 어떤 거냐면 형태가 변해도 본질이 안 변하는 명사야. 예를 들면 물 생각해봐. 물을 내가 여기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리나, 컵에 담아 먹나, 뭐 드럼통에 담아 먹나, 물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죠? 요런 게 단위 명사예요. 근데 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을 세고 싶으면 어떤 단위라는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 예를 들면 물한 컵, 물한 대야, 뭐물한 방울 이렇게 단위가 필요한 거거든. 그게 바로 단위 명사입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를 나타내고 싶으면 얘를 세고 싶으면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 명사랑 써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요. 물질 명사 앞에 어떤 단위 명사를 써서 뭐물한 컵, 물한 박스, 뭐 이상하지만, 뭐물한 병, 요런 식으로 단위 명사가 필요한 거죠. 단위 명사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 책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괜찮아요. 차가운 음료를 담는다, 스글라스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뜨거운 음료를 담는 디타세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사이다, 콜라, 요런 캔을 담는 디노제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 담는 거 디플라쉬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케이크나 피자 같은 거셀때한 조각, 두 조각 할 때, 그다 슈죽이라는 단위 명사 있고요.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한 판을 셀때 하는 타펠이라는 단위 명사 있습니다. 이때 단위 명사가 중요한 거는요. 지금 글라스나 슈죽 같은 거는 das, 중성 단위 명사구나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타세, 노즈, 플라시, 타펠 이런 거는 여성 단위 명사구나 이렇게 봐야 돼. 왜 필요하냐면 부정관사가 단위 명사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아인슈뚜기인지 아인의 타펠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 성을 또 봐둬야 돼. 단위 명사의 성을 반드시 또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중요한 게 있어. 남성과 중성 단위 명사는요, 복수일 때도 단수형을 쓴대.
원래는 복수일 때 복수형을 써줘야 이게 안 헷갈리는.

있는데 남성이랑 중성 단위명사는 복수에도 단수형을 쓰고 여성 단위명사는 당연히 논리적이야. 복수일 때 복수형을 써.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겠죠. 어떤 단위명사가 남성인지 중성인지 아니면 여성인지 일단 알아야 복수일 때 단수형을 쓰는지 복수일 땐 복수형을 쓰는지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시험에 문법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ein Glas Bier. 그 맥주 한컵할 때요. 글라스는요, das Glas입니다. 즉 중성 단위 명사죠. 그래서 얘는요, 한 잔일 때도 ein Glas고요. 중성 단위 명사니까 복수일 때도 단수형을 써야 돼서 두 잔일 때도 zwei Glas입니다. 물론 글라스도 복수가 있어. 잔이 여러 개면 gläser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단위 명사지 진짜 컵의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쓰지 않아요. 단위 명사는 중성 단위 명사일 때는요. 복수일 때도 단수를 쓰더라. 마찬가지, 슈뚜그는요, das Stück이거든. 아까 했지. 한 조각 할 때. 그래서 하나여도 ein Stück. 두 개여도요, zwei Stücke. 이렇게 하지 않고, zwei Stück. 이렇게 그대로 쓴다. 중성 단위 명사는 복수에도 단수형을 쓴다. 예요. 그럼 요거랑 비교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요. 나머지 네 개인데요. 한번 보세요. eine Tasse. Tasse는요, die Tasse예요. 찻잔. 커피 한잔할 때, eine Tasse Kaffee인데, 두 잔은요, 어떻게 써야 돼? 여성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일 때는 복수형 zwei Tassen을 써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콜라 한 캔, eine Dose인데, 얘가 die Dose거든. 그러니까, 콜라 두캔 하고 싶으면 Dosen 하고 복수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와인 한병할 때, 얘가 die Flasche거든. 그러니까, 두병 하려면요, Flaschen 하고 복수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초콜라데 앞에 있는 이 타펠, 초콜릿 한 판, 한 바에 그 초콜릿 할때이 타펠이란 명사도요, 단위 명사도요, 디 타펠이거든. 그래서 그 초콜릿이 한판 말고 두 판, 세 판, 네 판, 이렇게 복수일 때는 타펠른 하고 복수로 만들어줘야 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예시를 또 봐야겠죠? 예시에서 이거 한번 봐봐. Was möchten Sie trinken?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커피 한 잔이요 하는 거야. 그럼 커피 한잔 한번 생각해 봐. 영어로도요. a coffee 해도 되지만 a cup of coffee 해도 돼요. 아, 느낌상 여러분, a cup of coffee가 좀더 고급스러워. a coffee가 고급스러워. a cup of coffee라고 단위명사를 정확히 말해 주는 게 되게 더 뭔가 문법을 잘하는 느낌은 나지만 요거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한번 봐 봐. 카페는요. 물론 얘는 네아 카페야. 그리고 타세는요, 니 타세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타세 한 잔이라는 이 타세는요, 단위 명사고 카페 얘가 물질 명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물질 명사가 여기선 핵심이 아니라 여기선 단위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타세라는 단위 명사가 핵심이어서 카페가 뭐 대여 카페든 간에 아이네 타세 카페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지. 타세를 기준으로 관사의 성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tasse라는 거안 쓰고 그냥 영어에서도 a coffee 하듯이 얘도 einen Kaffee 할수 있어. 왜? 얘는 der Kaffee니까 이때는 단위명사가 tasse라는 단위명사가 사라졌어. 그럼 이제 핵심 명사는 Kaffee라는 물질 명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der Kaffee여서 사격 einen Kaffee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사격이어도 얘는 die Tasse여서 eine Tasse고 얘는 der Kaffee여서 einen Kaffee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래서 요 말이야. 단위명사가 생략되면 물질명사의 성과 격을 따라줘라. 단위명사가 D인데, D 타세인데 얘가 생략이 되면 내 카페라는 물질명사의 성과 격을 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커피는요, 보통 한 잔을 마시지 뭐한 병을 마시거나 한뭐 박스를 마시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커피라는 단위는 보통 한 잔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생략할 수 있지만요, 왓서는 보통 생략을 하진 않아요. 왓서는 물이라는 단위는 한 방울일지, 한 병일지, 한 컵일지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지 않아서요. Was hat er gekauft? 무엇을 샀나요? Eine Flasche Wasser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물두 병. 이때는 여성 단위 명사니까요. 복수 형태로 n을 붙여서 zwei Flaschen Wasser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Wasser 같은 경우는 ein Wasser, zwei Wasser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굳어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커피는 이제 한 잔이란 표현이 그 굳어져 있잖아. 커피는 당연히 한잔 먹잖아. 그러니까 한 잔이란 표현이 굳어져 있어서 물질 명사만 쓰고 단위 명사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Wasser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0: 해서 단위 명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오늘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단위 명사 같은 것도요,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고 한국어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츄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성장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완성된 모습을 볼수 있는 거, 이게 생물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체적으로도 성장했고요. 뇌도 모두 다 성장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나의 몸으로 나타내는 이런 행동 수준이나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생물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사회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회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사회인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사회적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성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리적으로도 성숙해야지 되겠는데요. 이 심리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한 인간으로서 이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서 건전한 인격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서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년기에는 이처럼 자립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는 시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성숙한 성인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독립된 사회인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그러면 혼자 존재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독립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찾은 다음에 이 자신을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할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성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친밀한 관계, 친밀감은 계속해서 이 성년기에 발달 과업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친밀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해 있던 원 가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자, 내가 만들어 나가게 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잃지 않고 두 사람이 아주 그 감정적인 교류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친밀한 관계도 있지만, 사회 안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협력적인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진정한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립이다라고 하려면 그냥 몸만 내가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다 자립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자립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상태를 자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립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생활에서 요구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성숙한 성인의 모습, 우리 뭐몇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자신으로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하는 거,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허비거스트도 마찬가지로 성년기의 발달 과업으로서 이와 같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직업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자, 배우자 선택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가족을 새롭게 형성하는 거죠. 가족을 형성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선택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긴 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관리하는 일, 이것도 성년기의 발달 과업이라 할수 있고요. 사회 집단에 소속해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하는 일 등도 성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인이라는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성인이라는 자기 인식, 자, 이건 무슨 내용을 다루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다 당연하게 자기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는 성년이 됐지만, 자기 스스로는 아직까지 자신이 성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인식해야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그쵸? 자신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 어린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잘 아시죠? 자라나지 않는 그 어린이의 모습을 한 피터팬처럼 자신이 성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서적 미성숙 상태를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성숙한 인격과 관련해서 일기 자료 제시하고 있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은 7가지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자기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관심이 확장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심의 확장을 바탕으로 타인과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친밀감 다시 한번 나오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각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몰입해서 할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자기객관화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자신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과다하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비하적으로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객관적인 기준.

청년도 아니고 성년도 아닌 사이에 끼었다고 느끼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언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의 시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특징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인으로서의 권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인이 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다양한 여러 권리가 부여가 되는데요. 자, 노동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사회권, 뭐 사회적인 그런 투표를 한다거나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로서의 권리 등도 여러분 성인이 되면 발생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적으로 규정한 연령에 따라서 주어지는 사회적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 18살 이상이 되면 군대에 입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 18살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하는 것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살 이상이 되면 선거권도 주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성인이 되면 다양한 사회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지고 그 권리에 따라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도 갖춰야 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자, 참고 자료로 선생님이 성년례라는 것과 통과 의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여러분, 오늘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성년례라고 해서 성인식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 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성년례인데요. 자, 여자의 경우에는 비녀를 꽂아주면서 계례라고 하였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쓰면서 관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례를 치렀다, 관례를 치렀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올린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지문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도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나 모르는 용어인데라고 해서 시기를 잘 특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계례 관례와 같은 용어는 성년기와 관련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러야 하는 큰 행사, 의식을 통과 의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관혼상제 중에 관이 관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과 의례로서 뭐 혼인이나 이런 것들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혼인, 뭐 성년 이런 것들이 치러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성년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신체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신체 발달은 선생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요 부분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년기는 얘 성장이 쭉쭉쭉쭉 커오다가 이제 완성됐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완성되었다. 자,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 어떨까요? 최고조에 달했겠죠. 최고조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도 최고조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매력도 절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기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서는 능력치에 있어서도 최고조 절정 완성되었고, 그리고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완성, 절정, 최고조이라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제 절정에 도달했기 때문에 절정에 도달하면 그 다음엔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면서 성장과 쇠퇴가 공존한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체적인 능력이 가장 높은 시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쇠퇴보다는 이런 모든 능력이 완성, 최고조, 절정에 달한 것을 중심으로 신체 발달

0: 능력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건강한 시기예요. 하지만 건강은 가장 건강할 때 지켜야지 되겠죠? 그래서 건강관리 이때도 해야 합니다. 자, 감각 기능들도 어떨까요? 가장 모든 기능들이 지금 가장 잘 활동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외형적인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와 골격 어떨까요? 완성된 상태이겠죠? 일생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체격을 갖추게 된 상태인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부 상태 어떨까요? 피부 상태도 가장 여러분 탄력이 좋은 시기겠죠? 여기에 보면 뭐 30대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탄력이 지금 가장 좋은 모든 뭐그 여기에 보면 피지 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균형이 잘 맞춰져서 이렇게 피부가 윤이 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 같은 경우에도 근육의 성장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양과 강도가 가장 지금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성징을 거쳐서 이제 2차 성징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가장 남성답고 여성은 가장 여성다운 그런 특징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도 남성으로서도 매력도 가장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성적 성숙과 관련된 내용에 나오게 되죠. 성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질 시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남성스러운 체형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매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도 하나의 신체거든요. 그죠? 그래서 뇌도 지금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두뇌의 활동하는 그 활동량, 뭐 두뇌에 있는 세포수 이런 것들도 가장 왕성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년기의 지능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연하게 문제 해결력이 높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지적 기능 또한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생애 발달 주기상 뇌가 가장 유연하고 학습 능력 및 지식 활용 능력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봤던 지능 중에서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데 필요했던 학업적인 지식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치가 최고조에 달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학업적 능력에 더해서 사회에 나가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또 발휘하는 것도 이 시기에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직업 세계나 실제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학문적으로 요구되는 이론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직업 세계나 실생활에서 필요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력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이론을 이해하고 복잡한 계산식을 풀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세계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역동도 파악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 자, 여기 안에서 이 문제를
1: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기 지능과 관련해서 스톤버그는 지능에 있어서 특히 성년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지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인지 기능이 발휘되더라라고 세 가지의 지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능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금 여러분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 주요했던 학업적인 지능과 관련되는 지능을 구성적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성적 지능 외에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 경험적 지능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능을 상황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톤버그의 이 지능 3원론은 이처럼 세 가지의 지능으로 성인의 삶에서 새롭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지능을 구분해냈다는 점에서 성인기 지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지능은 어떤 한 지능만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년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석적 지능보다는 창의적 지능과 실용적 지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톤버그의 지능 3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분석적 지능은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는가, 착착착착 잘 처리하는가와 관련된 지능입니다. 자, 창의적 지능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창의적 지능입니다. 자, 그리고 실용적 지능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라고 하는 것이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자, 각각의 지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분석적 지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분석적 지능은 학업 상황에서 중요했던 이런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는 지능과 맞닿아 있는 게 분석적 지능, 다른 말로는 구성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거고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지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경험적 지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적 지능은 이전에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 데 필요한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새로 들어온 정보와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련된 지능이 경험적 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험적 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 새로운 문제를 이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던 거는 아, 나 이거 해봤던 거야 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대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용적 지능 살펴볼까요? 자, 실용적 지능은 일상적인 문제와 사회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반응하는 데 필요한 이런 지능입니다. 선생님도 실용적 지능이 별로 이렇게 높은 것 같다 보이진 않는데요. 막 이렇게 상황에 갔을 때 분위기를 막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일종의 실용적 지능이고요. 뭔가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 그 해결책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접근하면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에서의 기지를 발휘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상황에 맞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지능이 실용적 지능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 경험해 보면서 뭐 경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황에 따른 센스, 이걸 우리는 실용적 지능이라고 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과 캐틀도 지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혼과 캐틀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은 우리 중년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지능, 결정성 지능은 경험에 의한 지능,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후천적인 경향으로 길러지는 지능, 경험에 의한 지능이라고 했죠?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고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지능, 자,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 유동성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동성 지능은 뇌의 발달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뇌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성년기까지 발달하다가 이제 성년기가 지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 하고요.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거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샤이의 인지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 심화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년기 이후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을 때 성년기에는 뭐 성취와 책임의 단계다. 이 정도에 이르른다라고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화 자료에 나와 있는 성년기 인지 발달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년기의 인지 발달의 특징은 언제부턴가 굉장히 성년기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자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각의 내용과 이 이야기를 한 학자와 함께 연결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후형식적 조작기라고 성년기의 인지적 발달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건 여러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정해진 것은 지금 제시되고 있진 않습니다. 자, 후형식적 조작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아제가 형식적 조작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아제는 끝!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고가 성년기에는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후형식적 조작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형식적 조작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형식적 조작기에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그런 사고에서 보다 더 높은 사고력으로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접근이 결합된 사고 방식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주관적이기도 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이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주관적인 것들이 각각 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이 바로 후형식적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증법적 조작기 리겔이 이야기했는데요. 변증법적 조작기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년기의 사고는 형식적 사고가 아닌 성숙한 사고다. 어떤 사실이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러한 모순된 상태의 사고를 변증법적 사고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의견이 정이에요. 나만 옳아요? 아니라는 거죠.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반대의 의견 반이에요. 자, 그러면 둘다 어느 쪽이 옳고 안, 뭐 옳지 않다가 아니라 이 둘의 의견을 좁혀서 합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변증법적 조잡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발견의 단계라고 이야기한 알리네의 성년기 인지발달 특성 살펴볼까요? 자, 이건 이런 거죠. 청소년기의 사고 수준과 다르게 성년기의 사고 수준은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확산적 사고,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의 발견 등에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단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페리가 이야기한 다원론적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원론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 사고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데요. 이원론적 두 개의 흑백 사고를 우리는 이원론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원론적인 게 아니라 다 여러 개가 있는 사고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다차원의 세계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옳은 것, 항상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용적 사고라고 라보비 BF는 이야기했어요. 자, 성형계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에 덜 의존하게 되고 현실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꼭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고가 바로 성형기 인지적 발달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형식적 사고, 그리고 다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 실용적 사고와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여러분 설명들도 EBS 플러스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년기의 심리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성년기의 심리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발달 과업은 친밀감입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친밀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였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과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이거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년기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온전하게 자립한 내가 나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온전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인 발달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규범적 위기 모델이라고 해서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일정한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나이에는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이 규범적 위기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규범적 위기 모델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기준이고요. 연령에 따라서 일정한 단계가 되면 뭐 성인 누구나 겪는 이런 규범적 사건들로 일반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는 거다라고 하고 가정을 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규범적 위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레빈슨의 인생의 사계절도 이렇게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규범적인 그런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인생의 단계를 겪는 거다라고 보는 사건 발생 시기 모델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발생 시기 모델은 사회적 나이가 기준입니다. 사회적인 나이.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주어지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 그런 사건들을 지금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다른 그 발달 과정을 겪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의 결과로서 발달을 살펴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으로는 뉴가튼의 사회적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뒤에서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위기 모델은 연령에 따라서 발달을 구분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사건 발생 시기 모델은 대략적인 그 사회적으로 그 시기 즈음에 주어 그 기대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보고 있구나라고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밀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EBS 플러스에 같이 제시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친밀감 대 고립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발달 과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에릭슨은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사랑과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맺는 친밀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생활과 뭐 승진 등으로 등의 관계로 나타나는 이런 친밀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타인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혼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립감에 빠지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은 친밀감이다. 친밀감 획득하지 못했을 때 위기로는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친밀감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감도 있지만 이런 동료 간의 친밀감도 친밀감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런 동료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아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기에도 이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완전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뭐 일도 성취를 할수 있고요. 다른 나와 맞는 사람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일, 뭐 이런 자신의 관점을 형성을 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뭐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교육기간 연장되면서 이런 자아 정체감의 확립도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우리가 아까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인생의 사계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레빈스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계절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전환기와 과도기를 거치면서 계절마다 연속성 있게 이렇게 발달해 나간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인생의 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라고 했고요. 여름은 성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중년기라고 했고, 겨울은 이제 노년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성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름이에요. 한창 푸르른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보내는 최고의 시기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의 많은 스트레스도 가지고 있는 시기이니까 긍정적인 태도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유 같은 이야기한 사회적 시계는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유 같은은 사회적 시계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사회적 시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년기의 심리 상태와 성격 변화가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특정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성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년기로 묶여 있었던 거지 사실은 인생의 특정한 사건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시계의 개념인 거죠. 자, 사회적 시계는 이런 의미예요. 학교의 등하교 시간, 직장의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듯이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정해진 그런 시기에 대체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0: 그래서 그 시기 즈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취업이 늦었네, 뭐 결혼이 빠르네, 출산이 너무 늦네라고 할때 기준이 이제 이런 사회적 시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뭐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청년기라고 하는 발달 시기보다 뭐 출산을 했다라는 것에 따르는 그런 발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유가틴의 주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년기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읽기 자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성년기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 내 관계에 대해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자,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폭과 다양성 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 내 관계에 있어서는 직장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점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행평가 보고서에서 알수 있는 시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까요? 자, 페리가 이원론적 사고에서 다원론적 사고로 옮겨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라보비 BF는 자,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맥락을 고려하는 실용적 사고로 옮겨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기 언제일까요?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성년기의 특성 골라보면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 청소년기죠. 양성 간의 성 역할 유사성이 점점 커진다. 이거는 이제 중년기 이후부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생물학적인 성과 동일한 특성을 과장되게 표출한다.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 이런 매력을 가장 절정으로 뿜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맞는 답이고요. 자, 스턴버그에 의하면 분석적 지능보다 실용적 지능이 더 중요한 시기이다. 맞아요. 실용적 지능, 경험적 지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가, 나를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광고 기획자가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 자,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내는 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경험적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중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낯선 상황에 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디랭귀지 상황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광객. 자, 이건 실용적 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경험적 지능, 나는 실용적 지능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지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상, 발견, 종합하는 데 필요하다. 맞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지능은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에 해당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익숙한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할까요? 이건 경험적 지능과 관련이 있죠. 자, 가는 경험적 지능, 나는 실용적 지능에 해당합니다. 경험적 지능의 다른 말이 이제 창의적 지능이죠. 그래서 답은 자, 기억과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성년기의 내용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성년기의 나머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만나러 오실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봉자 뜨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프랑스어의 저는 한성진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의 내용을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문제 풀이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 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 부정법과 제롱디프가 되겠습니다. 부정법은 여태까지 우리가 강의를 해오면서 많이 봤던 거죠. 동사 원형으로 이제 쓰이는 것을 말하는데 정확한 쓰임과 그런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제롱디프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제롱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의 동시성을 그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문법 사항인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정법이 되겠어요. 부정법은 infinitive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렇게 쓰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썼던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동사의 원형이다라고 나오죠? 동사의 원형으로서 동사, 명사 등의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전치사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첫 번째, 주어와 속사로 쓰이는 거. 자, 주어, 원한다. 라는 것, 주어로 쓰이고 있죠. 그것은 se pouvoir 할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서 속사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사 원형으로도 주어가 될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볼게요. 동사의 보어로 쓰이는 겁니다. 부정법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두 번째 동사의 보어로 쓰이는 것을 잘 아는가를 물어보는 건데요.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없이 나오는 것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전치사가 the가 나오느냐, 그리고 a가 나오느냐, 그리고 직목이 나오느냐, 감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부정법에서 시험이 나오면 뒤에 이러한 전치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자, 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거, 전치사가 앞에 놓이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뉜다라고 했죠. 첫 번째 전치사 없이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바로 동사 원형 부정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준조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aimer라고 하는 것, 뭐 하기를 좋아하다라고 마찬가지로 더 좋아하다 또는 뭐 싫어하다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기호동사다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사였어요. 그다음에 알레 뭐뭐 하러 가다 또는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근접 미래로 쓸 수가 있죠. 꽁떼는 뭐뭐 할 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지해 뭐뭐 하기를 바라다. 드부아 요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해야 한다. 에스페해 하기를 희망하다. 팔로아 우리 요거 많이 봤죠. 그래서 팔로아는 일 포의 형태로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거의 원형이 팔로아가 되겠어요. 네, 뻥쎄, 생각하다, 뿌부와 할수 있다, 싸부와 할줄 안다, 불루와 하기를 원하다가 되겠습니다. 전치사 없이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는 그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사가 있다면 뜻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볼게요. Madame, vous devez laisser votre sac ici 라고 되어 있죠. 부인, 여기에 가방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남겨 두어야 한다. 그렇죠? 두배 나오죠. 두배 다음에 동사 원형 부정법 나오고요. 두 번째 문장은 Mon oncle s'est nagé dans la mer 라고 했어요. Savoi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지금 나오죠. 그래서 나의 삼촌은 바다에서 수영할 줄 안다 라고 해서 지금 Savoir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 플러스 부정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정법 앞에 드가 나와서 같이 구문을 이루는 건데요. 볼게요. accepter, arrêter, décider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뒤에 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드가 붙는 거예요. 그 에세이에 드, 피니르, 드, 우블리에, 드, 흐퓨제, 드, 스데페쉐, 드. 포포제 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동사 지금 9개죠. 9개 드가 나오는 거 알아두셔야지 되겠습니다. Arrêtez de faire du bruit.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소음을 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Il a décidé de partir en vacances.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Décidé de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쵸?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아 플러스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가 있네요. 볼게요. apprendre, 뭐뭐 하기를 배우다. 그 다음에, chercher à,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가 되겠어요. 최근에 조금 수능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commencer à, continuer à, réussir à, se mettre à. 이거는 대명동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à 부정법이 되겠습니다. Les élèves apprennent à jouer au tennis라고 나오죠? Apprendre à 이렇게 되죠. 테니스 치는 법을 배운다가 되겠고요. 계속 볼게요. 4번을 보시면 이제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1번까지가 좋았으나 2, 3, 4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집니다. 자, 요거는 아 플러스 사람이 나오고요. 그다음 뒤에 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 플러스 사람. 드 부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플러스 사람이 앞으로 간접 목적보 형태로 바뀌어서 대명사로 바뀌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 요런 거 지금 앞으로 나간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conseiller, demander, dire, permettre, proposer, refuser 이거는 아 사람 드 동사 원형 구문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조언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라고 말하다, 뭐뭐 하기를 허락하다, 뭐뭐 하라고 제안하다, 또 뭐뭐 하기를 거절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뭐뭐 하라고, 무엇뭐 하라고가 이제 드 이하가 되는 거겠죠. 동사 원형, 드 동사 원형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볼까요? Ils nous ont permis d'y entrer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죠? 뭐뭐 하는 것을이 이 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Le monsieur lui demande de parler plus fort. 저 신사는 요청을 합니다. 그 또는 그녀에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드 이해할 것을, 무엇을 더 크게 말하라는 것을, 더 크게 말하도록,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아 플러스 사람이니까 간접 목적 보호로 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직목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셔야지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여기는 깰 경우, 사람 앞에 아가 지금 없죠. 얘는 바로 직목을 취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직목이죠. 그래서 aider, inviter, obliger. 그러면 누구누구를 돕다, 누구누구를 초대하다, 누구누구를 뭐 강제하다, 강요하다, 뭐 이렇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Je t'invite à dîner chez moi.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 너를 초대한다. 그죠? 아, 동사 원형, dîner. 이렇게 구분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부정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구문을 외우셔야지 동사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그 동사의 정확한 그 구문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전치사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6번 볼게요. 사람과 그리고 깰 경우와 드 부정법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해서 얘도 직목이 나오지만 얘는 아가 아니라 드죠.
5번하고 6번의 차이는 전치사로 갈립니다. 얘는

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드가 나오죠. 위에는 뭐였습니까? 아. 여기는 아가 나오는데 여기는 드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프리에, 흐멕시에라고 해서 간청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두 개의 동사는요, 꼭 간접 목적 보어를 취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직목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에게 간청하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직목을 취하는 동사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 볼까요? Je vous prie de croire en moi, s'il vous plaît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청드립니다. 무엇을? Croire en moi. 드 이해하는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문을 외우셔야 되고, 시험에는 직목이냐, 간목이냐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드냐, 아냐를 물어보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6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 6개가 문장 안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때, 1, 2, 3, 4, 5번까지가 우리가 보기가 있죠? 그 6개 중에 5개로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부정법이 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정법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겠죠? 여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Quelque chose à manger, 먹을 것이라고 지금 수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부정대명사가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전치사 아를 씁니다.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드를 쓰고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아를 씁니다. Tu as besoin de quelque chose à manger 라고 했어요. 먹을 것이 avoir besoin de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동시에 beaucoup de devoirs à faire 라고 나오죠. 동사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숙제들. 그죠? 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이렇게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다음, 형용사의 보호를 쓰이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가 여기가 명사였죠. 그죠? 그런데 4번은 여기가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란 거고요. 이거는 사용하기가 쉬운 이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Cette histoire est difficile à comprendre.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difficile, 어렵다. 두 번째, cette machine est facile à utiliser. 이 기계는 사용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지만 부정법이 동사 원형이긴 하지만 동사로서의 기능, 주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속사로서의 기능, 형용사적인 용법 그리고 형용사의 보호의 기능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은요. 주어가 없는 독립절에서 동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꼬멍 디 어떻게 말하지? 그러니까 회화체에서 많이 쓰죠. Que faire? 무엇을 하지? 이런 식으로 동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법이었고요. 부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2번에 나오는 거, 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거, 전치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제롱디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롱디프는 on 플러스 현재 분사의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분사를 배운 적이 없죠. 현재 분사가 뭐냐면, 이거 영어의 현재 분사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형태가. 자, 현재 분사형. 직설법 1인칭 복수 어간에다가 and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직설법 현재 1인칭 복수 어간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나오죠? 어미 ons를 뺀 부분을 말합니다. 1인칭 복수 어간은 1인칭 복수는 보통 ons로 끝나죠. 물론 뭐 at를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돈에 같은 경우에는 1인칭 복수 어간이 돈, 농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뺀 요것을, 앞에 것을 우리가 어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ons 대신에 and를 붙이면은 그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럼 이 현재 분사형 앞에다가 이 엉을 붙이면 이게 제롱디프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 앞에 엉을 붙이면 제롱디프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nous voyons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nous voyons 우리는 보다라는 거죠. 그럼 ons 대신에
아엔떼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푸종 대신에 아엔떼를 붙이는 거예요. ONS 대신에.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고요. 예외적인 형태는 세 가지가 지금 교재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아부하는 현재 분사가 아이양, 에터는 에똥, 서브하는 싸숑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외우시고요.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동시성이 됩니다. 이거는 가장 제론티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인데요.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케아가숑 덩성이라고 돼 있죠. 언플러스 현재 분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래는 덩성에서 1인칭 복수에서 ONS 빼고 INT를 지금 붙였죠? 그리고 앞에다가 엉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롱디프가 되는 거죠. 춤추면서 노래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장을 제롱디프를 풀어서 이제 만들면 뻥정길덩스 오스카 숑트가 되죠. 그러니까 춤을 추는 동안에 오스카는 노래를 한다. 그죠?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주무시 까셀라정 뭐 다리가 부러졌대요. 똥벙 덩라 휘 길에서 넘어져서 그렇죠? 넘어지면서 엉 아인 때 나오죠? 똑같이. 넘어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 원인을 나타내니까요. 이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제 이렇게 바꿔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꽁주시똥베 덩라 휘 내가 거리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져서 주무시 까셀라정부 내가 다리를 다쳤다라는 거죠. 다음 엘성브로 으르성 허스벙 르프리라고 하죠. 상을 받아서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행복하다라는 거죠. 행복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인이나 이유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롬디프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동시성으로 해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에 따라서 뭐 원인이나 이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해석으로 집어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수단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레 드브니 히쉬, 그는 부자가 되었대요. 왕동 내게 또 페, 메종이라고 되어 있죠. 부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왕동 팔다 보니까. 그죠? 케이크를 팔다 보니까.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팔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집에서 만든 케이크를 수단으로 해서 그가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단과 방법이다라고 나온 거고요. 네 번째 조건 볼게요. En utilisant ce programme, vous allez bien trouver la réponse라고 나오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죠? 답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찾는 조건이 뭐예요? 이 프로그램을 찾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한다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답을 찾을 겁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절로 나타내 보면 Si vous utilisez ce programme,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뭐뭐라면 C가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죠. 이때는 Vous allez bien trouver la réponse, 답을 잘 찾을 것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동시성부터 지금 조건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 5번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동시성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2, 3, 4, 5번의 내용을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양보와 대립이 되겠습니다. 이 양보와 대립이 5번이지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동시성을 많이 나타내긴 하지만 양보와 대립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Tout en restant seul, mon petit garçon dort bien sans avoir peur 라고 되어 있죠. 그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아들은 잘 잔다. 뭐 없이요? avoir peur 겁을 먹다죠. 겁먹지 않고 내 어린 아들이 잠을 잘 잔대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양보나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뚜를 놓아서 강조하거나 아니면 대립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다시 절로 풀어보면
Même s'il을 가지고 쓸수 있어요. Même s'il reste seul. 그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린 아들은 겁내지 않고 잘 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도 함께 쓸수 있다. 또하고 같이 나와서 예전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제롱디프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의사소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교재 마지막 부분에서의 문법은 부정법과 그다음 제롱디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우는 것이 조금 더 많았고요. 부정법의 경우에는 제롱디프는 정확한 문맥의 해석을 잘 하시면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간 표현 말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와 까미유의 대화죠. 까미유, 뛰어라고 하죠. 까미유, 너 나가니?라고 했어요. 뒷부분 홍동 서비스 언속 동 실디플레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제롱디프 바로 나오네요. 언속 동, 엉 쓰고요. 뒤에 아엔 때 붙었죠. 나가면서 엄마에게 홍동 서비스 심부름하다예요. 그러니까 엄마 심부름 좀 해줄 수가 있니? 그렇죠? 그러니까 까미유가 비안 수요. 물론이죠. 깨스크티브 마멍. 뭘 원하세요, 엄마? 엄마가 Madame le sage-ma prêtait ses livres il y a une semaine라고 하죠. Le sage 부인이 일주일 전에 이 책들을 나에게 prêtait 빌려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prêtait 빌려 주다. 그런데 mais je crois que je les ai gardés trop longtemps. 하지만 아주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그 책들을 여기서 말하는 레는 책들이 되겠죠. 빌려온 책들. 책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자, 요때 gardé에 S가 붙는 것은 아부와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요. 앞에 목적 보어가 동사 앞으로 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목적 보어의 성과 수의 과거 분사를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S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Il est temps de les lui rendre라고 나오죠. 우리 이거 비인칭 구문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Il est temps de 뭐뭐 할 시간이다. 그것을 그녀에게 책들을 르사지 부인에게 돌려주다. 황토는 이때 돌려줄 때인 것 같다. 돌려줄 때이다. 까미유가 D'accord, 알겠어요. Mais elle habite où? 그런데 그 르사지 부인이 어디에 사시나요? 셀루엔디스 여기서 멀어요, 엄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제 다음부터 이제 공간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어디에 산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볼게요. 엄마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Non, c'est tout près d'ici. 아니야, 여기서 아주 가까워. 근처다. Quand tu sors, 너가 나가면, tu vas vers la gare. 역쪽으로 가라. Prends la deuxième rue à droite et ensuite va tout droit jusqu'au café Le Temps이라고 나옵니다. Prendre la deuxième rue 두 번째 길을 택하라는 거죠. 오른쪽에, 그렇죠? 오른쪽에는 두 번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이 있으면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길이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우회전 말고 두 번째 길을 택하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는 직진하래요. Tout droit 직진 어디까지? 카페 르땅까지, 르땅이라는 카페까지 직진을 해라. 그러면 son appartement est en face du café. 그 부인의 아파트는 그 카페에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en face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또 공간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까미유가 알겠어요, 닦아. Je vais les lui rendre. 제가 책들을 그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après, je vais aller à la bibliothèque. 그리고 나서 저는 도서관에 갈게요. À ce soir, 오늘 저녁에 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Merci beaucoup. 너무 고마워, 까미유. Fais attention aux voitures. 자동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간 표현 말하기. 요게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두 번째 길로, 오른쪽에는 두 번째 길로 가라. 직진해라. 정면에 있다. 마주 보고 있다.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표현을 할 때는 뭐 오른쪽, 왼쪽, 정면, 옆에 뭐 이런 것들은 길찾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홍동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서 아 이거 제롱디프지라고 지금 우리가 제롱디프를 하고 나서 바로 봤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기출 문제들을 풀 때는 이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엉이 나오고 뒤에 아이엔때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동시성 또는 뭐 이렇게 원인 수단 조건 양보 나타내는 제롱디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볼게요. Il est temps de les lui rendre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그녀에게 돌려드릴 때가 되었구나. 그렇죠? Il est temps de quelque chose 또는 infinitive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으로 비인칭 주어 일과 함께 쓰였다. 그렇죠? 비인칭 구문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목적보호 대명사가 두 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간접 목적보호 대명사가 직접 목적보호 대명사보다 앞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둘다 3인칭인 경우에는 직목이 간접보다 먼저 나오죠. 우리 이거 그 목적보호 대명사의 순서 할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오죠. 3인칭끼리의 순서에서는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나오죠? 이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레가 먼저 나오고 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앞에서 했던 그 대명사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제. Pour la deuxième rue à droite et ensuite va tout droit jusqu'au café Le Temps 이라고 나오죠. 오른쪽 두 번째 길로 간 다음 Le Temps 카페까지 쭉 직진해라고 합니다. Prendre la rue 어느 어느 길로 가다라고 되어 있죠. Allez tout droit 쭉 직진해라. Tout droit 는 직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막쉐 또는 뚜그네 아 두아트 또는 뚜그네 아 거시 우회전하다 좌회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걷다 또는 돌다라는 뜻입니다. 직진하다라고 할 때는요 뚜 두아고요. 오른쪽으로 할 때는 아 두아 뜹니다. 이게 하나가 스펠링이 달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게 말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걸 막상 급하게 막 작문을 하거나 쓸 때는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여기다가 썼다가 또 여기는 지웠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길쭉이 표현을 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장소 이동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이동하는 거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가브리엘과 파비앙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가브리엘이요. J'ai ouvert un nouveau café. 내가 새로운 카페를 열었어. Je t'invite. 내가 너를 초대할게. Tu peux venir? 너올수 있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네, 파비앙이 Enfin, félicitations. Où est-il? 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열었구나. 축하해. 어디 있는데? 카페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이 대답을 합니다. Il se trouve près du jardin du Palais Royal, Rue de Richelieu 라고 하죠. Se trouve는 뭐뭐이 있다라는 뜻, être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Près de, 뭐뭐에 가까운 곳에. Palais Royal 정원 가까운 곳에 있어. 그리고 리슐리유에 가에 있는 Palais Royal 정원 근처에 있다. 바비앵이 d'accord, 알겠어. Comment je fais pour y aller d'ici? 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하겠죠. 쭉. 이게 이제 장소 이동 말하기에 그런 표현들이 또 나오는 거겠죠. 볼게요. Ce n'est qu'à environ 15 minutes d'ici en métro 라고 돼 있어요. 메트로 지하철을 타고 여기에서부터 15분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앙비용이 그러니까 대략 15분 거리야.
그런데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끌어주고 있죠. 15분밖에 안 걸려요.

지하철로 여기서 한 15분밖에 안 걸려. Pour la ligne 1 ou la 7 et descend à la station Palais Royal Musée du Louvre 라고 나오죠. 1호선이나 7호선을 타. 라인이 지하철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라인은 그 지하철의 뭐몇 호선이다라고 그 라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1호선이나 7호선을 타. 그리고 나서 스타시옹은 여기예요. 이 역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팔레 화얄 뮤제 두 루브르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엉스위트 그 다음으로 알라 소크티 두 2번 출구에서 와뚜 투아 직진을 해. 200m. 이 대신 수현은 뭐뭐에 걸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타낼 때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m 정도 이제 쭉 직진을 해. Le café est sur ta gauche. 그 카페는 너의 왼쪽이죠. 왼쪽 편에 있다. OK, je vais passer vendredi après le travail. 그래, 내가 일 끝나고 금요일에 들릴게라고 하고 있죠.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하철을 타다라고 할 때, 그 지하철 몇 호선을 타다라고 할 때, 펑드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내리다, 데성 동사 쓰고 있고요. 출구라는 표현 쓰고 있고, 직진해서 가라라는 표현 쓰고 있고, 왼쪽이라고 또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럼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Comment je fais pour y aller d'ici? 여기서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 라고 하죠. 이때 거기에 라고 하는 중성대명사 이는 가리키는 것이 그 카페가 되겠잖아요. 너의 새로운 카페에 가려면 이라고 그것을 받는 중성대명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성대명사도 어디까지나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2번 볼까요? Ce n'est qu'un environ 15 minutes d'ici en métro라고 해서 늦게 오직 뭐뭐만이라고 돼 있죠. C'est à 시간이나 거리 등 장소 뭐뭐로부터 어느 어느의 얼마만큼의 시간에 있다 거리에 있다라고 할때 이때 아를 쓸수 있다. 여기 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km 거리에 지점에 있다. 자동차로 2시간의 거리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그 지점을 나타낼 때 전치사 아를 쓸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3번 볼게요. 3번에 뭐가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죠? 자, 1호선이나 7호선을 타고 팔레 화얄 뮤제 두 루브르 역에서 내려라. 그런 다음에 이번 출구에서 200m 직진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 방금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령법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길찾기 할 때는요, 이렇게 명령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선 지금 주어를 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한 거고요. 2인칭 복수형의 형태로 뭐 퍼네 또는 데상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펑드르 아, 펑 데상 와. 펑드르 데상 드 알레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법이다라고 나오죠. 저기 와. 와는 명령문에서 여기 아 s로 끝나는 요 바의 경우에는 s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와의 형태가 왜하고 아로 나온 거죠. 명령문의 형태는 명령법의 형태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는 직사법 현재의 형태를 사용한다. 그 2인칭 단수형, 1인칭 복수형의 세 가지 형태만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명령문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기서 와에서는 s를 생략하지만요, 펑이나 대상에서는 s를 생략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두는 거예요. 끝에가 s라고 무조건 생략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그런 질문을 봤으니까요,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내용이 많아 보이죠? 길, 그 묻고 찾기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막 전치사도 좀 나오고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문장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뭐 어렵지는 않아요. 볼게요. 장소, 방향, 거리, 그리고 길 묻고 알려주기. 이렇게 나오죠? 자, 우에마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 원피스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엘레 넝따 쇼브. 그것은 네 방에 있다. 어디 어디 안에 라고 할때덩쓸수 있죠. 우리가 위에, 아래, 안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거 배웠죠? 방향을 나타내는 거 보겠습니다. La gare Montparnasse est au sud de Paris라고 했습니다.

몽파르나스 역은 파리의 남쪽에 있다라고 해서 어디 어디의 남쪽에 오스위드드라고 돼 있죠. 동서남북에 대한 그 어휘는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후, 스위드, 에스트, 우에스트 예전에 한번 써드린 적이 있으니까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볼게요. 레꼴에 아두 킬로미터가 들라 메종이라고 했을 때 전치사 아, 좀 전에 우리 나왔죠?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다라고 할때 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장소는 저 덩이 나왔다고 해서 덩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뭐 드벙이나 데리에르 이런 것들도 기억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앞에 뒤에 이런 거. 그다음에 길묻고 알려주기를 보겠습니다. 자, 길묻고 알려주기는 기출에 나왔을 때는요. 최근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데 뭐 약도를 가지고 이제 A에서부터 B를 가려고 하는데 목적지가 B인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대화 지문을 쫙 주고 여기에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가라고 해서 뭐 1번 우체국, 2번 학교, 3번 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지를 찾는 거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 순서를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순서가 길을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대답하는 것까지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있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순서 정하는 걸로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Où est la gare Silvouple? 실례지만 기차역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Allez tout droit et tournez à gauche. 곧장 가세요. 그리고 좌회전하세요. 라고 돼 있죠. 왼쪽으로 가라. Allez tout droit 직진으로 그다음에 à gauche 왼쪽으로 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길 묻고 답하기 표현에서 명령문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주어를 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 실부플레라고 물어봤으니까 또 여기서 알레 투구네 이렇게 한 거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Comment aller à la station de métro Belleville, s'il vous plaît?라고 했어요. 벨빌 지하철역에 어떻게 갈 수가 있죠?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Comment aller 이렇게 그냥 의문사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만 써도 돼요. Prenez la première rue à droite. 첫 번째 길로 가래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길. 그쵸? 뭐 길이 뭐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 첫 번째 길로 가세요. 라고 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 묻고 알려주기는 동사 알레, 뚜그네, 프랑드 등의 동사를 또쓸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목적지를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를 혼동하시면은 오른쪽으로 갈 거, 왼쪽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괜히 다른 곳에 또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소 이동 볼게요. 행선지가 또 나오죠? 우알레부 세떼떼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가시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 앞에 저 세, 으떼가 나오잖아요. 지시 형용사인데, 지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세, 으이지만 뒤에 이렇게 앳떼처럼 모음이 나오게 되면요. 여기에 하나 떼를 첨가해 주죠. 발음상. 그래서 이번 여름 쎄떼떼라고 발음이 됩니다. 어디에 가시나요? Je vais à Nice. 저 니스에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수단. 굳이 알레꺼멍 거기에 어떻게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가 있어야지 교통수단. 쓸수 있는 대화 지문이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이가 없으면 부잘레 꺼멍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는 뜻으로 완전히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부잘레 꺼멍 거기 어떻게 가나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방법, 무엇을 타고 어떻게 어떻게 간다 이렇게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죠. 쥐레 거기에 갑니다. 아삐에 걸어서 아벨로. 자전거 타고, 엉트레인 기차 타고, 엉비스 버스 타고, 엉바쥐어 차 타고, 엉메토 지하철 타고, 엉아비용 비행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 앞에는 엉이나 아를 쓸수 있다라고 한거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수능 특강 마지막 편의 문화 편은요,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외 영토, 저 놈이라고 해서 해외 데파르트멍이라고 되어 있죠. 프랑스의 지방 행정 구역은 région, département,
아홍디스멍, 그다음에 깡똥, 꼬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의 단위로, 큰 단위서부터 이렇게 작은 단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해지용이 제일 크고, 꾸민이 제일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지용은 프랑스 본토, 프랑스 메트로폴리텐의 13개, 해외, 프랑스 두트루메르의 5개가 있습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프랑스 지도 있죠. 그 육각형처럼 생긴 거. 그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프랑스 본토라고 합니다. 프랑스 본토의 13개의 레지옹은 95개의 데파르트멍, 그다음에 332개의 아롱디스멍, 2054개의 깡똥, 그다음에 36640개의 꼬민으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어떤 것이 큰 단위인지 좀 숫자로도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이라고 해서 해외 데파르트멍. 프랑스 해외 영토는 돔똥이라고 해서 département et territoire d'outre-m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2016년 이후에 이제 돔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collectivité d'outre-mer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섯 개의 해외 해지용은 각각 하나의 département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 데파르트멍은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일부로 간주되어서 프랑스 국민의회, 프랑스 상원, 그리고 유럽의회에서 의원을 선출하고 유로로 통용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프랑스다라고 거의 뭐 생각, 프랑스하고 똑같은 거죠. 해외 영토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 프랑스 본토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수도는 본토의 파리이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과 자치를 가진다. 되어 있죠. 각 데파르트망에는 선출된 대표자가 있으며 프랑스 의회의 대표를 파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뭐 프랑스 본토가 아니지만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해 전에 한번 이 해외 영토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이게 좀잘 들어보지 못한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 첫 번째, 마르티니크가 되겠어요. 중남미 북쪽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섬이다.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도 이제 프랑스 영토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다. 그다음에 주도는, 포르드프랑스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중에 하나인 카리브족이 살고 있었지만 쫓겨났고, 현재 주민의 대부분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온 흑인들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어 크레올로라고 해서 이제 그 토착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쓰죠. 그분들은 사용하고 대부분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마르티니크라고 써 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바꿔서 내기도 하죠. 그다음 두 번째 과들루프 볼게요.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테르이다. 크레올어인 크레올인,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이다. 크레올인과 아프리카인이 많고 프랑스어 과들루프 크레올을 사용하고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죠. 과들루프. 그다음 세 번째 프랑스령 기아나라고 되어 있어요. 남아메리카 북동 해안에 위치한다. 이것도 역시 남아메리카죠. 주도는 카이엔이다. 전국토의 99%가 열대우림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열대우림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죠. 프랑스의 해외 영토 중에서 유일하게 섬이 아닌 대륙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우림이다. 이런 거 조금 특징적이죠. 프랑스어와 크레올어를 사용하고 절반 이상이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이거 하나하나씩 막 딸딸딸 외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해하고 이거 독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문장에 나왔을 때. 자, 그럼 네 번째 마요트를 볼게요. 아프리카 동남쪽 인도양의 코모도 제도 네 개의 섬 중에 하나다. 그것도 아프리카 쪽에 있죠. 주도로 마무주이다. 인구의 97%가 이슬람, 나머지 3%가 기독교, 주로 카톨릭 신자이다. 그래서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코모도 제도 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스와힐리어에 속하는 코모로어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유니옹이라고 되어 있죠. 동아프리카
서인도 양에 위치한 섬이다. 주도는 생드니이다. 좀 들어보신 것 같기도 하죠. 모든 프랑스 해외 영토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전체 인구의 대다수는 혼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지만 여기도 역시 크레오르를 사용하고 대부분 카톨릭 신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영토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소한 도시들도 많으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명사. 그럼 두 번째 프랑스 해외 영토가 되겠습니다. 꼼이라고 해서 이건 해외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렉티비테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도 볼게요. 콜렉티비테 두트루메르 데파르트멍 딸이라고 해서 프랑스 해외 집합체는 2003년 3월 28일 헌법 개정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 프랑스 해외 영토였던 곳이 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토와는 다른 수준의 행정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같은 행정구역은 없다. 이것이 조금 아까의 그것과 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각 영토에는 선출된 대표자가 있고 프랑스 의회 대표를 파견할 수도 있지만 도움에 비하면 제한적이다. 프랑스에는 현재 5개의 해외 집합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해외 집합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보셨을 만한 것도 나옵니다. 볼게요. 생 바르텔레미라고 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 지역을 일컫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구스타 비아이다. 생 바르텔레미 이런 것도 지금 프랑스틱 하잖아요. 이름 자체가 약간 꼼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생 마르땡이 되는데요. 서인도 제도에 위치해 있대요. 굉장히 막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죠. 수도는 마리고이다. 2007년에 생 마르땡 섬의 북쪽 부분과 인근 섬이 프랑스 해외 집합체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남쪽 부분인 신트 마르틴은 네덜란드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생피에르 미끌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서양 북부의 캐나다 영토인 뉴펀들랜드 섬 남쪽에 위치한 여러 섬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영토인 그 뉴펀들랜드 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프랑스의 유일한 북아메리카 영토이다. 수도는 생피에르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이제 뭐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4번 볼까요? 자, 왈리스 푸투나라고 되어 있어요. 오세아니아에 또 있대요, 이거는.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는 왈리스 푸투나 알로피의 세 섬과, 그리고 20개의 작은 섬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왈리스 섬의 마타우투이다. 푸투나는 숲이 우거진 고원지대인데 벌목이 계속되어서 산림이 황폐해지고 계곡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은 무인도로 남아있기도 하네요, 알로피 섬은. 자, 5번은 좀 들어보셨죠? 프랑스랑 폴리네시아, 폴리네지 프랑세즈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또 타이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태평양에 121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 타이티 섬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많이 크게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많이 여행을 가시죠. 수도의 타이티 섬에는 파파 에떼이다.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누벨칼레도니 볼게요. 누벨칼레도니는 뉴칼레도니아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죠.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기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고 광물 자원 특히나 니켈이 풍부하다. 영어식 포기엔 뉴칼레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수도는 누메아, 동쪽으로는 피지, 서쪽으로는 호주, 남쪽으로는 뉴질랜드, 북쪽으로는 바누아투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뭐 여행 프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이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프랑스령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9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테스트, 3점 수능 테스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시기 태평양의 위도에 따른 평균 표축 연분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시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어느 시기라고 하면 보통 특정 시기의 자료값이기 때문에 자료에 집중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으셔야 할 부분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 우리가 보통 표축 연분을 표현을 할 때는 얘와 비교를 할 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이쪽에서 가장 작아요. 마이너스 80이니까 가장 작다. 요 값이 작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겠지. 즉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요? 증발량이 커요. 요런 의미. 아셨죠? 그 다음에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크다. 지금 플러스 120인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80이지만 플러스 120. 즉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찍힐수록 뭐예요? 뭐가 큰 거야? 강수량이 크다라는 거지. 아셨죠? 일반적으로 표축연분은 증발량이 큰 곳에서 크고 강수량이 큰 곳에서 작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표축연분은 크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가면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을수록 표축연분은 큰 게 일반적인 어떤 패턴인데 자, 요 자료는 어느 시기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축연분은 ABC 해역 중 A 해역에서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료 해석입니다. 표축연분 A 해역, B 해역, C 해역. 지금 이 점선이 표축연분이기 때문에 ABC 중에서 A가 가장 높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B 해역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B 해역을 보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제일 큰 곳이야. 무슨 얘기예요?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 대기대순환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적도 부근에서 상승기류가 가장 센 곳, 저압대가 잘 만들어지는 곳 또는 공기가 수렴하는 곳, 열대수렴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비해역이라고 한다면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맞는 얘기. 됐죠? 그 다음에 모든 위도에서 표축연분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일수록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요 값이 작은 곳일수록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가장 작은 곳은 어딜까?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가장 작은 곳은 여기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점, 요 해역에서 표축연분이 가장 높니? 이걸 따져보면 될 거 아니야. 자,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가장 작은 곳에서 표축연분이 가장 커요?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자, 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지금 북반구 고위도로 가는 거예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아지고 있는 거지. 작아지고 있는데 표축연분은 역시 작아지고 있네. 이걸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다. 아셨죠? 기억,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제시 형식 우리가 좀 익숙함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좋았던 문제. 선생님 그래서 용스픽 붙여놓은 거예요. 됐죠? 자, 3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은 1기압에서 수온에 따른 산소기체와 질소기체의 용존 농도를, 그 다음에 표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해소 중 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존 기체량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태도가 뭐냐? 우리가 용존 기체량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해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 용해도 관점에서. 아셨죠? 실제 어느 해역에서 용존 기체가 얼마큼 되니라고 할때그 용존 기체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용해도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지. 자, 용해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똑같은 기압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다. 즉,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 우리가 용해도와 수온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한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수온이 낮을수록 높다 또는 수온이 높을수록 낮다. 요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용존 기체 문제는 용해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보면 자, 1기압에서 용존 기체의 농도 질소와 산소가 나와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존 기체의 농도가 줄어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용해도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지금 해수 중 평균 농도를 봤더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다른 기체의 농도보다 높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용해도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누가 제일 크다? 이산화탄소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질소예요. 그 다음 산소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지. 용해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아셨죠? 자, 수온만을 고려할 때 수온이 높을수록 용존 질소량은 감소한다. 이제 자료 해석입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용존 질소량은 감소한다. 됐죠?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용해도 관점에서 생각합시다. 아셨죠? 기억 맞는 거고요. 수온이 10도씨, 1기압일 때 용존 기체의 농도는 산소가 기체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10도씨라고 합니다. 쭉 올라가겠습니다. 산소와 질소, 산소가 낮다. 질소가 높다. 자, 산소가 질소보다 낮다. 맞네요. 됐죠? 수온만을 고려할 때 수온이 같은 해수에서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용해도가 크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해수 중 평균 농도가 높아요. 그 얘기는 용해도 관점에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더 높다. 더 쉽게 녹을 수 있는 환경, 쉽게도 녹을 수 있는 녀석, 이렇게 생각하자고. 아셨죠? 그러니까, 아, 수온만을 고려할 때 수온이 같은 해수에서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용해도가 작다. 또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용해도가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용해도가 작다라고 가야 돼. 넌 틀렸어. 됐죠? 기역리은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했죠? 4번 맞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자, 자료 해석이고요. 굉장히 좀 좋은 자료에서 선생님이 여기 영수픽을 붙여놨죠? 이러한 자료 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 가는요. 위도별 대기와 해양에 의한 연평균 남북 방향 열수송. 남북 방향 열수송. 대기와 해양.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의 역시나 열수송. 자, 밑줄은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 양의 값은 북쪽으로의 수송, 음의 값은 남쪽으로의 수송. 에너지 수송, 열 수송을 얘기할 때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0입니다. 0, 0. 그 다음에 여기가 0인데, 이 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의 값은 북쪽으로의 수송이래. 아, 이쪽에 양의 값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야. 열이. 그 다음에 음의 값은 지금 남쪽으로의 수송이니까, 자, 음의 값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야. 요런 의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양의 값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야. 요런 의미. 음의 값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야. 요런 의미. 됐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면, 아, 대기와 해양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북반구라고 하면, 북반구라고 한다면 저위도의 에너지가 많아요. 과잉? 이 과잉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고위도 쪽으로 수송. 그게 북쪽. 그러니까 북반구라고 한다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됐죠? 자, 남반구라고 한다면 지금 남쪽으로 수송되는 거잖아. 이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남반구도 마찬가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 아, 에너지는 저위도가 과잉, 고위도가 부족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대기와 해양의 에너지를 수송하는구나. 아셨죠? 이런 맥락 보겠습니다. 30도 N에서 연평균 남북 방향 열 수송량은 해양이 대기보다 많다. 자, 자료 해석이죠. 30도 N이라고 했어요. 30도 N 쭉 갑니다. 쭉 가보면 얘가 누구야? 대기에 의한 수송량이 해양에 의한 수송량보다 많다. 대기가. 됐죠? 그러니까 해양이 대기보다 많다가 아니라 대기가 더 많은 거야. 아셨죠? 너 틀렸구나. 자, 나에서 대서양

태양의 해수 흐름에 의한 연평균 열수송 방향은 북쪽이다. 대서양 두근이 요 점선이네요. 요 점선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값. 그러면 남에서 북으로 북쪽이다. 수송 방향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대양과 다르게 대서양은 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많이 수송되지? 아, 그럼 얘는 심충순환과 좀 관련이 있겠구나. 아셨죠? 이제 이런 관점 갖는 겁니다. 자, 볼게요. 30도 S에서 남쪽으로의 연평균 열수송량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합한 것이 대기보다 많다. 자료 해석인데, 자, 30도 S입니다. 가보면 인도양에서의 수송량, 태평양에서의 수송량, 요 정도가 되는 거야. 둘이 합쳤을 때, 뭐, 300이 안 되겠네요. 200보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도 S에서 대기에 의한 수송량은 보면 300, 500, 거의 400가량 되는 거니까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더 많다. 됐죠? 그러니까 태평양과 인도양을 합한 것이 대기보다 많다? 아니지. 대기가 더 많구나. 요렇게. 아셨죠? 또는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전 해양에서의 수송량과 대기에서의 수송량을 보면 대기에서의 수송량이 더 많잖아. 뭐 이걸 가지고 풀 수도 있다. 풀려고 한다면. 아셨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5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 자, 크림은 태평양의 위도별 동서 방향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역시나 여기서도 방향이 나와 있어요.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 음의 값은 서쪽을 향하는 바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풍속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0을 딱 그리는 겁니다. 0을 정확하게 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0을 딱 그려놓고, 이쪽이 플러스죠. 플러스라고 하는 건 동쪽.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의 바람은 서에서 동. 됐죠? 마이너스는 음의 값은 서쪽. 아, 여기에서의 바람은 동에서 서.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료는 태평양의 위도별 동서 방향 연평균 풍속. 아, 그러면 지상 바람,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과 좀 관련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가보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가볼게요. 쭉.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쭉 가봅니다. 지금 여기가 0도, 여기가 30도 N, 여기가 30도 S. 그리고 이쯤이 60도 S, 이쯤이 60도 N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태평양에서의 평균 바람, 지상 바람이라고 한다면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대기 대순환의 지상 바람,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어떤 바람이 무역풍이 불죠. 여기는 북동풍 계열의 무역풍, 남동풍 계열의 무역풍, 동풍 계열의 바람. 그러니까 보면 동에서 서로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부네. 됐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이 불고 있죠. 편서풍. 남서, 북서, 편서풍. 그러니까 이 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30도 부근에서 60도 부근은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됐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C의 표층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A가 어디죠? 여기 지금 편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해류는 서에서 동. C, 여기죠? 서에서 동으로. 지금 편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표층해류는 서에서 동. 동쪽 방향. 맞네요. 그 다음에 B에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표층해류가 흐른다. B는 어딘데? B는 여기구나. 여기는 지금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무역풍대구나. 그럼 동에서 서로 해류가 형성이 돼서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 맞구나.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거. 됐죠? 지금 얘는 남반구기 때문에 남적도 해류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형성될 수 있겠죠? 자, 풍속만을 고려할 때 A의 표층해류는 C의 표층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빠르다.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A의 표층해류는 지금 요 바람에 의해서, C의 표층해류는 요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더 세잖아. 바람이 되면 표층순환은 기본적으로 원인이 바람에서부터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더 세면 더 빨리 간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왜냐면 풍속만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의 표층해류는 C의 표층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 가야 되겠지. C가 더 빠르다 가야 되겠지. 틀렸네. 됐죠? 기역, 니은. 요렇게, 기역, 니은. 요렇게 해서 우리 3번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역시나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놨는데, 이 자료가 조금 보기에 따라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용스픽을 붙여놓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료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자, 그림 가와나는

1월과 7월에 전 세계 해양에서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과 풍향을 순서없이 나타낸 거. 지금 하나가 1월이고요. 하나가 7월이래. 여기서 이 1월과 7월을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어서. 7월이라고 한다면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1월이라고 한다면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이 되는 거야.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예요. 같은 시기에. 아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언제가 7월이고 언제가 1월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알려줄 거고, 한 가지는 숙제야.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풍속을 우리가 읽는다. 풍속. 풍속.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요, 적도 지역은, 저위도 지역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극지역이라고 한다면 겨울철이 됐을 때 극지역의 겨울은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즉, 만약에 북반구가 겨울이라고 칠게요. 가정할게요. 그럼 북반구가 겨울이라고 한다면 적도와 극지역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온도 차이가 크면 온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수, 그 다음에 대기의 운동이 강해지는 거고 평균 풍속이 커지는 결과. 온도 차이가 크면 에너지 차이가 크고 에너지 차이가 크면 풍속도 크다.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셨죠? 그래서 풍속을 가지고 봤을 때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짙은 색의 음역이 풍속이 빠른 거거든?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짙잖아. 지금 남쪽이 굉장히 짙은 거야. 여기가 풍속이 지금 굉장히 빠른 거라고요. 풍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극지역의 온도가 굉장히 낮다. 남반구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야. 그럼 북반구는 온도가 높겠지? 아, 그럼 여기 7월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을 보면 이쪽이 온도가 낮아. 다시. 이쪽이 풍속이 작아. 풍속이 작은 게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북반구가 지금 추운 거야. 북반구의 극지역이 차가운 거야. 온도 차이가 큰 거야. 풍속이 센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요. 여기 우리나라 색깔을 좀 바꿔볼까? 여기 우리나라 부근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이 해상 부근에 부는 바람이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네? 우리나라 부근에서 북서풍 계열의 계절풍이 불고 있는 시기, 시베리아 지역의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 북서계절풍, 겨울철이네? 1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여기를 잘 보면요. 우리나라 부근에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계절풍이 분다?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줘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남고 북쪽.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계절풍이 불고 있어? 여름철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두 번째로 찾는 방법은 우리나라 부근의 풍계를 보는 거야. 풍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숙제인데 아열대 수렴대를 찾는 방법. 아열대 수렴대를 찾는 방법,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고민해 보시고 수강에 올려주시면 선생님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료 보겠습니다. 가는 1월의 자료이다. 맞고요. 자, A 해역의 표층해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다. A 해역의 표층해류는요, 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남극순환해류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흐르고 있겠죠?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됐죠? 그러면 A 해역의 표층해류는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 너 틀렸구나. B 해역과 C 해역의 표층해류는 모두 한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니다. 여기에서의 지금 해류는요, 여기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남반구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차가운 물의 흐름, 한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 즉, 아열대 순환, 아열대, 남반구 아열대 순환을 이루고 있는 한류, 한류. 그러니까 B 해역과 C 해역의 표층해류는 모두 한류이다. 맞는 거 됐죠? 기역디귿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문제 봤고요. 숙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시면 8번도 역시나 자료 해석인데, 자, 그림 가와 나는 남극 대륙 주변의 지표 부근에서 부는 동서 방향 바람과 남북 방향 바람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나 방향을 잘 봐야 돼, 방향. 여기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 플러스는 남풍, 마이너스는 북풍. 지금 얘가 남극 대륙이죠. 우리가 북쪽을 기준으로 볼 때는 북, 남, 서, 동. 방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위에다가 남을 놔볼까? 남쪽을 놓고 밑에다가 북쪽을 놓는다고 하면 이쪽이 어디? 동, 이쪽이 어디? 서. 됐죠? 북쪽을 볼 때는 왼쪽이 섭니다. 남쪽을 볼 때는 왼쪽이 동이야. 방위가 바뀌는 거야. 아셨죠? 동서.

누가 기준에 따라서, 누가 위에 놓이냐에 따라서. 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남극점이에요. 남극점. 여기가 가장 남쪽이라는 거지. 남극점이라고 하면, 지금 A 볼게요. A는 지금 이쪽으로 합니다. 쭉, 요런 식의 음영이야.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건 서풍이네. 서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서에서 동. 아셨죠? 지금 B는요, 쭉 갑니다. 요런 식의 풍속이죠.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동풍이야. 얘가 동풍이야. 아셨죠? 왜냐면 여기가 남극을, 남쪽을 위쪽에 놨을 때 왼쪽이 어디예요? 동쪽. 남극을 위에다 놨을 때 오른쪽이 어디예요? 서쪽.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동풍, 얘는 서풍. 얘는 서풍. 이렇게 놓을까요? 얘는 동풍.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 가겠습니다. 지금 역시나 여기가 남극이죠? 여기 남쪽을 위로 놨을 때 얘는요, 음영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점점 박혀있죠? 지금 마이너스네? 마이너스가 뭐야? 북풍. 북풍이라고 하는 건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얘가 북풍. A는 이렇게. 북풍.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는요, 요런 음영이죠? 그럼 얘 뭐야? 지금 플러스잖아. 그럼 남풍이 되겠지?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 남풍. 그럼 이걸 가지고 볼수 있는 것. 아, A 영역은 북서풍. B 영역은 남동풍. 이렇게 됐죠? 자, A 해역에 편서풍이 분다. 편서풍은요,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북서풍도 편서풍이 맞습니다. 남반구에 불고 있는 편서풍. 맞죠? 맞는 거고. 자, 나의 B 해역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향하는 바람이 분다. B 해역을 보면요, 지금 위도만 가지고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남극 부근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야. 여기가 남반구 가장 고위도일 거 아니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불고 있다라고 얘기해야겠지. 방향을 바꿔야 되겠지. 저위도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부는, 아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부는 향하는 바람이 분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A 해역과 B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표층해류의 방향은 같다. 지금 A는 북서풍, B는 남동풍. 여기서 서로 다른 표층해류가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같다. 다르다. 가야 되겠죠.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나라 부근에서 지금 뭐가 나와 있냐? 혼합층의 두께를 판단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 가와나는 여름철과 겨울철의 북태평양 일부 해양의 혼합층 두께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혼합층 두께를 물어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자료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혼합층은요, 바람이 셀 때. 바람이 셀때 두껍게 만들어지는 게 혼합층이잖아. 그러니까, 아, 얘 지금 바람 세기를 좀 판단해 봐라. 라고 하는 게이 문제의 의도가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문제는 하나가 여름철이고요. 하나가 겨울철이라고 했어. 겨울철이라고 한다면, 북반구 같은 경우, 겨울철이라고 하면, 고위도, 극지역과 저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가 크다고. 겨울철에. 온도차가 크면 바람이 세게 분다고. 에너지 수송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겨울철에 악기상에서 강풍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면 겨울철에 바람이 세? 바람이 세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야겠지. 그럼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 음영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거잖아. 바람이 센 시기야. 그럼 여기가 겨울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겨울철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이제 겨울철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얜 여름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자, 가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얇다. 자료 해석이죠. 자, A 해역의 혼합층 두께와 B 해역의 혼합층 두께, 얘가 더 진하네. 진하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A 해역이 두꺼워. 너 틀렸구나. 됐죠? 자, 나는 겨울철의 자료이다. 나는요, 여름철. 너도 틀렸구나. 자, A와 B 해역의 표층해류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이룬다.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표층해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약간 지식으로. 암기를 해도 좋아요. 북적도해류, 크로쇼해류, 북태평양해류, 캘리포니아해류. 자, 보겠습니다. 이 지음은 무역풍대. 무역풍대는 무역풍에서 북적도해류. 그 다음에 요 위에 30도에서 60도 요 사이는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 맞죠? 여기는 크로시오 해류. 이쪽으로 가면 이제 동태평양 부근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캘리포니아 해류. 그 얘가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는 주요 해류.
북쪽도 해륙,

크로아티아 해류, 그 위에 북태평양 해류. 그러니까 이 빈부분은 북쪽 대류, 여기는 이제 크로아티아 해류. 그러면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을 이룬다. 아, 맞네요. 됐죠? 지금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동일한 시기에 난류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남해와 동해의 깊이에 따른 등수온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해와 동해라고 나와 있어요. 남해와 동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남해와 동해라고 안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지식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가 있냐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평균 수심은요, 남해와 동해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요, 평균 수심은 남해보다 동해가 깊어요. 아셨죠? 지식으로 좀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봅시다. 평균 수심은 남해보다 동해가 깊다. 그 다음에 수온을 따지면 남해가 동해보다 수온이 더 높아요.

이번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남해 봅니다.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날 것이고요. 30도에서 60도는요,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이죠. 편서풍이 불고 있고. 30도에서 60도 편서풍이 불고 있죠. 편서풍.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바람을 좀 표시해 볼게요. 자, 무역풍은요, 동에서 서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요렇게 불어야 되겠죠. 편서풍은요,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그럼 요렇게 표시한다고. 요렇게. 북, 남, 서, 동이기 때문에 동서바람, 서동바람. 됐죠? 요렇게. 요렇게 해놓고 자료를 보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편서풍에 형성이 된다. 자, 얘 이쪽으로 가고 있죠? 얘 이쪽으로 가고 있죠? 얘네들 다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 물론, 우리가 이 대서양 부근의 아열대 순환까지도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지금 얘는 북대서양 해류잖아요. 선생님, 얘는 남극 순환 해류잖아요. 모두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도 풀 수는 있다. 자, 맞는 거고요. 해수의 밀도는, 평균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되었는데, 볼게요. 얘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가고 있네요. 맞죠? 그러면 둘 중에 얘가 더 깊은 곳을 흐르고 있어? 깊은 곳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평균 밀도가 큰 거야. 자, 얘는 남극 대륙 주변에서 만든 굉장히 밀도가, 만들어진 밀도가 굉장히 큰 해저를 따라서 진행하는 북반구까지 갈수 있는 누구? 남극 저충수. 남극 저충수.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린란드 부근에서 만들어진 얘는 누구? 북대서양 심층수.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 밀도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니은이 더 크네. 자, 해수의 평균 이동 속도는 A가 니은보다 느리다라고 했는데, 자, A는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해류죠. 바람에 의한 해수의 운동은 직각적이란 말이지. 그런데 심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이 심층수계의 이동은 뭘 가지고 설명한다? 밀도 차에 의한 운동을 설명하는데, 실제 바다에서 밀도 차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는다고. 밀도 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심층순환은 굉장히 느리다. 규모는 크지만 속도는 느리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동 속도는 A가 니은보다 빠르다. A가 니은보다 빠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기억만 맞는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봤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 가는 대서양의 전 지구적 규모의 심층순환의 남북 방향 모습을, 그 다음에 나는 수온 연분도의 수계 ABC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ABC 이 수계의 이동이 이 기역, 니은, 디귿과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체크. ABC는 남극 저충수, 남극 중충수, 북대서양 심층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밑줄. 이 대서양이, 북대서양 또는 남대서양, 이 대서양의 심층수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환의 해수의 이동 방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량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것, 제일 밀도가 큰 녀석이 제일 밑에. 즉, C가 밀도가 제일 큰 녀석, 우린 얘를 남극 저충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가 큰 녀석,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제일 이셋 중에서 작은 녀석, 얘는요, 남극 중층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제일 밀도가 큰 녀석이니까 갑니다. 아, 이등 밀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오른쪽 아래에 놓일수록 밀도가 큰 녀석, 니은이 C구나. 됐죠? 디귿, 두 번째로 밀도가 큰 녀석, 디귿이 B구나. 그 다음에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 기역이 A구나. 이렇게 매칭. 됐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A는 디귿에 해당한다. A는 누구니? 기역이구나.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연분은 B가 C보다 높다. 자, B는요, 디귿. C는요, 니은. 그러면 지금 B와 C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연분을 보면 이쪽이 평균 연분 얘가 훨씬 더 크네요. B가 C보다 높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분이 조금 더 많다. 아셨죠? 요거 지식으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A와 C는 북반구에서 형성되고 B는 남반구에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C 다 얘는요, 남극 주변에 남반구 한 50도 그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남극 저충수는 대체로 남극 외대륙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남반구에서 만들어져서 북쪽으로 이동. 얘는요, 북반구 그린란드 부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져서 남쪽으로 이동. 그렇다라고 한다면 A와 C는 북반구에서 형성되고 B는 남반구. 아, 반대로 됐구나.

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B가 북반구고요. A와 C가 남반구.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답을 골라줄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고 싶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지금 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남극 저층수 가장 밑에 있네요. 남극 중층수 셋 중에서 제일 위에 있네요. 요거 볼 수가 있는데, 이동 방향도 볼 수가 있는데, 깊이가 숙제예요. 깊이. 얘네들이 이동하고 있는 평균적인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 그 깊이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번 했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극 대륙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거기 밑줄.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이걸 읽고 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아, 남극 저층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더 정리하고 지식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다음 문제,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남극 저층수는 겨울철 남극 대륙 주변의 대륙붕에서 형성된다. 대륙붕 주변의 해수는 남극에서 불어오는 매우 차가운 바람에 의해 얼게 되어 해빙이 형성된다. 아, 요 차가운 바람? 그럼 여기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차가운 바람에 의해서 이 지역의 수온을 낮출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때 남극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은 형성된 해빙을 먼 바다로 밀어내 대륙붕 주변에 지속적으로 해빙이 형성되도록 한다. 근데 이 해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즉, 아, 지금 여기서 해빙을 만들어내고 이 바람이 다시 얘를 밀어내고 또 해빙을 만들어내고 또 밀어내고. 그럼 생각해 볼수 있는 것. 해빙을 만들어낸다? 바닷물이 언다? 바닷물이 어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물이 얼때 염류가 주변 해역에 빠져나가거든. 염류가 들어오면 이 얼지 않은 물은 염류를 공급받음으로 하여금 염분이 높아지고, 염분이 높아짐으로 하여금 밀도가 커지는 거야. 아, 그럼 이 차가운 바람이 결국에 이 지역의 수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해빙을 만들어내면서 이 해역에, 얼지 않는 곳에 염분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요 해역의 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면 이 해역에 있는 표층수는 밀도가 굉장히 커질 거니까 가라앉을 것이고, 걔가 이런 식으로 남극 저층수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요 문제에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고. 아셨죠? 자, 기역에 의해 겨울철 남극 대륙 주변 해수의 밀도가 커진다. 지금 이 기역에 의해서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부니까 수온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해빙을 만들어내면서 염분을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얼지 않는 바다에 염분이 공급됩니다. 밀도가 커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는 거고요. 니은에 의해 남극 대륙 주변의 해수의 염분이 낮아진다. 자, 지속적으로 해빙이 형성됩니다. 해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 해빙이 형성되죠? 그 과정에서 주변 해역에 염분이 공급이 된다고. 염분이 공급이 되면 해수의 밀도가 커지면서 무거워진 물 가라앉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니은에 의해 남극 대륙 주변 해수의 염분은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남극 대륙 주변의 해빙 형성이 평년보다 줄어든다면, 해빙의 형성이 평년보다 줄어든다면, 그럼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나겠지? 염분이 공급되면서 밀도가 커질 수 있는 변화가 잘안 일어나겠지? 또 하나, 조금 과하게 생각해보면, 해빙이 형성이 잘안 된다? 찬바람이 잘안 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찬바람이 잘안 분다? 수온이 잘안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이두 가지 결과, 뭐, 염분의 공급이 잘안 되든, 수온이 잘안 내려가든, 이두 가지 결과가 모두 다이 지역의 침강을 약화시키는 걸로 연결이 되겠지. 해수의 침강이 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약해지는 것으로 연결되겠지. 됐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15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그림 가는 태평양에서 깊이 4,000m의 염분 분포를, 지금 태평양에서 깊이 4,000m의 염분 분포. 나는 가의 150도 W, 석영 150도입니다.를 따라 깊이 1000에서 5000m의 위도별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150도 W, 석영. 쭉 여기에서 깊이에 따른 염분 분포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범례의 음역 나와 있죠. 여기에 범례의 음역 나와 있죠. 값이 좀 다릅니다. 아셨죠?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이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 이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요걸 가지고 얘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또는 요걸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바로 가에서 깊이 4,000m의 연분은 대체로 북태평양이 남태평양보다 낮다라고 얘기죠. 낮다. 자,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쪽 진한색이 이쪽에 있어. 아, 그러면 남반구 고위도의 연분이 높네. 북반구로 가니까 연분이 대체로 낮아졌네. 이렇게. 그러면 가에서 깊이 4,000m의 연분은 대체로 북태평양이 남태평양보다 낮다. 맞는 얘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자, 얘가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 4,000m잖아. 4,000m의 자료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4,000m를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지. 그래서 4,000m를 쭉 체크해 봅니다. 쭉 체크해 보고 나서 이쪽이 북반구잖아. 이쪽이 남반구잖아. 그럼 남반구와 북반구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 북반구가 조금 덜 짙죠. 남반구가 더 짙죠. 그러면, 아, 여기가 더 연분이 크고, 여기가 더 연분이 낮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가에서, 이걸 가지고 봐도 좋습니다. 여기 가에서라고 나왔으니까. 자, 깊이 4,000m의 연분은 대체로 북태평양이 남태평양보다 낮다. 맞는 얘기고요. 자, 연분은 기역이 니은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 기역 나와 있죠? 여기 니은 나와 있죠? 그럼 요거 자료는 요걸 가지고, 요 법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훨씬 더 짙죠? 덜 짙죠. 그러면 얘가 짙은 색이다? 연분이 크다. 뭐, 그래서 밑에 있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자, 기역이 니은보다 높다. 맞는 거고요. 기역에서 해수는 북쪽으로 이동한다. 자, 요 디귿. 밑줄 한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디귿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수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수계. 수계라고 하는 건 물리량이 잘 변하지 않는 어떠한 고유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물덩어리. 잘 보면요. 기역의 요 물덩어리와 같은 연분을 갖고 있는 지금 해수의 영역을 표시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연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 깊이에 있는 물덩이, 요 깊이에 있는 물덩이, 요 깊이에 있는 물덩이는 연분이 거의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분이 거의 똑같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아, 같은 수계가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같은 수계가 여기 분포한다는 얘기는 이 수계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거나 그래서 쭉 분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수계의 이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도의 연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여기에서, 이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죠. 오히려 여기에서 고연분의 물이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서 밀도 차에 의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해석이지, 자연스러운 해석. 그러니까, 아, 이 부근에서 만들어진 고밀도의 연분을 꽤 가지고 있는 물이 만들어져서 가라앉아서 이동,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수계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분이 비슷한 물덩어리가 이렇게 분포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역에서 해수는 북쪽으로 이동한다. 북쪽으로 이동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물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남극 저층수가요. 남극 대륙 주변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쭉 가라앉아서 남극 대륙을 돌다가 태평양으로도 공급이 되고 인도양으로도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것도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기역련 디귿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이 해양의 변화 파트에서 그러면 레벨업 퀴즈 한번 더 봐야 되겠죠? 3점 레벨업. 선생님,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봤던 해수의 심층 순환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 시켜줄 거예요. 자, A는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는 주요 해류이다. 아열대 표층 순환을 이루는 주요 해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때 B는 어떻게 이동하냐,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이 남극 저층수는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 규모,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의 순환 규모, 지식적인 면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류가 흐르는 곳, 한류가 흐르는 곳의 평균 기온도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19강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 대기어 하향의 상호작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우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교재 13강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10강, 11강을 통해서 목적 대명사를 봤었고요. 그리고 12강에서는 구스타르 문형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번 교재 13강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예습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요. 오늘 배워야 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형태, 그리고 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탄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불규칙 동사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하다란 뜻의 어미 에르를 빼고 그 자리에 뭘 넣는다? 이엔도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렌디엔도라는 현재 분사형을 갖고요. 열다라는 뜻을 가진 아브리르 동사. 자, 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를 빼고 그 자리에 이엔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리엔도가 아브리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바꾸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형의 형태 이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은 불규칙형입니다. 자, 불규칙형은 이제 방법이 없지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10개 정도 주어졌는데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뜻과 형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시르 동사입니다. 오늘 또 한번 정리를 할 동사긴 한데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데시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디시엔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 세 개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어간 모음 에가 이로 변하는 불규칙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ecir, diciendo로 하시면 되고, 자, 우리 pedir 동사는 봤었죠? 우리 불규칙 동사로.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에가 이로 바뀌죠? 그래서 pidiendo라는 현재 분사형을 갖습니다. 자, pedir 동사의 뜻은 뭐였죠? 기본적으로 요구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동사 변화형은 비도 비데스 비데, 메디모스 베디스 비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였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베디르 오라 하면은 요건 무슨 뜻이었죠? 예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라 대신에 씻다를 쓰셔도 돼요. 베디르 씻다 하면 이것도 역시 예약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세기르 동사입니다. 자, 이거는 뜻이 많은 동사지만 기본적으로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siguiendo가 됩니다. 현재 분사형은 siguiendo. 자, 다음 베니르 동사입니다. 베니르 동사 우리 배웠었죠? 오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어울리다, 적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었습니다. 자, 베니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비니엔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베니르 동사의 동사 변화는 어떻게 됐었어요? vengo, vienes, viene, venimos, venis, vienen 하고 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기둥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기둥으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감모음 오가 우로 변하는 불규칙형입니다. 그래서 도르미르 동사 나왔는데요. 도르미르 동사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두르미엔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가 우로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리르 동사인데요. 모리르 동사는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바뀔까요? 오가 우로 바뀌어서 무리엔도가 현재 분사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둥으로 오겠습니다. 모음 그리고 에르이르의 경우 옌도를 붙여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까에르 동사는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가이엔도가 됩니다. 자, 우리 이르 동사는 아주 많이 봤죠? 자, 이르 동사는 가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이 바스바, 와모스 바이스반으로 동사 변화합니다. 자,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이엔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르 동사 하면은 아시죠? 이르와 동사 원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르와 장소, 어디 어디에 가다. 란 뜻으로, 그리고 바모스 아 동사 원형 뭐뭐 하자 란 뜻으로 쓰였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레에르 동사입니다. 레에르 동사는 읽다 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레옌도입니다. 자, 마지막 드라에르 동사입니다. 가져오다 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드라옌도가 되고요. 드라이고, 드라이스, 드라에, 드라이모스, 드라이스, 드라엔 하고 동사 변화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불규칙형 현재 분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의 형태 정리는 모두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것은요.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지문에서 혹은 대화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에스타르 동사의 현재형 뒤에 현재 분사를 써주면 그게 바로 현재 진행형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재형 자체가 현재 진행을 뜻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현재 진행형까지 쓴다라는 거는 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죠. My 때, ¿qué estás haciendo ahora? 라고 했죠. My 때야, ¿qué estás haciendo? haciendo는 hacer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hacer 동사는 뭐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너 아오라, 지금이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었죠. 자, 그랬더니 마이 때가 뭐 하고 있대요? Estoy haciendo compras con mi madre 라고 했어요. 나는 자, hacer compras에서 쇼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랑 쇼핑하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까 불규칙형도 배웠으니까 우리가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동생은 그의 방에서 자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Mi hermano. 뭐좀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hermano menor 하시면 되고요. 우린 그냥 hermano로 하겠습니다. Mi hermano.

아노, 그다음에 자고 있는 중이다. Está durmiendo. 자, 어디서요? 그의 방에서. En su habitación.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현재 분사의 형태는 변화가 없어요. 네,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사는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뒷강에서 과거 분사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분사는 형태 변화 없다라는 것, 이것도 더불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의 주요 용법 중에 하나가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쓰인다라는 게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시동작입니다. 동시동작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 해석으로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을 할때 현재 분사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시면 A mí me gusta pasear pensando en ti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에는 참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pasear 있죠? pasear은 무슨 뜻이에요? 산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e gusta pasear이니까 나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 되죠? 네, 동사 원형이 문법적 주어기 때문에 gusta 3인칭 단수 형태에 왔고요. 자, 앞에 매 앞에 아미가 붙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였죠? 요거는 중복형입니다. 그래서 중복형은 강조를 하거나 구체화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생략해도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여튼 나는 산책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Pensando en ti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가 있었냐면 Pensar en 해서 그게 무슨 뜻이었죠? 뭐뭐를 생각하다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인칭 대명사 와서 띠의 형태가 됐죠.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짧은 문장 하나에 우리가 배웠었던 많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찌됐던 이렇게 동시동작. 을 표현할 때 현재 분사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산책하는 거죠. 그죠? 빠세아로 나왔으니까 자, 요거 세 단어로 또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산책하다라는 뜻으로 다룬 빠세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뜻. 우리 전부 다 배웠었던 내용.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긴 심심하니까 저희가 한번 작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는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자, 일단은 주어는 마테오가 됩니다. 마테오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자, 저녁을 먹다. 무슨 동사 쓰면 돼요? 맞아요. 세나로 동사 쓰면 되죠? 3인칭 단수 형태인 세나. 됩니다. 마테오 세나. 마테오는 저녁을 먹는다. 저녁 식사를 한다.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보다란 뜻의 동사? 베르 동사죠? 그러면 viendo la televisión.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아무튼 아주 기본적인 현재 분사의 용법입니다.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것, 그리고 동시 동작을 표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나타낼 때, 뭐 조건을 나타낼 때, 양보, 시간 등을 나타낼 때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니까 뜻은 어떻게 될까요?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그래서 caminando rápidamente, rápidamente 하면은 이거 mente 형용사 나.

나중에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빠르게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caminar 동사는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caminando rápidamente, 빨리 걷기 때문에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 구를 pudo llegar a tiempo. a tiempo에다가는 밑줄 한번 쳐주시고, 이거는 정시에, 제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가 돼요.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구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이면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estudiando todos los días, pronto vas a poder hablar bien español 이라고 했습니다. Todos los días는 매일이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한다면이 됩니다. 매일 공부를 한다면 pronto, 곧이죠. 곧 너는 스페인어를 잘 말할 수 있을 거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C를 배웠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C 하면은 네, 뭐뭐 한다면 if의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C 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주어는 do니까 si estudia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 estudias, pronto vas a poder hablar bien español이 돼요. 그래서 여기 todos los días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너가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스페인어를 곧 잘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C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양보입니다. 양보니까 뭐뭐 하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Aún estudiando toda la noche, no vas a poder aprobar ese examen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Toda la noche네요. 이번에는 그럼 밤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밤새 공부를 하더라도 너는 approbar, 합격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거야. 요 앞문장과는 또좀 대조적인 느낌이네요. 양보,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표현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entrando a la sala, vimos a Carlos sentado a la mesa가 돼요. 그럼 뭐예요? sala 하면 거실이란 뜻이죠. 거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본 거예요. vimos. 누굴 봤어요? 카를로스를 봤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카를로스를 봤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원인, 조건, 양보,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로도 쓰인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이제 현재 분사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예바르 동사와 현재 분사가 같이 쓰여서 우리 기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재 8강에서 배웠었고 계속 나왔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한지 얼마나 되다를 표현을 했었죠. 아세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문을 보시면 Cuánto tiempo llevas aprendiendo a tocar la guitarra? 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됐니? 너 얼마나 됐어? 자, 뭐한지 얼마나 됐어요? aprender a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라는 뜻이거든요. tocar la guitarra니까 기타 치는 거 배우는 걸 배운 지 얼마나 됐니? 라는 뜻이 되죠. llevo dos meses니까 두달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똑가르 동사도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될 텐데, 똑가르 동사는 기본적으로 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이제 이렇게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리고 누구누구 차례이다, 뭐 어디에 당첨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동사입니다. 어찌됐든 예바르 현재 분사, 기간을 표현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가 이제 세기로 동사와 같이 쓰이게 되면은 어떤 일의 지속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기로 동사의 현재 변화형을 먼저 제시를 해놨는데요. sigo, sigue, sigue, seguimos, seguir, siguen 하고 이제 동사는 변화를 하고요. 자,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tarde. ¿Cómo puedes seguir durmiendo? 라고 하죠. Es tarde. 늦었어. 자, 어떻게 계속 잘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의 지속을 나타내는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마마 hoy no hay clase. 엄마 오늘 수업이 없어요. Hoy es fiesta. 오늘 휴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현재 분사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배웠으니까 동사 변화형도 우리가 하나만 작문을 해봅시다. 너 계속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니? 라는 표현을 요 구문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한테 물으니까 sigues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tudiando español. 자, 이렇게 sigues estudiando español 하면 너 계속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문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르 동사와 현재 분사가 같이 쓰여서 어떤 진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진행 중인 일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래서 대화문 보시면 Cómo te va en tu nuevo trabajo?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 너의 새로운 직장에서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봤을 때 Bien, 잘 지내. Voy aprendiendo todo poco a poco.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배우고 있는 중이야. poco a poco 하면은 이거 step by step입니다. 조금씩. 모든 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 요런 뜻으로도 쓰이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안다르 동사와 현재 분사를 같이 쓰면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문 보시면 Que anda haciendo Raquel estos días? Estos días 하면 요즘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요즘 라켈은 이제 여자 이름입니다. 라켈은 뭘 하고 다니니? 라고 물어봤더니 Está viajando por algunas ciudades de España. 라고 하죠. Viajar por 하면은 어디 어디를 여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다닌대요, 라켈은? 스페인의 도시들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래요. Está viajando. 네,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해 줬네요. 되셨죠? 네. 자,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바로 동사와 현재 분사가 함께 쓰인다면 이건 이제 필연적 결과,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So los lunes, cuando nos vemos, Ana y yo siempre acabamos hablando de Daniel이라고 했어요. Los lunes니까 월요일마다란 뜻이 되겠죠. 월요일마다 우리가 만날 땐 아나와 나, 우리는 아나와 나죠. 우리는 아나와 나는 항상 뭐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결국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게 된대요. 그래서 hablar de 뭐뭐에 대하여 말하다란 뜻이죠.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quedarse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간 현재 분사가 나오면 어떤 일의 지속 기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hoy me quedo estudiando en la biblioteca hasta muy tarde 하면은 오늘 나는 매우 늦게까지 biblioteca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야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현재 분사의 다양한 표현 6가지 표현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분사 쪽은 다 정리를 한것 같고요. 자, 오늘 배우기로 한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감탄문은 의문사 qué, 뭐, cómo, cuánto와 함께 구성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qu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순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깨, 형용사, 부사, 동사, 주어, 깨, 명사, 뭐,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사실 전혀 없고요. 그냥 깨라는 의문사가 뒤에 형용사, 부사, 명사 등과 함께 쓰여서 감탄문을 만들 수 있다. 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문사 깨로 만들어진 감탄문은 보통 뭐에 대한 감탄이냐면 특징에 대한 감탄이더라.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겁니다. Qué rica está la paella 하면 뭐예요? 오, 그 빠에야 너무 맛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Qué interesante es este libro. 그러면 이책 너무 흥미로워.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명사가 왔습니다. Qué joven tan guapo. 혹은 뭐 más guapo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오, 그 청년 너무 잘생겼다. 청년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네. 뭐 이렇게 특징에 대한 감탄이 되는 거고요. Qué suerte tienes 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명사 온 상태인데요. 너 진짜 운 좋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 깨는 또 이렇게 감탄을 나타낼 수 있구나. 어떤 특징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꼬모입니다. 꼬모. 그죠? 의문사 꼬모. 뒤에 이제 동사가 와서 뭐에 대한 감탄이 되냐면 행위에 대한 감탄이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꼬모 트라바하 알베르토 하면 뭐예요? 알베르토 진짜 열심히 일하네. 이가 되는 거고요. 꼬모 깐타 마르타 하면은 마르타 노래 잘한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감탄 의문사 꼬모로 표현할 수 있고. 자, 5번 보시면 뭐 꽌또 꽌타 꽌토스 꽌타스에서 뭐 이렇게 쭉또 나와 있죠? 뭐 이건 예상하시겠지만 뭐에 대한 감탄일까요? 맞아요. 양에 대한 감탄을 할때 주로 이 의문사를 쓰게 됩니다. 예, 뭐 뒤에 바로 동사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문 보시면 Quantos libros tienes? 하면은 자, 여기 Quantos는 libros의 성수 일치시켜 준 거죠. 또책 진짜 많다. 책의 양에 대한 감탄이 되는 거고. Quanto llueve? 하면 뭐예요? 오, 비 정말 많이 오네. 가 되는 겁니다. 역시 양에 대한 감탄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감탄문을 좀 봤고요. 일단 교재에는 없는데요. 의문사 없이 쓰이는 감탄문, 감탄사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뭐 헤니알 이거 있죠. 이거는 뭐 여러 아주 좋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대단하다, 뭐 혹은 뭐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할때 헤니알 라고 할수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감탄 표현으로는 estupendo도 있어요. 자, 요거는 무슨 뜻? 뭐 멋지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둘다 이제 좋을 때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저런 뭐할때 바야라는 표현 많이 하고 또뭐 까람바 기본 어휘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뭐 제길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 까람바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Dios mio 하면은 영어에 Oh my God 씨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Madre mia 그럼 뭘까요? 엄마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표현들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탄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문화 소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봤냐면 스페인 축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뭐 여름 축제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 축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는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축제들만 지금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킨세아니에라라는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킨세가 뭐죠? 킨세. 숫자 킨세는 15를 뜻합니다. 그래서 킨세아니에라 하면은 15세가 된 소녀들의 파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에서 소녀에서 여자가 된다라는 의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주인공인 15세가 된이 여자 아이는 색깔 있는 예쁜 드레스를 입거든요. 근데 보통 색깔은 흰색이나 뭐 분홍색 위주로 많이 입는데요. 요즘은 또 색깔도 좀 다양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맞춰진 그런 드레스를 입고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기 아빠와 첫 춤을 추면서 네, 그렇게 파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요 킨세아니에라를 위한 그 드레스는 제가 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예쁜 드레스들.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낀세아니라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사진으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3대 축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잉카, 고대 잉카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인티라임이라고 하는데 인티가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뭐 태양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이듬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축제. 예, 인티라임이 잠깐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축제가 아마 우리들에게는 가장 좀 친숙한 축제일 겁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축제인데요. 언제 열리냐면 11월 1일, 2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데 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10월 31일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네, 거기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에다 제단을 꾸며놓죠. 뭐 꽃이나 뭐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 뭐 사진 이런 것들로 제단을 꾸며놓고 이제 고인을 기리는 건데 분위기가 이제 엄숙하다기보다는 좀 즐겁게 예, 그렇게 요 나를들을 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볼리비아. 아에서 열리는 오로로 카니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예, 화려한 의상 그리고 이제 황금 가면을 쓰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 참여를 한다라고 해요. 이건 저도 이제 또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의 춤이 가장 유명한데

라고 했더니 Hola, papá. Muy bien. ¿Y tú? 라고 하죠. 안녕, 안녕하세요, 아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아빠도 Bien, también. 이라고 하죠. 나도 잘 지내고 있지. ¿Está tu madre en casa? 라고 묻죠. 뭐예요? 엄마 집에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까띠가 Sí, está preparando la cena.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대요? cena 하면은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pues dile que hoy voy a llegar bastante tarde, que estoy terminando un informe y todavía me quedan cosas que arreglar. 좀 긴데요? 잘라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닐레, 그녀에게 말좀 해주렴. 엄마한테 말좀 전해줄게. 이 아를 말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Oi, 오늘 뭐야 llegar bastante tarde니까 오늘 꽤 늦게 도착할 거라고 얘기 좀 전해줘.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Estoy terminando. 자, 현재 진행형 나왔죠. Informe는 여기서 보고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끝내는 중인데, 그런데 또다비야 아직까지죠? 아직까지 좀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할게 남았냐면 arreglar 하면 여기서는 이제 수정하다 뭐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arreglar는 이제 고치다, 뭐 정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수정할 것들이 좀 아직 남았거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dile que no voy a cenar en casa. 그리고 또뭘 말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서 en casa니까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말좀 전해주렴이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까띠가 sí, yo se lo digo. 네, 자, se 여기 se는 누굴까요? 이거는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에게 그것을 말할게요. Pero, papá, vas a comer algo, ¿verdad? 라고 하죠. 근데 아빠, 뭐좀 드실 거죠? 그렇죠? 라고 이제 까띠가 효녀네요.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Claro, no te preocupes. 라고 하죠. 물론이지. 걱정 말려. 걱정 마. 그러면서 Oye, ¿y tu hermano? 라고 하죠. 근데 얘. 그러면서 너의 남동생은? 이라고 이제 물어요. ¿Qué está haciendo? 걔는 남동생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가. 그랬더니 남동생은 Está jugando a los videojuegos, como siempre. 라고 하죠. 자, 뭐 하고 있어요? 남동생은? 비디오 게임 하고 있대요. 자, como siempre니까 항상처럼. como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쓰이는 뜻으로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iempre, 항상이란 뜻이. 항상이란 뜻이니까 늘 그런 것처럼 비디오 게임 하고 있어요. 아빠가 이뚜 너는 하고 이제 까띠는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까띠는 Yo estoy haciendo mi tarea de música. 이겁니다. 자, 나는 뭐 하고 있냐면요. Tarea는 숙제가 되겠고, 그러니까 음악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Muy bien, así me gusta. 아주 잘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모 con la tarea. 아니모 무슨 뜻이었죠? 아니모는 파이팅 이란 뜻이죠. 그래서 숙제 화이팅. 네,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파드레와 까띠의 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현재 진행형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이르 동사, 데시르 동사 다 디알로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네, 정리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보기로 한 동사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무슨 동사였죠? 데시르 동사와 오이르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두 동사가 모두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동사표가 나와 있고요. 저희는 한 동사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시르 동사입니다. 데시르 동사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 동사 변화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요. Digo, dices, dice, decimos, decís, dicen 하고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나오셔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말하다란 동사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예, 마치 우리가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개인 것처럼. 알다라는 동사는 conocer 동사와 saber 동사가 있었잖아요. 두 개의 쓰임이 좀 달랐죠.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다라는 동사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hablar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어를 말합니다. 난 스페인어 할줄 알아요. 라는 표현을 할 때, hablo español 이라고 하잖아요. 둘다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hablar 동사는 이제 자동사라고 보는 거고요. decir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자, 요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든, hablar 동사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 decir 동사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edes decirme la verdad?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verdad 하면 진실이란 뜻이죠. 그래서 타동사니까 타동사라는 건 뭐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María siempre me dice lo que piensa.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항상 나에게 말해. 자, 우리 이거 봤었어요. 로꼐 절.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항상 나에게 말해. 가 됩니다. 자, 밑에 꼬표가 달렸어요. 자, 왜 달렸냐면 이제 아블라르 동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아블라르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언어명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서 아블라르 동사가 타동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블라 우스테 프란시스 하면은 뭐예요? 당신은 프랑스어를 말합니까? 프랑스어 할줄 아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목적어로 올 때는 아블라르 동사가 타동사로 그 쓰임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Solo te digo la verdad. 나는 너에게 진실만 말해. 그래서 decir 동사는 타동사로서 항상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동사는 이제 오이르 동사입니다. 오이르 동사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냐면 oigo, oyes, oye, oimos, ois, oyen으로 변화를 하고요. 이제 여기 1인칭 복수형에도 띨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화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edes oír el ruido que viene de esa habitación? 이라고 했어요. ruido 하면은 소리란 뜻이죠. 뭐 소음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소리 들리니? 이란 뜻이죠. 어떤 소리? 그 방에서 오는 소리니까 그 방에서 나는 소리 들려? 란 뜻이 됩니다. 근데 no, yo no oigo nada.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가 됩니다.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 과에서 이제 전화 통화, 대화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걸 좀 잠시 후에 정리를 할 텐데. 그래서 내말 들려? 전화 통화상에서 내말 들려? 내말 들리세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Me oye? 제말 들리세요? 내말 들려? Me oyes?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들립니다. Le oigo bien. 뭐 아주 잘 들려요. Le oigo muy bien.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주 잘 들려. 그러면 이게 le가 때로 바뀌겠죠? Le oigo muy bien.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사 두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통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 표현 쭉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표현,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가 메시, 알로, 올라, 뭐에노, 자 이런 거 전부 다 여보세요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더 즐겨 쓰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세요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Quién llama? ¿Quién habla? ¿De parte de quién? ¿Con quién hablo? 자, 이런 표현 다할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세로 동사도 쓸수 있거든요. 지금 usted한테 하는 상황이니까 ¿Quién es?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하나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여기서 지금 나왔었던 동사들 혹은 전치사들로 쭉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Soy Anabel, 뭐 Habla Anabel 이런 식으로, De Anabel, Con Anabel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 계신가요? 누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할 때 Estar 동사 쓸 수도 있고, 아니면 puedo hablar con 누구누구 자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ponerse 동사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me pone con la señora Diaz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지금 바꿔드리지요. 지금 바꿔드릴게요. ahora se pone 자 이 표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정리하시고요.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 un momento por favor 아주 많이 쓰이죠. 요 앞에 동사 espera 혹은 Espere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못 거셨습니다. 이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Se ha equivocado. 뭐, aquí no es. 자, 이런 거. 뭐, 안 계세요. 전화 받으실 수 없어요. 바꿔드릴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는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메모를 남기실래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Quiere dejar algún mensaje? 혹은 recado도 가능합니다.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하기 표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선 강들에서 많이 봤었던 거라서 새롭게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고요. 깨달아 동사가 만나기로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메르세가 만나다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동사를 활용해서 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날까 할 때 quedamos mañana 혹은 quedamos 대신에 nos vemos mañana 자, 두 개가 호환 가능하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깨달아 동사와 베르세 동사가 뭐 몇 시에 혹은 뭐 어디서 만날까 라고 할 때 몇 시에 a qué hora 붙여주시면 되고 어디에서는 donde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토요일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라고 했을 때 quedamos 혹은 nos vemos el sábado 토요일에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정관사를 쓴다라고 했었고요. delante de 하면은 뭐뭐 앞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앞에서 만나자 자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하나만 보시면 몇 시에 라는 표현 a qué hora 대신에 뭐 언제 만날까 라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쓰시면 돼요? 맞아요. 의문사 cuando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uando quedamos 혹은 cuando nos vemos 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3강 내용 전부 다 정리해봤습니다. 앞선 강대 10강, 11강, 12강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셨죠? 네,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 문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2강과 13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습해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네, 농업기초기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농산물 유통기술이에요. 농산물 유통기술이 이제 평가원 해서 매 시험마다 한 문항씩 나오긴 한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내용이라 그렇게 뭐 조금만 준비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산물 유통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볼 거고요. 농산물 가격 형성의 특성과 가격 결정 요인도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농산물 거래 유형에 따른 특성, 이 부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은 출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법,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농산물 유통이 무언가. 일단 농산물을 유통하는 거죠. 농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생산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가는 모든 경제 활동을 농산물 유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농산물 유통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일단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는 적절한 가격의 생산비를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 싼 가격인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상인은 합당한 이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기능이죠. 자, 마케팅 기능 보면 일단 교환 기능에서 수집, 판매, 농산물을 수집하고 판매하고 물적 유통 기능에서 농산물을 운송하고 보관하고 시장 조성 기능에서 농산물을 표준화, 시장 금융, 그리고 뭐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장 조성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한 유통의 기능을 보죠. 일단 크게 네 개의 간격. 장소의 간격이에요. 농산물은 생산하는 곳, 그러니까 주로 생산하는 곳과 주로 소비되는 곳이 같지 않아요. 그죠? 주로 생산되는 곳을 우리는 이제 농촌이라고 그러고, 주로 소비되는 곳이, 그러니까 소비가 주로 되는 곳은 도시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 장소적 간격이 있죠. 그걸 농산물 유통이 그 간격을 수집하고, 농촌에서 수집하고, 분산해서 수송해서 소비지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수송하는 장소적 간격을 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시간적 간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은 매일매일 생산되지 않아요. 아니죠. 매일매일 생산은 되는데, 한 농산물이, 같은 농산물이 계속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산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는 가을에. 그렇죠. 뭐 배추 같은 경우는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나오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의 불일치를 보관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시간의 간격을 좀 줄여줄 수 있고, 품질적 간격. 농산물은 뭐랄까요.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이렇구나, 표준화하기가. 아마 이제 여러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보세요. 휴대폰의 회사와 기종이 같다면 다 똑같을 거예요. 회사와 같은 기종이면 능력치 속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을 거예요. 생산비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농산물은 한 그루의 사과 나무에서도 품질이 다 제각각이에요. 크기, 색깔, 당도 이런 게 다 제각각이죠. 이제 그런 걸 선별 및 등급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 품질을 맞출 수가 있죠. 다음, 수량적. 수량은 일단 생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많이 생산합니다. 한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죠.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죠. 소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농산물 유통은 장소적, 시간적, 품질적, 이 수량적 간격을 좀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의 특성을 볼게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상품적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계절적 편제성. 이게 무슨 말이냐? 농산물은 생산하고 수확 시기가 어느 정도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식물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막 1년 365일 24시간 이렇게 인위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1년 내내
또 할, 그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통틀어 보면 아직까지도 계절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농산물이 좀 정해져 있는 게 많죠. 계절적 편제성에 따라서 이게 생산될 때는 어느 계절에 맞춰졌지만 소비는 연중된다는 거죠.

연중. 우리 1월달에 밥, 쌀 소비 안 해요. 하죠? 2월달도 하고, 3월달도 하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1년 내내 소비를 하죠. 근데 쌀이 생산될 때는 대부분 가을이라는 거. 이런 계절적 편제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부피와 중량성. 공산품과 비교를 해서, 휴대폰 한 개, 휴대폰 한 개와 수박 한 댕이, 같은 부피, 같은 무게라면, 어느 게 비싸요? 공산품이 훨씬 비싸죠.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굉장히 크고 무거워. 그리고 농산물은 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낮고 잘 부패해요.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 수량적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 품종이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 상품이 달라. 양과 질이 같지 않아요. 불균일성이 있어.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하나의 농산물도 여러 개를 이용할 수가 있죠. 여러 개로.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농업에서 참 농산물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죠. 사람들이 지금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해서 생산량을 확 늘릴 수가 없어. 바로. 오늘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해서 내일 생산량이 확 늘어나지 않아. 그렇죠? 오늘 생산이 많이 됐다고 해서 소비가 또확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이 있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의 개선 과제. 일단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농산물 같은 게 유통이 막 도매시장 갔다가 소매시장 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과하게 발생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좀 절감해야 되고 품질 관리 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 미흡하고 생산자나 상속인들의 속박이 판매 보이는 데는 예쁜 걸로 보이지 않는 데는 예쁘지 않은 걸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농업 생산 규모의 영세성, 대량 생산하면 좀 싸게 팔아야 되는데 조금만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의 육성, 생산자들을 좀 조직화 시켜놓으면 좀 전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유통할 때에 대량으로 가게 되면 좀 생산비를 낮춰서 좋은데 그게 지금 아직도 영세한 농민들이 좀 많죠,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조직도 조직으로 좀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농부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농부는 풍년이 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너도 나도 다 풍년이면 생산량이 많아져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풍년이 들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 농부의 역설. 자, 거래 교섭력. 거래 교섭력은 거래를 할수 있는 힘이죠. 네, 끌고 갈수 있는 힘.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할 때 각자 지닌 협상 능력을 거래 교섭력이라고 합니다. 자, 농산물 생산과 소비. 우리나라의 농업의 구조예요. 일단, 가정농보다는 법인 경영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단체 자체가 좀 커지고 있어. 대농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농업이 다, 그러니까 농가가 대농이다가 아니고 가정농에서 법인 경영체, 그러니까 농가가 대농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리고 농산물 시장의 개방. 해외 농산물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농가 고령화의 심화. 지금 농가에서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있고, 영농 규모가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어. 확대. 영농 규모가 크다라는 말이 아니고 확대되고 있어. 그리고 품목별 생산 비중이 변하고 있어요. 한 50년, 60년, 70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60년,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배고프니까 뭐 주로 곡류나 이런 걸 주로 생산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뭘 먹는 사람들이 많이 드물어졌죠. 그래서 조금 더 건강에 좋은 거, 조금 더 맛이 좋은 거 하면서 원예작물이나 축산물의 생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소비의 특성 변화. 이제 어떻게 이제 농산물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일단 소비의 다양화예요. 다양화. 먹고 살게 충분해지면서 각각, 각자, 소비자 각각의 개성. 기호성을 찾아서 소비가 여러 가지 소비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품목도 점차 변화하고 있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주걱 중심에서 그러니까 공유 중심에서 고기, 채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 품목이 변하고 있고 편의식품이 소비 확대되고 있어. 편의식품. 그러니까 반조리, 밀키트 이런 쪽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이렇게 대가족인데 요즘엔 1인 가족들 많고 핵가족화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를 대용량 포장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소포장 소비가 소포장품이 소비가 확대되고 있고 배고픔보다는 맛 이제 맛을 넘어서 건강을 위한 안전 농산물 소비가 점점 확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봅시다. 일단 인구 통계적 요인. 농산물 소비가 많아진다, 적어진다도 있겠지만 어떠한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는지. 일단 1인 가구 및 고령화 심화 추세로 대량 소비에서 소량 소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경제적 요인 점점 잘 살게 되고 있어. 그래서 소득 수준의 증가로 고기, 과일, 어패류 그리고 채소의 소비가 이제 바뀌고 있죠.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식품 안전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맞벌이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가정식 대체 식품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이에요. 일단 농산물 가격의 특징. 경쟁 가격,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가 다수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그래서 내일 확그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육기간, 사육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와, 이게 몸에 좋대, 이게 건강에 좋대 라고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좋아서 대량, 풍년이 들었을 때, 대량으로 소비, 생산이 되었을 때, 어제 밥을 한 번에 한 끼에 한 그릇씩 먹었는데, 오늘은 쌀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한 끼에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먹는 게 일정해요. 일정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가격 폭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계절성, 수확식이 정해져 있고, 수확식이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수 출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홍수 출하가 되는 거고 날씨가 안 좋았으면 굉장히 출하량이 적게 되는 거고 그때마다 이제 가격이 들쑥날쑥하죠. 그렇죠? 자, 농산물 가격의 결정 요인 수요량. 수요량에 따라서 수요량이 뭐 인구수, 국민소득 수준, 소비자 기호,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공급량, 자연 조건에 따라서 자연 조건이 좋아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뭐 생산기의 증반, 생산물의 가격, 유통 비용의 변화 등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농산물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정확한 미래 가격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량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통계라는 게 있으니까. 통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춰 놓으면 생산량을 소비량에 맞춰 놓으면 그러니까 농가들의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재배 면적, 생산량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자연과 밀접해서 막 태풍이 온다거나 자연 조건 때문에 바꿔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 정도 이제 소비량과 생산량을 맞추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 정부의 개입. 정부의 개입. 이게 무슨 말이야? 홍수 출하가 돼서 굉장히 싸. 이럴 때는 시장에서 그 판매될 만큼 놔두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수매를 해버리면 되지. 그럼 어차피 소비량과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해지면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죠. 세 번째, 생산자의 조직화. 생산자,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하면 들어가는 생산비가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지면 가격을 좀, 생산비가 낮아지면 수치 가격이 좀 낮더라도, 그렇죠? 이익은 그대로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이 있겠습니다. 자, 수요 탄력성이라는 거하고 공급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수요 공급 탄력성, 농업은, 농산물은 무조건 다 낮아요. 탄력이 있다 없다냐, 탄력. 일단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반응해서 상품과 서비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예요. 가격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지나 싸냐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반응해서 상품 서비스의 공급량이 변하는 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 있나? 아니라는 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과를 지금 사과의 가격이 싸다고 그래서 지금 수확을 안 하고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수확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이제 농산물의 거래. 이 부분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에도 물론 문항이 나오긴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문항은 그 대부분 제시문에서 이제 소비 추이가 어떻다 뭐 이런 건 이제 제시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래도 좀 많이 출제됐던 내용 요소가 이제 이 부분 농산물의 거래. 농산물의 거래는 크게 현물과 선물 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단 현물은 눈앞에 지금 있어요, 팔게. 자, 현물 거래, 현재 존재하는 상품을 팝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도매시장 거래. 지금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도매시장에. 그러면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결정이 되지, 뭐 경매나 이런 걸로 따라서. 그래서 도매시장 거래, 현물 거래 중에 첫 번째는 도매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 도매시장의 기능은 가격을 결정을 해요.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농산물을 모으고 다시 풀고 분배를 할 수가 있고, 유통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수요 공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매 시장에서. 너무 많으면 조금 판매를 좀덜 하고, 너무 적으면 쌓아놨던 걸좀 팔아야 되는 거고. 도매 시장에서 가격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경매.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의 가격 경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경매 유형에 따른 분류. 이것도 좀 한참 나오다가 요 책으로 잘안 나오네요. 자, 진행 방식에 따라 경매를 이제 참여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있느냐, 아니면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물건들이 움직이면 고정식. 아니면 경매를 하는 사람이 이쪽 가서 보고 저쪽 가서 본다? 이동식. 가격 형성 방법에 따라서 계속 비싸지는 거. 이게 있고, 또 싸지는 게 있고, 동시호가식이 있고. 그리고 경매 응찰 방법에 따라, 버튼을 눌러서 한다? 아니면 뭐, 휴대폰을 이용한다? 전자식, 기계식.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 수지식. 아니면 써서 보여준다? 기록식. 경매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현물을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견본으로 경매하는 게 있고, 물건에 번호를 매겨서 그 번호로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매시장 거래, 두 번째는 소매시장 거래. 생산한 농산물을 최종 소비자를 대상하는 시장,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특정 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분포하고 있으며, 상인의 도매구입 가격에 상업비용과 유통비용이 추가되는 소매시장. 소매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 소매시장에 갖다 파는 거.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자, 거래 방법은 소매점 통신판매, 방문판매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 직거래. 산지 직거래. 첫 번째는 도매시장에서 팔아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 두 번째는 소매시장에다 바로 파는 거. 세 번째는 시장에 팔지 않아. 직거래하는 거예요. 직거래. 당근. 직거래. 예. 자, 개념은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바로 거래하는 방법이에요. 직거래. 이거의 좋은 점은 요거죠. 유통 단계가 생산 소비자 바로 가니까 유통 단계가 빠지니까 유통 비용이 빠져.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종 소비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그렇죠? 거래 방법은 주말 농산물 시장,
또는 직판

시장, 물류센터, 뭐 우편 주문도 있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 거래. 지금 농산물 거래를 현물과 선물로 나누었고, 현물에서는 도매시장 거래, 소매시장 거래, 산지 직거래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물과 좀 다른 개념, 선물. 선물은 지금 없어. 지금 팔고자 하는 물건이 지금 없어. 언제 나와? 나중에 나와. 나중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판매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우리는 지금 주스를 만들 건데, 귤이 필요해, 귤이. 그래서 이제 어느 농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귤이 있을 때 계약하는 게 아니고, 내년 몇 월에 생산이 되면 우리가 얼마 살게, 얼마 팔아라, 얼마, 그러니까 얼마에, 그러니까 가격까지 다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물건을 미리 거래하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물에서도 선물을 또두 가지로 나눠. 선물과 선도로. 선물과 선도로. 이 선물이 지금 함자로 하면 뜻이 달라요. 선물 밑에 선물과 선도. 자, 일단 선물. 선물 거래는 요거. 거래소. 얘는 거래소가 없어. 없어. 자, 선물 거래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그 선물 거래 안에서 또 선물 거래야. 그 선물 거래는 공식적인 거래소가 있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 어디에? 거래소에 가서. 생산자는 거래소에 팔아. 사고 싶은 사람은 거래소에서 사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소의 거래 방법, 거래 단위, 만기일 등 거래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 그리고 가격 상대를 거래소를 통한 간접 거래. 그리고 보증이 돼, 보증이. 거래소가 보증을 해. 가격은 경쟁 호가야, 경쟁 호가. 이에 비해서 선도는 판매자와, 그러니까 생산자와 그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직접 당사자, 거래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 조건도 협의에 따라, 가격도 둘이 협의에 따라, 결제도 둘이 협의에 따라, 가격 형성도 다 협의에 따라. 그러니까 선도 거래는 약간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쌍방의 신용에 의존을 해야 돼. 양파를 살 건데, 양파가 이제 보통 이제 봄에 한 2월, 3월, 4월 이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11월이나 12월 때 이렇게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올해는 양파의 가격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 양파가 직접 나올 때 사면 정말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는 거지.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해. 미리 계약을 해서 저거 나중에 그 수확할 때쯤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단위 무게든, 그러니까 뭐 1kg에 얼마씩 사던, 아니면 이 밭에 있는 걸 내가 다 사던, 이렇게 해서 얼마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근데 막상 살 때가 보니까, 수확할 때가 되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서 우리나라에 전부 다 마구마구 그냥 양파의 수확량이 좋아.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양파 사는 사람은, 지금 계약은 했으나 너무 비싸. 그냥, 지금 그냥 사는 게 좋겠어. 그럼 이렇게 신용이 틀어질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표준화된 방법이 없는 거지. 철저하게 서로의 신용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산물 선물 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 근데 선물 거래가 돼야 뭐랄까 좀 수익이 안정화돼요. 안정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좀 가야지 어느 정도 생산되고 소비와 생산이 좀 맞출 수 있어서 안정화될 수 있죠. 이러한 선물 거래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농산물의 표준화가 등급화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농산물의 저장 보관 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고, 선물 거래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인식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농산물 선도 거래의 종류. 선물 거래가 아니고 선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하는 그 거래의 종류 어떤 게 대표적인 게 개.

계약생산, 계약생산. 수확 이전에 출하량과 가격을 정해놓고 수확할 때 가져오면 되는 거고. 포존매매, 밭대기라고 그러죠. 밭대기. 선도거래 종류, 대표적인 선도거래 종류, 계약생산과 포존매매. 자, 다음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뭘 이용해서?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요즘엔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걸로. 하여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거래를 전자상거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와 일반상거래를 비교를 해봐. 우리 일반상거래는 어디 가면 상점을 가면 되지. 뭐 대표적인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보고 가격 보고 이렇게 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보고 또 가져오고. 근데 전자상거래는 뭘 보면 돼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그 웹사이트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유통 경로를 봅시다. 유통 경로. 일반 상거래는 일단 보통 이제 생산자, 도매, 소매, 소비자로 오는 이런 유통 경로가 있고, 전자 상거래는 어때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통 경로를 좀 짧아져. 거래 지역은 통신망만 되면 어디든 가능한데, 일반 상거래는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거래 시간은 인터넷만 되면 24시간 언제든 할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 상거래는 오픈 시간이 있고 문 닫는 시간이 있고, 판매 방법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는. 일반 상거래는 시장이나 상점 기반으로. 마케팅은 쌍방향 통신. 여기는 구매자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점포, 전자상거래는 점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죠. 어디 창고만 있어도 되지. 뭐만 잘 꾸며놓으면 돼. 홈페이지만 잘 꾸며놓으면 돼. 근데 일반 상거래는 필요해. 상품도 진열해야 되고, 갖다 놔야 되고. 소유자본은, 여기는, 전자상거래는 창고만 있으면 되죠. 물건을 쌓아놓을 때만. 그러니까 일반 상거래에 비해서 소자본으로, 좀 작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전자상거래 특징, 유통과정이 단순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 인터넷만 될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그리고 상품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어. 다양화.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사긴 좀 어려워. 그리고 배송 과정에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유형과 특징. 지금 여기 보면 C도 나오고, G도 나오고, B도 나오죠. 이거 다 지금 수업이 됐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B는 비즈니스에서 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G는 가버먼트에서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C는 컨슈머에서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2B는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기업. B2G는 기업과 정부.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직거래. 그죠? 이런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하고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게 C2C. 그러니까 이렇게 C2C도 있을 수 있고, B2B도 있을 수 있고, G2G, 정부와 정부끼리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을 할수 있는 상거래 유형은 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동 판매. 공동 판매. 이게 뭐 때문에 나왔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농가가 영세예요. 영세하다는 게 영농 규모가 작아.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혼자 팔려고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걸 차에다 싣고 막 도매시장 가고 이러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유통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유통비용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그런 영세한 농가가 모여서 한꺼번에 올라가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죠. 자,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하는 형식이 공동판매예요. 장점은 유통비용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수급 조절할 수 있고, 유통구조 등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판매의 3원칙이 있어. 공동판매가 성공하기 위한 3원칙. 일단 무조건 이탁. 공동판매할 때내거 얼마에 팔아줘? 몇개 팔아?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주는. 대신 얼마나 주었는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팔든 무조건 이탁. 두 번째, 평균 판매. 어떻게 팔든,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팔든, 오늘 팔든 내일 팔든, 그냥 판매된 걸 평균을 내서 나중에 그돈 받을 때 그렇게 공동 계산. 내게 조금 더 품질이 좋았어. 그러니까 나를 좀 많이 좋아. 내거좀 품질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조금 덜 줘.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출하한 만큼, 그 양만큼에서 공동 계산하는 거. 이게 공동 판매의 3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판매 유형 보면, 유형의 공동 수송.
공동수성, 한 차로 여러 가지, 여러 개

여러 상품, 그러니까 여러 가구에 농산물을 공동 수송하는 거, 또 공동 선별하는 거, 공동 선별한 거. 공동 선별해야지 같은 기준으로서 같이 선별이 되죠. 공동 계산, 비용과 대금 출하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정산하는 거, 출하자별로 구분하지 않는 거, 평균으로 정산하는 거, 공동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의 거래 방식이네요. 거래 방식. 자, 일단 답지를 보면 선도거래.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의 하나의 방식이지. 그러니까 현재 팔수 있는 물건이 내 눈앞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언제? 미래에 나타날 물건을 지금 파는 거예요, 지금. 전자상거래. 이건 판매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했느냐? 실제로 물건을 보고 판매를 하느냐? 아니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 3, 4, 5번은 현물거래지, 현물거래. 이제 물론 이제 2번도 현물거래이긴 한데, 근데 전자상거래는 현물도 할 수가 있고 선물도 할 수가 있죠. 대신에 뭘 이용을 해야 된다? 통신망을 이용을 한다. 자, 3, 4, 5번은 현물거래 중인데 물건을 어디다 파냐지? 직거래를 하냐? 도매시장에 가져다 파냐? 소매시장에다 가져다 파느냐? 자, 제시해 볼게요. 세모세모도는 올해 산 양파 거래를 앞두고 양파 농가에 표준 계약서를 보급을 추진 중이에요. 표준 계약서. 농촌 인력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많은 양이 수확 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지만 계약서가 아닌 입으로, 말로써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양파 품질 손상 등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 양파 수확 지연 또는 포기 등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네요. 자, 이 계약서는 수확 예정 일과, 매매 대금 지급 등 일반 사항을 비롯해 뭐 특약 사항 계약 조건이 담겨요. 자, 표준 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 상황에 따른 양파 가격 하락으로 대금 미지급 그리고 기상 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양파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그리고 양파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지금 여기 보면 현재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앞으로 나올 물건에 대한 거래. 선도 거래. 그렇죠?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자, 선물 거래에는 두 가지 방법, 선물과 선도가 있다고 그랬어. 선물은 뭐가 있다? 거래소가 있다. 선물은 당사자끼리. 거래소가 있으니까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 당사자들끼리 하니까 서로의 신뢰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요거 꼭 기억해두세요, 요거. 선물 거래, 선도 거래.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식과 같은 범죄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전 11시가 되자 마을 농부들이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들고 집화장으로 모여들어. 아침에 수확한 집화장으로.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농부들이 직접 기른 작물 생산자네요. 각자 꾸러미에 모은 농산물 꾸러미를 판매해. 꾸러미는 방울토마토, 뭐 쌈채소 뭐 등등등 계절 채소와 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꾸러미는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지역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이 되네. 직접 기른 작물을 방문한 사람에게, 생산자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바로 뭡니까? 그럼 이건 현물거래인지. 현물거래. 현물거래에서도 지금 있는 걸 누구한테 팔아? 도매시장? 아니죠. 소매시장도 아니고 직접 거래하고 산지 직거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거래 방식은 현물 거래의 산지 직거래. 자, 호박을 수확해서 농협에 위탁 판매. 직거래 아니죠. 잡목반에서 공동 출하. 이것도 아니고 생산한 수막을 도매시장. 이건 도매시장 거래고. 콩을 수확해서 주말에 열리는 장터에서 직거래한 사례. 이게 직거래 사례네요. 5번은 재배 중인 노지 감귤을 가공업체와 사전 계약 후 선물 거래가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산지직거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산지직거래 현물거래의 한 방법이죠. 산지직거래가 좋은 건 유통과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그만큼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더 수치가격을 높일 수 있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비용이 빠지니까 그만큼 싼 가격에. 그리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오기 때문에 유통 단계도 짧아지지만 유통시간도 짧아져. 좀더 신선한 농산물을, 좀더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좀더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수 있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뭐 재고나 어디 포장, 보관을 해놓고 이게 아니고,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뭐, 보관 비용도, 그리고 조금 더, 유통업체에 넘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수치 가격도 좀더 높일 수가 있죠. 자, 3번 사업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에는 생산한 파프리카를 도매시장을 통해 팔았네요. 근데 수익이 적고 판매가 어려웠어. 도매시장을 통하니까. 귀농이니. 근데 농업인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생산량도 적고 판매할 곳도 찾지 못해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마을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협력해서 함께 마케팅하고 영업하여 판매하고 있어요. 그때 어려움은 없어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파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있는 파프리카 농가들이 함께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 집 파프리카도 함께 판매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하지만 함께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파프리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원칙은, 가에 들어갈 건 공동 판매의 원칙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공동 판매에는 공동 생산은 없어요. 그렇죠? 공동 생산 없어. 공동 계산 있고, 온라인 판매 없고, 평균 판매가 있죠? 무조건 위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판매 3원칙 있죠? 무조건 위탁. 그냥 한번 위탁, 조건 없어. 그냥 위탁. 평균 판매. 언제 판매를 하든, 어떻게 판매를 하든, 알아서. 공동 계산. 수치 대금은 평균으로 해서. 대금은 출하자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품질별로 해서, 여기 좀더 줘, 이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전체 평균으로 해서 농가에 정산하는 거. 공동 계산. 자, 4번. 위 대화에서 귀농인이 농산물 거래 방식을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부정형 문항이네요. 혼자 팔다가 영세 농업 경영인이 조금씩 혼자 도매시장에 팔았던 이익도 별로 안 남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 판매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 교섭력이 높일 수 있어요. 맞아요. 유통비용. 한 차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톤 차에 1톤을 싣고 가든 2톤을 싣고 가든 10톤을 싣고 가든 어차피 유통비는 같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공동으로 큰 차에 싣고 가니까 유통비용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품종을 심어야지, 아니, 개발을 해야죠. 새로운 품종 육종할 수는 없죠. 유통으로 새로운 품종이 나올 수는 없고, 효율적인 수급 조절을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비싸면 조금 나좀 보관해서 팔고, 그렇죠? 아니, 싸면 좀 보관해서 팔고, 이렇게 수급 조절할 수 있고, 개별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공동 판매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지 않는 부정형 문항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 판매,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가 거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하는 형식이 공동 판매입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모세모시는 건강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기여하기 위해 행복 장터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장터는 지역 농특산물을 누구에게? 지역 주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네요. 자, 농민들이 정성을 다해 키운 제철 옥수수와 단호박, 블루베리 등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을 잇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밝혔어요. 작년에 참여한 주민은 지역 농특산물을 사고 싶었는데 도심으로 찾아와 주니 정말 좋았다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있어.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뭐라고 써요? 지금 현물 거래 중에 산지 직거래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산지 직거래에 대한 설명. 자, 미래에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거래다. 이건 선물 거래. 최고의 가격을 제시한 중도매인에게 나타난다. 경매네요, 경매. 유통 경로가 짧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유통 경로가 짧은 건 맞아.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있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건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자, 4번. 생산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출하는 거 아니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지 직거래는 유통비용이 절감돼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산지 직거래.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직거래하는 방법이죠. 자, 6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상거래 방법,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거래 지역이 전 세계고 24시간 거래 가능해. 네트워크 기반이고. 그리고 점포는 필요 없지만 창고형 점포도 가능해. 이건 전자상거래네요. 그렇죠. 가는 전자상거래. 자, 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제약된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시장 상점 등 한정된 장소.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일반 상거래 그러네요. 기억은 전자상거래. 그러면 기억,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거래용은 경매가 아니죠. 나 일반 상거래의 거래 방식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일반 상거래는 점포를 열고 닫는 시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가 나의 유통 경로는 동일하다. 유통 경로. 일반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 소비자로 가죠. 그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더 짧죠. 자, 리을, 가는, 전자상거래는 일반 상거래에 비해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리을 맞고요. 그리고 시공간 제약을 받는다.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일반상거래. 그렇죠? 전자상거래, 일반상거래는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그렇죠? 전자상거래는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든. 자,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주부 공공씨가 거래한 농산물 거래 방식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형태 문항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제시문에 나온 형태가 현물인지 선물인지를 알아야 되고 선물에서도 선물인지 선도인지를 알고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현물에서는 이게 도매인지 소매인지 직거래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매주 금요일이 되면 주부 공공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직거래 장터가 열리네요. 벌써 하나 나왔네. 그때마다 산지에서 온 다양한 농산물을 장터 이곳저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주부 공공씨는 요즘 많이 나오는 감자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였어요. 감자를 판매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판매하고 있는 감자는 자신들이 직접 키운 것으로 3일 전에 수확을 했어요. 직거래네요, 직거래. 그렇죠. 직거래 장터니까. 그러니까 거래 방식은 시장 외 거래, 직거래예요. 그러면 직거래 사례를 한번 찾아봅시다. A씨는 생산한 가지를 장목반을 통해 출하한 건 직거래가 아니죠. B씨는 생산한 포도를 직판장에서 판매할 생각이 직거래 맞고, C는 생산한 블루베리를

그럼 소매에서 소비자로 가겠지. 그러면 가장 많이 유통비용이 붙는 건 도매시장, 그 다음 소매, 그 다음에 산지직거래.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은 건 도매, 그 다음에 소매, 그 다음에 산지직거래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8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 유통의 특징이에요. 과일 농사가 풍년을 맞았어요. 농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어. 그 농부의 역설, 풍년의 역설. 예년 대비 과일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팔로도 쉽지 않아요. 과일 생육이 좋은 이유는 과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태풍 피해가 크지 않았고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에. 풍년인데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 팔로학보도 쉽지 않아. 농사는 어느 때보다 순조로웠지만 농가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아요. 대다수 법인과 농민들은 돈을 들여 저온 창고의 물량을 저장하고 있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서히 풀겠다는 생각이지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농산물이 지금 많이 수확이 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두 배, 세배 먹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농산물의 대체적, 그러니까 대표적인 농산물 유통의 특징. 자, 일단 부피가 크고 무겁다. 크고 무겁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크고 무거워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유통 경로가 복잡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고, 표준화 규격화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 위주죠, 지금. 비탄력적. 그러니까 계절성이 크다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부패가 된다, 변질시키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의 정답은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농산물 유통 문제가 내용 영역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난이도도 좀 중난이도, 저난이도에서 많이 형성되는 문항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생명공학 기술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력이 어떤 순서로 약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요소는요, 균형을 잡는 능력이라고 한 발로 이렇게 쓰는 동작들입니다. 두 번째는 근지구력이 약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고갈과 함께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워의 감소라고 해서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느릿느릿하게 걷고 움직임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심폐지구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호흡 능력, 폐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근력은 대략 60대에서 70대에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균형 능력과 함께 40에서 50대에 전체적으로 약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연성은 30대부터 천천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한 것을 찾아서 그 나이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줬을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력을 봤을 때 우리의 몸에서 상체 근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내 손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의 물건을 들까요? 아마도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우스와 펜 또는 집에 계신 분들은 후라이팬에서 밥그릇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상체의 근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하체는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는 활동에 있어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면서 최소한의 근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상체의 근력은 정말로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에서 교양체육을 할 때 대학교 1, 2학년들, 특히 여학생들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팔이 얇은 것에 대한 어떤 로망,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도 지속되면서 팔의 근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중년 여성들은 팔 처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살이 처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서 늘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탄력적인 팔을 갖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상체 운동을 해보시면 탄력 있는 젊은 나이대의 팔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20대의 턱걸이를 33개 하던 사람이 40대가 되면 2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55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9개까지 유지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21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4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은 22개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운동을 안 한 사람은 12개까지 떨어져서 대략 50% 가깝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근력을 만들 수 없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타인보다 적게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근육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운동들은 우리의 노화를 막고 근력을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상체의 대표적인 운동 팔굽혀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 또는 상체 근력이 약하다면 지금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발은 뒤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양팔은 어깨보다 조금 넓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지금 가슴과 복부 쪽에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체가 이렇게 밀린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이유는 근력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전체 체중을 팔에다가 옮길 수 있도록 팔 90%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에 위치해 주시면 가슴 쪽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슴의 전면부와 옆구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앞으로 조금 더 머리를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천천히 반만 내려가 보실게요.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다섯 번만 하십니다. 만약에 가슴을 바닥까지 내려가기 어렵다면
절반 정도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엉덩이와 어깨는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통 팔굽혀펴기를 잘못하게 되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거든요. 뒤로 한번. 이렇게 되면 팔에서 힘이 빠지면서 팔의 근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통의 균형을 깨지 않은 채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만약에 잘 된다면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지면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몸통은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시고요. 팔굽혀펴기의 하나의 팁인데요.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각도가 90도를 이루었을 때 팔굽혀펴기가 가장 잘 되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실게요. 팔이 지면과 수직일 때 가장 좋은 동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잘못하게 되면 뒤로 살짝 그대로 네. 보통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 90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이러면 팔꿈치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체를 앞으로 완전히 기울여주시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폭을 조절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슴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카운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둘, 셋, 넷 올려가셔서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를 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떼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진짜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체중이 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솔림이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닿을 수 있으면 살짝 닿고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고요. 만약에 무릎 꿇고 한 것처럼 밑에까지 내려갈 수 없으면 절반 정도만 내려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아마 중상급의 체력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몇 개월이 걸리실 텐데요. 천천히 하나씩 올려가시면 아마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30대가 있으시다면 아마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유연성이라고 하는데요. 30대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유연성 하면 김연아, 손현재 선수를 떠올릴 텐데요. 다리를 완전히 쭉 벌려서 하는 것이 유연성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유연성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저하되면 단순하게 뻣뻣하다라고 합니다. 그 뻣뻣한 게 내 몸에 무슨 문제를 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청난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근육이 뻣뻣해지면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류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근육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좌골신경통? 이런 문제들이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세가 불균형해지고요. 그 불균형한 자세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부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당연히 아프거나 부상이 생기면 움직이는 양이 감소되겠죠. 그렇게 움직임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가속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근육에 뻣뻣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내가 스트레칭을 해야 할지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내 몸의 움직임, 유연성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벽을 마주보고 스쿼트를 하면서 내 몸이 유연한지 유연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마주 보시고요. 자, 저랑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자, 벽을 마주한 상태에서 발끝에서 벽까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에서 11자로 만들어주시고 양손은 만세를 해서 귀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팔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허벅지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면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못 내려가거나 팔이 구부러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다음 운동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벽을 마주보고 스트레칭으로 내가 딱딱하구나라고 판단이 드셨다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누워주시고요. 스트레칭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자로 쭉 펴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양쪽 팔로 무릎 뒤를 잡아주시고요. 잠깐.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요. 무릎을 쭉 펴면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하게 됩니다. 지금 천천히 내리고 그대로 올리면서 호흡 후 뱉어주시고 네, 발끝이 본인의 코를 향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트레칭이 가장 잘 됩니다.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만약에 다리를 올렸을 때 지금처럼 90도가 되면 근육의 길이는 충분히 늘어난 것이고요. 자, 쭉 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발을 폈는데 대략 이 정도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다면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스트레칭 시간을 좀 더 늘리고 많이 해주셔서 허벅지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쭉 뒤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 발끝은 내 코를 향하는 느낌이어야 되고요.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호흡으로 코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는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허벅지와 정강이가 90도를 이룰 때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발을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과한 유연성이 생기면서 근육에 느슨함이 생겨서 오히려 부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체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에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쭉. 엉덩이를 빼면서 머리를 팔 사이로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부터 팔까지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일어나고요. 스트레칭 시간은 대략 10초에서 40초까지 증가시키면 되는데요. 자, 내려가 보실게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혹시 어깨가 아프다면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지금도 호흡을 통해서 코어를 잡아주시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10초에서 길게 30초, 40초까지 올려주시면 운동 강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스트레칭한 후에 벽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편하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나의 유연성을 평가하고 운동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40에서 50대라면 아마 균형 잡기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 균형을 잡는 능력은 우리 중추신경계인 뇌에서 팔과 다리의 감각을 확인하고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5도에서 10도가 넘어가 있다면 우리 뇌는 아, 내 몸이 10도 정도 넘어가 있구나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좋지 않으면 넘어가 있는지 모르고 이 자세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거나 이런 동작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균형을 잃으면 왼쪽으로 급격하게 쓰러져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절 위치 감지가 망가지는 경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육의 긴장과 이완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이 근육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움직여라고 했을 때는 긴장을 하고요. 그만 이제 그만 움직여라고 하면 이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긴장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죠. 보통 이렇게 긴장된 근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승모근에 있고요. 그리고 허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잘할수 있는 것이 한발 균형 잡기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움직임의 속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걷고 있다면 제 머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은 내 몸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걷는데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균형의 유지와 협응의 조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발로 서 있다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반대발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거나 또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을 반대로 이렇게 기울이는 이런 협응 능력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균형 잡기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몸을 빠르게 위치해서 좋은 자세로 만들게 되고요.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넘어지는 것을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낙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에 한발 균형 잡기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력이 아마 감소되어 있을 거고요. 이 발과 허벅지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면서 상체가 숙여지면서 눈에 의해서 균형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보다 내 머리가 앞에 가면서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게 되니까 걷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코어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니 상체와 하체가 분리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명령한 그 신경의 전달 체계가 다리로 빠르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머리에서 4차선의 도로가 허리까지 갔는데 허리가 망가졌다 그러면 여기는 편도 1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의 정보가 강하고 빠르게 내려오다가 허리에서 좁아지면서 딜레이 타임이 생기니까 다리가 넘어가거나 균형을 못 잡아도 통제 불능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겠죠. 내가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걷거나 또는 좋은 동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빙판에서 걷듯이 내 몸을 아래로 내리죠. 왜? 무서우니까요. 넘어질 것 같아서. 미끄러지지 않지만 미끄러질 것 같은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린 채 걸음을 걷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관절과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코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의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허리에 문제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움직임의 불편함이 결국에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아주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발 균형 잡기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신경이나 근육의 민감도가 떨어지면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복구해 내야 합니다. 저와 함께 감각을 살리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한발 균형 잡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능력을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 능력이 떨어진다면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실게요.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몸이 조금씩 떨리게 되거든요. 이때 균형이 잡히는 건데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반복하는 운동 수는 대략 30에서 40

깨까지 올라갈 건데요. 뒤꿈치가 바닥에 살짝 닿았을 때 바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뒤꿈치의 높이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게 좋고요. 원래는 45도 이상 각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호흡으로 코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종아리의 안쪽에 힘이 들어와야 코어와 내전근까지 운동이 됩니다. 최대한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오고요. 그대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데요. 변형된 런지 동작입니다. 자,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런지 동작 아시죠? 런지 자세 한번 살짝 취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반적인 런지는 발바닥을 지면에 닫았거든요. 저희는 균형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쪽에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혹시 이 동작 자체가 어렵다면 이렇게 쓰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무게중심은 앞쪽에 대략 80% 이상 두시면 좋고요. 자, 이 동작이 나 편하다,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몸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무게중심이 앞발에 80, 90%가 있어야 됩니다.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상체 세워서 천천히. 네, 속도는 천천히 유지해서 내 몸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흔들리면서 균형 잡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게 됩니다. 반복은 대략 10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금 더 괜찮다면 15회까지 반복하면 균형 잡기 능력과 근력이 같이 향상되게 됩니다. 다음은 균형 잡기의 끝판왕입니다. 아마 어려우실 거고요. 한번 잘 된다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발로 중심을 서시고요. 오른발로 배꼽까지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몸을 그대로 회전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아주 천천히 회전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시선과 몸통이 90도가 될 때까지 회전을 하게 되면 발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신경과 근육들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너 흔들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주거든요. 다시 회전. 목표는 10개에서 15개인데요. 혹시 어렵다면 한 개, 두 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고요. 난이도를 올려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동작은 운동선수들도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이런 동작으로 내 신경들을 살려내는 게 필요하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였을 때 운동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략 10개 정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 몸통이 90도까지 회전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근감소증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감소증은요, 근육이 30대부터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빠르게 대두되고 있냐면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이후에 노인들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후에 노년의 삶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내가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지내다 보니 근육 감소에 의해서 내 몸에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왜 위험하냐면요, 우선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근육에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는 창고인데요, 창고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피로해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없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낮에 잠깐잠깐씩 졸음이 오거나 눈을 감는 경우들이 이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의 저하로 체중 변화가 심각하게 생기고요. 근력은 떨어지지만 지방량은 과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근육량이 적다 보니 그 변동폭이 커지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체의 반응이 느리고 균형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근육이 적어졌기 때문에 신경의 반응이 빠르게 가더라도 근육이 움직이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지럼증과 자주 넘어지는 낙상이 이어집니다.
70대 이후의 낙상은 아무래도 골절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근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는 입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드신다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들어오는 단백질이 있어야 그 단백질을 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사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나갈 때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근육을 보면 저희 아마 학창시절에 배웠을 텐데요. 속근하고 지근이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속근은 가슴 근육,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 빠르게 움직이는 근육들이고요. 이 근육은 빠르게 지칩니다. 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복부에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 이 전완이라고 하는 곳이 지근입니다. 이 지근은요, 힘은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속근도 부족해졌지만 이 지근들이 빠르게 지쳐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구성할 때는 느린 천천히 하는 운동과 빠르게 하는 운동이 같이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근과 속근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까치발 들고 느린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까치발 들고 스쿼트를 배워보실 건데요. 의자나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양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스쿼트를 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무게중심은 엄지발과 검지발 쪽에 있으면 좋고요. 엉덩이를 생각보다 뒤쪽으로 조금 빼주시면 엉덩이까지 동원이 되면서 운동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옵니다. 천천히 하는 이유는 몸의 떨림을 그대로 느끼고 감각신경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빨리 해버리면 속도는 늘어나지만 감각신경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섯 번만 더 하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천천히 하는 느린 스쿼트로 이렇게 10개에서 15개를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갈게요. 그렇죠.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세 군데가 동시에 자극이 되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더요. 일어났을 때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힘을 줘서 꽉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작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아래서만 움직이는 동작을 해볼 텐데요. 동일한 자세로 서서 90도까지 내려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10cm만 움직입니다. 살짝 일어났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하나, 천천히 호흡 뱉어주시고 코어 단단하게 잡아주시고요. 발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앞에 엉덩이까지 네 군데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게끔 천천히 올라왔다

내려옵니다. 네, 목표는 10개를 목표로 하시고 괜찮으면 15개까지 증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잡아주시고 네, 까치발 살짝 들고요. 네,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가 90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천천히 다시 호흡 뱉으면서 코어 잡아주시고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조이면서 호흡 뱉어서 상체 고정해줍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네, 허벅지 엉덩이 자극 받고요. 조금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동작이 조금 익숙해졌으면 천천히 내려갔다가 일어날 땐 조금 빠르게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날 땐 빠르게. 이렇게 15개에서 20개 정도 만약에 점증적으로 올라가시면 강철 같은 허벅지를 만드실 수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나 트레이닝 센터를 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대별 체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연령대에 꼭 맞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6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1: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1: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1: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비는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1편 전쟁과 드론, 2편 전쟁과 로봇에 이어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드론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카운터 드론, 그 다음에 한자로 하게 되면 대결하다 할 때의 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드론을 막는, 드론 위협을 상쇄하는 것을 대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드론이라는 것이 꼭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만 드론이라고 할까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현재 카미카제, 즉 자폭형 드론을 모두 드론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 땅 위에서 움직이는 UGV, 수상에서 움직이는 USV, 수 중에서 움직이는 UUV 모든 것들이 무인체계이면서 자폭이 가능하다면 다 드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릴 사항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드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죠. 전투원 한 명이 하늘 향해서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드론을 막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나옵니다. 저 빨간색이 뭘까요? 저게 바로 영국에서 개발한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면 왜 저런 레이저 무기체계가 개발되었을까요? 바로 가성비 때문에 그럽니다. 통상 한 발의 유격 미사일은 몇천만 원, 비싸게는 몇억 원까지 가는데요. 저 레이저 한 발은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원이 계속 공급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각국에서 서둘러 개발하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 키우, 수도 키우죠. 키우에서는 저 무기체계가 들어와서 러시아의 드론을 막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1,000만 원 정도의 샤헤드 136이 저렇게 서여 있습니다. 저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공식적이진 않지만 언론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샤헤드가 6,000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샤헤드가 러시아에서만 생산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란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는 보도를 보게 되면 저런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서 북한 평양북도 구성 일대에 샤헤드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첩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사슬을 이용해서 저와 같은 기술들이 상호 교환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수량은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샤헤드와 플러스해서 첨단 미사일을 섞어 쏘는 것, 그와 같은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서 다중으로 방공 체계와 대드론 체계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는 영어로는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탐지 체계입니다. 여러분, 탐지 체계 중에 가장 유효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국경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 센서를 다 7,0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핸드폰에 정도 크기의 소리 센서를 7,000개를 다 촘촘히 박아놓고 해서 넘어오는 샤헤드 특유의 그 소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경선으로부터 그 소리가 추적되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주요 도시와 국가 정유시설에서는 그 궤적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디텍션 시스템을 통과한 층에서는 일렉트로닉 워페어라고 하는데 전자기전을 수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전자파를 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잼머라고 합니다. 재밍 장비들을 배치를 해서 오퍼레이터와 또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호들을 차단하는 어떤 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렉트로닉 워페어 전자기전 층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공군이 출동합니다. 그런 어떤 디텍션 시스템을 통과하고 또 전자기전에 의해서 무력화되지 않은 것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서 기총이라든가 아니면 싼 미사일로 요격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한 것들을 어느 지대에 들어오느냐? 에어 디펜스 시스템에서 방공체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격미사일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들어온 것들을 계속해서 더 숫자를 줄여가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에어 디펜스를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충파 드론. 그게 뭐냐? 저층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빨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드론을 발사해요. 드론을 발사해가지고 날라오는 샤이들을 가서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층형 드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전투원들이 픽업 차량에 쌍발 기관총과 조준경을 달아서 그거를 기총소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대공 함항을 구축하면서 샤이드들을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복합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드론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대드론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미사일과 드론의 섞어 쏘기를 막기 위해서 멀티 레이어 에어 디펜스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층으로 방공 체계를 만들어 놓고 주요 도시를 감싸고 있는 대드론 체계를 그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이언 돔, 아이언 빔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언 돔은 뭐냐면 요격 미사일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이라든가 가자지구에서 급조 미사일이 나옵니다. 가사 미사일 같은 것들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안 되는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아이언돔의 레이더가 그것을 AI를 통해서 그 궤적을 비행 궤적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이 사람이 사는 곳에 떨어질 것이 아니네 하면 미사일이 가다가 회피를 하죠. 하고 사람에 떨어질 것들 또는 민간 시설에 떨어질 것들을 우선시 해가지고 그걸 먼저 가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아이언돔의 핵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이 당했죠. 왜? 물량 공세에 당한 겁니다. 거의 7,000발의 가산 미사일을 쏘는데 포대가 몇 개 안 되는 아이언돔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느낀 겁니다. 이 아이언돔도 뚫고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드래곤 플라이처럼 아이언 빔, 즉 레이저를 통해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을 통해서 나온 것 또는 아이언돔과 동시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박격포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급조 미사일들을 독일한 방법으로 AI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을 정해서 계속해서 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기존에 있는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 같이 운용되기 때문에 밀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가자지구라든가 레바논,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서 드론이라든가 급조미사일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대드론 체계의 핵심적인 요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얼입니다. 미군도 똑같이 이스라엘군과 마찬가지로 다층으로 이렇게 방공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보게 되면 레이어 1, 그 다음에 레이어 2 정도가 결국엔 대드론 체계로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미군 같은 경우도 가성비 때문에 요격미사일로 그 비싼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이저를 지금 운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구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중동 지역에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샤헤드 136 현재 이란에서 이제 그 개발하는 것들은 2천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야, 그 몇 억 이상이 되는 요격미사일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맞아라고 하는 가성비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했죠? 미국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너희들 인터셉터, 즉 직충형 또는 충파형 드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조금 가져다 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인터셉터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조직과 그 다음에 원래는 미국에서 생산돼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롭스와 같은 충파 드론 만대가 지금 중동 지역으로 급파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 논란을 잠재우고 있고 이런 인터셉터 드론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가 직충형 드론 또는 충파 드론을 운용하는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뒤쪽에서 레이더에 의해서 드론의 어떤 그 경로가 식별이 되게 된다면 저 떨어져 있는 오퍼레이터가 실질적으로 FPV 형태에 있는 직충형 드론으로 발사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스쿼터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로 보시게 되면 SQUATTER인데 스쿼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다. 그 뚫는 것 자체를 스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전파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나 강섬유 드론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대드론 체계인 젠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무력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젠머 중심으로 전파 중심으로 쌓여져 있는 대드론 체계는 뚫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스쿼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물량 공세, 전파에 의해서 100대가 이제 운영되는 군집 드론이 온다.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잼머리에서 30대가 무력화되면 나머지 70대는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스쿼터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또한 인공지능이 가미가 돼서 실시간 대형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공군을 보시게 되면 레이더에 점 하나로 보이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갑자기 6대나 5대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접근할 때는 가장 밀집 대형으로 와서 레이더에 의해서 한 대로 보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무지에 가까이 왔을 때는 그거를 전결해가지고 전투 대형을 펼쳤을 때는 그게 3대에서 5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레이더에서는 최초에는 1점으로 보이지만 임무 수행 직전에 다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무기체계보다 들어오는 위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스쿼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드론 체계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들이 드론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드론 체계에서 미래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인 체계 측면에서는 이 대드론 체계가 부대나 뭐 도시나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개인 전투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으로부터 전투부대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듈화되어 있어서 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우크라이나, 미국, 이스라엘 다 봤을 때 대공체계와 대드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에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작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지면을 따라서 슬금슬금 비행해서 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의 개념이 확장되기 때문에 UGV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수면을 따라오는 USV도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층을 할 때도 수직적으로도 다층이 돼야 되지만 수평적으로도 다층이 돼야지만 이런 대드론 체계가 완전성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거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지상 공중 대드론 체계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것에 대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주요 도시와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국가총력전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와 국가종유시설을 방어하지 못하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도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와 국가종유시설을 중심으로 대드론 체계를 만들고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헤드 136을 가장 많이 잡는 요격하고 있는 팀이 대드론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드론 팀은 지상에서도 있고요. 공중에서 있는데 지상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 트럭에 쌍발 기관총,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준경을 AI를 덧입해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만들고요. 팀장이 탐조등 또는 레이저 표적 기시기로 해서 하강하고 있는 드론을 표시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드론팀 또는 전투부대가 사격을 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대공함항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공중 대드론팀은 뭐냐면 헬기 위에 초당 몇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미니건을 장착을 해서 원거리로부터 샤헤드와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면서 측방에서 사격을 하면서 샤헤드를 군집 형태에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팀입니다. 즉 이런 지상과 공중 대드론 팀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와 국가 정비시설에 배치가 돼야지만 대드론 체계의 완전성이 강구가 되고 우리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치 못할 유사시에 우리의 도시와 국가 정유시설을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최근 전쟁과 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석고 속입니다. 사전에 수많은 드론을 들여보내고 상대국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첨단 미사일을 꽂아 넣어서 상대국의 주요 도시와 국가 정유시설을 파괴하는 전술로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다양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방 지역에 있는 도시와 국가 조기시설도 이와 같은 대드론 체계가 꼭 돼야지만 국가 경제와 경제 안보 나아가 우리의 안보를 국거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드론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편으로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쑥 올려볼게요.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ose pencil case is this? Whose notebook is this?
2: I have no idea. They're not mine.
1: Look at these things. Tape, a towel, a brush, and here's a textbook too.
2: Oops, that's mine.
0: 자, 우리 친구들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렇게 오늘 단어 많아 보이죠?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많아 보이지만 긴 단어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은 whose, pencil case, notebook, towel, brush, textbook 이렇게 여섯 개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whose. Whose. 앞에 who 본 적 있지 않아요? 맞아요. WHO까지만 하면 누구,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 who인데요. 여기 whose는 뒤에 뭐가 올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무언 무엇. Whose bag이라고 하면 누구의 가방. 이렇게

0: 알겠죠, 친구들? 이 누구의? 하고 물어보는 말이 whose라는 거. 그리고 pencil case. 친구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죠? pencil, 연필을 담는 case, case, 통이니까 필통, pencil case. notebook이에요, notebook. note, 이게 뭔가 적는 거를 note라고 하거든요. book은 책인데 뭔가 적는 책이니까 공책. 앞부분에 강조해서 notebook, notebook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textbook도 있네요. textbook은 text, 뭔가 글이 쭉쭉쭉쭉 book, 교과서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고 과목을 배우는 책, 교과서가 있죠. 그 교과서는 textbook. textbook 이렇게 발음해요. towel, towel, towel은 수건이죠. 뭐 세수하거나 손 씻거나 하고 닦는 수건을 towel, towel 수건이고요. 그리고 brush, brush는 사실 여러 가지가 될수 있지만 뭐 빗, 솔 이런 것들 다 brus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대화 살펴볼게요. 뭔가 물건을 찾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학교에 보면 분실물 보관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lost and found, lost 잃어버리고 found 찾았다 이런 뜻으로 lost and found라고 하는데요. 아마 거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Whose pencil case is this? 선생님인가? 누구의 pencil case 필통이니? 이거 누구 필통이야? Whose notebook is this? 이건 누구 공책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I have no idea. I have. 나는 갖고 있어요. No idea. 저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네요. 즉,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예, 또 다른 표현이 I have no idea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They're not mine. 제 거는 아니에요. Look at these things. 이것들 좀 봐. 테이프도 있고, a towel. 수건도 있고, a brush, 뭔가 빗도 있고, and here's a textbook too. 교과서도 있잖아. Oops, 아이쿠, that's mine. 그건 제 거네요. 오늘의 대화 재밌죠? 분실물 보관하는 데서, 아니, 이거 누구 거야? 이거는 누가, 누가 잃어버린 거야? 제거 아닌데요? 했다가 마지막에 제일 심한, 교과서도 있잖아. 그게 제 거네요. 가 오늘의 대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우리 앱으로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켰나요? 오늘은 Topic World에 744 들어가 볼게요. 우리말 체크, 영어 체크, 빈칸에 들어갈 말 체크. 첫 번째. 이것은 누구의 수건인가요? 누구의가 제일 궁금하니까 제일 앞에 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그렇지. Whose. 찾아주면 되죠. 옆에 있는 who는 그냥 누구예요. Whose towel is this? 이것은 누구의 빗인가요? Whose 빗? 그렇지. Brush is this? 이것은 누구의 테이프인가요? Whose tape is this? 그치?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교과서인가요? Whose 교과서 기억나죠? Textbook. 그쵸? Whose textbook is this? 누구만 물어보나 보다. 이것은 누구의 필통인가요? Whose 필통? Pencil case is this?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나요? I don't know 말고 쓸수 있는 말이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저는 모르겠네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Let's Talk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공책을 가지고 있어요. Okie dokie. Let's Talk을 켜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 뭐 공책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필통도 있었고.
1: Look.
0: 보래. 뭘 볼까?
1: Is it your bag?
0: 아, is it your bag? 당신 가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그래요. 하려면 is it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yes, it is 순서만 바꿔서 yes, it is. 내 가방을 잃어버린 건가?
1: Your bag is so cool.
0: Thank you.
1: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0: 가방에 무엇이 있나요?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물어봤어요.

0: 나는 필통이 있어요. 그러면 I 갖고 있는 거 have a 그리고 필통. 이거는 친구들이 말해봐요. 오케이? I have a pencil case. 할수 있죠. 요 정도는
1: That's a
0: 좋아요.
1: nice pencil case.
0: Ah, thank you.
1: What else do you
0: What
1: have in
0: else
1: your
0: do you have
1: bag?
0: in your bag? 물어봤어요. 또 뭐가 있나요? 하니까 공책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갖고 있어요. I have 그리고 공책. 기억나죠? I have a notebook. 그렇지.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1: What a nice
0: 알았어.
1: notebook. Bye.
0: Bye.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말이에요, 친구들. 계속 아까부터 우리가 얘기했었던 who 그리고 whose 이렇게 차이점 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Hi, AI 니콜. who랑 whose의 차이점 알려줄래? Who 누구 누가 Who is she? Who likes music? Whose 누구의? Whose bag is it? 그렇지. Who는 누가 또는 누구 하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Who is she? 그녀는 누구니? Who likes music? 누가 음악을 좋아하니? 이렇게. 반면, whose는 누구의 무엇 무엇이잖아요. Whose bag is this? Whose bag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누구 가방이야? 이렇게 누구의 무엇 무엇이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잘알수 있겠죠? 오늘은 대화가 특별히 더 재밌었죠, 친구들. 뭔가 분신물 보관센터에서 이런 물건도 나오고, 이런 물건도 나오고, 마지막에 교과서까지, 책 꺼내요. 오늘 대화 재밌으니까 다시 한번.
2: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야. 자, 줌 사용하다지? 줌햇? 다 쓰다는 거야. 남기지 않고 다 사용해. 자, 뭘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반 판매하다, 반햇? 다 팔았어. 완판했어. 이런 뜻이에요.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쓴 거야. 자, 본문. 이 바위는, 이 단원은, 이 강은 약간 거해. 어려워. 파이컴 맞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B가 아니에요. 정중하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아닙니다. 이런 거야. 저는요, 선생님 앞에서 자기를 M이라고 했지. 저는요, 터이 느껴요. 이 단원이, 이 강이 험허람 이렇게 돼 있어. 자, 허는 어려워. 람은 매우, 매우 어려워. 그런데 험 부정이지. 이럴 땐 어떤 의미냐? 그다지 뭐뭐하진 않다라고 하는 약한 부정을 의미해요. 험과 람이 함께 쓰일 때, 부정어와 함께 람이 쓰일 때, 정중하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느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M 조이과 너 학생 너 너무 조이하다 너무 잘한다 조이 뛰어나다 잘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자 허위는 질문하다지 자 무엇을 예를 들어서 M 허위지 여기까지만 했다 M 허위지 그러면 너는 무엇을 묻니 너뭐 묻니 이런 뜻이야. Z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된 거야.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뭘 묻니?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런데 이것을 꼭 험 의문문으로 같이 넣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조금 바뀌어, 의미가. 무언가 질문하니, 안 하니? 이런 뜻이에요. 뭔가 물어보니, 안 물어보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니가 아니야. 아, 너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 뭔가 좀 질문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없어요. 정중하게. 그러면서 저는요, here, 이해하다, 했, 다 이해했어요. 빼놓지 않고 다 이해한 거야. 그리고 완료형, 정중하게. 아주 너무 모범적인데 표현들이. 예. 자, 그랬더니, 그러면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앞에 내용을 받는 거야. 네가 다 이해하고 질문이 없으면 중따 우리 선생님과 너, 너희 학생들 헉 공부해 낸더이니

이거야. 가장 좋아하는 표현. 자,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then, 우리 the A, then B. the A, then B의 그 then이죠? then, A부터 B까지, 어디 어디까지. then이 동사로 쓰이면 어디 어디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지만, 이렇게 the와 함께 쓰여서 상관없고가 되면 A부터 B까지, 여기까지 공부하자. 이런 얘기. 자, 1인칭 복수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청유형이 됐다고 했어. 자, 그랬더니 B가, 예,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보통 이 부분만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고마워요, 누구.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중하게.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인 경우에. 여기서는 지금 학생이니까 M이 됐죠? 그럴 때, 1인칭을 자기를 표현해줘. 자, 학생, 제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직역. 그러면, 베트남어가 어떻게 되느냐? 더 정중하고 친밀해. 더 정중하고 친밀해.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M, 짜오, 아잉, 이렇게.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만 했어.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오빠. 이렇게. 근데 동생이 인사할 때 M, 짜오, 아잉. 응? 이렇게 해서 동생이 형에게, 오빠에게 인사드려요. 이렇게 하면 더 정중하고 친밀한 표현이 되더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문법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come 부정어야. 그리고 tick은 좋아하다. 무언 원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동사들. 그리고 이제, 일부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람이 함께 쓰였을 때. 별로 그다지 머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약한 부정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홈나이 오늘 쩌이 날씨지요? 하늘이 원래 하늘이란 뜻인데 날씨가 컴넘람 이렇게 돼 있어. 넘은 더운 그런 뜻이야. 덥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다지 덥지 않다는 거죠. 별로 덥지 않다. 자, 동생 저는요. 컴틱 좋아하지 않아요. 쩌이 게임.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죠. 게임하다라는 동사를 쩌이를 쓴다고 했어. 그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사와 해시 함께 쓰였을 때 남김없이 다 동사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 니에우 몬과 이렇게 했어. 자, 몬은 음식이죠. 근데 이게 많아요. 너무나 음식이 많은 거야. 음식이 너무나 많다. M, 동생 제가 험태. 자, 이 태에는 우리 꼬태에서 왔다고 그랬지? 뭐뭐 할수 있다. 자, 꼬태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면 뭐뭐 할수 있다는 건데 부정을 할때 컴을 붙인다고 그랬어. 할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꼬를 생략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험태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험태 안 먹을 수가 없어. 다 먹을 수가 없어. 또 끝에 드어까지 나왔네. 동사 다음에 드어이 나오면 할수 있다는 건데 역시 이 앞에 컴이 나왔으니까 부정이 되겠죠? 강한 부정이 되겠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자, 형은 오빠는 만했? 만은 팔다죠? 그러니까 다 팔았어요? 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질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가 붙음으로 인해서 어떤 확인차, 약간의 놀람, 의외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 오빠 다 팔았어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학습 관련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깍엠 너희들. 너희들 역시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원래 허이즈만 하면 뭘 묻니?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뭔가 물어볼래? 안 물어볼래? 이런 거야. 여기 너는 더지요? 뭐더 물어볼 거니?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자, 그랬을 때 여기 트어 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트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 꼬는 선생님이지, 여자 선생님. 누군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을 때형 하면 아잉어이.

그랬지? 형아 했을 때 아잉어이 이렇게 어이를 썼어. 그러면 꼬어이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친밀하게 부를 때 선생님 하고 친밀하게 부를 때, 근데 정중하게 격식 있게 부를 때 선생님 하고 정중하게 격식 있게 부를 때는 트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트어고 하면은 정중하게 부를 때예요. 선생님 쪼 대상 동사지. 그러면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 라고 하는 사역동사의 의미라고 그랬어. 저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세요. 질문하게 해. 자, 못쭈 잠시. 정중하게. 자, 질문이 있다는 거야,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는요. 험, 아니요. 저는 he, had, 동사 had, 다 동사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남김없이. 완료형. 정중하게.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선생님이 입고 있는 게 아오사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통 의상이지. 우리 앞에서 아오사이 한번 봤어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이 보통 아오사이를 입습니다. 자, 하이 이엔랑 했을 때이 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명령문, 좀 강한 명령, 격식 있는 명령으로 배웠지?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이 정식으로 학생들한테 자, 조용해라 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거야. 이엔랑이 예, 조용한 그런 뜻이거든. 자, 부정명령이 나왔네. 능 하지 말아라. 람온 하지 말아라. 이 람온이 시끄럽게 하다는 뜻이야. 떠든다는 뜻이야. 자, 떠들지 말아라. 소리 내지 말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니어 기억하다죠? 람바이떡. 숙제를 하는 것을 기억하렴. 이런 얘기. 하이 뭐뭐 하라 그런 뜻이죠. 자 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러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이 러이는 명사로 말이란 뜻이야. 말. 그리고 자는 우리 구매 옷 사고 팔때 우리 한번 나왔었어. 자는 뭔가 받은 것을 돌려주다란 뜻이 있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내놓다 이런 뜻이 있어. 이 자가 뭘 지불하다라는 뜻도 있어. 돈 같은 것을 이렇게 지불하다. 자가. 그러면 말을 내놓다. 말을 돌려주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짤러이가. 한 단어로 대답하다라는 거야. 자, 뭘 대답하느냐? 꺼호이 있죠? 이 꺼우는 명사로 문장이라는 뜻이 있어. 문장. 허이는 질문하다. 그래서 꺼호이가 질문이라는 뜻이야. 질문하는 그 문장. 질문. 그래서 선생님의,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지,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다라는 거야. 이것을 명령으로 한 거야. 학생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렴 하는 말이에요. 답해! 이런 게 아니야. 학생을 뭐라고 불렀어요? M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선생님을 자신을 터이 꼬라고 하지? 그러면 이미 그걸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거야. 자, 그리고, 응애 듣다야 그리고 럭 읽다야 누굴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선생님을 따라서 읽어라 이런 거야. 자 듣고 읽어 선생님 따라서 응 이런 얘기. 만 친구 너는 틱 좋아해? 헉 공부하는 거 무슨 과목 공부하는 걸 좋아해? 홈나이 오늘 친구 너는 티가 시험 보다란 뜻이야. 시험을 치르다. 뭐이 뭔, 자, 뭔이 과목이거든? 한 과목, 두 과목, 못, 뭔, 하이 뭔, 이렇게 할수 있지? 근데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이 뭔, 몇 과목을 시험 보니?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하고, 이제 두 번째 대화문. 티, 시험 치르다, 시험 보다, 몬, 과목, 그리고 릭스, 역사야, 한자어야, 역사, 역사. 그러면 몬, 릭스 하면 무슨 뜻이 될까? 역사, 과목, 과목으로서의 역사. 역사, 과목. 자, 싸우는 이유를 물어볼 때, 왜? 이런 뜻이야. 또 상대에게, 상대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그때도 싸워 쓸수 있어요. 일단 본문에서 또 보고, 응아이, 자, 바로, 즉시, 이런데, 우리가 이 응아이 성조 보세요. 아무런 성조 표시가 없죠? 평성.

성조 표시가 없는 그 성조야. 평성 성조. 즉시 바로 그런 뜻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려가는 성조 있죠. 이건 뭐야? 날짜였잖아. 몇 월, 며칠 할 때, 그 날, 몇일할 때. 두비, 흥미롭다, 재미있다.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하다. 뭐, 그럴 때 사용되는 거야, 이게. 흥미롭다. 자, 본문 보세요. 바오서, 언제? 지엉은 학교죠, 학교. But, 너의 학교. 너의 학교가 but though 시작하다지? 어? T. 시험을 시작해. 시험 보는 걸 시작해. 질문했어. 자, 바오서니까 언제란 뜻인데, 문 뒤에 있죠? 앞에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미래가 된다고 그랬어. 미래가. 그랬더니, 나이 내일 시작해. 시험 보는 걸 시작해. 내일이네. 자, 나이 내일. 나는 친구 사이니까 나는 쌤몸할 거야. 시험 볼 거야. 두 과목을. 근데 그두 과목이 뭐예요? 라 이하로 설명해 주는 거야. 뭐뭐뭐뭐인 두 과목을 시험 볼 거야. 그게 뭐야? 디엥비엣. 베트남어와 그리고 릭스야. 자, 지금 대문자로 썼지? 대문자로. 왜요? 과목으로서의 지금 베트남어와 역사기 때문이야. 왜냐? 집에 가서 귀가해서 나는 쌤몸할 거야. 헉할 거야. 공부할 거야. 바이 나이 즉시. 이 나이가 즉시죠. 우리 바이는 단원이라고 그랬지. 공부하는 과. 그래서 이헉 바이 하면은 공부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시 나 공부할 거야. 친구 너틱 좋아해. 여기 지금 베트남어 과목이죠. 베트남어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라고 질문을 했어요. 고컴 의문문으로. 그랬더니 꺼라고 대답을 했어. 긍정 대답이라고 그랬지? 그래, 나는 매우 좋아해. 베트남어 공부하는 거. 나는 터이 느껴. 깡 나왔네. 깡 A, 깡 B. 그렇죠?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투위하다고 느껴. 나는 느껴. 깡 A, 깡 B.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거 A야. 그리고 투비, 흥미로운 게 B야.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투비하다고 느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가 그렇다면 몬 릭스. 자, 역사 과목은 T. 싸오 어때?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T를 보세요. 이 T는 상관없고 중에 하나야. 상관없고. 자, 조건을 나타내는 거였죠. 네오 A, TV. 그렇지? 만약 A이면 B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만약 이 네오는 지금 여기서 생략됐어요. 그리고 이 T가 나왔는데, 이 T는 조건이잖아. 뭐뭐이면 이런 뜻이었었죠? 자, 베트남어인 조건에서는 네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흥미로웠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내가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조건을 바꿔서 역사 과목이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가 쓰였다라는 건 앞에 어떤 게 전제돼 있어.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거이면 조건을 바꿔서 이런 조건이면 어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야. 그랬더니 역사 과목은 매우 어려워. 콜람. 자, 나는 컴틱 though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볼게요. 좋아하지 않는 거야. though는요. though는 원래 어디라고 하는 의문사였지? 그런데 우리말도 어디 그래? 부정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though를 사용해서 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though만으로도 부정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come과 함께 쓰였지. 그래서 부정을 강조해 주는 게 된다는 거야. 에이, 어디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좋아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문법과 표현 정리해 볼게. 동사하고 ngai가 함께 쓰여서 즉시 바로 동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자, ngai가 시간이나 장소, 특히 위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 어휘들과 함께 쓰인다면, 그러면 다른 때나 또는 장소가 아닌 바로 그

장소, 그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해 준다는 거야. 어순이 달라요. 동사는 앞에 오는 거고, 이런 표현은 ㄍ가 앞에 와. 자, 예문 보세요. 나는, 자, 띠미 찾다지 찾으러 갈 거야. 미래형. 그 친구를. 즉시. 자, 동사가 지금 니 띠미죠? 찾으러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가 앞에 나오고, ㄍ가 뒤에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찾는 대상이 여기 사이에 끼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지금 이게 없으면 니 띠미 ㄍ만 나오지? 그치? 즉시 찾으러 간다는 거야. 응아이 보이즈. 자, 보이즈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응아이가 함께 쓰였어. 그러면 딴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지금 당장이란 뜻이야. 지금 당장. 자, 동생이 제가 say 뭐뭐 할 거예요. get. 자, 역시 get가 동사야. 말하다, 이야기하다란 뜻이고 has이 다 쓰였네. 말하다, 이야기하다, 남기지 않고 다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 니아찌 하면은 찌의 집이 있어요. 벤 까잉은 우리 까잉이 옆이잖아. 그리고 벤이 쪽, 왼쪽, 오른쪽 할 때, 그러니까 옆쪽에 있는 거야. 옆쪽에 있는 거야. 꽁비엔이 공원이지. 공원 옆쪽에 있는데 ㄍ아이를 써서, ㄍ아이를 써서 바로 옆에 있다는 거야. 바로 옆에.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상관없고 깡 A 깡 B 나왔어요. A 할수록 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A 자리에다가 ㄍ아이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ㄍ아이는 뭔데요? 우리 날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되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도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ㄍ아이 깡이 부분만 남는 거야.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생략되고, 이렇게만. 그래서, 날이 갈수록 뭐뭐하다, 점점 더 뭐하다, 이런 뜻. 자, 동생 저는요, 먹을수록 점점 더 응원하다고 느껴요. 응원이 뭔데? 맛있는 그런 뜻이거든. 먹을수록 맛있다라는 거죠. 라, 란 선생님이, 여기 지금 응아이가 A 자리에 들어갔지? 날이 갈수록 쨔하다라는 거예요. 쨔가 뭔데요? 젊은 어린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젊어지신다 이런 얘기죠. 더이띠엣 한 단어지요. 한자어로는 시절이야. 시절. 자, 더이잔 시간이었지. 더이띠엣 하면 시절이야. 티로 끝나서 한자어. 리을 받침. 시절. 의미는 뭐냐? 날씨라고 그랬어. 날씨. 날씨가 자 바로 이건 이거지. 이거야. 날이 갈수록 이번은 우리 다음 강 20강에서 수능 따라잡기 하여 함께 풀어볼게.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자, 나는 fine 뭐뭐 해야만 해. 람바이트 우리 숙제를 하다란 뜻이었라고 그랬지. 숙제를 하다.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네. A, B, 냐싸 이렇게 돼 있죠. 책집이야. 무슨 뜻일까? 책집. 서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서점 이름이 AB야. 그래서 AB 서점이, 있어요. 맨가잉은 옆이잖아. 옆쪽. 어디 옆쪽? 공원. 공원 옆쪽에 어디에 있어? 지금 이두 개의 빈칸이 왔어. 여기에. 이거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돼. 자, 쪼. 쪼는요. 주다란 뜻이 있었어. 그래서 대상이 나오고 명사가 오면 우리 음식 주문할 때, 자, 누구누구에게 뭐한 접시 주세요. 할때그 주다. 쪼, 또 A가 나오고 대상이 나오고 이번엔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A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 또 주어, 서술어, 쪼, 대상.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해주다. A에게, A를 위하여.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쪼는. 아니죠. 건은 의미를 전환했잖아요. 그치? 나는 건강해. 그런데 너는 의미를 전환하는 것. 또는 건은 남아있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뭐뭐 하기도 하다. 뭐뭐 하는 것 외에 또 뭐뭐 하기도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어요. 허는요, 어렵다. 어? 저희는
뭐 공부하는데 잘한다, 뛰어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었고, 자, ngai가 있네. ngai. 성조 없어. 성조 있는 이 ngai는 우리 날짜 하는 그 표현이었고, 없는 거는요. 자, 한번 넣어볼게.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해. ngai 즉시. 바로, AB 서점은 공원 옆인데, ngai benkai 하면 즉 바로 옆에. 그렇지? 바로 옆에 있다. 말이 되죠? 바로 그거야. 그거. ngai.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여기 지금 맞다오가 시작하다지. 헉,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동사 앞에 시제가 붙었어. 뭐예요? 근접 미래야. 곧 뭐뭐 할 거야. 그리고 로이가 붙었네. 완료형.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지? 가까운 시일에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공부 시작한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공부 시작해. 그러면서 깍반 친구들 낸 그러면서 뭐뭐 지어 뭐뭐 했니? 완료의 여부를 지금 물어본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느냐? 네. 떴까 다음에 복수 그리고 친구들. 그래서 친구들 모두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갈까? 거는 뭐가 남아있다. 그렇지? 뭐뭐 하기도 하다. 또 의미를 전환할 때, 거는 가깝다. 거리가 가까운 거야. 햇? 햇 한번 넣어볼까요? 낸 동사잖아. 그러면 동사 다음에 햇을 쓰면요. 남기지 않고 다 동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낸, 도착하다, 이르다, 오다. 다 왔니? 친구들이 다 빠진 사람 없이 다 왔어? 네, 모든 친구들이 왔어요. 공부 곧 시작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유력해. 3번이 유력해. 머이는요, 시제 중에 하나지. 그래서 머이 다음에 동사가 오면 막 뭐뭐했다라고 하는 근접 과거야. 또 형용사로서는 새로운 그런 뜻도 있었고, 썸은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썸 끝마치다.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하는 걸 끝마치다. 이런 뜻이 있어. 자, 여기서 이제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다 상관없구죠? 자, 넣어볼게. M, 터이, by hat night. 이 노래라고 그랬지. 핫이 동사로 노래하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명사가 되는 거야. 이 노래가 어떻다고 터이 느껴? 그랬더니 이 노래는요, 응애 듣다, 터이 하이. 자, 음악이 좋다라고 했을 땐 하이를 쓴다고 그랬어. 음악이 좋다. 노래를 잘한다라고 할 때. 자, 그래서 이 음악은, 이 곡은 들을수록 하이하다고 느껴요. 이런 말이 되겠지.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자, 까 A 바비 A와 B 모두 the A then B A부터 B까지 지 토이. 자, 주어가 보통 여기 나오고 주어는 단지 뭐뭐할 뿐이다.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하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하이하다고 느낀다. 유력하지? 자, 템 느어가 나왔네. 보통 추가하다지. 보통 동사가 여기 나와서 동사를 추가로 더하다. 더 동사하다. 그런 얘기 여기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요번에 역시 이 문법 문항이 나왔어요. 네 문항 중에서 두 개는 문법적으로 맞고 두 개는 틀린 거야. 자, 나는, 여기 지금 틱 좋아하다는데, 커미 붙었지, 부정이지. 자,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돼요. 짠 좋아하지 않아. 근데, though를 함께 썼어. 이거 무슨 뜻이라고?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죠. 나 어디 좋아하지 않아. 강한 부정.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야. 자, 친구 사이에서 나는, say, 뭐뭐 할 거야? where, 돌아갈 거야? 즉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boys가 돼 있지. 오, 응아이 버이저네. 이건 지금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왜할 거야? 역시 맞는 표현이죠. 지금 당장 뭐뭐 할 거야? 응아이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응아이 다음에 위치, 장소. 그래서 바로 그 위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이런 말이 된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더 이띠엣 날씨라고 그랬죠? 한자어로 시절. 날씨가 깡 나왔네. 그러면 깡 A, 깡 B.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깡아이, 농헌 이렇게 나왔지? 지금 이걸 줄여서 쓸수 있다고 그랬어. 줄여서 쓸수 있다고 그랬어. 자, A 위치에 ngai를 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비하다. 그리고 이걸 줄여서 쓸 때는요.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지? 앞에 깡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지금 깡아이가 아니라 ngai깡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어순이 이게 여기에 잘못됐어. 응아이깡이 돼야 돼. 점점 더 더워진다. 이거 틀렸네요. 자, 동생이 터이 느껴요. 이 바위는 콜람이지. 여기 지금 이 람이 뒤로 가야 되겠죠. 왜요? 이 람은 뒤에서 수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매우 어렵다. 이걸 이렇게 이런 의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와야 되겠지. 매우 어렵다. 근데 부정어지? 그래서 come과 같이 쓰일 때는 그리 머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약한 부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지금 어순이 틀렸어.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틀린 문장. 그러면 A, B가 맞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자, 이제 5번.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예요. 학생, 너, 뭐뭐 하니? 라고 질문을 했어, 선생님이. 자, 그런데 학생이 대답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했네. 그리고 저는요, here, had 남기지 않고 다 이해했어요. 완료형. 자, 그러면 너 뭔가 질문이 있냐? 뭐 이런 말 아닐까?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거. T,

공부하는 걸 좋아해? 아니요,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뭔가를 더 질문할 거니? 그렇지. 뭐를 질문하니가 아니라, 뭔가 더 질문할래? 말래? 이런 얘기예요. 이걸 꼭컴 의문문으로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랬을 때, 아니에요. 저다 이해했어요. 저 질문 안 해요. 저다 이해했어요. 이렇게. 자, 요번에 꼭컴 의문문으로 역시 물어봤는데, 이거 문장이라고 그랬지? 이 질문을 이해했니? 이 문장을 이해했니? 아니에요. 저다 이해했어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다 오답이 되네요. 자, 이것만이 정답이 되겠지. 4번. 4번. 지금 이러한 그 학습에 관련돼서 이 선생님하고 학생의 대답을 할 때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학생이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우리가 배운 유사한 표현들이 다 정답이 되지 않아. 하나만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이제 6번. 역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네. 자, 이 단어는 약간 어려워. 앞에서 수식하죠? 맞아? 그랬을 때, 아니에요. 저는 역시 다 이해했어요. 제가 터이 느껴요. 뭐라고 느껴요? 그럼 뭐이 과가 뭐 쉽다고? 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뭐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여기에. 자, 보세요. 약간 쉽다고 느껴요. 그럼 맞죠? 이 과가 약간 어려워? 아니요. 저는 다 이해했어요. 저는 약간 쉽다고 느껴요. 자, 이렇게. 매우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그렇지? 컴스에 쉽지 않다고 느껴요. 이것도 역시 맞지 않고. 아, 우리가 배운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느껴요. 제가 다 이해했어요. 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느껴요. 그렇지? 자, 그러면 A하고 D가 되네? 자, 2번. A하고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홈나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자. 선생님을 정중하게 부른다고 그랬죠? 트웠고, 선생님, 저는 뭐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긴 T까지 나왔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쎄 뭐뭐 할게, 자이틱, 한자로 해석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의미는 설명하다라는 뜻이야. 설명할게. 라인은 다시, 또, 이 문장을 너에게, 주어가 서술어해, 쪼, 대상에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아, 제가 좀 이걸,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립니다. 뭐 그런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장을 다시 설명할게. Come, con, hoi. 자, 우리 거는 필요로 하다. 근데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고, here, 이해했어요. 이 단원을, 이 바이를 이해했어요. 아니고, 찌어히우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네요. 끝 문장을. 아, 선생님, 제가 끝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게. 유력한데. 터이 느껴요. 이 단원이, 이 바이가 이해하기 쉽다고. 그러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원하지 않아요. 응어이, 앉기를. 응어이가 앉다지요? 쪼는 자리야. 이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아요. 저, 그런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8번. 자, 오늘 나는 T, 시험 보는 거야. 그리고 수험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자, 시험 끝마쳤어. 너 시험 뭐뭐 했어? 뭐 시험을 봤는데 뭐뭐 했어?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나는 시험을 봤는데 두 과목. 그게 라 이하야. 수학과 릭스, 역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물어봤겠어요? 너몇 과목, 너 뭐뭐 시험 봤냐? 뭐 이런 걸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지. 너몇 과목 시험 봤니? 오, 이거 유력한데? 너희는 뭐뭐와 함께. 누구들과 함께, 누구누구와 시험 봤니? 그게 아니죠. 어떤 firm하고에서 시험 봤니?

자, form은 방이지. 허기 공부하다니까 공부방, 교실을 이렇게 표현해. 공부하는 방. 어느 교실에서 시험 봤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수학 과목을 어떻게 시험 봤니? 그렇지? 수학 과목을 시험 봤는데 태나 어떻게 시험 봤니? 이렇게 답이 안 나오죠. 자, 응아이 바우니에오는 우리 날짜 물어볼 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일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열 번째 날, 한달 30일 중에서 열 번째 날, 그날 하루를 우리가 10일이라고 했어. 근데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바우니에오를 쓴 거야. 며칠 날에 시험 봐.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몇 과목?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제 9번이요. 친구, 너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매우 좋아해. 띵, 아잉이 나왔네. 자, 영국의 소리, 영어. 그렇지?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 나는 터이 느껴. 오, 깡 A, 깡 B 나왔어.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투비하다고, 흥미롭다고. 어? 아, 그래? 나는 좋아하지 않아. 영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너 강하게 부정해줬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여기에 뭐라고 들어갔겠냐, 이거야. 자이는 가르치다란 뜻이에요. 가르치다. 영어 과목을 어디에서 가르치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 영어를 누구와 공부하니? 영어 과목을 누구와 공부하니? 그게 아니고, 시험 보는 거지. 영어 과목을 시험 보는데. 자, 바우서, 언제가 지금 문미에 갔어? 언제 영어 과목을 시험 봤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틱, 좋아해. 영어 과목을 좋아하니? 그렇지? 이걸 꼭 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나는 영어를 매우 좋아해. 나는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있어. 유력하네. 영어 과목을 공부하는데, 머이띵, 몇 시간? 못두원 일주일에 몇 시간 영어 공부해? 아니죠? 이게 아니야. 자,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영어를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 나 영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되겠지. 9번에 4번. 이제 10번입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4개 중에서 골라봐요. 자, 친구, 너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나는 뭐 좋아해? 뭐 이런 말이 오겠지? 틱, 헉, 템. 자, 동사와 함께 템이 쓰였어. 추가로 동사하는 거지? 나 보충해서 공부하는 거, 더 공부하는 거 좋아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B는요, 뭔또 아니 나왔네. 수학. 수학을 매우 좋아해. 그렇다네요. 예, 수학을 좋아해. 자, 이것도 역시 유력하지? 지금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으니까. 요번에는요, 몬릭스지? 역사 과목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것도 맞는데? 자, B와 C 유력해요. D는 터이 느껴. 베트남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고 느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 자, 그러면 B와 C네? 그렇지? 역사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해. B, C, 3번. 3번. B와 C.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언제 너 시험 시작하냐? 내일 내가 두 과목, 베트남어와 역사야. 집에 가서 나 바로 공부할 거야. 너는 베트남어 공부하는 거 좋아해? 좋아해. 나는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투비해, 흥미로워. 자, 그런 내용. A와 B는 고등학생이다. 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알수 없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B는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다. 지금 B가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가 없지. 이거 시험 보는 것뿐이야. A는 내일 두 과목을 시험 본다. 시험 보는 건 B지요. B야. A는 지금 질문한 거야. B는 주 2회 베트남어 수업을 한다. 그런 얘기 없어. 자, B는 내일 베트남어와 역사 과목을 시험 본다. B가 내일 내가 두 과목 시험 보는데 그게 베트남어와 역사야. 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알맞은 거. 자, 여기까지 수업을 강의를 했어요. 자, 다음은 우리 20강 강의인데, 우리 교재에 13, 14, 15, 16, 이네 강의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죠? 그것을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그 실전 문항에 관련된 문항들도 함께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능 따라잡기를 미리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1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했던 개념들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태풍에 대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태풍에 대한 내용들, 문항들 좀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뇌우부터 황사까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악기상들인데요. 규모가 조금 작은 기상현상들이죠. 요거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36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 체크 문항들은 사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쉽게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빈칸을 다 채워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무슨 저기압은 대부분 위도 5에서 25도, 수온은 약 27도씨 이상, 열대 해상에서 수증기가 공급되어 발생한다. 저기압은 저기압인데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그러니까 여기에 열대라고 적으면 되겠죠? 열대 저기압. 열대 해상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열대 해상이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그때 방출되는 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숨은 열이라고 합니다. 숨은 열. 그래서 상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열이죠. 이 숨은 열 때문에 안 그래도 상승기류가 있었는데 더더 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태풍의 중심부의 하강기류로 인해 바람이 약하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태풍과 맑은 날씨는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 동안 좁은 구역에 딱 맑은 지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이 태풍의 눈이었죠. 태풍의 눈. 구름이 없기 때문에 까만 점처럼 위성 영상에서 보이는 그런 지역이죠.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은 무슨 반원에 해당한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태풍 진행 경로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위험 반원이냐 가항 반원이냐 이거 구분됐었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진행 경로에 요렇게 태풍이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이동 방향과 풍향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풍속이 더 세지는 효과. 그래서 이거는 위험 반원이라고 했고, 반대로 여기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항 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가항 반원에 해당한다. 항해가 가능하다. 그나마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면 되겠고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통틀어가지고 악기상이라고 합니다. 뇌우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이 발생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운 단계에서 이제 구름이 먼저 만들어지고 성숙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구름에서 또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강 기류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소멸하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빈칸은 적운이라고 채우면 되겠습니다. 네, 빈칸 완성 문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 둘 중에 고르기 문제 볼게요. 자, 태풍의 주된 에너지원은 찬 공기의 위치 에너지 또는 숨은 열이다 라고 했는데, 숨은 열이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죠. 상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는 중위도 저기압에서의 에너지원입니다. 중위도 저기압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찬 공기가 아래로 깔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자리 잡게 되거든. 그러면서 소멸해요. 그래서 이 찬 공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 그거를 이제 주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태풍은 북반구에서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이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 헷갈리는 친구들 오른손으로 하라고 했죠. 저기압이기 때문에 상승기류. 그리고 이렇게 감아지는 손, 위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북반구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요. 기압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중심의 기압이 가장 낮잖아요. 응,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졌었어요. 그쵸? 중심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심으로 또 멀어질수록은 높아지는 거지. 그쵸? 그 다음 10번. 태풍 진행 방향의 무슨 쪽은 태풍 이동 방향이 태풍 내 바람 방향과 반대이므로 반대인 상황이 뭐였죠? 반대인 상황이? 왼쪽이었지. 왼쪽이 반대고, 그래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가항반원이다. 이렇게 구분했었습니다. 그 다음 11번. 우박. 우박은 뭐 주위에 뭐가 얼어붙어서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이다. 라고 했는데, 우박이 발생하려면 얼음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달라붙으면서, 요거를 우리는 관행각 물방울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가 생기고, 그 수증기가 얼음 결정에 달라붙어서 승화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얼음 결정의 사이즈가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커지다가 떨어지면, 그걸 우리는 우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12번. 황사는 상층으로 올라간 모래먼지가 무슨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요? 편서풍. 편서풍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피해를 입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서쪽 지역에 있는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사막으로부터 오는 모래먼지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고르기 문제도 여러분 쉽게 해결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OX 퀴즈 볼게요. 태풍은 열대저기압에 해당한다. 맞아요. 열대저기압의 종류로는 태풍, 뭐 사이클론, 허리케인, 용어는 다른데 전부 다 공통점이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열대저기압. 맞아요. 태풍의 풍속은 태풍의 눈에서 가장 빨라요. 태풍의 눈이 태풍의 가장 중심이니까 제일 세력이 세겠지, 빠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요 방향이에요. 자, 요 방향이야. 방위 표시하면은 북서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는 대체로 북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북서진한다 이런 표현도 써요. 진이 이제 진행한다. 나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위도가 25에서 30도 북반구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기 30도 위도대 이상에서는 편서풍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역풍이 아니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이동속도 빨라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편서풍이 좀 강한 바람이에요. 다른 바람에 비해서. 그 다음 디귿.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요거 체크 하나 해두세요.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세력에 따라 이 태풍의 이동 경로도 달라집니다. 어떤 거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정체성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나가요. 어떤 느낌이냐면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가 이렇게 뭉쳐서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걸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만약에 얘가 세력이 커졌어. 고기압이 여기까지 확장이 됐어. 그러면 태풍은 어떻게 가냐면 더 서쪽으로 치우쳐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세력이 약해졌어? 그럼 더 동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애도 태풍의 진행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태풍의 이동은 바람의 영향을 1차적으로 받고, 그래서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약간 장애물 같은 요런 애들의 영향

영향도 받아가지고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복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맞는 보기 체크하면 되겠고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가볼게요. 자, 16번은 태풍의 위험 반원과 가항 반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위험 반원에서는 태풍의 진행 방향과 태풍 내의 바람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했어요. 태풍의 진행 방향, 태풍 내 바람 방향, 이거 사실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둬야 되는, 자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태풍이 이렇게 가는데, 태풍을 좀 크게 그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위험 반원이 오른쪽의 위험 반원이었죠. 오른쪽 위험 반원, 시계 방향 풍향 변화였단 말이지.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야. 태풍 진행 방향과, 태풍 진행 방향 이쪽이죠? 그 다음에 태풍 내 바람 방향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곳이 위험 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는데 이동도 이쪽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풍속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거야.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 기억 틀렸고요. 평균 풍속은 위험 반원이 가항 반원보다 빠르다. 그렇지. 더해지니까. 이동 속도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래서 평균 풍속이 더 높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위험 반원이다. 아니지,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지. 왼쪽은 가항 반원. 틀렸죠. 정답은 니은입니다. 답은 2번. 오른쪽 위험 반원.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 위험 반원. 그래서 이거는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볼게요. 태풍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상승하는 공기의 일부는 중심부에서 다시 하강하는데 이처럼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약 50km 이내의 범위에 있는 맑고 바람이 약한 구간. 자, 태풍인데 맑고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바람도 강하지 않대요. 약하대요. 이게 뭐죠? 태풍의 눈이지. 태풍의 눈. 태풍의 눈. 그래서 이 중심부에는 약한 하강기류가 존재하고 구름이 없는. 그래서 태풍 내에 거의 이 중심 부근. 그래서 여기는 범위가 한 50km 이내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좁은 구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물리적인 원인이었어요. 공기의 운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서 중심까지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 비어있게 되고 빈 곳을 메꾸기 위해서 하강기류가 내려온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강기류가 있다고 해서 이게 고기압의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공부할 때 저기압은 상승기류, 고기압은 하강기류. 이걸 기계적으로 외운 친구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야. 하강기류? 그럼 고기압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 저기압의 중심인데 그런 운동에 의해서, 대기의 운동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약간 예외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풍의 눈. 중요해요. 왜 하필 눈이라고 부를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위성영상으로 봤을 때 까만 눈동자. 우리 눈동자 까맣잖아요.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태풍이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까닭을 쓰시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직접 써봤으면 좋겠어요. 직접 나의 말로. 여러분 알잖아요. 왜 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 아는 내용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 알고 있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 서술을 해보세요. 써보셔야 돼요. 문장으로. 주어 서술어 다 있게 정확한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래는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을 받았었는데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이제 수증기 공급이 끊기게 되고요. 그렇죠? 수증기 공급이 끊기게 되니까 그 에너지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게다가 육지에 가게 되면 지면과의 마찰이 심해지면서 중심기압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면과의 마찰이 커지고 지면과의 마찰이 커지면서

바람이 좀더 저기압의 중심으로 좀더 꺾여서 들어가면서 공기가 잘 수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심 기압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수증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지.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원이 차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세력이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악기상에 대한 문항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부터는 좀 규모가 작은 악기상 나와 있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뇌우의 발생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이라고 했어요. 자, 뇌우가 발생하려면 일단 적은 단계, 그러니까 구름이 생겨야 돼요. 구름이 생기려면 상승기류가 있어야 돼. 상승기류. 상승기류.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의 그 위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 높은 데 가면 귀가 먹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팽창한단 말이지. 공기 덩어리가 커져요. 팽창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온도는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슬점 온도라는 그 특정 온도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바뀌어요. 상태 변화합니다. 그 물방울들이 모인 게 구름이에요. 이 구름이 지면 근처에 생기면 안개입니다. 안개랑 구름은 사실 같은 거예요. 지면 근처에 있냐, 고도에 따라서 이제 높이 떠 있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거든요. 어쨌든 물방울이 뭉쳐 있는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생겨. 그래야지 뇌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있으면 돼. 그러면 상승기류는 언제 잘 발달할 수 있냐? 지면이 따뜻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면이 국지적인 가열에 의해서 너무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상승기류, 맞닿아 있는 공기도 데워지니까 상승기류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중위도 저기압에서 배웠을 때는 한랭전선 부근에서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 따뜻한 공기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갔었지. 그거 기억나요? 전선 부근에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면서 또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 생긴다.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랭전선 뒤편에도 비가 이렇게 소나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뇌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표 부근이 국지적으로 가열돼서 공기가 활발하게 상승할 때 물론 뇌우 발생할 수 있고요. 온난전선 부근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이거는 뇌우 현상과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냥 약한 비, 이슬비 정도 내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우랑은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뇌우는 좁은 구역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 거야. 강하게. 퍼붓는 그런 느낌이요. 퍼부으니까 천둥, 번개 동반한 그런 소나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틀렸다. 한랭전선 부근으로 바꿔주면 맞는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한랭전선 부근에서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면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이런 경우가 뇌우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맞지. 태풍도 강력한 상승기류. 그래서 굉장히 수직으로 많이 발달한 두꺼운 구름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도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과 티극, 요두 개만 골라야 돼요. 물론, 선생님, 요 니은도 비 뿌리는 거니까 저는 세개다 맞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뇌우라는 거는 그냥 비가 아니고 강한 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리지 않게끔. 요거는 그냥 이슬비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느낌이거든. 좀 달라요. 그래서 기역 티극. 요렇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가볼게요. 뇌우의 발생과 소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물어봤네요. 요거 어렵지 않네.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고 천둥, 번개, 소나기를 동반한다. 요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강한 비가 내리는 그 뇌우 현상. 그러니까 성숙 단계를 의미하죠. 요게 지금 성숙 단계.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저군이 발달한다. 요게 이제 시작이지. 저군이 일단 생겨야 돼. 뭉게 구름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숙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지. 주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하강기류가 대세가 되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 단계입니다. 요게 마지막 단계. 순서대로 하면 나, 가, 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답은 네, 3번 고르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박에 대한 설명. 자, 우박은 얼음 결정 주위에 관행각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성장한다. 그치? 그래서 우박을 단면을 이렇게 썰어서 보면 이렇게 얼음 알갱이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겹겹이 이렇게 막 생긴 느낌? 그래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막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달라붙어가지고, 수증기가 여기 달라붙어서 승화현상으로 얼음이 생기고, 또 달라붙어서 또한겹더 생기고, 요런 느낌이에요. 계속 겹겹이 이렇게 층층이 생기는 느낌. 그래서 관행각 물방울이 달라붙으면서 얼어붙어서 성장한다,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정란운 내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그치? 내려가려고 하는데 구름 내에서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니까 그거 상승 기류 따라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그럼 또 관행각 물방울을 만나가지고 또 성장하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올라오고 이게 반복하면은 계속 계속 얘가 커질 수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여름철보다는 봄, 가을철에 주로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사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좀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비유했을 때, 여름철 더울 때는 우박이 내리기가 좀 어렵겠죠. 높기 때문에. 그래서, 봄, 가을과 같은 그 간절기,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을 제외한 그 사이 계절에 오히려 잘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귿 관련해서는 실제 그 데이터 통계를 보여주면서 문제에 나왔을 때좀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이 네, 5번입니다. 5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악기상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 동안 80mm 이상 또는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릴 때를 무엇 또는 국지성호우라고 한다. 너무 쉬운데? 국지성호우, 다른 말로 뭐예요? 집중호우 아니에요? 집중호우. 그래서 그냥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리는 거는 호우라고 하고, 이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좀 집중적으로 확 퍼붓는 그런 거를 집중호우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악기상의 하나로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기상현상입니다. 너무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답은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3번. 황사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황사의 발원지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그런가요? 황사의 발원지? 일단 발원지는 황사 현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 되는 지역을 뜻하는데 모래먼지가 일단 생겨야 되잖아요. 그 모래먼지,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 황사의 발원지가 됩니다. 고비 사막 같은 것들. 왜냐하면 사막이어야 이 모래먼지가 위로 붕뜰 수가 있어. 특히 언땅이 녹는 계절이 봄쯤에 많이 이제 모래먼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사막에 있는 모래 입자들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뜰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자가 일단 미세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조해야 돼요. 촉촉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지가 잘안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 먼지 많을 때막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촉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조해야 돼. 건조하면서 미세해야 되고 식물들도 없어야 돼요. 식물이 심겨져 있는 땅에서는 모래먼지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걔네들을 딱 잡고 있으니까, 토양을.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사막인데,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사막 있나요?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동쪽은 아니지. 서쪽에 있는 사막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편서풍을 타고 오는 그 모래먼지로 인한 피해를 우리는 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동쪽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럼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쪽으로 영향을 줄 테니까 그건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선지.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해야 하고요. 상층에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다. 그렇지.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근데 운이 나쁘게 우리나라도 고기압 지역이야. 특히 봄철에는 사실 비가 잘안 오잖아요. 건조하고 고기압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강기류 때문에 이 위에 있던 먼지들이 지면까지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고 주로 여름철이 아니고 봄철. 언땅이 녹는 계절인 봄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3월에서 5월 사이. 요때쯤에 황사가 많이 나타난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니은만 정답. 2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겨울철에 황해를 지나는 동안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서해안에 폭설을 유발하는 기단의 이름을 쓰시오. 이거 뭐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이쪽에 위치한 무슨 기단?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치한 곳에서 이제 큰그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인 기단이 잘 발달할 수 있는데, 요 기단을 우리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황해 지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아래쪽이 데워지면서 두꺼운 구름 만들어지고 폭설 현상 일으킬 수 있다. 답은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다른 기단 명칭도 정리를 해볼까? 그럼 이쪽에 있는 기단은 뭐지? 이쪽에 있는 건?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주로 주는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쵸? 겨울은 왜 춥고 건조해? 얘 때문에. 요게 이제 확장되는 거죠. 우리나라까지. 근데 북서쪽이니까 일단 고위도니까 춥고, 그 다음에 대륙 쪽이니까 건조하고, 그래서 한랭 건조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추우니까 우리 패딩 입고요. 건조하니까 로션도 듬뿍듬뿍 바르잖아요. 그게 요것 때문에. 반대로 여름철은 어때요? 이쪽은 남쪽이야. 그러니까 따뜻해. 그리고 바다 쪽이에요. 고온 다습. 굉장히 습하잖아요. 여름철에 습하면 좀 기분이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게다가 덥고, 온도는 높고 습한. 그런 날씨는 요 북태평양 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확장되면 이제 여름인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기단도 있어요. 오호츠크해 기단. 요거는 참고로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를 일으키는 기단이에요. 얘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장마전선 만듭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한 일주일 이상은 머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비를 많이 뿌리는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기단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양쯔강 부근의 양쯔강 기단이라고 불리는데, 얘는 우리나라 봄철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그래서 따뜻하면서 좀 건조한 공기. 요거는 요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명칭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 문제의 답은 얘예요. 요거는 상식 수준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단의 이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이제 내신 기초 문제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료라든지 그래프 자료 없이 그냥 딱 배운 개념을 그대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많이 함정이 있다던가 뭔가 꼬여져 있는 문항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개념 확인해 보는 차원의 쉬운 문항들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는 우리 실력 향상 문제 풀어보면서 좀더 실전에 가까운 문항들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실력 향상 문제 5번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중위도 저기압 할때 풀지 않고 넘어갔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중위도 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인 태풍을 비교하는 문항이었어요. 비교하는 거였고, 지금 일기도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 요 단원 공부할 때 일기도랑 위성 영상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할수 있어야 돼. 그 교육과정상의 학습 목표가 그거거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 요런 게 목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기도를 잘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 보이고요. 동해, 황해 보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쪽에 등합선 조밀하게 동심원으로 나타나 있는 거 보이죠? 요 비가 뭐겠어요? 요게 태풍입니다. 태풍. 그 동심원상에 조밀한 요런 원형이 나타났다. 이건 태풍이라는 거 여러분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쪽에는 지금 기압값을 읽으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값이 낮아지죠? 이거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반되어 있지. 이거 뭐예요? 중위도 저기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중위도 저기압을 나타낸 거고요. B는 태풍을 나타낸 겁니다. 이두개 비교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건데, 보기 볼게요. A의 주요 에너지원은 숨은 열이다. 중위도 저기압의 주요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 찬 공기의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B라고 주어를 바꿔주면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열은 태풍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A와 B의 중심부에는 모두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아, 둘다 저기압이잖아요. 공통점은 저기압. 그러니까 상승기류, 이거 맞네? 하면 안 돼요. 왜? 태풍의 중심부는 뭐였어? 태풍의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풍의 눈은 하강기류, 약한 하강기류. 그래서 모두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A의 중심부에는 물론 상승기류 나타나요. 그런데 B의 중심부에는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기역, 니은 다 틀렸네. 그 다음 디귿. 기역과 니은 지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래요. 모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북풍 계열의 바람보다 우세하게 분다. 선생님은 이 풍향 문제가 여러분이 문제 풀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풍향 찾는 거. 일단 동서남북부터 헷갈려요, 보통. 그래서 이 동서남북의 방향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남풍이 분다? 그럼 남쪽에서 부는 거예요. 바람의 시작점의 방위를 읽는 거야. 북풍이 분다? 그럼 북쪽에서 부는 거야. 남풍은 이렇게 부는 거야.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거고, 서풍은 서쪽에서 부는 겁니다. 시작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역과 니은 지점의 풍향을 물어봤어. 기역은 어떤 바람이에요? 저기압의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야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런 식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야. 등압선에 약간 비스듬하게. 요렇게 그리면 되죠. 남서풍 계열. 니은은 마찬가지로 비로 불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압선의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냅니다. 대기든 해양이든 이 날씨와 관련된 요 주제들은 기상학이란 요 학문과 관련된 그런 단원들은 실제 관측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기상청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위성 영상들, 그다음에 태풍에 대한 관측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고, 여기서는 근데 관측기압과 관측풍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관측소에서 측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기압과 풍속 분포를 그냥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었고요. 태풍의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아야지. 그치? 그리고 태풍 중심에서 멀어지면 기압은 증가해야 되잖아요. 중심 부분이 제일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게 요게 기압이죠. 반면에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딱 중심에서는, 즉 태풍의 눈에서는 바람이 약해지기 때문에 풍속이 이렇게 감소하는, 요 A가 풍속에 대한 데이터구나. 요거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A는 풍속이다. A는 풍속이다. 그치? 맞고요. 풍속은 태풍 중심에서 가장 크다? 왠지 느낌상 태풍의 중심으로 가면, 태풍의 중심이 제일 가까우면 세력이 제일 크니까, 기압이 제일 낮으니까, 세력이 강력하니까, 바람 제일 세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태풍의 눈이 있는, 태풍의 딱그 중심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람이, 여기 지금 풍속이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요 정도. 요기를 읽어야 되지. 풍속값을.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심에서 바람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풍속은 태풍 중심에서 가장 크다? 아니죠. 오히려 태풍 중심 부근. 여기. 여기 지금 최대 풍속이 나타나는 부분. 특히 여기가 좀더 높은 이유는 왜 그럴까? 여기가 위험 반원 쪽이라서. 여기가 가항 반원 쪽이라서. 그럴 거예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압이 높을수록 풍속은 항상 작아진다. 기압이 높을수록 풍속은 작아진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항상은 아니지. 왜냐면 여기 지금 기압이 높아지는데, 풍속도 같이 여기 높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기역. 그래서 요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은 1번,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요 관련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실제 기출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나와서,

비슷한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풍향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에서 안 알려줘요. 여러분이 맞춰야 돼.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여기 지금 얘가 지나가면서 P라는 지역에서 관측한 자료예요. 지나가게 되면 태풍이 나에게 가까워져요. 그럼 기압은 낮아지겠지. 지나가요. 그럼 기압은 높아지겠지. 요 파란색 골로 나타나는 게 요게 기압이겠네. 요게 기압. 점점 가까워져요. 그럼 풍속은 강해지겠지. 요게 풍속일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게 풍향일 겁니다. 그럼 여기 풍향 변화를 보면 풍향 변화가 북동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북동풍이 불다가 여기로 바뀌었네. 남동으로 바뀌네. 그다음에 여기가 남서로 바뀌네. 그러면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럼 태풍 진행 경로의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난다는 건 어느 쪽이지?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라는 태풍이 지나갈 땐 얘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B라는 태풍이 지나가면 얘는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자료야? A에 대한 자료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보기 기억. 나는 A의 관측 자료이다. 맞고요. P에서의 풍속은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빠르다. T1일 때 풍속 요 정도. T4일 때는 요 정도 더 높네. 그러니까 요건 틀렸네. 자료 해석입니다. 태풍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멀다라고 했는데 T3일 때는 풍속이 더 센데? 그러니까 더 가까울 때는 T3일 때겠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멀다. 그렇지. T3일 때더 가까우니까 풍속이 더 강해지고 기압은 더 낮을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태풍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정답 기역 티근.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남은 문제는 12강에서 이어서 풀어볼 텐데요. 특히 이제 태풍과 관련된 문제들, 좀 중요한 문제들 많거든요. 선생님이 추가 자료 좀 가져와서 같이 풀 테니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0: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요즘 한참 환절기라서 우리 학교에 보면은 감기 있는 환자도 많고 그리고 독감에 뒤늦게 걸린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끝까지 이 페이스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목표인 내신 1등급 꼭 받으시기를 선생님이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빠르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 학습해야 할 내신 만점 포인트 첫 번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17번 문항 타이틀은 위에 가져온 대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등속도로 운동하는 금속거리라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사각형, 아니지 얘들아, 직사각형 금속거리의 한 변이 3D 그리고 한 변이 2D인 고리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금속 고리는 XY 평면에서 등속도로 선생님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XY 평면에 자기장 영역 1, 2, 3, 4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자기장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나오거나 뚫고 들어가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은 이 XY 평면을 나오는 방향으로 B0라고 하는 자기장이 있고 그리고 3 알 수 없고 자기장 2는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 영역 선생님 말 자꾸 꼬여서 미안해 얘들아 자기장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만약에 B라면 4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1.5 B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 영역 주어져 있고 옆에 표를 보면은 금속고리의 한 점인 P의 위치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향을 각각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금속고리가 XY평면에서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 손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금속고리의 전자기 유도에 의하여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그때 유도 전류를 토대로 영역 2, 영역 3, 영역 4의 자기장의 세기, 방향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자기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의 방향과 관련된 렌츠의 법칙까지 함께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문항 하나 더 있으니까 하나 더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항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번 문항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역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어떻게 금속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변화시킬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전 문제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동일하게 XY 평면에 주어져 있고 영역 1,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영역 1과 영역 2의 딱 절반씩 포함이 되도록 한가운데 원형 금속 고리를 놓아놓은 상황에서 그래프 나와 같이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1과 2에서 각각 변화를 하면서 이 금속 고리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시간에 따른 이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로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 이 문항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전 문항 바로 이 문항처럼 자기장의 변화를 주고 유도 전류를 구해라. 혹은 역으로 전류의 세기를 주고 자기장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전류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값, 상대적인 세기, 그리고 방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번 우리가 학습해야 할 전자기 유도의 주요 포인트가 될 텐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기 선속, 그리고 그 외의 뭐 전자기 유도 렌츠의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까지 우리 함께 학습을 해가면서 한 단계씩 쭉쭉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이전에 학습한 자기장의 개념과 조금 더 보태어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단순하게 자기 다발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표현한 것을 자기 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단면,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뚫고 지나가는, 자,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이 자기력선의 다발을 우리는 자기 선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기장선, 자기력선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우리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꽃다발의 꽃 기둥을 묶어 놓은 것처럼 한 묶음을 묶어서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선속이라고 하는 것의 기호는 일반적으로 파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선속의 단위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량을 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쓸 일은 없겠지만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묶음 다발로 우리가 자기력 선을 표기했듯이 자기력 선에 비례하는 것, 자기력 선의 밀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이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량으로 나타낸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단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 제곱미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포함되는, 통과하는,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양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정의한다란 거예요.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표기한 것처럼 B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자기장의 단위는 대문자 T를 쓰고 테슬라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자기 선속을 얘기하기 때문에 1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1 웨버 퍼 미터의 제곱과 같은 단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아래 전자기 유도 빠르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코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 이 그림처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이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기가 자기장에 의해 유도되었다라고 해서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한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기 유도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기전력이라고 썼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힘이 아니라 전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 동일하게 쓸 것이고 전압과 동일한 단위 볼트 유도 전류의 단위 역시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일 이때 이 코일의 저항값, 전기 저항에 해당하는 R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를 하지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세기를 구할 때 그냥 각계 취급해서 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압이 V일 때 전류의 세기가 I0였다라고 얘기하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 전압의 크기가 EV일 때 자연스럽게 전류의 세기를 EI0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거의 같은 의미로 구할 때 우리가 혼용하여 그 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활용하여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저항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여기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우선 유도 기전력의 방향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 혹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법칙을 우리는 렌트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도록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렌트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자석의 N극이 코일의 윗부분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N극이 다가오는 이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에 표기된 것처럼 이 코일의 윗부분에 N극이 되는 것처럼 코일의 아랫부분에 S극이 유도되는 것처럼 이 코일에 솔레노이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윗부분이 N극이 되기 위해서는 N극이 오른손의 엄지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감싸 않도록 이렇게 감싸지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의 앞면에서의 전류의 방향이 선생님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흘러나간 유도 전류는 검육이의 A, 검육이 B, 즉 그림에서 아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유도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기장이 그림에 표기된 것과 같이 윗부분이 N극이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이 경우 위에 있는 자석이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윗부분에 자석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N극을 지금 움직여서 아래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두 번째 경우는 이 N극을 위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멀어지는 N극을 붙잡기 위해서 반대극인 S극이 윗부분 그리고 반대편에는 N극이 아랫부분에 유도되도록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손을 들 필요 없이 왼쪽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N극에 엄지를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그대로 감싸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뒤집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석의 극의 배치가 왼쪽과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 결국 유도 전류의 방향도 사실은 엄지를 N극에 놓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석의 움직임이 왼쪽과 오른쪽처럼 이렇게 반대로 된다면 자석의 극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경우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석의 움직임에 의하여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N극이 멀어진다, 도망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석의 멀어짐, 위로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극을 바꿔서 S극이 접근할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극이 접근할 때 S극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윗부분이 S극,

부분이 N극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경우 동일하게 아래 엄지손가락을 N극에 놓고 그대로 감싸 안으면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왼쪽 방향으로. 자, 그렇다면 그대로 B 검육의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가장 첫 번째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N극이 접근할 때를 봤더니, 그때 A 검육의 B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는데, 이번에는 N극이 접근할 때라고 자석의 극을 바꿔주니까 B 검육의 A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지금 이 경우, 마지막의 경우를 비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석이 극이 바뀌니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를 이용해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 자석의 극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자석의 운동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자석의 운동 방향에 따른 코일과 자석 사이의 힘의 방향, 당기는 힘인지 밀어내는 힘인지 확인한다면 지금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우 이제 보도록 할게요. S극이 이번에는 멀어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와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극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 경우는 손을 들지 않아도 어디로? A 검육의 B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석이 코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기는 인력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것은 어느 상황에서 이 코일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가? 결국 자석의 극과 자석의 운동 방향에서 코일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아까 내신 만점 포인트에서 본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 혹은 코일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 그 경우도 함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확인했다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된 식을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에 제시되는 코일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코일, 한 번만 감겨 있는 코일이니까 일반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에서 변화시켜서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량은 몇 가지였냐면, 첫 번째, 시간당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시간당 면적을 변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꼽은 두 가지의 내신 만점 포인트가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 혹은 시간당 면적의 변화량. 각각 선생님이 하나씩 꼽아온 거예요. 자, 그럼 그와 관련돼서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체크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고 아래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썼던 식을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호를 생략하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금속고리는 딱한겹 감겨 있으니까 감은수를 1로 선생님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위 시간당 자기장 그리고 면적의 곱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위에 표기한 것처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자기장의 세기는 고정된 상수값이라고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B의 시간당 면적의 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당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여기 증가한 면적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표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이 도선의 세로 길이는 사실 도선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L로 쓸수 있고, 면적의 가로 길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길이를 편의상 X라고 써도록 할게요. 자, 그럼 X라고 하는 이 길이는 만일 이 도선의 속도가 V였다라고 얘기하면 V라는 속도로 T만큼 이동했을 때의 이 길이가 바로 X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넣어준다면 B에 T분의 LVT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분모 분자의 T를 약분하면 결국 B, L, V라고 하는 정량적인 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의 의미를 한번더 체크하면 자기장의 세기에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이 도선의 세로 길이에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도의 유도기전력의 세기는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값, 두 번째 L, 그리고 속도까지 일정하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의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식을 토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일의 변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항 역시 일정한 값이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의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동일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흐름은 이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방향 각각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를 편의상 가. 두 번째 경우를 편의상 나. 마지막의 경우를 편의상 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의 경우를 먼저 본다면, 가의 경우에서는 이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나의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음. 자, 마지막 경우 보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면적이 이 금속 코일이 선생님 쪽으로 오면서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균일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금속고리가 만드는 자기장을 생각하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 나오는 자기장을 생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성하는 자기장이 없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성해서 이 위의 변화를 최대한 방해해야 된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고리에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 안으면 어느 방향? 식의 반대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고, 나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다의 경우는 엄지를 칠판에 뚫고 들어가도록 놓은 다음에 그대로 손을 감싸 안으니까 식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기장의 변화가 반대이기 때문에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줄에서 체크를 할수 있고, 그리고 만일 가에서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편의상 I0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때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I0라고 하는 세기는 동일하지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0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여기 점 찍은 것처럼 유도전류의 세기를 얘기한다면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자석을 그냥 가만히 놓은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첫 번째의 경우는 자석을 가까이 하는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자석을 멀리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찾아봤다면 두 번째 경우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영역에서의 전자기 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 나의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가 시간축, 세로가 자기장축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림 가와부터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래 보면은 이 균이란 자기장 영역이 지금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균이란 자기장 영역은 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금속고리가 균이란 자기장 영역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때 금속고리를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상대적인 세기가 바로 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 썼던 식한번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 기전력의 세기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금속에 고리가 한번 감겨져 있으니까 1. 자, 그리고 시간당 자기장과 면적의 곱 이렇게 써지는 거야. 자, 그때 이번에 이 면적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금속고리로 그대로 이 모양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일정한 상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S 곱하기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나에서 찾아봐라고 얘기한다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기장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이 값은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기울기의 크기가 나타내는 물리량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리고 저항이 일정한 이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호가 나타내는 물리량은 무엇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역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도 기전력의 크기였기 때문에 부호는 유도 기전력 그리고 그에 의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이 특정한 값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값에 매몰돼서 그 값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만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프의 기울기만 체크해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가? 이 값에 따라서 만일 시간이 0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3V0로 가장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시간이 0일 때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장 커요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그래프의 기울기도 사실은 크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 그래프에서 체크할 것은 기울기다라고 하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시간에 따른 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편의상 0에서 1초 사이를 가, 1에서 3초 사이를 편의상 나, 3에서 5초 사이를 편의상 다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 나,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첫 번째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 보도록 할게요. 자, 1초 동안 2B0만큼 감소했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나는 2초 동안 변화의 량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 다 같은 경우는 2초 동안 자기장이 2B0만큼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의 값은 그대로 B0, 처음 값은 그대로 2B0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 비례하는 값이 바로 유도 전류의 세기다라고 얘기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가에서 2i0였어요라고 얘기한다면 다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였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향이 그대로 이 시간분의 자기장의 부호라고 해서 가에서 마이너스였다면 다에서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와 다에서의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가만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죠. 자, 그럼 그대로 엄지를 들어가도록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 안으면 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플러스 부호의 유도전류는 반시계 방향의 유도전류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그래프가 주어지면 기울기만 봐 달라라는 것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그 다음 우리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6번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을 보면은 가에서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일정한 한 변의 길이가 아마 문제 1이라고 주어져 있던 것 같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의 자기장 영역을 지나고 있다라고 가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속력은 표기된 것처럼 1m per se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자기장 영역 1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까지 전까지 학습했던 이 도선이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유도기전력이 생길 때,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기전력이 생길 때를 모두 묻고 있는 문항이 이 16번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역시 각각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이 0에서 1초일 때를 첫 번째 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1에서 3초 사이일 때를 나. 자, 그리고 시간이 3에서 5초 사이일 때를 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일 때문부터 먼저 앞에 가서 보겠습니다. 가라고 할 때 이 P점은 0에서 시작해서 X가 1인 지점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자기장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이 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완전히 자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일 이 자기장 영역이 균일한 세기의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나에서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에서 5초 사이일 때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자기장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들어가고 있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나오는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상황을 해석해서 보기에 기역니은 디귿을 얘기해 보자라고 하니까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서 0초부터 1초까지 금속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장 영역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기역 보기는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에서 2초 사이는 자기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세기가. 자, 그리고 2에서 3초 사이는 자기장의 방향이 기존과는 반대가 되어서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자, 쭉 빠져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더라? 자기 선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각각 하면은 기억에 다른 형태의 보기를 볼수 있으니까 그대로 체크를 하시고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피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방향은 1.5초일 때와 2.5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만 체크한다면 구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볼게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도기전력의 세기 그리고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1에서 3초 사이 동안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대로 일정하고 그래프의 부호가 둘다 플러스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유도기전력,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아서 니은은 오답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피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0.5초일 때가 4.5초일 때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0.5초 그리고 4.5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초일 때, 4.5초일 때 보면은 둘의 자기장의 세기가 EB0로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0.5초일 때는 마이너스 EB0였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장 EB0

제로, 4.5초일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 EB 제로라고 하는 방향의 차이만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금속고리의 이 세로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1m다라고 하는 것 맞나요? 네, 1m다라고 하는 이 길이의 값도 동일하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림에 표기된 것처럼 들어갈 때 1m per sec, 나올 때 1m per sec라고 해서 속도까지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었죠? 정량적으로 얘기했을 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 자기장의 세기, 그리고 금속 고리의 이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속도의 곱이다라고 이 크기를 얘기했잖아. 그때 이 값이 같은 상황인 거야, 얘들아. 자, 그렇다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이에 비례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도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작다 대신에 같다가 되어야 돼서 디귿은 그대로 오답이 되어서 16번은 정답이 1번에는 기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식이 매우 낯설 수도 있거든, 얘들아. 이 식을 기억하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수 있으니까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정답 체크하고 16번 넘어가서 1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정량적인 계산을 조금 해가면서 이 문항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역 1, 2에 지금 금속고리가 딱 면적을 절반씩 차지하도록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고, 영역 1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간이 0일 때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시간에 따른 영역 1, 2의 자기장의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에 따라서 1과 2의 자기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보았을 때 바로 시간에 따른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세기를 알기 위해서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가장 처음에 1과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변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에서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그리고 다시 1과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변할 때로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체크했어야 할 힌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간이 0초일 때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었다라는 걸 이용해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유추해야 돼요. 자, 당연히 보기 기역에 나오겠죠. 이걸 바탕으로 니은 디귿을 풀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0에서 ET0라고 하는 이 시간 간격 사이에 영역 1 그리고 영역 2의 자기장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볼게요. 자, 가 시간 구역일 때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를 보자라고 얘기하면 시간 ET0 동안 어떤 일이? 자기장이 B0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2에서는 시간 ET0 동안 자기장이 어떻게? EB0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장의 변화, 어디? 영역 2에 의한 것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 같은 경우는 ET0분의 B0. 아래는 마이너스 T0분의 B0이니까 결국 자기장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유도전류의 방향과 바로 이 전체에 의한 유도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시간이 0일 때 바로 이 가구간에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뭐라라고 얘기했냐면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어. 자, 요렇게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자,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이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다면 그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생성한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자, 이건 어느 경우에 생성이 가능하냐?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하거나 이둘 중에 한 경우만 가능한 거야. 자, 그렇다면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는 영역 2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위의 경우에 따라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역시 영역 1과 동일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 기억이 맞는 보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시간 3t제로일 때 금속고리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3t제로일 때 바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와 비교해서 손을 들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누구의 방향을 따른다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까?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영역 2의 자기장의 변화를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영역 2,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영역 2의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조금 전에까지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 영역 1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 구간에서 금속고리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원인 역시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때문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를 보니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감소할 때 시계 방향이었으면 영역 2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역시 이번에 정답 보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금속고리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OT0일 때가 T0일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유도전류의 세기이자 유도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이유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1, 영역 2의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해, 얘들아. 자, 이걸 토대로 그대로 그래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프의 이 부분과 그 그래프의 이 부분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역 1에서 가에서 시간 0에서 ET0라고 하는 이가 구간 동안 영역 1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는 시간 4T0에서 6T0 동안의 영역 2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와 같다. 그로 인한 유도 전류의 방향, 세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 면적 역시 같은 면적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0에서 ET0라고 하는 가 구간 동안 2에서의 자기장의 변화와 그리고 4T0에서 6T0 동안의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역시 그래프의 기울기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유도 전류를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결국 발생하는 유도 전류가 가와 다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문항은 정답이 바로 기역과 니은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 문항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반드시 그래프 직접 해석해 보고 정답 3번에는 기억과 니은 체크하시고 고난도 문항 1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 자, 이 문항은 지난번에 학습을 했던 자성체와 함께 나와 있는 문항이라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A, B 강자성체 또는 방자성체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대로 꺼내 놓아서 빗면 위에 놓았대요. 자, 빗면 위에 놓으면 빗면 아래로 향하는 가속도에 의해서 물체는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로 운동을 하여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금속고리가 존재했다란 얘기야. 자, 금속고리가 있었더니 걸린 시간이 아니라 문제의 마지막에 보면 이 Q점에서의 속력이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Q점을 지날 때 B는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았다란 얘기예요. 혹은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속고리에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라는 걸 뜻하고, 결국 다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있고, 나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전자기 유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B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나왔음에도 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B가 바로 강자 성체. 그리고 A가 반자 성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별을 해 놓았다면 강자 성체의 특징, 반자 성체의 특징을 그대로 아래 물을 수가 있겠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강자 성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자 성체니까 그대로 오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A가 반자 성체라는 걸 이용해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자기장을 형성한다. 혹은 A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나오면 자성을 즉시 잃는다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보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다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금속고리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B가 강자 성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디귿 볼게요. B는 외부 자기장과 어느 방향? 강자 성체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해서 디귿과 기억은 사실 같은 형태의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읍 디귿을 맞는 보기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다른 형태로 어떤 보기를 취할 수 있냐? 비는 강자 성체다. 혹은 비는 자기 구역이 존재한다. 혹은 비는 자기 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맞는 보기, 다른 보기도 함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이번에는 니은이라는 거 체크하고 조금 전에 선생님 얘기한 다른 형태의 보기들 바로 자성체 이용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항도 함께 풀어보면 좋겠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는 자성체, 전자기 유도를 함께 묶어낸 문제를 선생님이 함께 풀어봤다면 이 문항은 다이오드가 연결된 문항입니다. 자, 다이오드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은 바로 정유작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정유작용에 의해서 순방향 전압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순방향 전압일 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표현들. 뭐 LED니까 빛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원반자가 저판면을 향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오드의 기호가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생겼지, 얘들아. 이때 삼각형 어디? P형, 바가 N형 반도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이오드 내부에서의 유도전류의 방향은 P에서 N으로 흐르도록 우리가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시고 역시 수강 후기에 만약에 못 풀었다면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자, 오늘의 한마디 하고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변화는 전류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면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의 내공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곧 성적 향상이 될수 있을 거니까 스스로를 잘 믿고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만점 퀴즈 잘 체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20강입니다. 정말 3분의 2 지점에 왔네요. 30강 중에서 20강. 특히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의 내용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9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과까지니까 문제 풀이를 뺀다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9과 한번 볼까요? As is. 편지 쓸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s is. 예. As is라는 말은 친애하는 이런 뜻이에요. 가깝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타히이야툰, 타히이야 그러면 타히이, 타히이야입니다. 타히 장모음, 타히이야. 발음이 어렵죠? 타히이야가 아니고 타히이야. 길게 타히이야툰, 예, 인사입니다. 그다음 마딘, 마딘 같이 이렇게 인으로 끝난 단어들은 정관사를 넣거나 여성형을 만들면 이게 마디하고 살아납니다. 이 야가 살아나요. 여성형도 마찬가지예요. 마디야툰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게 어디선가 나왔어요. 야가 나왔는데 그 야가 어디서 나왔느냐? 요 숨어 있는 야가 살아나온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야가 나온다든지 알리프가 와로 나온다든지 또는 와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글자로 변한다든지 이런 게 수시로 있으니까 그런 규칙에 대해서 너무 뭐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숨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알람 투, 투는 내가 배운다. 투 타티 아아트 뒤에 동사 뒷부분에 오면은 주어 표시를 한다 그랬죠? 다알람이 공부하다 배우다예요. 다알람 투 그럼 내가 배웠다. 마칸 복수는 아마킨. 마칸 아마킨 장소죠. 미슬라 앞에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미슬라 무어 같은. 그다음 아트 이마툰 역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거의 다 20과 가까이 가니까 19과쯤 되니까 나왔던 단어가 많네요. 예, 음식, 음식들. 다음, 아트, 이마툰. 이거 완전히, 와, 불규칙 복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불규칙도 규칙이 있다 그랬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와운. 그러면 아두위야툰. 아두위야툰. 이렇게 복수가 됩니다. 다와 아두위야툰. 히다, 히다운 복수가 아하디야툰. 아하디야툰 구두 신발이에요. 수알룬, 수알룬 아스일라툰, 아스일라툰. 이게 왜 쓰느냐? 나와운, 히다운, 수알룬 공통점이 있죠. 네개 글자 중에 세 번째가 전부 다 약자음이에요. 이렇게. 여기 따문처럼 약자음이에요.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불규칙적인 복수지만 아따 이마툰, 아두위야툰, 아하디야툰, 아스일라툰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불규칙이 됩니다. 아, 이 말이 좀 이상하게 규칙적인 불규칙. 하여튼 불규칙이지만 불규칙도 규칙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라디다툰 따문 복수는 아따 이마툰이니까 사물의 복수니까 아따 이마툰, 라디다툰 맛있는 음식들이 되겠죠. 사물의 복수는 여성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무시타크 일레. 무시타크 일라 그러면 누구를 그리워하다. 무시타크 일레 일라 그러면 무시타크 일레이카 그러면 너를 그리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마라탄 오크라 다시 한번 다음번 이런 말이죠. 다음번 다시 한번. 무스타크발 무스타크발 무스타크발은 미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타만나 아타만난 내가 희망한다, 소망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소망한다. 나자훈 성공이고요. 앞에 여러 번 나왔죠. 모클리스, 모클리스는 내가 너에게 신실한 사람이다 또는 뭐 성실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줄 때 쓰는 말인데 주로 아지즈와 모클리스는 편지글에 써요. 편지글에서 많이 씁니다. 오늘날엔 문자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문자나 메일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쓰는 그 단어들 중에서 아지즌 타히야툰 무클리스 이런 단어 많이 쓰니까

아, 여러분, 혹시나 문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메일을 하게 되면 기억을 하세요. 자, 이런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서간문이죠. 그러니까 뭐 문자는 아닐 거고 이제 메일 같은 내용 또는 옛날 같은 편지 내용일 텐데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 아하두. 알 아하두는 일요일이죠. 숫자 1에서 나왔어요. 숫자 1은 와해둔입니다. 와해둔. 와해둔이에요. 숫자 1은 수사의 1은 와해둔이고 명사가 아하둔인데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나 할때 하나인데 와해둔 쓰지 않고 알 아하드를 썼어요. 그렇지만 같은 종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에서 나온 이 아하드가 여러분 달력을 유심히 보세요.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알 거야. 달력을 보면 맨 왼쪽에 첫 번째 칸에 빨간색으로 뭐가 돼 있어? 일요일이 있죠. 그것이 1번이야. 그래서 아하드. 월요일은 두 번째 있어요. 일요일 다음에 그럼 2야 숫자 2. 알 이스 나인에서 알 이스 나이니. 근데 세 번째는 살라사툰에 나와요. 그럼 화요일은 살라사툰에 나와서 아술라사. 네 번째 알 아르비아. 다섯 번째 알 카미스. 이런 식으로 숫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일요일이 아하드고요. 이스 나이니 아술라사 알 아르비아 알 카미스. 그다음에 주마 사프트는 숫자하고 상관없는 그 단어인데. 이렇게 일요일 아르바트 민 옥토버 그러면 10월 4일에 알페인 왓 시타틴 와 아슈리나 릴 밀라드 그러면 릴 밀라드 쓸 수도 있고 알 밀라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릴 밀라드 난더 좋아하는 표현인데 알릴 밀라드 그러면 서기 2026년 10월 4일 일요일에 편지 쓴 날이죠. 아, 요새는 이런 편지나 뭐 문서에도 뭐 쓸까 말까 하니까 아, 이렇게 쓰는 공식적인 레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스타디, 나의 교수님,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죠. 우스타딜 아지즈 무함마드. 우스타디 그러면 선생님 알 아지즈 친애하는 선생님께.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무함마드. 그러면 우스타드하고 이가 대명사가 연결이 돼 갖고 한정이 됐죠. 이 한정된 것을 수식하려면 뒤에 형용사가 정관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뒤에는 수식이에요, 수식. 그죠? 이하고 우스타드는 연결형이고, 알 아지즈는 수식이에요. 무함마드는 뭐예요? 무함마드는 이 전체와 동격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스타딜 아지즈가 무함마드고, 무함마드니 우스타딜 아지즈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스타딜 아지즈 무함마드. 친애하는 교수님, 무함마드 선생님께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죠.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바도. 다히야툰, 와따이바툰, 그러면 좋은 인사를 건네드립니다. 그 다음에 와바도는 암마바두의 줄임말이에요. 암마바드. 암마바드는 그리고 뭘로 말할까?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인데, 암마바드 해놓고 여기 항상 파가 원래 왔어요. 이렇게.

당신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뭐를? 알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도 헷갈릴 거예요. 내가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데, 그냥 보통 평서문으로 이렇게 카로 써도 되나? 너에게 배웠다. 이렇게. 카이파 할루카. 이렇게 카로 써도 되나? 네, 됩니다. 아랍어에는 존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랍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가능하면 그 아랍어로 할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쿰, 카, 뭐, 섞어 쓰지 말고, 그냥 일관되게, 그냥 카로, 이렇게. 그래서, 달람투 민카,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로가탈 아라비아타, 아랍어를 배웠기 때문에, 카나트 아이야미, 아이야미는 야우미의 복수죠. 야움. 야우문이, 야움을 아하드 그러면 일요일이에요. 하루란 얘기예요. 데이란 말이에요. 아이야미는 이거 복수 형태. 그래서 저의 날들이 언제? 자기가 선생님이 있는데 가서 배울 때 아랍어 배우던 그 날들 이런 말이죠. 그 날들이 아이야미 필 오르둔니 오르둔 요르단이라는 얘기죠. 요르단에서의 저의 날들은 자밀라 툰칫단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아름다웠단 말은 그렇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실제로 그날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뭐좀 닭살 돋는 것 같아서 그냥 좋았다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르툴 아마키나 마슈라탄 조르투 저는 방문했습니다. 자라 동사에서 자라 야주루 이 동사가 야주루가 됩니다. 야주루 자라 야주루 자라 그가 방문했다. 야주루 그가 방문한다. 이런 동사 변화에서 내가 방문했다 쓰려면 자르가 3인칭이거든요. 자르 플러스 투가 돼야 돼요. 투가 돼요. 자르 투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에요. 그죠? 그럼 스쿤이 두 개니까 어떻게 돼? 조성 모음을 갖거나 약자음이 있을 경우에 약자음이 생략된다 그랬죠. 그럼 이 약자음, 이게 약자음이니까 생략돼요, 이게. 그러면 자르투가 아니라 이 약자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략된 흔적을 남기고 생략돼요. 왜? 여기 자라지만 미완의 동사를 보면 야주우루, 우가 나타났죠. 이 알리프의 원래 형태는 우예요. 그러니까 이 우가 이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루투 이렇게 자르투가 아니라 주루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루투 쿤투도 마찬가지예요. 아쿠노에서 와가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쿤투가 됐는데 주루투 아마키나 마슈오라탄 아마키나 마칸의 복수 카나의 장소명사 카나 동사의 장소명사 마칸 그러면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키나는 형태적으로 이격 형태만 움직입니다. 아마키누 아마키나 아마키나 그러니까 소유격 목적격이 똑같은 형태예요. 주루투 아마키나 그러니까 이격이니까 탄윈이 없죠. 그래서 아마키나가 됐습니다. 형용사는 뭘 쓰느냐? 마슈라탄 형용사 수식은 장소의 복수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 단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슈라탄 주르투 마슈라탄 그러니까 목적격인 거예요. 여기 아마키나의 아가 목적격이에요. 지금 아마키나 마슈라탄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뭐 같은 미슬랄 바트라 이와 자라시 그럼 페트라와 자라시 같은 페트라는 나바트족이 기원전에 요르단 남부 지역에 큰그 이제 그 보통 로즈 그그 그 뭐야 그 약간 그 분홍빛 바위산 같은 것들을 깎아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것이 그 시크라고 불리는 1.6km의 그긴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의 높이가 70에서 100m거든요. 그 골목을 통과해야지 그 도시를 들어가는데 난공불락이라 한 이유는 아무도 그 공격을 그 골목길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난공불락이었는데 이 나바트족이 부자가 됐어요. 지나간 사람들 통행료 받고 해갖고 대상들 통행료 받고 이렇게 하고 부자가 돼서 힘이 점점 세져갖고 다마스쿠스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 빼놓고 전부 다마스쿠스로 가버리니까 그다음에 로마군이 들어와서 점령해갖고 로마 유적물이 들어간 것이 오늘날 페트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하즈나 같은 건.

라바트족의 이제 그 유적이죠. 이렇게 페트라 같은 아주 유명한 그뭐그 건축물이 많은 그런 그 도시가 있고, 자라시는 로마, 정확히 말하면 동로마죠. 비잔틴 제국의 10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10대 도시라 하면 암만, 다마스쿠스, 팔미라, 뭐 그다음에 뭐 따바카틀 파할이나 펠라나, 이스라엘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 벳산 있고, 시리아에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2개, 다마스쿠스와 팔미라. 나머지는 거의 다 요르단에 있어요. 제라시, 암만, 뭐 이렇게 해서 에르비드 뭐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 10대 도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방어망을 세운 겁니다. 동로마 제국이, 비잔틴 제국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로마 돌길을 깔고 서로 연결시켜 놓고 급하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도시들의 일정한 간격으로 도시를 형성해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라시인데, 오늘날 제라시에 가보면 되게 많이 파 있고 발굴돼 있습니다. 그 발굴된 모습이 유적의 절반이에요. 왜 절반이냐? 언덕이 2개 있는데 그 한쪽 언덕에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발굴을 못하는 거지, 사람이 사니까. 한쪽만 발굴했는데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라시하고 페트라가 유명한 요르단 유적지인데, 페트라와 제라시 같은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했었어요. 와, 아칼투, 아뜨이마탄 라디, 라탄,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칼투. 그죠? 음식이니까 아칼투가 되죠. 미슬라 알만사프 왈 팔라필. 예, 만사프는 요르단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원래 음식인데, 요르단에서 보통 많이 먹죠. 잔치 음식으로. 보통 손으로 먹는 잔치 음식입니다. 만사프. 와 팔라필은 병아리 콩을 갈아서, 그걸 이제 기름에 튀겨갖고 만든 건데, 팔라필. 침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만사프와 팔라필 같은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아나 무슈타쿤 일라이크. 무슈타크 일라 일 아까 앞에서 단어 설명할 때 일라였죠. 일라. 거기다 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일라 카가 아니라 일라 이카입니다. 왜? 이 알리프 막수라는 원래가 야였어요. 근데 지금 독립 형태에서 이 야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일라로 발음됐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발음되면 아라 플러스 카 하면 아라 카 이렇게 변하고 알리프로 변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갖고 카가 붙었는데 일라 이카가 됐어요. 이.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 글자의 형태 성격이 야였던 거예요. 이거는 알리프였던 거고요. 그래서 알리프에서 알리프 맘도다로 올라간 거고, 일라의 이 알리프는 야였었는데 점두 개가 없었던 상태예요. 다른 글자가 붙으면, 카 같은 것이 붙으면 일라 이카가 돼서 아나 무슈타쿤 일라이크, 너를 그리워,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캐시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무척 보고 싶습니다. 우리두 안 아주랄 오르둔, 오르둔 나죠. 오르둔나 잘못됐네요. 우리두 안 아주랄 오르둔나 마라탄 오크라 필 무스탁발. 그럼 앞으로 미래에 다시 한번 요르단을 방문하는 것을 우리드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타만나 락, 선생님께 소망합니다. 선생님께 어떤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세하타와 나자하,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기를. 그래서 붙이면 뭐예요? 건승하시기를, 뭐 이런 말쯤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뭐 이런 말이겠죠. 건승하시기를, 야 우스타야디, 선생님 늘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이런 걸 여러분에게 표현한 말입니다. 딸리부 칼무홀리스, 딸리부는 학생이죠. 당신의 학생 알무홀리스, 신실한 당신의 학생 민수가 그럼 정황상 뭐예요? 요르단 가서 아랍을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우고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데도 많이 가보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그리고는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선생님 잘 지내다 와서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늘 건강하세요라고 쓴 편지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간단한 거라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는 걸, 도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써서 EBS 창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고쳐주는 분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썼는데 선생님은 교정을 봐주세요. 그러면 원래는 그냥 공짜면 안 되는데 EBS니까 여러분에게 찬스, EBS 찬스로 한 번쯤 봐줄 수 있을 겁니다. 편지 서두에 쓰는 편지, 그러니까 서간문에 서두에 쓰는 표현들은 항상 정형화돼 있어요. 대부분 이런 표현입니다.

아지이지, 아지이지. 나 같은 경우는 아히라고만 있어요. 아히, 아히, 아히라고 쓰면은 나의 형제예요라고 말했는데, 이 아랍에서의 아히는 배다른 형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형제인데, 육체적으로는 똑같은 엄마, 어머니한테 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끼리는 하다 샤키이키 그러면 배가 같은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나온 같은 형제하고요. 하다 아히 그러면 일부 다처 세계에서 다른 어머니한테 낳은 자식이다. 형제긴 형제인데 아버지는 똑같은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편지 쓸때 아히란 말 많이 써요. 아히, 아히 알 아지즈 이렇게 말 쓰는데 아지즈, 아힐 아지즈 친애하는 형제 누구에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아지즈 라시드 친애하는 라시드에게 이렇게 썼어요. 사디카틸 아지자투 친애하는 내 친구, 친애하는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이런 말이죠. 다히야툰 따이바툰 와바드. 그러면 좋은 인사를 건네고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편지 앞에 쓰는 정형화된 표현들을 봤고요. 근데 안부 관련해서는 항상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뭐 별게 있겠어요? 카이파 할루키, 카이파 할루키 어떻게 지내니? 근데 하딜 아야마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면 격을 목적 아야마로 쓰면 피가 없어도 괜찮아요. 피가 없어도 피 하딜 아야미 이렇게 쓰면 요즘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피 하딜 아야미 왜?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돼야 되니까. 전치사 뒤에 소유격이 돼야 되는데, 전치사 빼고, 목적격으로 쓰면 같은 말이에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이즈,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카이파 할루키, 너의 상태는 어떠니? 또는, 카이파 할루 우스라티카, 너의 가족의 상태는 어떠니? 이런 인사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스라투카만 쓰진 않고, 알카리마트를 쓰는데 알카리마티 이렇게 써요. 우스라투카 카리마티 그러면 그냥 너의 가족하지 않고요. 이런 그 친절한 너의 가족, 관대한 너의 가족 이렇게 항상 가족 뒤에 붙는 상대 가족 할 때는 항상 우스라투카 카리마가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쓸때 그냥 쓰세요. 마치 메카 쓰면 아랍 사람 메카 그러면 메카틀 무카르라마, 마디나틀 무나우와라, 꼬란을 카리마 이렇게 뒤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형용사가. 고란을 카림 그러면은 그때 카림은 이 카림이에요. 그죠? 관대한 코란이라고 부르면도 뭐 중요한 코란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쓰겠죠. 근데 카림을 써요. 우스라티칼 카리마티 그러면 너의 가족의 상태는 어떠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죠. 전화하면 너는 잘 지내니? 가족은 안녕하시니? 어머니 편안하시니? 공부는 잘 되니? 계속 물어봐요. 학원은 잘 다니고 있니? 뭐 이렇게. 그다 물어보고 나면 이제 힘 빠지면, 그러면 말이야. 내가 할말 잠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오래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오래 건네는 거죠. 아트만나 안타쿠우누 비하일. 아트만나 안타쿠우나 비하일인 잘 지내기를 희망한다. 소망한다. 아트만나 락, 아시하트와 나자, 야 우스테디. 앞에 했었죠. 아트만나 락. 그럼 선생님께 바랍니다. 희망합니다. 아세하타. 건강과 와나자하. 성공, 야 우스타야디, 선생님께 선생님의 건강과 성공을, 건승을 기원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듯이, 아트만나 안타쿠우나 비하이린, 그러면, 여기 아트만나 뒤에 아시하타와 나자하라고 동명사 썼죠. 명사 썼죠. 근데 여기는 이번에 아트만나 안타쿠우나 썼어요. 그럼 이게 뭐냐? 동명사 형태와 같은 뜻이에요. 당신이 잘 있는 것, 당신이 잘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풀어 쓴 거예요. 명사로 안 쓰고 동사로 풀어 쓴 겁니다. 괜찮죠? 아트만나 안타쿠우나 비하이르. 이렇게. 자, 그럼 서간문 마지막엔 또 어떻게 쓰느냐?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말고 먼저 이게 있는데, 살림 리 알라 아스티카. 그러면 친구들에게, 나를 위하여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줘. 이거 빼고 살림 알라 이렇게 살림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는 말로 할땐 살림 할수 있어. 살림 그럼 안부 전해 뭐 이렇게 살림 그러면 전해줄게 유블락 이렇게 쓸수 있는데 살림 알랄 아스테카 쓸 수도 있어요. 친구들에게 안부 전해. 왜? 말하는 사람, 안부 전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말할 때내 안부 전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살림 알라 아스테카. 전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살림 리 알라 아스테카 이런 말이에요. 나를 위한 내 안부를 친구들에게 전해줘. 이런 안부 인사를 부탁하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사디코칼 무클리스 나빌. 너의 친애하는 너의 신실한 친구 나빌이 이런 말이죠. 사디카 투키 알 무클리사. 그러면 너의 신실한 친구 여자죠. 여성이죠. 라일라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맞으면서 살림하기 전에 내가 너의 답을 기다릴게. 사 안타들 알았다. 그러면 너의 답을 기다릴 거야. 네가 답 주기를 기다릴 거야. 답 줘. 뭐 편지 줘. 뭐 이렇게 쓸때 서간문에 쓰는 표현들 쓸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에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아지이지 나왔었죠. 사디클 아지즈 나왔었고 타히야튼 타이바툼 아바드 나왔고 살림리 알라 아히크 너의 형제에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너의 형제에게 나를 위해서 안부 전해줘. 알 무클리스 신실한 또는 뭐 이렇게 뭐 당신에게 뭐 신실한 이런 말이겠죠. 근데 모르실라 모르살레이 이 말은 기억하지 마세요. 네, 기본 어휘 표현이지만 이거는 보내는 사람 모르살레이는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송신자 수신자인데 옛날식 표현이에요. 편지 보낼 때 겉보기도 알무르실 해놓고 뭐 홍길동 받는 사람 홍길순 알무르살레이 이러면 홍길순 이렇게 쓰는 옛날 시절 표현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텍스트의 두 번째 본문의 단어 보겠습니다. 다우와툰 앞에 계속 나왔었죠. 다우와툰 하스는 특별한이에요. 그 다음에 야타샤라프 비 무엇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타샤라프는 영광스럽습니다요. 내가 영광스럽다. 그럼 그가 영광스럽습니다. 비이하로 무엇을 가지고 그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영광을 얻는다는 건데 그는 뭐뭐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카즈 센터죠. 그다음에 사카피윤 사카파토는 문화예요. 사카피윤 그럼 문화의 야도 야가 그 사람이니까 그가 초대한다예요. 근데 끝에 보니까 아가 붙었네요. 야도와 그러면 그가 초대한다의 접속법. 그래서 안 야도와가 된 거죠. 안 야도와 이렇게 안 야도와 그가 초대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법인 걸알수 있고요. 호돌 참석입니다. 호돌 그다음에 메하라잔은 예, 축제죠. 축제 메하라잔 뭐 앞에 나왔었어요. 메하라잔 무스히키 사카파툰 이것의 사카피의 원래 단어가 사카파툰입니다. 문화 거기서 나와서 사카피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타마르부터 떨어지고 야가 붙어갖고 이렇게 그 관계 형용사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만 불리는 그 단어 형용사 형태가 된 겁니다. 테리흐는 날짜 또는 역사 이렇게 다 되죠. 그다음 마칸 앞에 나왔습니다. 장소였고요. 무샤라카툰 피 참석함에 참석함 참여 참석함 이런 말이죠. 참석입니다. 네, 어디에 참석하다 또 참여하다. 나샤툰 안시타툰 알 필요 없는 없어 알지 못해도 괜찮은 단어 그죠? 나샤툰 안시타툰 앞에서 설명했는데 기억납니까? 앞에서는 예를 들면 뭐 다와운 아두위아툰 따문 아뜨이마툰 이렇게 써요. 나샤툰 안시타툰 같은 패턴이에요. 불규칙이지만 규칙이 있는 그래서 이 아프 일라툰 패턴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바툰 글을 쓰기예요. 그다음에 이슴 아스마운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같은. 그다음에 이르티다 옷 입기예요. 원래 안 아르타디 안 야르타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명사로 썼네요. 에르티다 말바스. 보통 옷은 말라비스를 많이 쓰니까 한 개만 입는 경우는 없잖아요. 옷을 여러 개 입으니까 말라비스 많이 쓰는데 에르티다 말라비사 이렇게 왜 이거는 이격 형태예요. 말바순 그러면 삼격이지만 탄인이 있으니까 삼격이지만 말라비수 탄인 없죠. 그러니까 이격 형태만 변한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격히 두 개로만 표시된다. 그래서 말라비수 말라비사 말라비사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트살룬은 연락이죠. 앞에 다 나왔던 단어들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다우와툰 하와사툰 그러면 특별 초대 이런 말이죠. 특별 초대장.

특별 초대 يتشرف مركز ثقافي الكوري 한국 문화 센터 한국 문화원은 어디에 있는? في مصر 이집트에 있는 한국 문화원 مركز ثقافي الكوري في مصر 또는 مركز ثقافي الكوري في 아부다비 아부다비에 있는 뭐 한국 문화원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하기를 뭐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타샤라프 비 멀리 있네요. 야타샤라프 비 무엇을 하는 것을 비 이하의 내용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뭐뭐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야두우와쿰 리 호두로 여기는 정확하게 나왔네요. 호두로가 나와서 앞에서 호두로가 안 나와서 굉장히 여러분 고친 적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야두우와쿰 리 호두리 메하라잔 우스부 사카파틀 코리아. 네, 한국 문화 주간 우스부 주 일주일이죠. 한국 문화 주간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의 문화 주간이라는 그 축제 메하라잔. 메하라잔도 이것은 아랍어가 아니고 외래어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말. 그래서 한국 문화 주간이라는 축제에 참석하시기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께 요청드림으로 안 야두우와쿰 요청드리는 것으로서 에트샤르라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국 이집트 주 이집트 한국 문화원은 여러분을 한국 문화 주간 행사에 참석하시도록 초청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긴 문장이죠. 그리고 문맥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야타샤라 비도 있었고 야두우와쿰 리호도르도 있었고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왔죠. 리호도르 메하라잔 우스부 사카파트 코리아. 그리고는 이제 아테리흐. 테리흐는 민 사미나 아샤라. 사민 아사미나 아샤라. 아사미나 아샤라. 자, 아사미나 아샤라 둘 다 목적격으로 끝나요. 아사미나 아샤라. 11부터 12는 예외 약간 예외가 있지만 11부터 19까지는 항상 목적격이에요. 아사미나. 아사미나 아샤라. 아사미나 아샤라 목적격 목적격으로 끝나죠. 그래서 민 아사미나 아샤라 일라 아르바틴 와 아이슈리나 아르바틴 와 아이슈리나 마 그러면 마요면 5월이죠. 5월 24일 5월 18일에서 24일 알페인 알파이니 여기 이제 암이라고 붙었다고 생각하니까 암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해서 알파이니 이렇게 죠. 알파이니 연결형이니까 아마 알파이니 와 시타틴 와 아이슈리나 그럼 2026년 5월 18일에서 24일에 마카는 어디예요? 다르 오페라. 다르 오페라는 이집트의 그 저 가운데 섬에 있는 그 저 다르 오페라죠. 자말렉에 있는. 그래서 다르 오페라 메스리아. 일본이 지어준 아주 그 문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랑하는 다르 오페라 메스리아. 이집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집트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 문화 주간을 일주일 동안 개최하오니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초대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يمكنكم المشاركة يمكنكم مشاركة في أنشطة ممتعة 그러면 흥미로운 어떤 activities죠. 흥미로운 행사 어떤 일들이죠. 흥미로운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يمكنكم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행사 참여에 간 행사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시타툰 몸티아툰 미슬리 이게 지금 수식어거든요. 이게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슬라하고 아클하고 따미 전부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미슬리 아클리 따미 알코올이 한국 음식 먹기와 같은 그런 흥미로운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와 기타바트 아스마 아빌로가틸 코리아티 그러면 한국어로 아스마 이름을 쓰기 기타 바틀 아스마 이름 쓰기 왜 아랍 문화 주관할 때도 아랍어로 아랍 서체로 문화 써 이름 써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비슷한 거죠 한국어로 이름 쓰기 와르트다 한복 한복은 한이 이제 한국을 얘기하고 복은 이제 그 한자로 옷을 얘기하죠 한복 그러면 한복 한옥 뭐 이렇게 한복 한옥 그래서 한자가 들어가면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글도 그렇고 모든 게 한자가 들어가면 한국에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복, 한국의 옷이니까 알말라비스 코리아트 타클리디야. 그러면 전통적인 한국 옷
시죠. 한복인데 좀 이해 나도 이해는 잘안 돼요. 아랍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한복 심지어는 남산도 알자 붙여서 알남산이라래요. 저발 알남. 그래서 아니 남산이 고유명사인데 왜 정관사 붙여? 그러면 붙인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그뭐 공부를 해도 잘 이해는 잘안 돼요. 왜 붙이는지는 설명은 잘 못하는데 붙인대요. 자기들은 아랍에서는 한복도 고유명사 같은데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복이 더 이상 고유명사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느냐? 김치가 처음에 김치란 게 세상에 알려졌을 때 KIMCHI를 대문자로 썼어요. 왜? 한국의 음식인데 신기한 거 있어. 근데 얼마 안 알려졌을 때 대문자로 고유명사로 썼어요. 근데 더 이상 김치가 고유하지 않은 걸 알았어. 한국에 와보니까 김치가 종류가 많아. 내가 좋아하는 나박김치도 있고, 뭐 물김치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파김치도 있고. 김치가 일반 명사였네? 오늘날에는 김치를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쓴다는 건 정관사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알김치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복도 정관사 붙여서 이렇게 일반 명사화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 한복, 알 말랍스 코리아 따클리디야. 그러면 전통 한국 의상을 나타내는 한복. 한복을 에르티다 입는 거죠. 근데 미슬리 아클리, 미슬리 키타바티, 미슬리 에르티다이. 전부 붙는 말이에요. 연결되는 말이에요. 뭐와 같은, 그러니까 먹어보기와 같은, 그 다음에 써보기와 같은, 그 다음에 입어보기와 같은 흥미로운 행사 또는 활동, 흥미로운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와서 여러분 보면 한국식 무슨 뭐, 행사들 뭐할수 있습니다. 한걸 강조하는 거죠. 놀라운 거는 한국의 문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하고 이제 그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국 사람끼리니까 한국 문화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졌어? 했는데, 에미레이트에서 온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에 매년 여름마다 12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몰려온답니다. 혼자서는 안 보낸대요. 부모님들 허락 안 해서. 그래서 몰려와서 어떤 대학교에서 한국말 배우고 간답니다. 한 달씩.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 벌써 몇 해째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한국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해서 뭐 먹을 걸 사간답니다. 근데 어느 해에는 먹을 게 없어갖고 어떤 친구가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서 한국에 새우깡을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새우깡을, 원래 새우깡이라는 과자 자체가 구로포시라고 태국 같은 데서 원래 나온 거거든요. 이게 튀겨갖고 나오는 과자들인데 그게 이제 새우깡으로 이제 수출된 거를 갖고 가서 한국어를 하는 친구들끼리 나눠 먹고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이 진짜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쓰기, 뭐 이름 쓰기, 한복 입어보기, 뭐 이런 거 여러분이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상당한 그 참석 유인책이 되겠죠. 알리트살로. 자, 연락처, 이트살, 연락처입니다. 와하드, 이스네인, 살라사, 아르바, 함사, 시타, 사바. 이건 그냥 번호를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초대장 같은 경우는 꽤 정확한 그 아랍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하고 다르게 이게 미슬라가 아니고 미슬리. 비한정이면 안슈타트 문티야. 나샤테 복수 안슈타니까 복수 형태예요. 사물의 복수. 그러니까 활동의 복수니까 문티아틴. 그러면 여성 단수 형태로 수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미슬은 앞에가 비한정이면 격을 따라갑니다. 소유격 따라가요. 여기가 한정이면 미슬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비한정이니까 미슬리 해놓고 연결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표현으로 글을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콱 넣고 한번 이렇게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고정으로 딱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력을 볼게요. 이아타샤르라프는 오형 동사예요. 오형 동사는 자동사입니다. 뭐뭐 하다 이렇게 뭐뭐 영광스럽다 이런 거예요. 자동사. 자동사기 때문에 혼자서 목적을 취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전치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아타 샤르라프 비 그러면 무엇으로 영광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아타 샤르라프 비 그러면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아타 샤르라프 비. 아타 샤르라프 비 그러면 무사아다틱. 그러면 나는 당신을 돕게 돼서 당신을 무사아다틱 티카 그러면
당신을 돕는 것으로서

나는 영광스럽습니다. 아, 당신을 도와드려서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도와드렸습니다. 또는 도와드려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타샤라프 비안 우사이닥. 이 말을 이렇게 쓴 겁니다. 비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무사하다티가 왔어요. 이렇게. 근데 아타샤라프 비 뒤에, 이비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명사를 몰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안을 쓰고 안이라는 것이 동명사로 만드는 그 접속사예요. 안 이하가 안 플러스 동사는 동명사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한 아두르사 그러면 우리도한 아두르사 공부하는 것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것이나 기로 표현돼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우사이다카 당신을 돕는 것 당신을 돕는 것 이게 좀 동명사 같은 거죠. 당신을 돕는다가 아니고 돕는 것, 이렇게 돕기. 당신을 돕기로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서 참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쓸때 이렇게 동명사로 쓰거나 안 플러스 동사로 쓰되 안 플러스 동사의 접속법을 쓰는 거죠. 안 우사이다카. 나타샤르라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뭐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하는 것이 뭐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샤라프 비비 이하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이스티크발리쿰 미스티크발 이 비가 없으면 비가 없으면 원래 이스티크발 그러면 영접하다 뭐 이렇게 환영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디에서 피 바이티나 우리들 집이라 그랬는데 그냥 보통 페이 바이티 할것 같은데 우리 집. 그래서 우리 집으로 쓰고 나의 집으로 쓰고 우리 집으로 읽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페이 바이티나 이 나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초대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자, 페이 바이티 했으면 나의 집, 우리 집 이랬을 텐데 여기 진짜 우리 집, 우리들이 사는 집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여러분을 환영, 우리 집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된 것으로서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이죠. 나타샤르프 비 똑같은데 이스티크발이 동명사예요. 근데 이 동명사를 안 쓰고 안 나스타크 빌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것, 환영하는 것, 당신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어디에서 피 바이티나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런 식이죠. 융키누쿰 했을 때 융키누쿰의 쿰은 당신들이죠. 뒤에 오는 그 말에 주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지 실제 주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은 이게 주어예요. 주부가 여기예요. 무샤하다 투 드라마 코리아티. 드라마 코리아티는 한국 드라마 시청이에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가 주어예요. 윰키누가 동사고 쿰이 목적어예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갖다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죠. 주어가 드라마 뭐 시청이고 윰키니 동사고 쿰이 여러분이 목적어인데 우리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뭐뭐 할수 있습니다로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한국 사람끼리 가르칠 때. 근데 실제로 목적어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융키누쿰 똑같죠. 융키누쿰 안 무샤하다라는 동명사 대신에 안 쓰고 투샤히두 썼습니다. 안 플러스 동사는 동명사의 뜻이에요. 무샤하다 뜻이에요. 근데 여긴 투샤히두라고 썼어요. 드라마 코리안 똑같아요. 한국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말이 여기 주어가 됐어요. 투샤히둔 2인칭 복수 투샤히두 나였었는데 안이라는 접속사 뒤에서 나가 탈락됐죠. 나가 왜 탈락돼요? 나 바로 앞에 장몸이 있었어요. 우 장몸 투샤히두 장몸 뒤에 오는 누는 접속법에서 탈락한다. 비단 접속법만이 아니라 단축형도 마찬가지예요. 단축형도 뭐 누샤히두 하고 눈이 떨어진 상태로 쓰죠. 아 투샤히두 이렇게 투샤히두 할 융키누카 당신에게 가능합니까? 지아라투 마크타벨리 우스테드 왈리드. 그럼
우스테

스테드 왈리드. 우스테드가 왈리드고 왈리드가 우스테드예요. 두의 동격이죠. 두 사람이 동격입니다. 왈리드 교수님. 왈리드 교수님의 사무실 연결형이에요. 왈리드 교수님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또 연결형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게 세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왈리드 교수님의 연구실 방문. 교수니까 연구실로 합시다. 왈리드 교수님의 연구실 방문. 방문 2. 축격이죠, 축격. 지아라투. 방문이 할 융키누카 너에게 가능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바꾸면 할 융키누카 안 타주라 지아라를 타주라 카니까 2인칭으로 타를 쓰고 타주라 막타블 스테드 왈리드 이런 식으로 동명사와 암 플러스 동사 접속법을 쓰면 같은 의미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융키누니 호도를 메하라자는 무시이키 그러면 음악회 참석하는 것이 나에게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융키누니 안 아하두라 1인칭이니까 1인칭 단수니까 아하두라 내가 됐어요. 안 아하두라 메하라자는 무시이카 이렇게. 그래서 연결형으로 쓰는 거 말고 목적격을 넣고 동사에 접속법을 써서 표현하는 방법들로 연습해 왔습니다. 자, 동사 형태 볼게요. 동사가 완료 동사에서 다아 라자 아따 다만나 일타까 이렇게 알리프로 끝나는 장범으로 끝나는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아로 끝나는 거, 이렇게 아로 끝나는 거는 원래 와우였어요. 와우. 이렇게 알리프 막수라로 끝나면 야가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이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원래 완료동사 쓸때 타만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아타만나하고 야가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일타까 알타끼 야가 살아 있죠. 이렇게. 그죠? 물론 아타만나는 지금 그 앞에가 아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로 남았는데 야로 살아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프 막수라가 이렇게 되고 알리프 맘두다는 와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아 아두우 타두우 타드이나 야두우 타두우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 일괄적으로 쭉다 여러분이 해볼 수 있어요. 마지막 거 한번 해볼까요? 일타까 일타까란 동사에서 미완료는 그다음에 알타키야 알타키 탈타키, 탈타키나, 얄타키, 탈타키. 1인칭, 아, 2인칭 타, 2인칭 타, 3인칭 남성, 야, 3인칭 여성 타. 2인칭에서 탈타키, 탈타키인데 여성형이니까 이나가 붙었습니다. 장모. 그래서 그런 정도만 바뀐다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약동사 활용 같은 거 지금 나온 걸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두와쿰 아두쿰 일라 호도르 마리트 두알릴리 기탑 국제책 전시회 도서전에 참석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표현이 호도르가 들어갔죠. 이렇게 아루주안 타쿠나 비하이리 당신이 잘 지내는 것을 나는 바랍니다. 마타 사투디나 여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 하디야타 리 사디카틱 너의 여자친구에게 그 선물을 너는 언제 주게 줄 거니? 아트만나 안탄자 성공하시길 빕니다. 필름 티하니. 그러면 시험에 붙기 바랍니다. 얄타키 파리둔 비 아스티카히 꿀라 우스보이. 매주 그의 친구들을 파리드가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사 약동사, 어말 약동사라고 그러는데 아로 끝나고 야로 바뀌거나 와로 바뀌는 거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에 대한 용어 중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슬람 5주라 해서 종교에서 다섯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지, 성지순례, 싸움, 이거는 금식이죠. 라마단에 금식하는 거, 그다음에 자카트, 자기 버는 돈 40분의 1, 2.5% 내는 거, 살라트, 예배하는 거, 샤하다타니, 타니로 써야 됩니다. 샤하다타니, 두 개의 그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로 쓰면은 증거가 되거든요. 증거가 돼서 안 되고 샤하다타니 써야 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마살라마.

분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 1을 함께 정주행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계속 회로 관련 문제 풀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어서 한번 풀이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풀 문제는 58번 문제가 되겠다. 자, 9월 모의고사 문제죠.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동일한 전지 두 개,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그리고 동일한 저항, 스위치로 구성된 회로인데, 이때 스위치의 연결 상태에 따라서 빛이 방출되는 LED를 나타낸 것이고, 문제는 그래요. 뭐냐면, X는 P하고 N 둘 중 하나랍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죠. 경우를 따져봅시다. 자, S1이 닫혀 있대요. 자, S1이 닫혀 있을 때, S1이 열려 있어. 얘는 열려 있어요. 이때 빛이 방출되는 LED가 2번과 4번이랍니다. 자, 흘러야 되는 연결을 보시면, 이제 전류를 보시면, 원래라면은 다이오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야 해요. 근데 지금 주어진 바에 의하면은 빛이 들어오는 게 2포밖에 없어. 그 말은 여기가 역방향 전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N이고 여기가 P가 돼야 되겠지. P 플러스에 P가 연결돼야 순방향 전압이니까. 그리고 4니까는 여기가 PN, 여기도 PN이겠지. PN에도 불구하고 안 흐른다는 것은 여기가 NP가 되겠습니다. 다 찾았네, 그렇죠? 한 방에 다 찾아집니다. 자, 기억 봅시다.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냐? 맞죠. X는 P니까 맞아요. 니은 S1은 닫혀있고, 닫혀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S2는 열려있을 때, D4의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은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겠죠. 틀린 사람 됐지? 디귿 봅시다. 기억은 D1, D2, D3, D5냐? 자, 기억은 뭐냐면, 지금 S1이 이제 열려있어요. 얘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S2가 닫혀있어. 얘가 닫혀있죠. 그럼 가능한 경로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따지냐? 여기서 플러스고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가능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 가능하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는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가지 가져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 가져야 되겠지. 자, 순방향 전압 걸리는 거 보면은 플러스가 나왔는데 MP네. 얘 역방향이네. 근데 O 순방향. O 순방향. 맞아요. 오, 순방향, 순방향. 그럼 4 빼고 다 전류가 흐르겠죠. 따라서 1, 2, 3, 5 맞아요. 그럼 디귿도 맞네. 정답은 기억 디귿만 맞기 때문에 우리 3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또 회로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9번 문제 한번 가봐요. 자,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가 있고, 오케이. ABC 증류전원 장치, 그리고 스위치 S 저항 연결해서 회로가 나타낸 거다. 이때 S를 A에 연결해서 빛이 방출된 LED는 두 개래요. A에 연결했더니 빛이 두 개에서 방출된답니다. 다이오드에서.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A에 연결했더니 빛이 두 개가 나오려면 가능한 경우를 찾아야 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만약에 A가 역방향이어서 B만 흐르게 된다면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두 개가 나오려면은 A의 순방향, C의 순방향이 걸려야 돼. B에는 역방향이 걸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A 연결했네? 플러스네? 아, 여기가 N, P. 여기가 PN. 여기가 PN. 이 상황이겠죠. 이것만 주고하면 됩니다. 자, 기억 봅시다. X는 N형 반도체냐? X는 P형 반도체죠. 틀렸습니다. 니은 S를 A에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자, A에 연결하면 B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멀어지죠? 오케이, 좋아요. 디귿 갑니다. S를 B에 연결하면, B에 연결했어. 그러면 C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그랬죠. 자, C에 연결, B에 연결해볼까요? 그럼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서 가기 때문에 C에는 당연히 뭐다? 아, 순방향 전압이 걸리겠네.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어. 아, 4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60번 갑니다. 60번. 오, 복잡한 회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해요. 왜? PN, PN 다 나와 있거든.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전원장치,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 A, 그리고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그리고 동일한 저항 X, Y, G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전원장치의 전압을 나타낸 것인데, 자, 나는 전압입니다. 오, 전류 방향이 바뀐다, 그렇죠? 그리고 다는
X 또는 G에 걸린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봅시다. 자, 여기는 가정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가 있고 왼쪽이 플러스일 때가 있어. 두 경우를 따져볼게요. 자,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께 먼저 보시면 어떻게 전류 걸으냐. 이를 갑니다. 가서 OPN. 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역방향이니까 안 되고 위로 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게 누구다? 아,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 이제는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랍시다.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가는데 갔어요.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 얘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와요. 와서 얘를 가려고 했더니 역방향이네.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서 오, 얘는 순방향이네. 자,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이죠. 이때 근데 문제는 봐봐 여러분. 오, 나는 뭐냐면 X 또는 G에 걸리는 전압인데 X 또는 G야. 가만히 보니까 G는 무조건 전류가 흘러.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전원장치의 전류가 바뀌든 말든 무조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X가 되겠지. 맞아요? 오케이. X. 자, 근데 X가 지금 전류가 흐를 때는 언제냐면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입니다. 즉 여기 한 0.5T 정도가 될 때 이때는 오른쪽이 플러스여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구조가 되겠다. 자, 기억 볼게요. 다는 X에 걸리는 전압이다. 맞는 말이겠죠. 자, 니은 0.5T일 때 0.5T는 흰색 경로예요. Y는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흘러? 땡, 틀렸어. 디귿 2.5T일 때 2.5T는 요거 2.5T는 지금 딱 X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A에 PN 접합면에서 양공간 전자가 결합하냐? 자, 흰색 선에 보니까 A가 딱 올라가 있죠. 아, 순방향 전압이네.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맞는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비교 수월하다, 그쵸? 해서 회로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이미 다이오드 종류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61번 수능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직류전원 두 개가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어요.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그리고 스위치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4개, 두 개 4개 있죠. 그리고 저항 검류계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합니다. 이때 XY는 PN 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뭐든 있겠죠. 자, 나와봅시다.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검류계를 관찰합니다. 오케이. 자, 이때 관찰한 결과를 딱 토대로 옳은 것을 골라봐. 한번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스위치를 A에 연결한 상태에서 전류 흐름을 보니까 이 검류계에 전류가 흐른다네요. 오, 방향이 C, G, D야. 그럼 일단은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경로를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플러스죠. A 연결했으니까. 그럼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줘야 돼. 그래야 CG로 가죠.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 가다가 여기를 통해서 다시 마이너스 들어가줘야 돼. 마이너스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와서 여기로 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가 PN, 여기가 얼마? PN. 그쵸? 플러스니까. PN 와서 여기가 자 반대가 됐죠,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서 오기 때문에 여기가 PN이고 쭉 가서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에서 봅시다. B에 연결된 또 전류가 흘러. B 가볼까요? B.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 못 가. NP 역방향이니까. 그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가는데 아하! 여기가 P이고 N이겠구나. 그럼 쭉 가서 역방향이니까 못 가고 내려와. 내려와서 아, 전류는 C, G도 똑같구나. 똑같은 쭉 가가지고 B에도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P이고 여기가 N이겠죠. 쭉 가가지고 이래 갑니다. 오케이. 끝. 간단해요. 자, 기억 봅시다. X는 P형 반도체냐? 맞죠? P입니다. 니은 기억은 D, G냐? No, C, G도 같아요. 틀렸어요.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스위치를 B 어디냐 B 요거죠. B에 연결하면 Y에서 전자는 PN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냐? 자, B에 연결한 건 핑크색 선. Y를 볼까요? 순방향 전압 거리죠.
저판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저판면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1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또 수월하고 재밌게 찾았어요. 이런 거는 절대 머뭇거리지 말고 훅훅훅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2번 문제 가보죠. 9월 모의고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와 고체막들을 이용한 회로인데, 자, 여기서 어떤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고, X와 Y는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랍니다. 한 개가 도체, 한 개는 절연체가 되겠죠. 뭔지는 실험을 통해 찾아봐야 돼요. 이때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그리고 S2를 C 또는 D에 연결해요. 한 다음에 D1에서 D4까지 빛의 방출 여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 하는 건데, 가만히 볼게요, 한번. S1을 A 연결했어. 잘 들어오셔야 돼요. 잘 집중하시고. S1을 A에 연결하게 되면 요거죠, 요거, 요거. 여기에 연결했을 때 연결하고, S2를 C에 연결해 버리니, 들어오는 빛이 LED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 말은, 자, 한번 경로 따라가 볼게요. 쭉 가는데 여기서 PN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여기 가서 오 이렇게 가줘야 돼. 가서 정상적인 도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서 와주는 게 맞아. 근데 안 흐르는 걸 보아하니 X가 바로 뭐가 된다? 절연체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Y가 도체가 되겠네. 자, 그러면 D에 연결한 상황을 봅시다. 이거겠죠. A 연결하고 D 쭉 가서, 이제 여기를 안 갑니다. D에 가서, PN을 통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로가 되겠지. 맞죠? 이게 바로 지금 D에 연결한 상황. 좋아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B에 연결했어, B. S1을 B에 연결한 상황에서 C에 연결하면 당연히 절연체이기 때문에 안 들겠죠? D에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가 플러스야. 띵, 갑니다. 가서, 여기서 또 가, 아, 여기 거쳐가구나. 그리고 역방향이니까 안 흐르게 되고, 뒤에 가면 이렇게 가서, 여기, 오케이. 쭉 가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1, 4의 전류가 흐르겠죠. 자, 기억 볼까요? X는 절연체냐? X 절연체 맞죠? 기억! D1, D4냐? 자, 기억은 지금 B에 연결한 상황인데 D1과 D4에 불이 들어오죠. 맞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1에는 순방향 전압 걸리냐? 순방향 전압 걸려서 불이 들어와야지, 그치? 역방향 전압입니다. 그럼 디귿 틀렸고 정답은 기억 니에만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 충분히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63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다. 오케이. 그리고 회로 실험이다. 자, 그림과 같이 회로를 구성했고요. 자,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때 S1과 S2의 연결 상태를 바꾸어 가면서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을 찾아라. 자, 봅시다. 자, 처음에 AA부터 연결해 볼게요. S1을 A에 연결하고 B에 연결할 건데, 문제는 A에 연결하려고 보니 전류의 세기가 블랭크. 모르는 게 있어. 그럼 그때는 데이터가 다 주어져 있는 B부터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한번 가봅시다. 자, B부터 연결해 봤더니, 자, 갑니다.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는 전류가 흘러. 닫혀 있을 때 전류가 흐르려면 이쪽으로는 지금 흐른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 말은, 여기가 P고 여기가 N인데 열려있을 때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것은 여기는 역방향 전압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플러스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면 여기가 NP가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A로 가볼게요. 스위치가 A에 연결했을 때, A에 연결했을 때, 닫혀있을 때는 이렇게 가가지고, 어차피 역방향이지만 위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갈수 있겠죠. 열려 있을 때도 갈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똑같이 I0가 흐를 수가 있다. 맞죠? 자, 기억하겠습니다. X는 P형 반도체냐? 자, X를 보니까 P 맞죠? 기억 맞아요. 오케이. 니은. S1을 B에 연결했을 때, 자, S1을 B에 연결했을 때,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B에 연결했을 때쭉 갔을 때 전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A에 순방향 전압 맞다. 그쵸? 맞아요. 오케이. 자, 여기서. 오, 아니죠. 자, S1을 B에 연결하게 되면 쭉 갔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N 역방향 전압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D급 봅시다. 기억은 I0냐? I0 맞죠? 따라서 정답은 우리는 기억 D급으로 찾고 4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 문제 절대 실수하지 말고 경로 잘 추적해 가면서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64번 한번 가볼게요. 64번. 요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슷한데 조금

조금 달라요. 그 다른 포인트를 찾아봅시다. 자, 그림은 동일한 직류전원 두 개가 있고요. 자, 스위치가 있고 다이오드가 있고 검유기가 있고 쭉 있습니다. 검유기가 있지. 전류 측정하는 장치겠죠. 이때 X는 P 또는 N 중 하나인데 표는 S를 오케이 A에 연결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검유기를 관찰한 결과라고 합니다. 보니까 A든 B든 전류 방향은 똑같아. 근데 전류 세기가 달라. 자, 이 저항이 역할을 크게 합니다. 저항을 통과할 때는 아무래도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전류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첫 번째 A 연결했을 때는 저항을 통과해요. 통과하면 좋을 것 같고 B에 연결했을 때는 저항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 전류가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 경로를 찾으시면 돼요. 봅시다. 자, 첫 번째 A에 연결한 상황을 보니 저항을 통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쭉 가가지고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저항을 통과해야 돼. 그럼 가장 꼭 통과해야 되는 경로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자,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전류를 검열을 통과하게 되면 저항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 경로는 반드시 통과해줘야 되겠고, 여러분이. 자, 이 상황에서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P, 여기는 N.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P, 여기도 N이겠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B에 연결하게 되니까 이쪽 상황이죠. 그럼 쭉 갔을 때, 아, 여기죠. 이렇게 쭉 갔을 때 전류가 가가지고 검유기를 통과하는데 여기가 P가 되고 N이 되면 되고 내려와서 P, N이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B로 갈 때는 저항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전류가 더 강하겠죠.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X는 P형 반도체냐? 맞지요. ㄴ. S를 A에 연결하면 전류는 CGD냐? 자, A에 연결했을 때 흰색 선이죠? 흰색 선을 보니까 CGD 맞죠? D 맞습니다. D은 S를 B에 연결하면 B에 연결했어.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B는 지금 핑크색 선이죠? A는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전압이 걸리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ㄴ만 맞는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수월하게 풀었고 저항에 대한 것꼭 점검합시다. 저항 오케이. 제가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이거든요. 꼭 명심합시다. 자, 65번 가겠습니다. 오각형 형태의 도선이다.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5개가 있어. 연결했고요. 이때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S를 단자 A에 연결하게 되면 두 개의 LED에서 오케이 숫자 적겠습니다. 그리고 단자 B에 연결하게 되면은 다섯 개의 LED에서 불빛이 들어온대요.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봅시다. 그러면은 A에 연결했을 때두 개의 빛이 들어오기 위한 조건을 찾아야 돼. 자, 볼게요. 이게 플러스예요. 그럼 쭉 가가지고 이렇게 회로 한 개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야 돼. 맞지요? 그럼 이때 빛이 두 개가 들어오려면 여기는 역방향, 여기는 순방향이 걸리면 돼. 그러면 여기는 아, 플러스니까는

연결했더니 싹다 다르네. 다섯 개니까. 그럼 여기 연결해 봅시다. 그럼 쭉 하는데 이렇게가 흘러야 되겠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흘러줘야 돼. 자, 그러면 PN, PN 이렇게 되겠죠. 그럼 PN, 여기 PN, 여기도 PN이네. 해서 X는 N형 반도체구나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자, 기억합니다. S를 A에 연결하면 A에 연결한 게 지금 흰색 선을 표현한 거다, 그렇죠? A의 P형 반도체인 양궁은 PN 접합 면적으로 이동하냐? 자, 지금 A 연결했더니 쭉 PN? 오케이, 순방향 전압이죠. PN 접합 면적으로 이동합니다. 기억 맞아요? 이거 봅시다. S를 B에 연결하면, 오케이, B에 연결하게 되면 다섯 개 그러죠? A, E 모두 순방향 전압 걸리냐? 맞죠? 지극 갑니다. X는 P형 반도체냐? X 찾으러 어디지? X? N형 반도체죠. 따라서 지금 틀렸고,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찾아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65번 해결했고, 66번 딱 갑니다. 딱잘 떨어져야 돼요. 자, 그림 가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 AB와 고체 막대 PQ, 이때 고체 두 개가 있어요. 이때 스위치를 딱 연결했을 때 빛을 방출을 측정한 것인데, PQ는 도체와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도체일 수도 있고, 절연체일 수도 있고요. 자, 이때 Y는 자, 여기서 보면은 Y가 얘죠. Y는 P, N 둘중 하나고요. 그림 나는 나에 보면 기역 니은이 있어. 기역 니은은 P 또는 Q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뭐가 뭔지는 찾아봐야 되겠죠? 오케이. 이때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 원자가 띠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또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어디? A에 연결했더니 A는 불이 들어오고 X, 즉 B에는 불이 안 들어와. 자, 봅시다. 여기 연결하게 되면 플러스겠죠? 그럼 쭉 가가지고 A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기는 순방향 전압이네. PN. 여기는 NP가 돼야지. 그럼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네. 아, 도체. 얘는 절연체. 오케이. 그럼 바로 매칭 갑니다. P가 도체이기 때문에 니은이 P고, 기역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Q가 돼야 돼. 맞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B에 연결해 봅시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되겠지. 자, 이제 B에 갑니다. B에 연결했더니 플러스야. 쭉 가서 여기 간들 뭐 해? 절연체로 가는 걸. 전류 당연히 안 흐르겠지. A, B. 아무래도 불이 안 들어오겠지. 자, 기억 봅시다. Y는 주로 양공이 전류가 흐르게 하냐? Y는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공 맞죠? 니은. 나의 기억은 Q 에너지띠 구조냐? 맞지요? 디귿. 스위치를 A 연결하면 B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이 아니고 멀어지는 방향이죠. 왜? 지금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따라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3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해서 66번 이렇게 우리는 재밌고 수월하게 풀수 있고요.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6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특성이야. 자, A, B 지금 반도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가 있고 LED가 있고 스위치에 또 AB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열고 닫으면서, 즉 얘를 열고 닫으면서 빛의 방출 여부를 관찰하는데 옳은 것을 찾아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A를 어디 연결했다? S1을 A에 연결했다. 이렇게. 이때 S2가 열려 있을 때는 방출이 안 됐어요. 근데 S2 닫았어. 닫는 것부터 볼게요. A에 연결하고 S2를 닫았더니 어떻게 된다? 빛이 방출이 됐어. LED, 여기서. 그 말은 쭉 가서, 아, 여기가 PN이구나. 쭉 가서, 아, 여기가 PN이구나.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근데 열었을 때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역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NP가 걸려야 돼. 맞지요? 자, B에 연결하겠습니다. B에 연결했더니 쭉 갑니다. 스위치가 열렸더니 방출되지 않는다네. 자, 그 말은 쭉 갔더니 얘가 이미 역방향 전압인데 당연히 방출이 안 되겠죠. 닫아봐야 방출 안 돼. 따라서 얘도 방출이 안 됩니다. 그 상황이죠. 자, 기억 봅시다. A의 X는 양공이 주로 전류를 흐르게 하냐? 맞죠? 니은. S1을 A에 연결하고, 자, S1을 A 연결하고 S2를 열었을 때, A에 연결하고 S를 열었을 때 B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아니죠.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그쵸? 좋아요. 디귿 갑니다. 기역은 방출됨이냐? 아니죠. 방출 안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또 정답은 기역으로 1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회로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고 쉬운 문제가 많아요. 해서 꼭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68번.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에 관한 특성인데, 자,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합니다. 스위치가 있고, 저항이 있고, 다이오드 내중류가 있죠. 오케이.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고 C하고 D에서 빛이 어떻게 방출되는지를 찾아보는데, 이걸 통해서 옳은 걸 찾아봐 하는 문제가 되겠다. 봅시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어디? A에 연결했더니 C에는 빛이 방출되는데 D에는 빛이 방출 안 돼. 그 말은 갑니다. 쭉 가요. 가는데, 자, 플러스기 때문에 이미 역방향이야. 안 흘러. B는 순방향이 돼야지. 아, PN이겠네. 이렇게 와요. 오다가 C에는 방출된다는 것은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PN. 요거겠죠. 자, B로 가보겠습니다. 자, B에 연결했더니 이제 플러스 여기로 갑니다. 쭉 갔더니 C에서는 방출 안 되고 D에서는 방출돼야 되기 때문에 PN 쭉 가서 여긴 또 흐르겠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좋아. 자, 기억 볼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에는 자, 노란 선이죠.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A 연결하게 되면 A 역방향 맞죠. 기억 맞아요. 예. B의 X는 B, X는 P에 N형 반도체냐? 땡. P형 반도체죠. 틀렸습니다.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B에 연결하면 핑크색 선이죠. D의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자, D의 P형 반도체는 양공이 PN 접합면에서 멀어집니까? 아니죠. 가까워지죠. 전자와 결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는 선택지가 되겠고, 정답은 1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다. 오케이. 되게 쉽다, 그쵸? 회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잘 하다 보면은 희망회로 충분히 돌아갑니다. 자, 오케이. 69번 갑니다. 10월 학력평가 문제. 자, 직류전원 장치 2개, 그리고 다이오드 4개, A, B, C, 4개 있다, 그쵸? LED가 있어. 자, 이때, 나를 볼까요? 단 S를, 스위치를 A, B에 연결하고 LED를 관찰하는데, A와 B 둘다 뭐가 되냐면, LED가 빛을 방출합니다. 이때, A에서 D까지 반도체 종류를 물어봤어요. 한번 봅시다. A에 연결해. 플러스입니다. 그럼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LED에 빛이 방출되려면 전류는 P에서 N으로 흘러야 되겠지. 자, 가능한 경로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나가서 꼭 가야 하는 경로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P고 얘가 N이야. 얘도 PN. 여기도 PN.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B에 연결했어. B에 연결해도 불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B에 연결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나가요. 아, 전류가 나가요. 나갔는데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PN. 쭉 가서 오, PN 맞아요. 쭉 가서 여기로 들어오네. 여기가 PN입니다. 쭉 와서 들어가겠지. 자, A도 P, B도 P, C도 P, D도 P. 다 P형 반도체네. 다 P형 반도체인 거는 1번이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런 데서 시간 확 줄여야 돼요, 여러분. 자, 70번 문제 갑니다. 그리고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 특성을 또 나타낸 겁니다. 또 회로가 있죠. 자, 그림과 같이 회로가 있어요. 반도체 하나, 둘, 셋, 네 개, 검유기가 있어. 오케이. 자, 이때 또 X는 PN 중 하나인데, 나를 봅시다. S1을 A 또는 B에 연결하고 S2를 열고 닫으면서 얘또 연결하고 S2를 열고 닫으면서 검유계를 관찰하는데 검유계를 보면서 옳은 것을 찾아봐 하는 문제가 되겠다. 간단해요. 자, 보시면 지금 S1을 어디에 닫은지는 모르겠지만 요 상황. S2를 열었더니 흐르지 않고 닫았더니 흘러. 열어도 흐르고 닫아도 흘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요. S2가 열고 닫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찾으면 돼. 잘 보세요. S2에 관계없이 C에서 D로 가려면 이렇게 되면 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주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S2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류가 흐르겠지. 이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B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P, N, P, N 쭉 가서 가겠지. 자, A에 연결해 볼까요? 핑크색입니다. 쭉 가서 가는데 여기서 갑니다. 그럼 여기가 PN이 되겠죠. 역방향이니까. 그럼 CD로 가는데, CGD로 가는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여기가 PN이 되어가지고 쭉

흐릅니다. 열면은 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흐르는 거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스위치를 닫음과 무관하게 전류가 흐르는 것부터 해석을 하자. 오케이. 기억 갑니다. X는 N형 반도체냐? 자, X는 N형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B의 연결은 기억에 해당하냐? 자, B의 연결은 기억 아니죠? 니은에 해당합니다. 틀렸어요. 디귿. S1을 A에 연결하고, 얘가 A겠죠? A에 연결하고, S2를 닫으면, 닫았죠? 아, 닫았죠? 닫았으면은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쭉 갑니다. 쭉 가서 A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70번. 정답은 1번으로 또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재밌게 찾았고요.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일단은 변수에 무관한 것부터 찾으라. 오케이? 그리고 가능한 한 데이터가 꽉 채워져 있는 것부터 해석하라. 그것만 잘 지키면 충분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71번 9월 모의고사 문제.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고 검류계가 있고 저항이 있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때 나를 보니까는 스위치를 닫았어. 닫은 상태에서 전원장치에서 그림 2 요거죠. 2와 같은 전압을 발생시키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관찰합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을 관찰해요. 기역과 니은이 있어. 자, 그리고 스위치 열고도 반복합니다. 닫았다고 하고 그리고 열기도 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를 볼 텐데, 자, 닫은 스위치를 닫고 하는 거고 라는 스위치 열고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회로를 그려봐야 되겠지. 자, 스위치를 닫은 상태를 보자면, 자, 가정하기를 닫고 다 연결해 볼게요. 닫은 상태에서 오른쪽 전원장치가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회로는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저항을 거쳐서 X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PN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바꿨어. 전류 방향 바뀌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여긴 역방이니까 못 가고 이렇게 합니다. PN이겠네. 그럼 스위치를 거쳐서 저항을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가 PN이겠지. 아하!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어야겠구나. 아,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극이 바뀌어도 저항에는 무조건 전압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기억이 닫았을 때이기 때문에 다가 되겠고 니은은 라가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 결과 열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그 상황인 거죠. 따라서 기억 맞아요. 니은 다에서 0초와 t초일 때 스위치를 열었을 때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이때 전류의 방향은 BGA냐? 자, 스위치와 무관하게 전류가 흐르려면 오른쪽에 플러스 극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G, B를 흘려야지. 이렇게. 니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디귿. 라에서 T부터 2T초일 때. T부터 2T초라는 것은 라에서는 어떻게 된다? 열었을 때, 스위치를 열었을 때겠죠? 그럼 이때 X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자, 열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럼 X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틀렸고, 71번 정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경로를 따져보면 돼요. 그게 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72번 갑니다. 자, 고체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다이오드가 있고, 검류계가 있고, 스위치가 있고, 전지가 있어요. 이때, A는 뭐냐면, 오케이. A하고 B는 바뀔 수가 있고, A 또는 B는 고체입니다. 이때 고체는 뭐가 될수 있냐? 자, 도체인지 절연체인지 찾아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다의 결과를 보니까 스위치를 닫고 전류가 흐르는 걸 보니까는 다하고 라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다를 보니까는 닫았어. 그렇죠? 전류가 흘러. A에 전류가 흐르네. 근데 B는 전류가 안 흐르네. 그 말은 자, 닫았을 때 플러스가 되겠고 전류가 흐르려면 P는 X는 P, N. A는 도체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도체. 근데 안 흐르네? 절연체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라는 어떤 결과냐면, 라를 봐봐요. 전지 연결 방향을 반대로 했어. 전지 연결 방향을 반대로 한게 라인데, 그 말은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고체를 가져와도 전류가 안 흘러야 되겠지. 안 흐릅니다. 얘도 안 흐르겠지. 자, 기억 볼까요? 기억은 전류 흐름이냐? 아니죠. 흐르지 못해요.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데 어디에서? 다이오드에서. 자, 미리 봅시다.
X는 P형 반도체냐?

맞는 말이겠죠. 디귿,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냐? 당연히 도체가 절연체보다 전기 전도도가 클 수밖에 없죠. 따라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줍시다. 좋습니다. 해서 우리 72번까지 수월하게 풀었고요. 73번 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C가 있고 ABC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이오드 ABC가 있고 직류전원 장치가 있고 자, X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고 B에는 전류가 흐른답니다.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 한번 봅시다. X에 지금 양공이 도핑되어 있네. P형 반도체. Y는 원자가 띠 위에 전도 띠에 전자가 이렇게 있네. 아, N형 반도체. 전자가 많죠. 양공이 있지. 자, 그럼 봅시다. Y가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얘가 N형이네. 그럼 얘가 P형이겠지. N형이네. P형이겠지. X가 뭐였냐면 P형이죠. PN. 이렇게 전류가 되겠지. 맞죠? 자, 1번 봅시다. X는 N형 반도체냐? 아니죠. P형 반도체입니다. 틀렸고. 2번. AN은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아니죠.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3번. A의 X는 직류전원의 플러스극에 연결되어 있냐? 맞죠. 플러스극. 4번. C의 PN 접합면에서, 자, C의 PN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 결합하냐? 아니죠. 역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5번. Y에서는, Y죠. N형 반도체죠. Y에서는 주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에 의해 전류가 흐르나? 아니죠. Y는.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아니라 이 전도 띠로 전이한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런 디테일함 꼭 챙기시길 바래요. 오케이. 이렇게 73번 정답은 3번으로 찾았고 해서 이어서 우리 74번 한번 가봅시다. 74번. 오케이. 또 회로가 나와 있네. 자, 봅시다. 다음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오케이. 자, 여기 회로가 있어요.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스위치 S1, S2가 있어. 자, 그리고 S1과 S2를 열고 전구와 검열계를 관찰합니다. 다 나죠? 나는 싹다 열었어. 오케이. 그리고 다를 봅시다. 나에서 S1만 닫고 전구와 검열계를 관찰한다. 자, 나에 다에서는 S1. 얘는 아예 안 닫았어요. 라에서는 자, S1, S2 다 닫고 바꾸어 연결한 상태에서 다 닫은 거예요.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를 보니까는 전구에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쵸? 그 말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가든 반대로 가든 불이 안 들어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둘다 어쨌든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 말은 이 마주 보는 이두 반도체의 종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만은 둘중 하나는 역방향 전압이 걸릴 수 있다. 꼭 명심하시고. 자, 다를 갑니다. 이제 다는 나에서 S1만 닫고 S1만 닫았더니 전류가 전구에 불이 들어왔는데 전류가 흘렸다는 뜻이겠죠? 이때 전류 방향이 CS1D예요. CS1D. 그 말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S1만 닫혔네? 그럼 가능한 경로는 딱한 개가 있죠. 어떻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쭉 갑니다. 가서 여기가 PN이죠. 그럼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오, 이것도 PN이네.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여기 딱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이게 언제냐면 다입니다, 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라로 가볼게요, 라. 라는 A와 B의 직류전원의,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연결했어. 바꾸어 연결을 한후 S1과 S2 모두 닫고 전류계와 검류계를 감찰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다 닫았어. 싹다 닫고 플러스면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맞아요? 자, 그럼 전류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흘러줘야 되겠지. 역방향이니까 PN. 그럼 NP는 못 가겠죠.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PN. 이렇게 가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쭉. 오케이. 자, 이 상황이죠. 자, 기억 볼까요? Y는 P형 반도체냐? P형 맞죠. 니은 나에서 A는 자, 나에서 A는 플러스 단자 연결되어 있냐? 나는 다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A는 마이너스 단자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기억은 DS1C냐. 자, 라에서 가는 경로를 보니까 쭉 갔을 때, 자, 플러스에서 와가지고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 CGD. 따라서 DS1C가 아니고 CS1D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기억으로 찾을 수가 있다. 1번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수월하게 찾았고요.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7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직류 전원 장치 저항 다이오드가 있고요. 자, 오케이. 나는 가의 다이오드를 구성하는 반도체 X와 Y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니까 양공이 있네. P형 반도체. 전자가 막 있네. N형 반도체. 원자가 D 위에 전도 D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걸 보니까 그럼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X는 P형 반도체냐? 맞죠? 맞아요. 니은. S를 닫으면, 자, 플러스 극이죠. S를 닫게 되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PN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의 전류가 흐르냐? 흐르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 D 극 갈까요? S를 닫으면, 닫았어요. Y의 전자는 Y의 전자, 요거죠. 자, PN 접합 면에서 멀어지냐? 아니죠. 순방향 전압이니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오케이, D 극은 틀렸고,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수월하게 풀었고, 76번 문제 한번 가보죠. 79도 수월합니다. 자, 봅시다. 그림은 동일한 전지 전구 PQ 전기 소자 XY가 있고요. 자, 스위치는 연결한 위치에 따라서 PQ가 켜지는지를 보는 건데, XY는 저항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XY는 저항 다이오드 뭔지 몰라. 찾아봐야 돼. 봅시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PQ 둘다 불이 들어왔네. 자, 그 말은 저항도 흐를 것인데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라는 거겠지. 오케이. 자, B를 갑시다. B에 갔더니, 자, 여기 B에 갔더니 플러스 극이죠. 이렇게 갔더니 어디에 불이 들어오냐면은 Q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B에만 불이 들어와요. 어떻게? 여기 쭉 가가지고 P에만 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갈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A에 연결했더니 어떻게 된다? 다시 봅시다. A 연결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지. 쭉 가가지고 여기도 불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도 불이 들어와. 자, 봅시다. A, B 전극의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X는 둘다 전류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되겠고 얘는 다이오드가 되겠다. 그렇게 찾으면 금방 끝나요. 자, 기억 봅시다. X는 저항이냐? 맞죠? 맞아요.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냐? A에 연결했더니 다이오드 Y에도 Q에도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방향 맞죠? 자, D 극 봅시다. Y는 다이오드인데 정류작용을 하냐?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충분히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잘 푸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이오드 관련 문제가 되겠고, 이제 우리 재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 부분 쌤하고 제대로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작년 수능 문제죠. 따끈따끈한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고정돼 있고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흘러. 얼마? I0. 그리고 A와 C에는 각각 세기가 I인 전류가 흘러. I, I. 방향은 몰라요. 이때 표는 XY 평면의 점 PQR에서 오케이.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인데 P에서는 지금 B0의 자기장이 흘러요. 그 말은 방향은 몰라. 어쨌든 B0야. Q에서는 0이랍니다. 오케이. 근데 R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옳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나 봅시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쌤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대칭성에 대한 생각이 확 들어요. 대칭성. 자, 이 Y는 X는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PQ는 요 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리고 A와 B가 지금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요, 여러분.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물리 1할 때도 1이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직선 도선 두 개가 놓여 있을 때 직선 도선 둘의 전류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왼쪽이 이 도선, 이 도선의 전류가 있는 아래로 위로 가. 그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감아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쪽 왼쪽에 나오는 방향이니까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똑같을 때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딱 중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얘는 Y는 X를 기준으로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PQ가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아 버린다. 그럼 P와 Q에서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 버리겠지. 예를 들면 C가 요 Q에서 만드는 자기장을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A, A가 나오는 방향으로 플러스 B라 하자.

여기도 플러스 B 플러스 A이기 때문에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B는 일정한데 A, B 둘다 PQ에 똑같은 자기장을 만드네. 달라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PQ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A와 C는 전류 방향이 똑같아가지고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요 영역에서. 그래야지만 P하고 Q에서 서로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지금 B가 만드는 자기장은 PQ 영역에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 그럼 Q에서 0이라는 거는 A와 C의 합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 맞아요? 나오는 방향. 그럼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결국은 A와 C가 여기에서는 나오는 방향,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따라서 Q에서 0이네. 그럼 P에서는 A, B 합도 들어가는 방향, B도 들어가는 방향. 따라서 마이너스 B0가 될수 있겠지. 방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해되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Q에서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과 P에서 A와 B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오른쪽. 얘는 위로 간다고 한다면은 나오는 방향. Q로 올수록 나오는 방향이 세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B와 상쇄될 수 있고, P로 갈수록 A에 의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강해지기 때문에 들어가고, B도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PQ에서 A와 B가 동일한 세기의 자기장인데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P와 Q에서 자기장 세기를 더해버리면은 A와 C는 사라지고 B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 자, 그 논리를 한번 펼쳐볼게요. 자, 여기서 BP 플러스 BQ 요두개 합치게 되면 A와 B는 상쇄돼 버려. 상쇄가 되겠죠? 상쇄돼 버리면 뭐만 남냐면은 B만 살아남습니다. 오케이? 자, B가 PQ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B 프라임이라고 적으면 B를 두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B 프라임이 되겠죠? 마이너스 2B 프라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제로겠죠. 제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따라서 B 프라임은 얼마? 2분의 B 제로가 되겠다. 아, B는 Q와 P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B 제로를 만들어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 봅시다. 기억 볼까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냐? 맞는 말이죠. 자, I가 몇 I 제로인지 구하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A와 B에 관한 걸 찾아야 돼. 잘 보시면 Q에서 B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B0를 만들기 때문에 A와 C는 Q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B0를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A와 B는 같은 전류의 세기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I라고 할 때, 지금 I라고 했다. 그쵸?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한다면 C부터 볼게요. C가 Q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2분의 B0. 오케이. 그쵸. 2분의 B죠. B라고 했으니. 자, 그리고 A가 만드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죠. 얼마? 마이너스 3분의 B. 요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플러스 2분의 B0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6분의 B가 되겠죠. 6분의 B는 2분의 B0이기 때문에 결국은 B는 얼마가 된다? 3B0가 되겠지. 아, 한 칸만큼 떨어진 여기서 A와 C가 만드는 자기장은 얼마? 3B0구나. 그 말이에요. 자, 전류의 세기를 봅시다. 전류의 세기를 보면은 여기서 B가 정의한 I0는 이렇게 돼요. 여기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은 2분의 루트 2D다. 그쵸? 2분의 루트 2D. 그럼 이렇게 됩니다. 루트 2분의 1D분의 I0라고 그럴 때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B0거든요. 그 말은 D분의 2루트 2D가 B0에 비례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성립하는 자기장이 3B0거든요. D만큼 떨어진 곳에서 I가 흐를 때 자기장이 3B0이기 때문에 I는 얼마가 된다? 6루트 2I0가 되겠지. 따라서 ㄷ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자, ㄷ 봅시다. 기역은 B0냐? 자, 기역은 지금 보니까 R이다. 그렇죠? R. R에서 자기장을 찾아보게 되면 자, B에 의한 거는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플러스 2분의 B0. 플러스. 자, C가 만드는 거 나오는 방향으로 얼마? 3B0. 자, 그리고 A가 만드는 거는 두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B0. 자, 그러면은 결국은 2B0가 되겠다. 이렇게 수월하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칭성 활용해서 꼭 여러분 걸 만들어 보시고

0: 가지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대칭성입니다. 명심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복습 꼭 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다. 백성은 윗사람을 섬겨야 되고 목민과 수령은 백성을 다스려야 돼. 아, 백성과 수령이 분명 역할이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 선지에도 바로 나와요.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돼. 반드시 절약해야 돼. 절용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렴해라는 것은 천하의 큰 장사야.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할 거다. 그냥 몇 억짜리 그 뇌물 따위 때문에 청렴함이라는 이익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 재물 쓰는 방법 몰라서 실효가 없으면 안 된다. 일 못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바로 앞에 있는 또 이렇게 네, 수능에 또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네. 이러니까 제가 기출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도 한번 혼자 풀 때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막 마구잡이로 함부로 막 쓰게 되면 재정이 부족해져서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민관이 지녀야 될 자세 정약용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수령은 공무 수행 시 재정 지출 효과를 고려해서 안 된다? 엥? 고려해야지. 실효가 없으면 안 되는데 효과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 잘해야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1번 틀렸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수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아니지, 그치. 오히려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지, 그치. 공익에 힘써야지, 그치.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수령은 백성과 자신이 직분상 동등한 관계임을 자각해야 된다? 직분이 여러분들 위에 나오는 것처럼 다르지, 그치. 누군가는 섬기는 자, 누군가는 다스리는 자예요. 따라서 직분은 다르다, 동등하지 않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수령은 검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수령은 검소해야 돼, 절용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찾았다, 4번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수령은 공무수행에서 인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눌러야 돼. 엥? 결국에 절용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용,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마음을 누르면 안 되겠지, 그치? 오히려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 그치? 5번 또한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렴에 대한 문제를 한번 쫙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제 주제입니다. 니부어의 사회윤리가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 출제연도를 쫙 갖고 왔는데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니부어의 경우에는 조금 오래 전 것도 한번 제가 적어놨습니다. 원래 이제 23년부터 제가 쫙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더 앞당긴 이유가 뭐냐? 니부어는 여러분 사실 2020학년도 수능까지 나오고 한동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 기억 속에서 니부어가 잊혀졌습니다. 전 나름대로 니부어의 사회 윤리가 뒤에 나오는 분배 정의와 교정적 정의와 연결된다고 봤기 때문에 항상 징검다리 역할로 가르쳤지만 몇몇 경우에 친구들은 노트냥 이제 안 나오나 보다 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반전. 네. 이번에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 니부어가 짜잔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관리를 공부할 때, 교과서를 공부할 때, 수특 공부할 때, 개념 정리할 때 때로는 한동안 안 나온다고 해서 이제 버리면 되겠다 싶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 나름대로 나올 사람들만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쫙 한번 훑어보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게 막 심화까지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나왔던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옛날 트렌드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간략하게라도 정리하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리브어에 대한 출제 경향을 보여드렸고요. 나아가서 26학년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6월, 9월 수능에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만점으로 가는 개념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리브어가 정의 파트 들어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의, 부분적인 정의에 대해서 나누어서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정의는 공동체 행복을 지향하는 법을 지키는 거다, 준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분적인 정의에는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인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정말 트렌드가 이제 한참 좀더 나아간, 좀더 이렇게 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특에서도 나오고 자주 언급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안 보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분배적인 정의는 가치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교정적인 정의는 이익과 손해를 바르게 교정해야 된다. 나아가서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다면 저의 수능 개념 강의에 가서 참고해서 듣고 오길 바라겠습니다. 넘어서 여러분들, 리버입니다. 리버는 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면서, 이 특징들을 구분하면서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기적인 성향도 있지만 이타적인 성향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싸웠을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 싸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개인은 이타성을 추구한다라고 리버는 일단 얘기하게 돼요. 그럼 다음으로 사회에 대한 얘기,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집단에는 집단적인 이기심이 존재한다라는 걸 강조하게 됩니다. 개인 간에는 쉽게 그냥 얘기로, 말로, 설득으로 풀었던 그런 갈등들이 집단으로 이어지게 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리버는 집단 간의 갈등은 조정과 설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강제력이 중요하다,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모의 평가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요 정도까지는 내가 리버어를 공부할 때 정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리버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구지? 얼핏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려고 어려워했던 문제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없는 포인트,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불가피하게 병행돼야 된다. 집단의 이기심이라는 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강제력이라는 게 병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제력을 발휘할 때도 너무나 지나치면 안 돼. 너무나 이게 끔찍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강제력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밑줄을 쳤냐? 있다. 선제 또 언급이 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리버어를 요즘 공부를 안 했겠구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때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도 문제를 풀수 있게 많이들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여러 막 분석들을 하게 되면 기출에서 때로는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이 개념을 잘 몰라도 풀수 있게 문제를 구성할 때도 있어요. 문제 구조상 얘를 잘 몰라도 맞출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의평가 수능 그리고 학력평가 문제를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중요하지. 집단 간 갈등 해결하는 거 중요해. 근데 뭐가 필요해? 강제력이 필요해라는 포인트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 누구냐? 리브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브어의 사회 윤리. 1번입니다.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본질적으로 악한 건 뭐밖에 없다?

악의지밖에 없다, 그쵸? 니부어는 여러분들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강제력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인 악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지만 이 지문에 나와 있는 힌트를 보면서 X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습니다. 니부어 여러분 따르면 집단의 강력한 이기심은 다른 집단 이기심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한 1초만 사라질게요. 아, 오케이. 네.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아닙니다. 니부어가 여러분들 결국에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X, 오케이. 다음 이제 4번입니다. 강제력은 도덕적인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최선이다. 니부어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제가 실제로 개념 강의를 찍을 때도 나아가서 이전에 기출을 풀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포인트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강제력이 병행돼야 돼. 근데 그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 강제력은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돼. 지나치게 행사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부어의 강제력을 표현할 때 제가 특히나 강조했던 포인트가 이렇게 또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할 때 이런 트렌드, 이런 내용, 이런 포커스, 포인트 잘 맞추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수 있죠. 그렇죠?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부어 문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니부어 관련돼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개념 강의 보시면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분배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제가 될 때마다 보통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그 결과,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조금 오답률이 높은 선지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개념이라는 큰틀 내에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비록 그 시험이라는 짧은 순간에 그것을 유추하는 건 어렵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 이게 이러한 개념과 연결되는 맥락이구나.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라는 걸 확인해 간다면 분명히 오답률이 높더라도 잘풀수 있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7학년도 수능 분배적인 정의 문제 다 맞출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분명 3점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맞출 겁니다.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의 미래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 쫙 풀어보면서 같이 그 만점 길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보통은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조금 앞선 트렌드를 보게 되면 마르크스가 나온 적도 있고요. 공리주의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롤스와 노직을 중점적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왈처란 사상가 또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학력평가 또한 요새의 트렌드는 롤스와 노직을 비교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딱한 명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롤스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난도를 조절할 때 아니면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을 때 단독 출제도 될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공부에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오히려 롤스 단독이 나오면서 롤스를 더 심화시켜서 깊이 있게 볼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흥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윤리교사가 여러분 원래 이게 약간 좀 달라요. 너무나 난 재밌어 이게 얘기하는 게. 네. 미안합니다. 네, 반성할게요. 갈게요, 여러분들. 27번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오답률이 67.6% 문제였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6, 7명이 틀렸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선 다시 안 말하겠지만 딱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헷갈리는 주제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막 도표 나옵니다. 순서도 나옵니다. 이럴 때 내가 만약에 평소에 그게 약했으면 잠깐 지나갔다 와도 됩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바로 순서대로 풀기 위해서 억지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금 약간 막히는 게 나오면 넘어가서 다른 거 풀고 와도 돼요.
가끔 몇몇 친구들은 오히려 뒤에

문제 풀수 있고 점수 받을 수 있던 걸 시간이 안 돼서 못 풀고 앞에 문제 틀리고 뒤에 문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넘기고 와도 돼요, 알겠죠?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값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 조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질 권리를 소유합니다. 노직이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지문의 포인트예요.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내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소유한 것을 소유하는 게 정의로운 분배의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노직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무엇이든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직의 정의, 절차적 정의라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노직이다 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이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노직은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펜을 거꾸로 들고 있었네? 네. 오케이. 1 보겠습니다. 노직이 나왔어. 뻔히 보여, 사실, 그치? 롤스가 나왔을 거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기출을 통해서 이게 익숙한 트렌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또 몰라요. 그래서 을도 일단 다 읽어봐야 돼. 공정으로서의 정의 끝났네. 롤스 맞네, 그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인 입장은 순수한 가상의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 포인트, 그치? 나아가서 원초적인 입장, 무지의 빌. 이것은 롤스의 머릿속에서 나온 사고 실험의 결과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합의 상황이 아니라 롤스가 생각했을 때 공정한 상황으로서 만든 게 바로 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인 인간들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제 합의하게 될 거예요. 어떤 걸 합의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합의하게 될 겁니다. 정의의 원칙, 1원칙, 2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딱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을은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스. 이제 바로 선지로 가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할 때만 정의롭다. 여러분들 노직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노직이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가, 바로 최소 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정도만 하는 국가예요. 노직에 따르면 이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 따라서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공정하였다면 이후에 불평등이 생겨도 그거는 괜찮다, 정당화된다라고 노직은 얘기합니다. 그 포인트까지 연결 지으면서 1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볼게. 국가의 여러분 재분배 행위 조금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 해석을 좀 넓혀 볼게요. 넓게 봐서 국가의 재분배 행위는 이럴 때 정의롭다. 어떨 때 정의로울까? 불평등을 교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노직이 말하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지켜줄 때,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할 때, 그럴 때 정의롭게 되겠지, 그치? 오히려 취득과 이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정할 때, 그럴 때가 정의롭고 정당한 행동이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1번은 그 맥락과 내용상으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출제가 되었던 선지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노직의 경우에는 부정의를 교정할 때 우리가 배웠던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취득 이전의 원리가 안 됐을 때,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교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패스. 2번입니다.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 노직은 분명히 최소 국가를 강조했어. 그러면 노직에 따르면 이 포괄적인 국가에선 정의로운 소유가 생기지 않겠구나. 2번, 오케이, 정답.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사실과 이런 당위에 대한 구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봐야 돼요. 분명히 노직의 여러분 관점에서 이 최소 국가는 정의로운 소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쵸? 나름대로 취득과 이전과 교정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유권을 잘 보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최소 국가가 아닌 혹은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선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없을까요? 분명히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취득이 정의로울 수 있고 이전이 정의로워서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가져야 돼요. 분명히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소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소유가 발생할 수 있어. 그냥 이거 사실의 문제야. 그럴 수 있지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2번은 틀렸습니다. 네. 발생할 수도 있어.

노직의 그 포인트를 굉장히 미묘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흔들어 놔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 풀때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선지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아, 노직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국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 딱 끊고. 근데 최소국가가 아니라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분명 정의로운 소유는 생길 수 있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배적인 정의에서 특히 이런 선지로 친구들을 많이 함정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연습이 기출을 통해서 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발생할 수 없나? 진짜인가?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바로 기출의 미래 강의가 있는 거예요. 유정쌤과 저의 강의를 통해서 실력 향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분배한다. 그쵸, 여러분들. 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로 시민들의 권리, 의무, 이익, 자유 이런 거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여러분들, 롤스에게 맞습니다. 정답 따라서 3번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우리를 긴장시켰지만 막상 선지에서는 깔끔한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개념을 계속 봐야 됩니다. 롤스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에서 정의의 원칙, 무지의 배일,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야 돼요. 네. 오히려 개념을 잘 잡게 되면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지의 배일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사회적인 우연성을 모릅니다. 내가 외모가 뭔지, 성별이 뭔지, 내가 어떠한 걸 잘하는지 몰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무지의 배를 쓴이 사람들,

정치 현상에 대해서, 경제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회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정의의 여건 또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롤스의 무지의 배를 공부할 때, 원초적 입장 공부할 때 모든 걸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함께했던 1학년 친구들에게도 계속 강조했는데 여러분 또한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개인은 타인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다라는 걸 체크. 5번입니다.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다라도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경우가 있다. 아닙니다. 둘다 여러분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의미 차이가 있어요.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 이 노직은 절차적인 정의. 그런데 둘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크게 항상 출제가 되는 게 뭐야? 과정이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다. 그러한 절차가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다가 둘의 강조하는 공통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분배 절차가 부정의하면 분배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볼수 없겠죠. 그렇죠? 5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첫 번째 수능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별표를 치고 다시 복습하길 바라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엔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보겠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나왔습니다. 아, 롤 쓰겠구나. 그것은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앞서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어. 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분배야라는 기준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여러분들,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별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앞에 거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독해를 하고 뒤에 거를 파악을 잘 못해서 이 문제를 좀 틀렸습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기 있는 지문을 보게 되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대요, 쌤. 따라서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4번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롤스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순수 절차적 정의,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별표 친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4번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4번 정답이었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아마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말도 어려웠고, 이걸 독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라고 했는데 라는 말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기출문제. 나아가서 개념, 심화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정답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 삽입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공정한 상황으로서, 공정한 절차로서 평등한 원칙적 입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라고 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정의의 원칙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상과 롤스라는 걸잘 보여주고 있고요. 롤스의 개념을 심화하고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별표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두 개, 그쵸? 네. 1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지향합니다. 롤스 여러분들 전반적인 맥락을 쫙 보게 되면 롤스는 사회라는 것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롤스의 목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특히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너의 우연적인 특징들 쓸수 있어. 언제?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쓸수 있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롤스라는 사상가는 모두의 이익을,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꿈꿨구나, 바랐구나, 지향했구나라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1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에 작용하지 않는다. 굉장히 매력적인 선제예요. 아까 제가 노직할 때 여러분 얘기했던 사실 판단에 대한 문제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연성 작용합니다.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 저의 뭐 재능, 아까 얘기했던 뭐 외모,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 나아가서 저의 뭐 배경 혹은 저의 뭐 사회적인 지위.

저희 뭐 부모님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분명히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다만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죄의 배의를 도입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데 유불리, 유리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무죄의 배의를 도입한 거예요. 나름대로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롤스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정의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를 만들었어. 그런 사회에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을까? 작용하지, 그치? 착용해도 괜찮아. 언제? 너가 갖고 있는 우연한 특징이 최소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면 그땐 너의 운을 써도 괜찮아. 너의 우연성을 이용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성 작용합니다. 그쵸? 작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좀 까다로운 판단이 필요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는 선지입니다. 사실적인 내용과 판단해서 잘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이 될 정의 원칙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걸 합의하는 거잖아. 따라서 3번 X. 5번, 무죄의 배의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 나나 타인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따라서 5번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 심화 포인트 문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자세히 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는 질문을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갑부터 한번 볼게요.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요로 한다. 전 사실 여기서도 눈치를 챘습니다. 괜히 막 자랑하는 것 같네. 여러분, 저는 근데 생활과 윤리를 당연히 잘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의 경우에는 교직에 있는 동안 생활관리를 매해 공부하고 매해 분석하고 매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게 눈에 익숙합니다. 네. 옛날에 정말 막 기출에 막 이렇게 통달했을 때는 툭 치면 툭 나왔을 정도예요. 네. 여러분들 이번 1년 동안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게 만점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정형화된 분배 원리가 재분배 행위를 갖고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일정한 기준과 형식을 바탕으로 분배하게 될 경우엔 재분배를 불러올 거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른 분배 이렇게 일정한 틀과 기준이 있게 되면 재분배를 불러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는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까? 포인트 여러분들 소유 권리론의 관점. 아 노직이구나.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기억해야 돼요. 재분배는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야 이렇게 재분배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유권이 침해될 거야. 열심히 일해서 소유하게 된 것들, 아니면 자유롭게 이전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침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상가는 정형화된 분배 원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갑은 비정형적인 분배 원리를 강조했던 노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직을 제가 강의할 때 노직의 정의는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포인트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을입니다. 무죄의 배를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뭔지 모른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배웠던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죄의 배의 상황에서 모두가 합의를 통해서 정의 원칙을 도출해 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을은 롤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갑과 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지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 A, B, C가 나와서 순서도가 나와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A의 경우에는 yes랑 no가 나와야 되고요. 갑의 경우에는 네, B의 경우에는 갑에게만 yes, C의 경우에는 갑 말고 을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때 선지에다 같이 적어주면서 푸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입니다.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과세 정책,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게 한다.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세금 내는 거, 이거 개인의 소유권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노직을 아마 한 50%, 60% 정도만 공부한 친구들은,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세금은 다 나쁜 거야, 세금은 다안 되는 거야.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야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노직은 여러분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 과세 정책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치안을 위한, 혹은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를 위한 과세 정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 건 노직의 관점에서 아니라고 보겠죠? 그렇죠? 아니라고 보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순서들을 보게 되면 노직은 지금 여기서 예스가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근데 잠깐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잘못 표시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헷갈렸어. 노직의 관점에서 있는데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던 과세 정책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노직이 이미 노야. 그럼 더 이상 A는 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직이 예스가 나와야 다음으로 룰스를 판단했을 텐데 노직부터 이미 노가 나왔어.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다라고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란을 드려서 여러분들 죄송해야겠죠?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노직에게 이미 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노직이 얘기했던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노동을 통해서 얻었으면 그거 개인 거 아닙니까? 개인의 소유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당할 수도 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쵸? 노직을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공부했어도 잘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노직은 최초 취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제한 조건을 겁니다. 너의 노동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그거 네거 맞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았을 때, 않는 한, 그때 너의 소유권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자기 노동을 통해서 취득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다면 그건 부당한 소유가 되겠죠. 따라서 부당할 수도 있어. 있어, 그치? 따라서 예스가 되겠죠. 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첫 번째 나왔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취득의 원리를 공부할 때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제한 조건도 기억해야 돼. 만약에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다면 그건 부당한 거야. 그쵸?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최소 소유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려웠던 여러분 심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디귿이 맞나 틀렸나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되게 이 문제가 재밌던 게 뭐였냐면 디귿을 판단하기 어려웠어도 내려가서 여러분들 리을을 판단하게 되면 정답으로 약간 이끌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리을을 가서 풀어준 다음에 올라오도록 할게요. 봐봐요. 네, 볼게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가? 이 롤스가 얘기했었던 차등의 원칙을 기억하면 돼요. 최소 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차등의 원칙, 너의 우연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롤스의 생각엔 여러분들,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롤스가 차등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은 여러분 롤스에게 맞죠. 네. 노직 말고 롤스에게만 예스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니은이 맞고요, 리을이 맞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리을이 맞고 기억은 확실히 틀렸어. 기억이 틀렸으니까 이미 4번, 5번, 1번 지워주고 여러분들 2번, 3번 남은 상황에서 디귿은 모르겠네. 근데 이미 3번 정답 나왔네. 3번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을 판단하지 못했어도 분명히 풀수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려울 걸 예상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디귿에다가도 별표를 치고 다시 한번 정리하길 바래요. 롤슨 여러분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지, 뭐 부자가 될지, 뭐 최대 수혜자가 될지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롤스는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그 사회에서, 이 원초적 입장의 상황에서,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뭐 90%야.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이 10%야. 그럴 때는 이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효용을 막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롤스에 따르면 아예 원초적 입장에서는 그
그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좀 처음 나왔던 어려운 선지였지만 여러분들, 이 디귿은 틀린, 롤스에게 해당이 안 되는 선지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초적 입장에서는 이 확률을 평가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확률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균 효용의 원칙과 같은 것들을 아예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에서 이 확률적인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답 바로 3번인 거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 인정. 네. 다음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가브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순서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끝났네. 롤 쓰겠구나. 원칙을 싫어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싫어하는 사회,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공리주의에서 얘기한 여러분들 최다수 최대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 자발적인 체제에 접근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여건 아래에 합의될 원칙을 싫어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책무는 스스로가 부과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만들면서 함께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갑은 롤스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롤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체크, 노직이죠, 그쵸? 역사적인 것으로 체크, 여러분들.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의존한다. 그 과정을 보겠다, 절차를 보겠다, 역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김상건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볼 때, 그 김상건이 이걸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보겠다는 게 이 노직의 생각입니다. 김상건, 비싼 시계 갖고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얘가 일해서 번 거네? 그건 괜찮아. 비싼 시계 갖고 있네? 알고 보니까 이거 훔쳤던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나쁜 거 했던 거야? 이럴 경우엔 안 되라고 이렇게 노직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노직의 역사적 원리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불의의 존재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아래에서 교정의 원리 실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부당하게 뭐 사기나 뭐 계약 위반이나 절도, 강도와 같은 것들로 소유권을 얻게 되었다면, 그런 걸 넘기게 되었다면, 그럴 때는 그건 문제가 된다, 교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직이 말하는 교정의 원리, 불의에 대한 교정의 원리 기억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순서도입니다. 보겠습니다. A의 경우에는 yes, no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갑에게 yes, C의 경우에는 을에게 yes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풀면 돼요. 네. 갑은 롤스, 을은 노직. 오케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롤스, 노직. 오케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차등적인 분배는 사회적인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되는가? 롤스의 1원칙을 딱 기억했다면 기억은 바로 틀렸다고 지워질 거예요. 네. 정답이 아예 될 수가 없겠죠. 그쵸? 왜? 롤스는 여러분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는 사람들이 최대한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권리들, 자유들, 여러분들, 정치 참여의 뭐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롤스에 따르면 우리가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오로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예요. 롤스 여러분들 자유의 우선성 1원칙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개념이 지금 막 떠오르지 않는다, 어렵다 싶으면 다시 한번 개념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자유들, 기본권들, 이런 것들 막 다른 막 사회적인 불평등 완화나 사회적인 선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 알겠죠? 자유는 오로지 자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네, 됐습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할 겁니다. 그렇죠? 규제해야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공정한 상황인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만들어서 롤스가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죠?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롤스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시켰다라는 흐름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니은 롤스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니은 같은 선지는 여러분들이 개념에다가 같이 적어

0: 바꿔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타인 A에게 무관심한 인격은 정의원 측이 합의할 수 있는가? 공정한 최초의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얘기하고 있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대신에 합리적인 사람들, 대신에 서로에게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최초의 공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만들어냈던 순수한 가상의 상황이라는 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치? 이런 여러분 평등한 원칙 입장에서는 롤스가 이 우연성이라는 것이, 그쵸? 우연성이라는 것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원칙을 만들 때 적용되지 않도록 무죄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이걸 공부할 때는 무죄의 베일이라는 개념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평등한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모든 걸 모른다? 이건 또 아니다. B라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도 있어, 그치? 뭘 알고 있다?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 경제, 정치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은 알고 있다. 나아가서 사회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의의 여건은 알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선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개념이 쫙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돼요. 확장도 시켜보고, 좁혀도 보고, 조금 모르는 내용들, 심화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강의도 듣고, 해설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 추가로 노트에도 적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EBS에서 있으면서 이제 매번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기출 개념 계속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원하는 성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꼭 원하는 성적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연습들을 계속 반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귿 여러분들, 동그라미. 이런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쵸? 사람들은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의 원칙을 만들게 된다.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 포인트 잡기. 네, 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적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계속 노직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지문에서도 만났던 포인트예요. 정형적인 원리, 일정한 형식과 기준이 있는 분배 원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필요에 따른 분배의 경우에는 개인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을 거야.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노직이 비판합니다. 따라서 C의 부분은 노직에게 yes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몇 번? 5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문제. 다음 이제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오답률이 무려 63.3%였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틀렸던 문제예요. 어떤 내용일까? 확인할게요. 적절한 걸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 오케이.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원초적 입장을 통해 탄생한 정의의 원칙, 그쵸? 그래서 공정한 상황에서 만든 합의된 원칙을 따르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까 나왔던 이 평가원 주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오케이. 갑은 여러분들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소유 권리론은 끝났습니다. 소유 권리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누구? 노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직. 그것은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해서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양도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이전의 원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전의 원리. 네. 왔다 갔다 여러분들,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딱그 순간, 그냥 최종 상태, 요 시점만 보는 원리가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분배 정의, 역사적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딱 시점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회의 효용이나 이런 이익들, 공리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과정을 보겠다. 역사적 원리를 보겠다라고 하는 게 노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갑과 을이 누군지를 각각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내려가서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기억 여러분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분명히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 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최소수의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강의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을 푸는 게 아니라 사상가들의 생각을 보는 거다. 사상가들의 관점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의 여러분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자유라는 것은 오로지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를 강화할 때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제한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오로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아까의 경우를 딱 떠올리면 돼요. 상원생 그러면 기억은 지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제가 말한 포인트가 이 기억과 똑같았나요? 틀렸죠, 그렇죠? 앞에가 틀렸죠. 자유를 위한 경우에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는 다른 것들을 위해서 제한되면 안 된다. 그것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든, 사회 전체의 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든,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든 안 된다. 자유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충족돼야 된다. 자유가 최고다. 자유의 우선성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조금 심화 포인트지만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에 더해서 축차적 서열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정의 원칙, 우리가 얘기했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차등의 원칙 순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축차적 서열. 추가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나름대로 앞에 게 지켜져야 뒤에 게 따라서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한 자유가 먼저 지켜지고,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균등이 지켜지고, 마지막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나서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차등의 원칙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순 없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순 없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축차, 단계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네, 기현 여러분 이렇게 해서 X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공정한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 공정한 원칙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포인트, 어떠한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냐? 그건 아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지식들은 알고 있다. 계속 말해서 이제 입이 아프죠, 그쵸? 니은 여러분들 별표 치고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억 지금 틀렸고요.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디귿과 리을의 5번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네. 나머지 볼게요, 근데. 디귿입니다.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에 국가가 재화를 이렇게 분배할래? 나 필요에 따라 분배할래? 나 능력에 따라 분배할래? 나 업적에 따라 분배할래? 이렇게 정형적인 방식의 분배를 제시하게 되면 그럴 땐 개인의 소유 권리가 침해되겠지, 그치?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정형적인 원리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네, 디귿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롤스와 노직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절차가 정의로웠다면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 치고 둘의 공통점이니까 별표 치고 이렇게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출문제까지 왔다는 건 잘했어요. 근데 이 분배적인 정의가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피하고 싶은 조금 싫은 그런 문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계속 오히려 반복해보고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연결도 시켜보고 맥락도 시켜보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 설명 들으면서 개념과 내용들 심화시키길 바랍니다.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수능 대박 같이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2: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이종훈입니다. 이번 단어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기후 단어입니다. 근데 기후라는 것도요, 결국은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취재진 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다 차근차근 풀어나가보다면 오히려 더 기후 파트가 막 재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찾는 연습을 한 번씩 해가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따라오기가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기후 파트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후 파트에서는요, 매번 두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요, 매년 작년에는 좀 직접적인 문제는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아, 너무 어려웠어. 제가 봐도요,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풀긴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수능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정말 쉽지 않았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것부터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될까,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요, 여러분들을 변별하는 문제로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결국 해야지 여러분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등급을 위해서는 기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할만해요. 할 수 있어. 정답 찾아가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요. 자, 1번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되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이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아니?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 가지고 다 적용하는 거거든. 표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위도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은 주로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었니?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이나 연교차나 주로, 자, 연평균이나 연교차나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연교차나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게 있잖아. 핵심적인 거, 이 핵심적인 게 결국 뭐냐면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이 있으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거를 결정짓는 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인 거야. 물론 연평균 기온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지역마다 좀 다른 요인은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해발 고도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크게 최한월 평균 기온을 고려하면 되는 거거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평균 기온도 낮아지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도 커집니다. 그 이유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역마다 한 요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은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많이 나죠. 이게 연교차라고 봤을 때요. 그래서 결국 이 연교차라든지 최한월 연평균 기온을 결정하는 거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다. 약간 이런 거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낮아진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자, 수력분포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위도하고 수력분포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념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동위도라면은 내륙지역과 해안지역을 비교했을 때 해안지역이 겨울철에 더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치? 결국 최한의 평균 기온이 또 중요해졌어요. 해안지역

지역이 최하늘 평균기온이 더 따뜻하니까 내륙 지역이 최하늘 평균기온이 더 추워요. 그럼 격차가 더 커. 그럼 연교차는 어디가 커? 내륙 지역이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발고도 높아져서 기온 낮아지는 거 되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해발고도가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평균 기온에서 특히 막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연평균 기온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더 적으면은 최나열 평균 기온도 되게 중요해. 결국 최나열 평균 기온, 이 8월 평균 기온이 다 비슷비슷한데 산 부분은 고도가 높다 보니까 유독 기온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여름철에도 기온이 낮고 겨울철에도 기온이 낮다 보니까 이 평균이 아예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낮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치?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형, 바람 그늘 사면은 바람 바지 사면보다 바람을 받는 사면은 비를 쏟는 사면이고요. 그럼 넘어가면은 고온 건조해지겠네. 그치? 기단도 기후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고기압부터 찾으세요. 무슨 무슨 뭐형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러면 고기압부터 찾는 거야. 서, 고, 동, 저 형이잖아. 그럼 고기압이 서쪽에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고기압은 서쪽에 있는 지역은 시베리아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는 서구동저형이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도 약간 주로 북서풍이 영향을 주는 바람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강수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기단이 정말 다양하게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몇 가지 말해봤습니다. 자, 다음. 오, 이 문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봤을 땐 엄청나게 난처했을 그런 문제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문제고요. 최근 문제죠. 6번이었습니다. 그렇죠? 하필 숫자도 또 6이야. 무섭게. 그치?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과 강릉 간의 가나 계절별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치? 그럼 가나는 겨울과 여름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겨울이라고 하면서 가로치고 12월에서 2월. 세 개의 달인 거야. 그치? 3개월. 여름도 6월, 7월, 8월. 그치? 3개의 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3개의 달씩을 합했을 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역을 살펴보니까 어느 지역이 나왔니? 보니까요. 일단 서울이 나왔고요. 서울. 여기는 울릉도. 울릉. 여기는 거제네요, 거제. 그치고 이쪽엔 서귀포가 되겠습니다. 오,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이 두 개나 나왔네. 서거남 플러스 대는 연 강수량이 많은 곳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아요. 연 강수량 순위를 했을 때내 지역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서귀포, 거제, 남해. 이세 지역과 그 다음 하나 더 하면은 대관령. 그래서 서거남 플러스 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면은 서거남은요 1900 이상 내립니다. 대관령은요 1700 이상 내려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미치진 못해요. 아무리 강수량이 많이 오는 지역도. 대표적인 지역 네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거남 플러스 대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은 되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요. 알겠죠? 자, 가와 나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 카의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 오, 거의 한 500이나. 나의 강수량 차이를 보니까요. 전체 지역이죠. 전체 차이죠, 이게. 그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의 차이를 보니까요. 한250 정도 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두냐면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 강수량이 많이 내려봤자요 150 넘어가는 정도예요. 150 넘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 많이 온다 이러면은 180mm 와요. 울릉도 같은 경우가 350 정도입니다. 그렇지. 제일 많이 오는 데가 350이 와요. 그렇지. 그래서 많아봤자 진짜 180, 90이면은 진짜 많이 내리는 거야. 진짜 많이 내리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내리는 그세곳 중에 두 곳입니다, 여기가.

자, 그렇게 봤을 때, 아니,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과 제일 적게 내리는 지역을 울릉도를 비교해도 한 350이 안 나야 되는데, 이미 다 같은 경우는 400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을 아는 친구였다면은, 당연히 여름철 강수량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럼 여름철 강수량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겠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가가 여름이고, 나가 겨울이겠구나라고 찾은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항상 이런 문제 볼 때,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통점은 여기 이세 개의 지역은 가가 많은데 반해서 하나만 좀 가가 낮아, 유독. 그리고 유독 D만 되게 높아. 여기서 강수량의 차이에서 보통은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데, 겨울철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울릉도거든요. 그건 알잖아. 그래서 D가 울릉도겠구나 해가지고 찾은 학생들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럼 D가 울릉도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되겠죠. 자, 이걸 봤을 때 이런 것도 한번 항상 잘 읽으세요. 강수량 차이는요, 가나 계절의 각 지역 강수량에서 강릉의 강수량을 뺀 값이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강릉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플러스면은 더 높은 거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다른 지역에 비해서 플러스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거야. 당연히 대전보다도, 아니, 강릉보다도 당연히 높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본다면요, 강릉보다도 당연히 낮은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상대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 구분하는 것은 요거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그럼 D가 울릉도인 거 가지고 찾았으면은 D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나의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나는 겨울이겠구나.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니까 여름철에 강수량이 낮아서 가가 여름이겠구나라고 찾으셨어도 진짜 잘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A, B, C 특히 항상 차이점을 보면은 요거 찾는 건좀 쉬웠어. 못 찾는 건좀 쉬웠냐면은 그래도 A하고 B는 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둘다 많아. 근데 B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 강수량이 좀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 겨울철 강수량이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여기다 적을게요. 겨울 강수량. 대략적으로 이렇게 아는 친구들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울릉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남해안 쪽. 동해안 쪽이 되게 많아. 이렇게 좀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 정도만 좀 적용을 했었어도, 아, 서울이 서해안 쪽이면서도 그래도 좀 안쪽이니까 가장 겨울철 강수량이 적겠구나. 에이, 그럼 서울은 비겠다. 라는 것까지는 좀 쉽게 찾았을 텐데, 문제는 뭐였어? A하고 C였어. 그치?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름철 강수량도 비교해야 되고, 겨울철 강수량도 어디가 많은지 알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서귀포하고 거제하고 겨울철 강수량이 어디가 더 많지? 여름철 강수량이 어디가 더 많지? 아, 여름철은 뭔가 제주도 되게 많은데? 아, 거제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비교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는 좀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정리해? 그냥 확실하게 알면 유리했을 때 그렇게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울릉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서귀포하고 제주도. 그냥 같이 묶어서 기억해도 돼요. 그냥 제주도 이렇게 묶어도 돼. 자, 그 다음이 뭐냐면요. 거대 남강입니다. 거대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입니다. 딱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울릉도는요, 어느 정도 내리냐면은 여기가 한350 정도 내려요. 서귀포 거제가 한 180에서 190 정도 내립니다. 거대 남강이요. 한 130에서 140 정도 내려요. 그렇지? 그렇게 본다면은 제주도가 제일 많은 거야. 사실 겨울철 강수량은요, 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다가 따뜻할수록,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을수록 당연히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남해 중에서도 남해 한가운데인 제주도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푸셨다면 되게 잘한 거긴 한데요. 여기까지 유추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하고 C 뭐지? 하고 풀면 돼요. 일단 한번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는 거야. 자, 1번입니다. C는요, 강릉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가 뭐가 됐든 강릉 지역보다는 더 남쪽이죠. 그리고 똑같이 다 해안가 쪽이잖아. 그러면은 C가 뭐가 됐든 최하늘 평균 기온이 1월 평균 기온은 높아야 돼요. 둘다 해당이 안 돼. 그치? 2번. A는 B보다 무상일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가 뭐가 됐든 서울보다는 당연히 위도가 낮아요. 그치?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겨울철에 한 영하 2도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거제하고 서귀포는요, 0도 이상이야. 영상이야. 영상 지역이야. 그러니까 겨울철에 누가 더 따뜻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뭐가 됐든 B보다는 따뜻하다 이거야. 무상일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찾을 수 있었어. 그치, 정답. 몰랐어도.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D는요, C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D, C, D가 뭐가 됐든, 그리고 C가 뭐가 됐든, 울릉도보다는 당연히 연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서거남, 대. 우리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D가 아니라 C는 D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더 적을 수밖에 없어. 울릉도가 더 적어야 됩니다. A와 D의 위도 차이는요, A와 D의 위도 차이는 B와 C의 위도 차이보다, 자, 요거 같은 게 이제 좀 애매하죠. 위도가 좀 비슷한데, 이거 두개 중에서 뭐가 더 높은 거니? 막 이걸 비교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몰랐어도 2번 풀수 있었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풀린다면 이제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5번, A에서 D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가 한강 유역 일대라는 건 워낙에 많이 나왔던 개념입니다. 겨울철에 강수량이 안 내려야지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높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곳은 한강 유역이거든. 그래서 한강 일대, 한강 유역 일대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고요, 전체 중에서. 그 다음 겨울철에 강수가 안 내리는 서해안 쪽이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는 편이고,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울릉도 순이 되겠지. 울릉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였냐면은 이 C가 A보다는 겨울 강수량이 더 많잖아. 그래서 서귀포가 C가 되고 거제가 A가 됐어요. 사실 알아야지 좀 정확하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놀랍게도요. 모의평가에서 힌트가 있긴 했었습니다. 겨울 강수량. 제대로 좀 공부해. 결국 이런 기후 문제는 경향성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분석해야지 수능 때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올해 겨울 강수량이 강조되었으니까 내년에도 강조될 것이냐? 아, 강조될 수도 있고요. 안될 수도 있어요. 6월, 9월 때 만약에 안 나오면은 수능 때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6월, 9월 때 강조되는 거는요, 수능 때꼭 나와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면 유리하면 그냥 알자. 알겠지? 알면 유리했을 때 알면 알자.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릉도 다음으로는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에 속합니다. 그래서 C가 서귀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지? 자, 3번입니다. 이것도 뭐 쉽지만은 않았는데, 자, 앞에서 푼 문제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편. 알겠지? 자, 그래프는요, 두 지역의 월 평균 기온 차이와 월 강수량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A, B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 B 지역은 울릉도와 홍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A 지역의 기후값 빼기 B 지역의 기후값이 기후값 차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이게 플러스다라고 한다면은 A가 더 높은 거야.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요, A가 더 낮은 거예요, B보다.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상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항상.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값이 나왔을 때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돼. 뭐가 어려워. 꼭 절대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울릉도하고 홍천을 줬을까는 한번 그 의도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인데요. 봤을 때,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나라를 좀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울릉도가 있잖아. 울릉도가 어디 있어요? 울릉도. 방금 말하긴 했지만 울릉도가 여기 있잖아. 울릉도.
그 홍천은 어디서? 홍천? 울릉도와 비슷한 위도대에 홍천이 있어요. 여기가 홍천이야. 결국 홍천과 울릉도는 거의 비슷한 위도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수력분포를 물어본 거야, 쉽게 말하면은. 자, 근데 수력분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인 울릉도는 당연히 겨울철 강수량이 많지. 그리고 홍천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니까 울릉도보다 여름철에 강수가 더 많이 내릴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또 이게 기온도 나오잖아요. 울릉도는 당연히 통위도니까 겨울철에 훨씬 더 따뜻할 거야, 홍천에 비해서. 홍천은 겨울철에 훨씬 더 춥고 여름철에는 더울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과 항상 8월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는데, 1월을 보니까, 어때요? 1월에서 A가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아. 겨울철, 최한월 평균 기온도 높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있는 달인 1월에 강수량도 많아. A가 울릉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울릉도였고요. B가 뭐가 됐었어? 홍천이 됐었지. 됐었지.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지역 문제 비해서는. 앞선 문제 비해서는 훨씬 더 쉬운 문제지, 사실은. 자, 그러면요.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가 크다?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면 된다고 했어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울릉도가 더 따뜻해. 그럼 연교차는 어디가 더? 홍천이 더큰 거지. 그치? 쉽게 말하면은 홍천은 더 뜨겁잖아. 보면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니까. 홍천 값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는 울릉도가 한이 정도 덥다면은 홍천은 이 정도 더운 거야. 근데 겨울철을 보니까요. 겨울을 비교하니까 울릉도가 한 이만큼 춥다면은 홍천은 이만큼 추운 거야. 이 격차가 지금 연교차가 어디가 더 커요? 홍천이 더큰 거지. 그냥 결국 연교차는요. 기온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울릉도는 홍천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다. 정답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울릉도는 홍천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해도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아, 상대적으로 A는 뭐예요? 겨울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거 보고서 추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울릉도는요. 전국에서, 물론 이제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지역만 한정한 거예요. 한국지리에서 이제 언급되는 지역 중에서는 제일 겨울 강수가 많은 곳이죠. 그치? 350 정도 내리니까. 그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릉도가 막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겨울 강수 집중률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울릉도도 겨울에 강수량이 많긴 하지만 여름에 더 강수량이 많이 내리긴 해. 알겠지? 전국적으로 그건 똑같아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긴 한데 그중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울릉도입니다. 디귿입니다. 홍천은요. 울릉도보다 한파 일수가 많다. 결국 이것도 기억하고 똑같은 문제야. 최한월 평균 기온을 묻는 문제예요. 한파 일수가 많다는 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다라는 거야. 그럼 최한월 평균 기온 어디가 더 낮아요? 홍천이 더 낮아요. 그럼 한파 일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정답? 니은 디귿이었겠지. 리얼입니다. 홍천은요,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이 앞서서 설명했던 거죠. 울릉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언급되는 지역 중에서는. 그쵸?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봐봐. 경향성을 봐봐. 뜬금없이 겨울 강수량을 물어보잖아. 원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모의고사를 그냥 넘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울릉도 당연히 겨울에 강수량 많은 거 누구나 아니까. 이 문제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평가원에서는 좀 경고를 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나 겨울 강수량 낼 거야. 낼 거야. 이거 좀잘 봐봐. 알겠지? 너 평소에 겨울 강수량 안 하잖아. 좀잘 봐. 이렇게 좀 언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입니다.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상대값이 안 나타나고 절대값이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돼. 상대값이 나오든 절대값이 나오든 그냥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게 다야. 어떤 지역이 나왔나 보니까요.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

자, 서울에서 정동쪽인 강릉, 정동진이 있는 강릉, 여기는 거제입니다. 6월 때 거제가 나왔다니까. 그치? 거제가 나왔어. 여기는 무안 쪽이 되겠죠, 무안. 그렇죠? 목포가 되려나요? 목포 쪽에 가깝겠다. 목포로 하겠습니다, 목포. 네. 목포. 목포. 자, 봤을 때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고요. 연교차가 주어졌어요. 사실 큰 힌트가 되는 거는 연교차인데요. 저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나오잖아요. 그럼 최난월 평균 기온부터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최난월 평균 기온은 진짜 구분하기가 쉬운 게, 얘들아, 최난월이 나오잖아요. 최난월이 나오잖아. 그럼 사실 이거 지역별로 웬만하면 기온 차이가 안 나. 차이가 나봤자 1, 2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시원한 지역이 있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요, 대관령 아니면 태백, 장수 이런 지역이 대표적이지. 근데 아쉽게도 여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래라면은 저는 최난의 평균기온을 먼저 보는데 안 나오니까 다 평지니까 그때는 이제 연교차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항상 최난의 평균기온이 나오면은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나왔나?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럼 연교차 보면 되지. 여기는 인천하고 강릉은 비슷한 위도대야. 목포와 거제는 비슷한 위도대야. 그러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디야? 남쪽일수록 동해안, 남해안일수록 거제가 제일 따뜻해야 돼. 그럼 거제가 연교차가 제일 낮아야 돼요. 라가 바로 뭐가 되냐면요. 거제가 되는 거예요. 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요, 위도가 높으면서 동해안보다는 서해안, 서해안보다는 내륙인데 내륙이 안 나와 있으니까 동해안, 서해안 중에서는 서해안이 더 높은 게 되겠죠. 연교차가 최하나 평균 기온이 더 낮으니까. 그럼 가가 최하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아서 연교차가 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최난월 평균 기온을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연교차 가지고 찾았는데, 나하고 다는 사실, 강릉하고 목포는 연교차 가지고 좀 찾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최난월 평균 기온도 결국은 수력 분포나 위도의 영향을 받긴 하잖아. 받긴 해요. 그게 크진 않지만. 그래서, 둘을 비교했을 때는요, 더 남쪽이면서 더 서쪽인 지역, 내륙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더 남쪽이면서 더 서쪽인 지역인 목포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북쪽이고 동해안인 지역보다는. 그치? 비열이 더 어떻게 보면 좀뭐 낮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굳이 뭐 이렇게 비열로 해석을 하자면요. 어쨌든요, 목포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더 높은 나가 되는 거고요. 나가 강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 사실은. 그치? 근데 문제는 기후 문제에서요. 기후 문제에서 문제는요, 이거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이 밑에 지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그 선지를 한번 보는 거야. 찾아볼게요. 가는요, 나보다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자, 보세요. 6월, 9월, 수능 다 강조된 게 겨울철 강수량이야.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좀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은 겨울철 강수량을 대비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왕 나온 거좀 지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면은 겨울철 강수량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냥 대략적으로 알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봐. 일단은 섬들. 울릉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제주도가 제일 많고, 제주도로 이렇게 퉁쳐도 됩니다. 서귀포, 그리고 제주시 비슷하게 옵니다. 그리고 거제 남강. 물론, 제주도까지만 기억해도 사실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치? 울릉도가 한350 정도. 한 제주도가 한 180, 190. 거제 남강이 한 130, 140. 알면 유리하면 이제 그냥 알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몰라도 풀수 있겠지만 삥삥 돌아서 그냥 풀 바에는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서 그냥 확실하게 시간 줄이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어쨌든요, 겨울철 강수량이 많은 곳에 비교하니까요, 가하고 나중에서는 강릉이 더 많아요.